0: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사망한 두 사람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사이클로스포라 감염과 탈수가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에서만 현재까지만 1,234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19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번 시즌 확인된 사이클로스포라증 사례는만 8,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기생충이 신선식품이나 물을 오염시켜 발생하며 심한 설사와 탈수를 유발합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될 수 있고 반복되는 설사로 인한 탈수가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테일러 팜스가 공급한 양상추를 리콜 조치했으나 오염된 제품 상당수는 이미 소비됐거나 매장에서 수거된 상태입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통상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하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감염 규모가 특히 크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밝혔습니다. 미국 상수도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환경보호청 EPA는 현재까지 최소 7개 주에서 상수도 시설을 노린 해킹 시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란이 배후일 가능성에 점차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9개 시설에서 해킹 활동이 확인됐고 미네소타주에서도 30여 개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수돗물 수질이 바뀌거나 식수 안전이 위협받은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의 핵심 표적은 수질과 화학물질 처리 농도 그리고 수압을 감시하고 조절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뚫릴 경우 주민들이 마시는 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1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에 연루된 간호사가 14년째 도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보건부 수사국은 간호사 김지혜 씨를 최우선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리고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LA 지역 홈헬스케어 업체에서 근무하며 메디케어 사기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플리바겐을 체결했지만 선고 기일을 앞두고 출석 명령을 어기고 잠적했습니다. 수사 결과 김 씨가 근무했던 업체는 허위 홈헬스 서비스 청구 명목으로 메디케어로부터 약 510만 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실제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메디케어 지원 대상인 것처럼 의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건강 상태를 실제보다 심각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방문하지 않은 환자를 찾아간 것처럼 방문 일정표와 간호기록까지 꾸며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연방검찰은 김 씨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에서 러시아군의 활공폭탄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러시아군은 90분간 활공폭탄 8발을 투하했으며 활공폭탄은 기존 방공체계로 요격하기 어려워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허점을 노린 공격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은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곳곳을 타격했고 러시아 남부 흑해 휴양지 겔렌지크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어린들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2: 탄으로 알려진 활공폭탄 FAB-3000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에서 투하돼 장거리 활공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활공폭탄은 기존 방공체계로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 러시아가 방공망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은 장거리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곳곳을 타격하면서 밤사이 드론 130여 대가 격추됐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주에 있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가 이틀 연속 비격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남부의 흑해 휴양지 겔렌지크에도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 등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3: 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공동 생산 논의 상황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의 추가 파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5: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0: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0: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8: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9: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8: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9: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8: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0: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11: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3: 연방의회 상원세출위원회가 오늘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공화민주 양당 합의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자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보조금 승인 절차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집행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핵심으로 포함됐습니다. 세출위원장 수전 콜린스 의원은 예산관리국의 규정이 발효되는 것을 막게 됐다고 평가했고, 부위원장 패티 머레이 의원은 연방보조금을 인질로 삼을 수 있는 정책을 차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도 합의 내용을 환영한 만큼 상원은 이번 주 안에 임시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하원이 이달 말까지 휴회 중이어서 상하원 모두 통과하는 것은 다음 달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예산안이 발효되면 9월 말 회계연도가 종료되더라도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배경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3일간 역대 최장 셧다운을 겪었고 올해 들어서도 국토안보부가 76일간 부분 셧다운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반복되는 셧다운 혼란을 막기 위한 의회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CNN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AI 데이터 센터가 현대전의 새로운 군사표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시설을 포함한 역내 기술 시설 29곳의 공격 목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전쟁 기간 데이터 센터 최소 5곳을 공격했으며 바레인의 아마존 데이터 센터는 4월과 7월 두 차례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아마존이 미국 군사정보 활동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공격 이유로 들었고 실제로 아마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과 함께 미국 정부의 대규모 전투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 공격을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민간 시설과 군사 시설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현대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동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의 AI 허브를 자처하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한 AI 관련 투자 약정은 2조 달러에 이릅니다. RBC 캐피털 마켓의 헬리마크로프트는 이번 공격이 중동을 AI 혁신의 핵심 지역으로 키우려는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보험료는 급등하고 있으며 보험중개사 마시에조 메이세잭은 일부 고객이 중동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고 일부 보험사는 특정 위험 인수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과 유치하려는 정부 모두 이제는 군사 공격을 새로운 설계 변수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의 이중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미국에 협상을 요청해놓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회담을 요청했고 협상이 이미 시작됐으며 가까운 시일 내 추가 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미국과 협상은 하지 않으며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통과 선박의 안전보장 경로 합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걸프 국가들의 요청으로 지난 주말 대규모 공습을 취소하고 대화에 나섰는데도 이란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실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미국 해군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으며 합의 또는 완전한 항복 없이는 어떤 것도 이란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14: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오늘 당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출범 두 달이 안 된 이재명 정권 몰락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토론할 용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 끼워 넣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당대표 정동혁입니다. 불. 이 정권은 답이 없습니다. 정말 노답입니다. 60일이 다 되도록 아직 특검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특검법을 제쳐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100% 확신해요. 서영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왜 못 나오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서 의원님, 여기서 이런 사건 여기서 이렇게 접수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죠? 그럼 그냥 거짓말쟁이 이럴 것 같아요. 모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센 척하려고 아는 척하지만 몰래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왜 이렇게 가죠? 심플하고 괜찮은 시스템이 있었고 잘못은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제가 더 오늘 더 찾은 게 있습니다. 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공소기각을 판결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놓는 조항을 끼워넣었습니다. 공소취소가 플랜 A라면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그리고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한국.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 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안 들으시면 손해보시는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토크 안 들으시면 돈 흐름 놓치고 AI 한입토크 놓치면 5분에 끝낼 걸 혼자 밤새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 정보까지 놓치시면 정오 뉴스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 뉴스 마지막에 이어지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애청자 여러분께 정오토크 한입을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드시겠습니까?
4: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 이번에는 폭염이 겹쳤습니다. 오늘 구마모토시 주오구의 최고 기온이 40.3도를 기록했는데 구마모토현에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28일 강진 발생 이후 38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는 이재민들이 극심한 더위까지 버텨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오늘 강진 발생 이후 처음으로 구마모토현을 직접 찾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피해 복구에 200억 엔 우리 돈 약 182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진을 행정 절차에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구마모토현 야스시로 항해 이재민들에게 의료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대형 페리가 입항할 예정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헬리콥터로 폭발과 붕괴사고가 난 대형 쇼핑센터와 굴뚝 붕괴사고 현장을 상공에서 살핀 뒤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번 지진으로 농업용 시설 1,970곳과 농지 389곳에서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쿠바에서 또다시 국가 전력망 전체가 멈추는 대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쿠바 전력청은 지난밤 11시께 전국 전력 공급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6번째 대정전이며 7월 초 이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4번이나 전력망이 끊겼습니다.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미국의 봉쇄 조치로 외부 공급이 막히면서 자체 생산량은 필요량의 40%인 4만 배럴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시설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전력난이 급격히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전력청은 망 재가동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설비 교체 없이는 대정전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력망을 완전히 복구하려면 80억에서 10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관광과 의료 서비스 수출 등 외화 수입원이 사실상 막혀 있어 쿠바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력 위기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제재와 에너지 봉쇄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이란은 지금 당장 미국과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과 관련된 사안은 상황 전개를 지켜본 뒤 다음 단계에서 다루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이란이 집중하는 협상 상대는 미국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오만과의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부 항로와 이란 영해를 지나는 북부 항로를 합쳐 하나의 중간 항로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항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단일 회랑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영구 항로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만 바가이 대변인은 항로 합의만으로는 해협 재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침략이 계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여부는 이란과 오만의 항로 협상 결과뿐 아니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하며 거부하면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국민 10명 중 6명 꼴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원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우려 불식에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을 찾아가 거듭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인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이 총출동해 더 좋아진 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7: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헌법 소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모렴치하다, 무식하다며 날을 세웠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형소법 개정은 전혀 무관하다,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8: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 조문이 있고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6: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다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탄핵 요구가 거세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9: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6: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자신을 얽맬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10: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십시오.
6: 개혁신당도 국민 59.6%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여야 간 여론전은 더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소원과 대안법안 마련 등을 예고한 상황이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도 보안수사권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1: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안경 거만과.
3: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 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 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 안경.
7: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 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8: LA 북부 샌프란시스코 밸리의 메트로링크역에서 또 흉기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무렵 샌프란시스코 실마 메트로링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남성을 발견했고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검은색 모자와 주황색 조끼를 착용한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실마 모텔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역 주변에 수색망을 펼치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메트로링크 측은 역 시설은 정상 이용이 가능하며 열차 운행에도 지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LA 지역 대중교통 시설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근객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9: 연방검찰과 연방보건부 수사국이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뒤 잠적한 간호사 김지혜 씨를 최우선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리고 공개수배 나섰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으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당국은 김 씨가 51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사기는 납세자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보험 시스템 전체에 손실을 입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연방당국이 이번 사건을 최우선 수배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피해 규모와 도주 기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수배 공고에는 김 씨의 인상착의와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적이 포함됐으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고도 선고를 피해 도주한 경우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 제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영 김 의원이 북한의 정보기술 인력 위장 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캘리포니아 의원인 영 김은 민주당 간사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북한은 수년 전부터 신분을 숨긴 정보기술 인력을 미국과 서방 기업의 원격으로 취업시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것으로 미국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보기술 인력의 위장 취업을 돕거나 이들과 거래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 김 의원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핵 자금줄로 활용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북한 연계 인력 여부를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 만큼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그로브 지역에서 또다시 수도관 파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4시 48분 산비센테 블러바드와 린덴허스트 에비뉴 교차로에서 8인치 주철 수도관이 터지며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두 달 전인 6월에도 동일한 침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달 만에 같은 도로에서 반복된 사고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 LADWP는 하루에 3건에서 4건의 수도관 파열은 정상범위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노후 주철관이 밀집한 지역에서 반복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인프라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LADWP가 관리하는 수도관 가운데 상당수는 수십 년 된 노후 배관으로 교체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 침수는 도로 파손과 인근 건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두 달 만에 사고가 재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노후화 문제를 넘어 사후 점검과 보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1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전 11시 37분 컴프턴 윌로우 에비뉴 1700 번지에서 무장 용의자가 주거지 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건물 내부에 고립된 채 무기를 소지한 상태로 경찰에 맞섰음 여 LA 카운티 보안관 컴프턴서가 현장에 출동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안관 측은 현장을 봉쇄하고 용의자와의 대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현장에 대한 전면 안전 해제를 선언했으며 용의자는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가진 분께서는 컴프턴 보안관서 310605에 6500 또는 익명 제보 전화 크라임스타퍼스 800-222에 847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12분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1830번지 인근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위치는 코리아타운 인근 올림픽 구역으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LA 소방대가 현재 현장에 출동하여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소속 LAPD 경찰청이 현장을 통제하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 부상자의 상태와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구간 교통에 혼잡이 예상되어 오니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우회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41분 호손시 웨스트 135번가와 크렌쇼 블러바드 교차로에서 부상자를 동반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현재 확인 중이나 해당 교차로에서 차량 간 충돌이 발생해 부상자가 생긴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호손경찰서와 소방대원들이 현재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 구조 및 현장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손경찰서가 사고 수습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통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우회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52분 가든 그로브 유클리드 스트리트와 램슨 에비뉴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제보 영상에 따르면 해당 교차로에서 차량 간 충돌이 일어나 현장 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현장에는 긴급 출동 대원들과 견인 트럭이 도착해 사고 차량 처리 및 현장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및 추가 통제 상황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구역 운전자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3: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4: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3: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4: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1: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2: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플러스 1까지.
11: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3: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4: 북아프리카 모로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를 공식 개통했습니다.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는 서사하라 지역을 관통하는 총연장 1055km의 고속도로에 도널드 J. 트럼프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티즈니트 다클라 고속도로로 불리던 이 도로는 10억 달러를 투입해 2015년에 착공했으며 지난해 1월 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명명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인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모로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맞춰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모하메드 6세 국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결정은 모로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만큼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없었다며 감사의 뜻으로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에 대통령의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로코 국왕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 고속도로 전 구간을 직접 여행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사하라는 유럽이 비자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영유권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15: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프로스포츠 야외 경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구에서는 올 들어 폭염으로 인한 취소 경기가 벌써 3경기나 나왔으며 지난 2024년 기록을 넘어 역대 최다 폭염 취소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O는 날씨에 따라 경기 중 휴식 시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하고 선수단의 냉방기기와 음료를 충분히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K리그도 경기 시간을 저녁 7시 이후로 편성하고 전후반 각각 한 차례씩 쿨링 브레이크를 운영하는 한편 대회 요강에 폭염 취소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6: 안타와 홈런, 득점이 나올 때마다 야구장은 워터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섭씨 3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에 팬들은 물놀이하듯 야구를 즐깁니다. 관중석에서 인기 가수의 특별 공연이 펼쳐지는 점도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하는 요소입니다.
9: 양장이 왔을 때 그런데 무대폰 없고 좋아하는 선수가 안타홈런 치니까 저희가 싹 가신 것 같습니다.
16: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창원에서는 지난 휴일 이틀 연속 경기가 열리지 못했고 부산에서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유독 올해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탓에 지난해는 한 경기도 없었던 폭염 취소 경기가 올해는 벌써 3경기나 나왔습니다.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폭염 취소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KBO는 날씨에 따라 휴식 시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단에 충분한 냉방기기와 음료수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17: 기상상황 예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6: 폭염에 노심초사하는 건 K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시간을 저녁 7시 이후로 편성하고 전후반 한 차례씩 쿨링 브레이크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야구처럼 경기가 취소된 적은 없지만 무더위 정도에 따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8: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폭염을 추가를 해서 너무 경기가 더워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연기가 필요할 때는 개최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대회 요강에 넣어놨거든요.
16: 각 프로스포츠 종목단체와 구단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 대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응급 환자에 대비하는 등 관람객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9: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20: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9: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20: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4: 네.
25: 수영도?
24: 그럼요.
2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7: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28: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27: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28: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27: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28: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29: 일반적으로 융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융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점수나 다운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융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융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융자도 노닥 융자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 수입을 계산한 후 월 상환액과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PITI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를 승인하는 구조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을 주택 모기지에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융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Tired but weird. 피곤하지만 각성된 상태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정식 질환명은 아니고요. 몸은 지쳤는데 뇌의 긴장은 풀리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tired but weird. 주로 잠 안 올 때 바로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다리가 불편하거나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 등이 증상일 수 있고요. 주로 이런 현상은 한 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뭐 일요일 밤, 어젯밤 아니면 오늘 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날 것 같네요. 자, 이런 부분을 조금 피해볼 수 있는 방법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해야 할 일이나 걱정거리,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은 잠들기 전에 적어두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줄이는 건데요. 이른바 브레인 덤프라고 해서 수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입니다. 피곤하지만 각성된 사람들 대부분은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긴장을 침대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침대 옆에 메모지를 두고 뭔가 생각날 때 바로 그냥 적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적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아 이거 내일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각성되는 경우 많잖아요. 잊지 않도록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만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의미가 크지 않은 짧은 단어나 소리를 조용히 반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한 음절이나 짧은 단어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풀이하는 식인데 뇌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극에 집중하면 걱정이 다른 걱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잠시는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특정 단어를 반복하는 방법의 효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문장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말 짧은 소리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어떤 단어를 고르지? 막 신경 쓰고 고민하다가 보면 긴장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거나 떠오르는 짧은 거 하나 생각하시면 그대로 읊조리시는 게 각성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잠자리를 다소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자, 7월 월간 연불리 오늘은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이주연 815 머니톡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이렇게 염소한가 아이들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아이들이요.
4: 네.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3: 네, 네. 아이들. 네. 자, 이번 주 화요일 날 사실 좀 월간 연불이 1탄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이제 이번 달은 두 번 하고 있는데 아, 그날 아직도 저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날 서킷 브레이커 걸린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힘들었던 좀 경험이 있는데 정말 마치 그 오늘은 이게 정말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 같아요. 오늘 네. 지금 지수가 네. 코스피가 지금 12.8% 폭등하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이게 좀 이게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데 하루에 지금 23% 아이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4: 자, 그럼 오늘은 SK하이닉스 상한가 한번 기원해 볼까요?
5: 아, 좋습니다. 네, 네.
4: 상한가 기원 봤습니다. 한번 해보고요. 네. 뭐 만약에 상한가 달성하면 우리 이지원 이사님이 춤이라도 추는
5: 네,
4: 그런 네,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5: 네, 네, 네. 찬물을 끼얹는 이 좋은 날에.
3: 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정말 많이 빠진 후에 정말 또 오늘은 기록적인 폭등. 예전에 그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나요. 당시에도 뭐 폭락했다 폭등했는데. 네. 그 먼저 그 이준 이사님 오늘 시장 네. 일단 출발했잖아요. 좀 네. 분위기 어떤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코스피가 지금 10% 넘게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7.3% 좀 지금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별 종목 단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기술주들 AI 뭐 인프라 관련해서 최근에 워낙 또 우려감이 컸었다 보니까 낙폭이 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밀렸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20% 넘게 SK하이닉스가 23% 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는 지금 상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3: 상한가요?
5: 네. 그래서 29.8% 지금 상한가 간 것 같고요. 그리고 SK이터닉스도 뭐 17%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대부분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상승률 상위에 좀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뭐 상한가 가려고 간당간당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양호한 것 같고 근데 그 외로 좀 시장에서 그동안에 방어주 역할을 했었던 섹터들은 오늘은 좀 조금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살짝 좀 힘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해서 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지수가 그동안 좀 너무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좀 큰 형님들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어쨌든 오늘은 뭐 정말 기록적인 이제 폭등이 좀 나오고
4: 네.
3: 있는데
4: 역사에 남을 만한 날이죠.
3: 본부장님께서는 근데 요즘에 어쨌든 이번 한 주 보면 너무 힘들었잖아요.
4: 네.
3: 네. 본부장님 좀 어떠세요? 막 요즘 증권사 막 전화기도 불라고 사실 뭐 ETF도 뭐 만만치 않고 한데 네. 좀 혹시 뭐 이렇게 어떤 하소연 같은 거 들으시는 경우도 있나요?
4: 나 많이 송구스럽죠. 왜냐하면 이번에 아까 우리가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번 하락의 원인이 무엇일까? 뭐 수급이냐, 펀더멘탈이냐, 투자 심리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어떤 애널리스트는 올리기도 하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낮추기도 하는 등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수급 또는 투자 심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레버리,

0: 특히 뭐 속셀과 같은 그런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전통적인 대표지수 ETF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징의 시대였지 않았나. 특히 반도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한번 지르자. 이런 심리가 극대화됐던 게 최근의 상황이었고, 그게 한 번에 무너지면서 어떻게 본다면 좀 수급적인 붕괴, 또 펀더멘탈의 붕괴,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어젯밤에 이런 레버리지 펀드 하나가 청산됐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이 좀 신호탄 역할을 하면서 오늘 반등을 뒷받침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송구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번 하락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좀 어떤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탈보다는 좀 수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이제 레버리지가 많이 좀 붙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는 과정이 청산되니까 또 빠질 땐또 메모리 부르는
0: 네,
1: 그런
0: 그리고 또
1: 현상이
0: 오늘도
1: 나왔던 것 같아요.
0: 보시면은 뭐 올라갈 때도 또 화끈하게 올라가지
1: 네, 맞아요.
0: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좀 안정적으로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냥 차근차근 좀 올라서 8월달 월봉은 양봉이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1: 네.
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그래도 뭐 7월 말에 어쨌든 좀 마무리가 좋을 것
0: 네.
1: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2: 저는 근데
1: 예.
2: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천천히 오르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많이 빠졌잖아요. 하루에 막10% 이상 급락했던 날들이
1: 네.
2: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봤으면 이제 10% 이상씩 오르는 날도 우리가 또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
1: 저도
2: 많이
1: 동의합니다.
2: 올랐으면
1: 갈 때는
2: 좋겠다. 네.
1: 화끈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빠져서 여기서 조금 오르면 안 돼요. 일단 반등할 때는.
0: 근데 저는 또 이런 장을 맞닥뜨릴 때마다
1: 네.
0: 오후장이 걱정돼요. 또
1: 네.
0: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지점 세미나를 갔었는데 또 센터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또 트럼프 이 녀석이 또 주말에 또 무슨 또 쌍욕을 섞어가면서 무슨 또 폭탄 발언을 할지 몰라. 그리고 또 어찌됐건 미국에서 장기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금요일이니까 좀 약간 어떻게 잘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1: 네.
0: 기원도 담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굉장히 뭐 본부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오늘 저도 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던 게그 레오폴드라는 분 아시죠? 이제 그분이 오픈 AI에
0: 네, 출신이죠.
1: 있었다가 정말 천재라고 불리는데 사실 2년 전인가 이제 헤지펀드 하나 만들어서 그게 아마 수익률이 2000%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0: 맞아요.
1: 엄청난 돈을. 사실 하이닉스 투자도 했다고 하고
0: 맞아요.
1: AI 인프라 기업에 대한 이제 예상을 먼저 하고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름이 이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이제 미국 헤지펀드인데
2: 네.
1: 이게 어제 청산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타델에서 인수했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마진콜 증거금을 이제 투자 은행들이 요청을 한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뭐 4배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AI 인프라 기업들 뭐 하이닉스라든가 AI 수혜받는 기업들을 매수를 하고 거기 반대편에 있는 이제 피해주라고 보통 하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여기 공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이제 최근 한달 동안 이두 개가 반대로 가버렸죠. 반도체는
0: 그렇죠.
1: 폭락.
0: 그렇죠.
1: 공매도 쳤던 거는 올라
0: 소프트웨어는
1: 버리니까.
0: 올랐죠.
1: 예. 근데 이제 공매도는 그 손실이 무제한이거든요.
2: 그렇죠.
1: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겹쳐가지고 마진콜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좀 시타델이 받아서 만약에 그거 안 받아서 또 강제 청산 한번더 나왔으면
0: 그럼 한번더
1: 그럼
0: 빠졌겠죠.
1: 진짜 더 끔찍한 일이 좀 발생했을 것 같은데 좀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시타델이 인수한 걸로 좀 나왔잖아요.
0: 네.
1: 그럼 좀 급한 이게 이 헤지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펀드 많을 것 같은데
0: 많죠.
1: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좀 봐도 될까요?
0: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1: 네.
0: 번째는 이 펀드가 갖고 있던 종목들을 한번 뜯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마이렌, 뭐 코어이브, TSMC, 하이닉스, 샌디스크. 소위 말해서 지금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1: 네네.
0: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청산됐으니까, 이 종목들 좀더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아마 이거는 최근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친구도 결국은 뭐가 실패했냐? 레버리지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레버리지를 4배씩 갖고 있는 자산이 1인데 4배씩 레버리지를 써가면서 좀 무리하게 배팅을 했던 거죠. 즉 지금 시장은요 너무 과도한 레버리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위로도 강하게 튈 수 있고 아래로도 강하게 빠질 수 있는 장이니까 저는 그런 두 가지 시사점을 좀 읽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드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과도한 레버리징은 좀 삼가하시고 지금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때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정말 이 유명한 사람도 좀 잘 나가던 분도 한 순간에 레버리지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청산되는.
2: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주주서한으로 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을 때부터 이제 기회다, 최적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주서한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제 며칠 만에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좀 그만큼 많이 관리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1: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시선을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삼성전자로 한번 좀 가볼게요. 네. 어제 어쨌든 삼성자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 다 뭐 괜찮았던 평은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제 실적 설명의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급증했지만 주주환원 얘기도 있었고 그 이준 이사님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그 전날 발표했을 때 주주분들이 되게 좀 실망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2: 네.
1: 둘이 너무 비교된다.
2: 네.
1: 근데 제 생각엔 또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규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0: 그렇죠.
1: 근데 시장은 이제 그런 거보다 어쨌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회사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자체는 좋았던 것 같은데
2: 네.
1: 그 요 두 개의 어떤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좀 어떤 좀 뭐 신호를 좀 받으셨나요?
2: 일단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경쟁사를 좀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삼성전자 컨콜에서 제일 먼저 주주환원 관련된 얘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전날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서 제일 주주분들이 실망을 했던 거는 좀 그래도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었고 그래서 그게 좀 실망스럽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어제 가장 먼저 주주환원 이제 하겠다 조만간 구체적인 안들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어쨌든 ADR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뭐 이 SEC 규제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 바로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입장들이 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있으면 나오지 않을 라고 좀 그것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좀 내용들을 봤을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황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어떤 예측치나 전망치나 이런 것들 다 동일하고요. 이제 좀 이번에 의미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디램이랑 낸드 계속 수요가 좀 추가 공급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대요. 없으니까 계속 더 달라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메모리라는 게 사실 다 필요하잖아요.
1: 네,
2: 기업들
1: 그렇죠.
2: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아직까지 수요를 다 충족시킬 만큼의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재고도 아직 쌓고 있지를 못한 그런 상황인 네.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고를 더 쌓기 위한 수요들은 내년에 더 폭발을 할 거고 그러면서 지금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분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LTA 같은 경우에도 그 장기 계약 같은 네. 경우에도 이번에 뭐 5개 데이터 센터랑 이제 다 체결을 했다고 이번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추가 5개 고객사랑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연 계약 고객은 앞으로 계속 또 늘어날 거라고 했으니까 좀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좀 안정성 자체 네. 실적의 안정성은 그래도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캐파에서 이번에 60에서 70% 정도 규모로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 측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원래는 한 절반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60, 70%를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는 거는 좀 그래도 예상보다는 더 많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나 그리고 안정성 이런 네. 것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의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이 변동성, 실적의 변동성 이런 것들은 예. 네,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냥 이제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런 내용. 네, 그렇게 좀 봤습니다.
0: 저는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생활 속의 삼성전자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삼성전자 바라볼 때 늘 반도체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같이 출근을 하는데 혁명적인 발언을 했어요. 혁명적인 발언이 뭐였냐면은 와이프가 애플바거든요. 아이폰만 썼었어요. 아이폰만 썼었는데 갤럭시 폴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갤럭시 폴드 8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접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나왔는데 이제 자기는 아이폰 안 살 거다. 사진도 갤럭시가 훨씬 낫고 그리고 화면 접었을 때 또 그 약간 구겨지는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대요. 힌지 부분 네. 사라지는 부분도 많이 사라졌대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애플바였던 와이프조차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삼성전자를 반드시 우리가 반도체 이런 걸로만 봐야 되냐. 모바일 삼성전자도 한번 봐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네. 좀 깨알 같지만 한번 덧붙여봤습니다.
2: 네. 그리고 네. 이게 약간 또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심리가 네. 최근에 워낙 애플이 이제 뭐 조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안 쓰고 뭐 중국과 쓰겠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실적 발표하고 아까 어닝콜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투덜투덜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 너무 비싸다. 다변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애플 쓰지 말고 삼성 거 쓰자. 이런 네.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1: 네, 그러니까 네. 이 방송을 네. 팀쿡이 볼지 모르지만 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재용 회장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장신 메모리 쓰면 안 됩니다.
1: 네. 네. 그리고 사실 어제 어쨌든 시장이 삼성전자 콘콜 후에 한번 급등했었는데
0: 네, 맞아요.
1: 저도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저도 내용 보면서 어쨌든 역시 좀 큰형님이 큰일 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어쨌든 더 큰 하락은 좀 막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콘콜 내용은 좀 좋았고 아까 이제 이주현 이사님이 잘 얘기하신 대로 근데 같은 내용 사실 뭐 달라진 건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걸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2: 그쵸.
1: 어떨 땐 믿고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까지는 시장이 좀 잘 믿진 않았던 거는 같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늘 또 미국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좀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48억 정도 자사 이제 SK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했잖아요.
0: 네.
1: 그룹사 통해서 지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밤에 이제 그 공시 보고 좀 놀랬거든요. SK 하이닉스를 굳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 SK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예. 근데 그 이제 뉴스 이제 공시가 좀 뜨고 나서 야간 선물이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의미는 있잖아요. 상징적인. 좀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0: 결국은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이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48만 원으로 낮춘 보고서도 나왔고요. 오히려 470만 원까지 올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펀더멘탈 솔직히 바뀐 거 없습니다. 바뀐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목표 주가가 차이가 많이 날까?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HBM입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HBM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HBM3, HBM4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70만 원 아니야 HBM 쪽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으니까 HBM 경쟁력을 좀 상세 잃어버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48만 원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키옥시아 지분 들고 있지 않습니까? CB 형태로
1: 네.
0: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영업외 수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시선이 좀 갈리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하이닉스를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AI 시대, AI 인프라 시대에 구조적인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봐야 될지 여기에서 시선이 갈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뭐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둘 다 HBM4 그리고 AI 시대 때 천병 역할을 할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1: 네.
0: 뭐 SK 하이닉스 너무 목표 주가가 천차만별이라고 해서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 이준희 선생님은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제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뭔가 좀 촉매는 필요하잖아요. 주가 올라가려면.
2: 그쵸.
1: 그냥 가진 않으니까. 근데 아 이게 뭔가 좀 계기는 되겠다. 드디어 좀 반등은 하지 않겠냐. 근데 오늘 또 미국장 잘 끝났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 이틀 동안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 팔았거든요.
0: 맞아요.
1: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뭐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도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반등하면 또 고민이에요. 이거를 네.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또 신규로 접근할까 막 이런 고민 되게 크잖아요. 네. 좀 이게 8월 한 달만 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좀 좋을지.
2: 8월 한 달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최근에 뭐 저가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저는 무조건 보유로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그 지금 구간에서 반등 나왔다고 그동안에 워낙 좀 주가가 변동성이 심했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지쳐 계실 거예요. 개인분들도. 네. 그래서 조금만 반등 나오면은 좀 팔아야지 혹은 예, 낙폭 조금 축소되면은 여기서 조금 손절해야지 이런 심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좀 그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조금 견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처음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지금은 뭐 10% 이상씩 매번 좀 빠지면서 되게 비이성적인 그런 시장 환경이 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더 얘기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뭐 펀더멘털상의 이슈는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결국 그 외의 이슈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들고 계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뭐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리밸런싱이나 조정은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섣부르게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갭상승으로 좀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앞서 뭐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오후장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2시 이후로 반대매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저는 신규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만한 네, 그런 환경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천천히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하면서 분할로 좀 담아 가시는 거는 지금 구간에선 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일단은 좀 8월은 그래도 이렇게 뭐 올라간다고 해서 뭐 판다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좀 더 가지고 가자 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0: 그럼 그냥 8월 달에는 휴가 가면 될까요?
2: 이미 가신 보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0: 네, 안 보고 그냥 휴가 네. 가시고 MTS 안 보시고 그냥 휴가 즐기시면서 네. 릴렉스 하시는 게 네. 8월 달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1: 그러니까 아마 좀 7월에 이렇게 MTS 보신 분들 너무 힘들죠. 뭐
0: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우리가 뭐 뭔가를 한다든지 액션을 취한다든지 왜냐하면 총매는 결국은 트럼프였어요. 다시 한번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를 자극했고요. 네. 유가를 자극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금리가 올라갔고요. 그런데다가 케빈 워시가 FOMC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매크로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어쨌든 이제 오늘 현재 지수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8월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지수가 이제 6,400 정도 되거든요. 오늘 이제 14% 이상 오르면서 또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됐고 삼성자이닉스가 모두 다 20% 이상 둘 다 이제 하루에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여기서 그냥 단지 하루 올랐다고 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저평가 상태에서 레버리지 물량들도 많이 좀 어느 정도 청산이 돼서 좀 수급적으로도 좀 가벼워졌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빅 이벤트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FMC 끝났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근데 사실 메타만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지 그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다 나왔어요. 예상보다 더 네.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제거됐으니까 저도 8월은 어쨌든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 근데 이게 반도체만 좀 가진 말고 또 이렇게 또 골고루 가는 네, 그런 장세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1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고 또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경제 7월 월간 연불리 2부를 열었습니다. 최창규 미래세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본부장님 이주연 815 머니톡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하고 오늘 코스닥도 모두 이제 오늘 좀 동반 급등하고 있는데 계속 한번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주주 이행시에서 본부장님이 이제 반도체 얘기를 네. 좀 해주셨는데 여전히 믿을 건 좀 반도체밖에 없을까요?
0: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가장 펀더멘탈이 확실하고 그리고 실적 가시성이 보이면서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과도했던 실적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주가도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참 매매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또 매수를 하면서 또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AI 시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반도체 실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실적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 시기고요. 믿음은 결국은 또 용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서 또 실적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라면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실적 냈던 전력기기 아시죠?
2: 네.
0: 전력기기 삼청사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잠깐 잊어버렸던 조선주들도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업종, 이런 종목이라면 저는 용기를 한번 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준 이사님은 아까 이제 본부장이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2: 네.
1: 하이닉스도 제가 좀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 같은 실적을 보고 목표주가를 확 낮췄는데
2: 네.
1: 또 한 분은 올려버렸더라고요. 무려 470만 원.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를 봤을 때는 되게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1: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어떻게 좀 이게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2: 일단은 그 제일 최고로 낮았던 목표 주가가 그 한 증권사에서 어제 148만 원인가? 네. 네, 그렇게 하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뭘 보고 이렇게 낮췄을까라고 해서 보니까 내년에 영업이익을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80조, 200조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목표 주가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외에 470만 원으로 이제 최고가로 지금 올려잡은 증권사에서 보는 거는 내년에 영업이익 거의 420조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아, 너무 차이가
2: 네, 차이가 거의 두 배 이상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요한 거는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만약에 올해보다 이 낮아지려면은 수요가 급격하게 꺾이거나 아니면 공급 과잉이 돼서 갑자기 뭐 메모리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시그널은 아예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 다섯 개 기업들 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캐펙스 내년에 투자를 오히려 그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상향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더 어쨌든 내년에도 더 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2: 근데 캐펙스를 상향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더 비싸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말은 내년까지는 이런 수요가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더 비싸지니까 그만큼 비싼 가격을 반영을 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사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전자의 그 148만 원 이라는 뭐 물론 판단은 다 각자의 몫이긴 네. 합니다만 좀 후자 쪽으로 사실 지금은 무게를 싣는 게 오히려 지금의 상황상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막 뭐 2028년쯤 되면은 어쨌든 공급 과잉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2027년도 그 하반기에는 좀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좀 시그널 그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반영해서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아는 한 그 반도체가 아무리 이전에 시클리컬 산업이었다고 하더라도 1년 반을 땡겨서 선반영을 하는 경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길어봐야 6개월 정도를 선반영을 했지 1년 반을 이렇게 선반영을 한다라는 사례는 저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너무 미래 이야기를 땡겨온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이런 펀더멘탈상의 이슈는 딱히 없고 내년에 오히려 더 좋아질 거고 가격의 상승분은 더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감안을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투자들이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2: 그쵸.
1: 어느 쪽을 따를 거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준 이사님 말씀은 결국 지금 기업들이 하는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조금 이제 이번에 목표 주가를 올린 쪽 거기가 좀 더 타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딜 봐도 공급 과잉이 있을 거란 얘기는 없고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저도 어제 컨퍼런스 콜 보면서 놀랬던 게 28년에도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2: 네.
1: 그렇죠. 원래는 27년이었어요.
0: 네.
1: 28년 되게 애매하다.
0: 그래서 28년은 보통 피크라고 많이 얘기를 네. 했었죠, 우리끼리.
1: 근데 네. 지금 그걸 그 말이 맞다면 네. 이제 이 이익 사이클 또 연장되는 거니까
0: 네.
1: 그렇게 보면 근데 어쨌든 또 가봐야 되는 그 상황이라 우리가 28년은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28년을 반영하기는 좀 너무 먼 것 같고 27년만 봐도 저도 어쨌든 지금 좀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위를 바라보는 그런 좀 상황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최창희 본부장님은 근데 이제 어쨌든 ETF 업계에 계시니까
0: 네.
1: 이제 만약에 ETF를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0: 네.
1: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소부장도 있고 반도체 ETF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0: 네.
1: 뭐 미국엔 또 속설도 있고 세배짜리도 있는데 좀 ETF 투자 뭐 괜찮을까요?
0: 저는 뭐 오늘도 저희 사내 유튜브 촬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스크립트 작성을 하고 왔는데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방금 이지원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변동성.
1: 변동성.
0: 반도체의 특성상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2의 창심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양쯔 메모리도 낸드 쪽이지 않습니까?
1: 네네.
0: 하반기에 IPO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왜 놀랬죠? 중국 AI 오픈 모델들, 뭐 키미 K3라든지 아니면 쯔프 AI라든지 미드맥스라든지 이런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는 중국산 AI 모델들 때문에 굉장히 놀랬거든요. 즉 반도체는요 어떤 기술이 새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국가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등장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무도 못 만든다라고 얘기했던 ASML만 만든다고 얘기했던 DUV 장비를 중국에 있는 업체가 생산했다. 이런 뉴스들이 또 우리의 투자 심리를 부정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ETF에서 투자하실 때는 반도체 ETF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수 ETF를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서 지수 ETF라는 것은 코스피 200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들 말씀드리고 비중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32.7%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5.44%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냥 단순히 코스피 200만 산다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절반 이상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3등 종목은 뭘까? 3등 종목 SK스퀘어거든요.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 그리고 4등이 삼성전기였었는데 최근에 약간 밀려가지고 네. 지금 KB금융,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아. 즉 반도체를 절반 이상 담고 있는 게 한국 지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좋지만 반도체 올인해서 반드시 반도체 ETF만 담아야 된다. 그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그냥 코스피 200만 담아도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업사이드 보이는 만큼 충분히 쫓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KB금융이라든지 또 다른 종목들이 어찌 본다면 반도체의 변동성을 흡수해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냥 코스피 200만 담아도
1: 네.
0: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준비 오늘
1: 네.
0: 제가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회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만 봐주시면
1: 네,
0: 조회수
1: 네.
0: 진짜 안 나오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이준 이사님 꼭 클릭 한번 해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0: 네,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근데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사실 네. 업황에 대해서는 좋은데 문제는
0: 네.
1: 변동성을 내
0: 그렇죠.
1: 견딜 수 있냐. 이번에도 뭐 난리가 아니었으니까
0: 네.
1: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코스피 200이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니까
0: 반이
1: 네.
0: 반도체죠.
1: 그러니까,
0: 코스피
1: 네.
0: 반반도체 네. 반반도체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지수 ETF를 좀 말씀해 주셨고 그 어쨌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부터 이제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규제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근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오늘 이제 3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문턱을 좀 높이고 있잖아요.
0: 네.
1: 뭐 자산 총량 규제도
0: 네.
1: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이게 그래도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지금 목표가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좀 어떻게 효과는 좀 있을까요?
0: 일단은 사람들이 좀 착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전직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전직이
1: 뭐였네요?
0: 애널리스트였고요.
1: 아.
0: 제가 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였는지 아세요?
2: 뭘까요?
0: 파생. 아, 제가 파생 애널리스트였어요. 파생 애널리스트 17년 정도 했고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산운용사로 스카우트해서 간 거거든요. 네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ETF라는 이름, ETF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이고요. 파생 상품은 첫 번째도 증거금 관리, 두 번째도 증거금 관리, 세 번째도 증거금 관리가 파생 상품의 덕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또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간과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파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아니면 레버리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던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폐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장벽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은 일정 부분 좀 많이 축소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얘는 절대 ETF나 이런 상품이 아닙니다. 주식이 아닙니다. 얘는 파생 상품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1: 네네. 그리고 요거 좀 한 번만 간단히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배재규 대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언급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상폐 아닌 자연사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LP들이 매도만 해서 공급을 점차 말릴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떤 내용이죠?
0: 일단 제가 배재규 대표님이랑 그 친분은 있지만 네. 통화는 못 해봤거든요. 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ELW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도 ELW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Equity Linked Warrant. 이름은 복잡하지만 일종의 단일 종목 옵션이었거든요. 네.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래서 ELW 규제를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호가를 벌리는 거였어요. ELW도 LP라는 호가를 대는 주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호가를 좀 벌리고 호가를 벌리면 내가 싸게 살 수 없고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장이 규제가 됐거든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LP가 좀 호가를 좀 멀찍이 돼서 좀 적극적인 매매를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행간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 끝나는 대로 전화해서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희 선생님 그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네. 간단히 좀 이 효과 있을까요? 이렇게 규제하는 거.
2: 저는 한번 뭐 물론 보긴 해야겠죠. 오늘부터 네.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레버리지에 대한 이 이슈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좀 이슈화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네. 홍콩에서도 이게 규제 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같은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조금 괜찮아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그 최창규 미래세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님 그리고 이주연 파리로 모니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그래도 좀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네. 너무 좀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양산이 41.4도를 기록하며 8년 만에 41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6: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극한 폭염이 영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41도의 벽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이틀째 40도를 넘었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2018년 강원 홍천의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8년 만에 새로 쓰인 겁니다. 122년 만에 폭염을 기록한 부산도 공식 관측소 기온은 36.8도였지만 금정구는 40도, 북부산도 39.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한반도를 뚜껑처럼 덮은 이중고기압에 분지지형까지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 고기압이 위치하면 공기가 내려오는 쪽이거든요. 더운 공기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꿀뚝하던 꿀뚝을 막고 있는 셈이고 상태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청에서는 덥고 습기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꿀뚝이 막히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기죠.
7: 문제는 열기가 영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9: 바람의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풍이 불게 되고요. 그래서 동풍이 불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운 지역이 반대로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불을 받게 됩니다.
7: 다음 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됐습니다. 체감온도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적인 극한 폭염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5: 40도를 넘는 폭염은 예전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극단적인 이상기후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을 일으킨 2018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6: 40도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매년 찾아오는 일상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 데이터로 본 현황, 폭염 현황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 한낮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외 근로자들도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어쩌다 한두 건,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엔 한 해에만 무려 60건 이상의 40도 돌파 기록이 폭발했습니다.
11: 2018년 이전 일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오른 경우는 총 8건에 불과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60건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10: 문제는 2018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의 기점으로 폭염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면서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경기 여주와 안성 등지에서 40도와 41도를 넘나드는 극단적 더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국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공식 지점에서 41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되며 또 다른 폭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12: 2018년 대폭염 이전에는 40도가 예외적인 대재난이었다면 이후에는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함께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험, 즉 뉴 노멀이 된 겁니다.
10: 2018년 폭염을 계기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 기준선 자체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심해진 극한 폭염을 상시 전제로 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 여름 휴가철 공항이 가장 바쁜 시기에 땡볕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6: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와 찜통 같은 화물 창고 안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3: 비행기로 운송될 화물을 보관하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단지로 들어오고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실어 나릅니다. 대형 화물의 수시로 오가는 차량으로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운 창고 안.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작업자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14: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 할 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종이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
13: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수건을 목에 둘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15: 직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렇게 목에 선풍기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찜통 같은 창고 내부 열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16: 한 40도가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원들이 이 박스 단위의 화물을 상하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13: 펄펄 끓는 활주로 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도 내리쬐는 떼약볕과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17: 한번 열 이게 낮에 달궈지면은 저녁에도 식질 않아요. 비행기에서도 그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부조 그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그에서 나오는 열이 한 50도에서 한 70도.
13: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는 공항 곳곳에 이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5: 이런 가운데 목요일이었던 그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56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한 명이 숨졌는데 이번 사망자는 20대 남성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환자는 1,70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명이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폭염의 위기 수준은 재난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6: 정부는 서둘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폭염 상황으로 미뤄볼 때 올해 여름도 지난해와 같은 장기간의 중대본 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18: 폭염 중대본 본부장이 비상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피러 왔습니다. 이곳은 심각한 무더위 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르신 많고 지역이 넓은 농촌 폭염관리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9: 이제 드론을 통해서 들에 나가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댁으로 들어가시라, 그 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가시라,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18: 중대본이 가동되면 중앙과 지방정부는 무더위를 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젠 그늘막 개수 늘리는데 그쳐선 안 됩니다. 노인 노숙자 직접 찾아가 건강 챙겨야 하고 무리한 공사 현장 확인에 작업 중단 조치 바로 해야 합니다. 폭염중대본이 가동된 건 무더위를 국가재난으로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급속도로 닥치면서 지난해 중대본 가동일이 무려 40일을 넘는 등 폭염중대본 장기 가동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비교와 분석이 일상이라 성적도 쉽게 매기곤 하는데 온열 사망자 질환자 최소화하고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 눈에 띄게 줄이는 데서 올해 여름 폭염 대응의 성패 역시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20: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그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려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0: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온 검찰 체제의 해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한동안 논의를 미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찬반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다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3: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2: 취임 1년 회견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3: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2: 결국 당내 강경파 주도로 만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78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민주당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이제 법률적으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 등으로 최소한의 검찰 수사는 필요하다는 여론도 컸던 만큼 여야 모두 혹시 여질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가 여론전 채비에 나설 태세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로 이제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3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청 문을 닫고 수사기소 분리체제를 못 박은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 미비점을 보완하게 했는데 검찰 스스로는 영장 청구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5: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첨단화된 수사 기법과 그리고 경찰들의 폭주도 막을 수 있게.
4: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다음 주 초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정권 송치, 즉 혐의 유무와 별개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게 하는 방안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당 차원의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기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체계가 대격변을 맞으며 관련 후폭풍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 처리 직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고 주무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예 공개적인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6: 보완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제도 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한 모든 국민 피해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7: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늦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4: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와 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제2의 장윤기 사건 등이 불거질 경우 그 피해는 물론 정치적 파장도 적잖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황에도 법안 통과가 강행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구 대행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8: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이제 13만 명 규모의 경찰은 앞으로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9: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2: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0: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개인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2: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1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3: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4: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다. 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똑똑 경향신문 유영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3: 괜찮아요?
4: 아 더위에 안녕하신지요?
3: 네, 에어컨 틀고 그냥 방 네, 안에서.
4: 저도 24시간 에어컨 틀었습니다.
3: 그쵸? 네. 에어컨이 무사할라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지난주 금요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식 준비했습니다.
3: 네,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민주당 당론대로 통과됐네요.
4: 네, 그렇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 견제가 불가능하고 네. 또 일반 시민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검찰 수사권을 털끝만큼이라도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고요.
3: 예.
4: 재석 178명 중 찬석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반대 표결이 나왔고요. 청와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책임을 통감한다.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3: 네, 난리네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4: 네, 맞습니다. 먼저 범죄의 피해자인 국민이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낸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조계의 네.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또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3: 네.
4: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네.
4: 이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요. 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검찰청의 설명자료도 나온 바 있습니다.
3: 네. 네,
4: 검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3: 네.
4: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은 이번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가 됐는데 이 특검법에는 검사도 파견돼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 네.
4: 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놓고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 동시에 통과된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3: 그러네요. 민주당은 후속 법안은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방침입니까?
4: 네, 어제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 네.
4: 아동학대 범죄나 뭐 가정폭력, 성범죄, 뭐 스토커

0: 스토킹, 장애인 노인 학대 같은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를 규정을 해놨는데
1: 네.
0: 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전권 송치를 하는 입법을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요. 이 보고회에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 국민의힘 어떻게 한대요?
0: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1: 청와대로 가요?
0: 간다라는,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0: 예,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고 하고요. 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같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은 다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이 가능한 요건이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중대한 위법수사나 뭐 소추재량권 일탈에 의한 공소가 제기됐을 때
1: 맞아요.
0: 공소기각을 할수
1: 네.
0: 있다라는 요건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과도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대로 법을 공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죄를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봉하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0: 묘역 앞에서
1: 아우
0: 큰절하는
1: 네.
0: 사진을 올렸죠.
1: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 원하시던 뭐 검수완박 법안 완전히 했어요 막 이렇게 신고했던데
0: 네.
1: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원했을까?
0: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이네요.
0: 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지난 1일 시작됐습니다. 충청과 영남에서 희비가 엇갈린 정청래와 김민석 후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 충청과 영남에서 후보들 득표 각각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지난 1일 진행된 충청권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1: 네.
0: 김민석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45.05%, 정청래 의원이 44.61%를 얻었고요. 표차로는 303표 차이였다고 합니다.
1: 네.
0: 예, 정청래 의원 고향이 충남 금산이라서 충청권에서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김민석 의원이 예상밖의 신승을 올렸습니다. 또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46.65%를, 김민석 의원이 43.84%를 얻어서 1, 2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표차로는 1,514표 차이입니다. 두 지역을 합산한 결과를 보면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1,211표 차로 앞섭니다. 박빙 양상이라고 할수 있고요.
1: 네.
0: 송영길 의원은 9.97% 득표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 그래도 본격적인 승패는 아무래도 권리당원 숫자가 많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갈리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충청권과 부울경은 사실 당원 규모가 각각 10.8%와 6.5% 정도로 크지 않고요.
1: 네.
0: 본격적인 승부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당원의 33%가 분포한 호남, 또 42%가 있는 수도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순회 경선 일정은 오는 8일 제주, 인천, 또 9일 강원, 대구, 경북, 15일 전남, 광주와 전북, 16일 경기, 서울입니다.
1: 네.
0: 이어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는 일정입니다.
1: 아, 근데 어제 저도 뭐 유세하는 거 봤는데
0: 네.
1: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 대결이
0: 네.
1: 아슬아슬해요.
0: 그렇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이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계파 행위를 했다. 또 상대 후보 연설에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했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1: 오.
0: 예, 만에 하나 지도부에 선출되더라도 심판받게 하겠다고 했고요. 예, 정청래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생일투표 전략이라는 게 공유가
1: 있었죠.
0: 됐었잖아요. 예, 뭐그 출생월에 따라서 그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전략적으로 분산해서 표를 던지자는 것이었는데
1: 네.
0: 이것이 당원들의 자발적 활동이라고 말한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염두에 둔 공세로 보입니다.
1: 근데 뭐 이런 것 갖고 유시 제소를 하나? 또 좀
0: 예.
1: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0: 예,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현상이라는 점이 좀
1: 네.
0: 큰것 같고요. 예, 그러자 정청래 의원은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게 윤리위 죄속감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1: 오.
0: 정몽준에게 갈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네.
0: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파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최민희 이성윤 의원은 김민석 의원이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 서민화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를 낸 장면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1: 참고로 최고위원 지금 선두를 달리는 거는 최민희 의원이죠?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최민희 박선원 의원 이 순서다라는 것도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마무리 소식입니다.
1: 드디어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했네요.
0: 네,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은 여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최길수 변호사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검찰에 몸담은 인사입니다. 네. 네, 광주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쳤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길수 변호사에 대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의미를 간단하게 좀 짚어봐 주세요.
0: 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또 사촌 이내의 친족,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직책입니다.
1: 네.
0: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1: 네.
0: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고요.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했고 이제 나머지 후보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특별감찰관 자리가 10년간 비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에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후에 쭉 공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자리를 비워뒀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데 이어서 지난 4월에도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별감찰관 추천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1: 해도 뭐라고 그러고 안 해도 뭐라고. 뭐 어떻게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귀국하는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1: 예, 정치 현안 많이 쌓여 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남미 순방 7박 11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가 산적합니다.
1: 예.
0: 그동안 주식시장이 정말 크게 출렁였고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부동산 대토론의 일정이 다 끝났지만 부동산 여론 아직 여전히 냉담합니다.
1: 네.
0: 그 사이 검찰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됐고요. 그와 동시에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논란도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도 대정부 투쟁 전선을 이 이슈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 발언으로
1: 맞아요.
0: 파문을 빚었는데 청와대 입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1: 한 말씀 하시겠죠? 이렇게 업무 보고 받으시면서.
0: 네.
1: 네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사람 죽이는 폭염, 또 경남 양산에서 사상 첫 42도 돌파입니다.
1: 너무 더워요.
0: 예,
1: 이 42도
0: 그렇습니다.
1: 정말 전대미문의 기록 아닌가요?
0: 네, 정말 42도. 많이 와. 걱정되고 또 충격적인 기록인데요. 기온이 42도를 넘어선 건 국내 기상 관측사 122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사흘 연속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로 쓰인 거고요.
1: 네. 네,
0: 지난주 금요일 7월 31일에 41.4도 그 다음 날 토요일 41.6도에 이어서 어제 42.5도를 기록을 한 겁니다.
1: 네.
0: 예, 그전 최고 기온 기록은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기록된 41.0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양산은 5일 연속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기고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동안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폭염의 중심이 수도권으로 옮겨올 예정이고요. 그동안 역대급 폭염이라고 하면 사실 1994년, 또 2018년, 그리고 2024년 여름을 꼽는데 올해도 아마 못지않은 계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1: 매년 더 더워질 것 같아요.
0: 예, 매년 그렇죠? 정말 새로 기록을 쓰는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에 따라서 또 온열 질환자 숫자 계속 늘어서 걱정입니다. 저도 네. 저번 주에
0: 더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1: 온열 질환자라서 병원 네. 가서 링겔 맞았어요.
0: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8월 첫날 하루에만 96명의 온열 질환자가 신고가 됐고요.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1,889명, 네. 또 온열 질환 사망 추정이 14명입니다. 올해 장마가 좀 길었던 터라 작년 동기 대비 숫자는 줄었다고 하지만 장마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폭염의 위세가 시작이 되면서 네. 온열 질환자 수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숫자로 보면 지방이 확실히 취약합니다.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지열 온열 질환자를 보면 서울이 158명인데 네. 경북이 182명. 전남 광주가 163명, 경남이 161명입니다. 세 지역 모두 인구가 서울 3분의 1 수준인 걸 고려하면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유 기자님, 예. 이번 주 수도권 덥대요. 네. 온열 질환 조심하시고.
0: 더위 각별히 조심하시고.
1: 밖에 다니실 때는 꼭 양산 쓰고 다니셔야 돼요.
0: 네,
1: 아셨죠? 알겠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0: 예, 대표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1: 알겠습니다. 이상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름.
1: 네, 훨씬 좋아진 형소법.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보안사건 전면 폐지법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내린 평가입니다.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야권의 반발은 여전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언론과 국민들도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제3정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1: 네, 더위가 심한데 더위 조심하셔야 돼요.
3: 네, 저는 뭐 일단 살집이 조금 있기 때문에 더위에 매우 취약하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저야 대부분의 시간을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데 있으니까요. 네. 지금 뭐 특히 뭐 경남 양산 시작해가지고
1: 그러니까요. 42도.
3: 네, 워낙 덥고 또 진짜 에어컨 안 나오는 야외에서 맞아요. 일하시는 국민들 많으시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야외 활동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3: 네,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죠.
1: 햄버거도 예. 줄이시기 바랍니다.
3: 아, 햄버거는 뭐 시원한 데서 먹으면 괜찮아요.
1: 알겠습니다. 지난 네. 금요일 보안사건 전면 폐지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어요. 부작용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얘기를 했는데
3: 네네네.
1: 대표님 보시기에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 피해가 네. 되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3: 네, 네. 그러니까 첫째로는 네. 뭐 많은 분들 장윤기 사건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초동 수사가 엉망이 됐을 때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1: 아.
3: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에서 초동 수사가 좀 잘못돼도 장윤기 사건 보면 검찰이 추가로 증거 수집도 하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블랙박스도 네. 보고 이래가지고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 네.
3: 근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1: 아니 보안사 요구권 가지고 검찰이 경찰에게 네. 저 가서 CCTV도 한번 확인해보고 블랙박스도 확인해봐 이러면 네. 되잖아요.
3: 근데 그런데 그걸 네. 다시 돌려보내고 뭐 하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증거가 흩어지는 것도 있고요.
1: 아.
3: 그리고 이게 검사가 무당은 아니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직접 뭔가 수사도 해보고 증거도 잡아보고 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3: 근데 서류만 보고 야 이게 뭐가 미흡한 것 같은데 할 정도면 그 수사는 진짜 미흡한 거고요.
1: 네.
3: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려보내서 네. 뭐 더 찾아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윤기 네. 사건에서 다시 돌려보냈을 때 그 처음에 수사했던 경찰이 막 얼씨구나 하면서 블랙박스랑 케이블 타이랑 찾겠어요? 찾는 신용만 하고 아, 찾아봤더니 없는데요 검사님 하고 그냥 돌려보내겠죠.
1: 네.
3: 그러니까 그래서 서류만 보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보충하는 거는 뭐 그건 거의 검사가 무당이 되기를 네, 바라는 수준이고요.
1: 네.
3: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의 책임자가 없어져요.
1: 왜요? 경찰이 종결권도 갖고 있고 뭐
3: 그렇죠.
1: 검찰에게 그러니까, 넘길 수도 있잖아요.
3: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요한 사건에서 네. 이제 경찰이 수사의 책임자라고 하지만 결국 기소할지 말지는 또 검사가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결정하니까 기소하는 사건은 그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였어요.
1: 네.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에 수사 왔을 때 부족한 거는 경찰들한테 추가로 좀 부탁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사건 뭐 조사도 좀 하고 필요한 사람들 전화도 해서 물어도 보고 해서 내가 기소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을 만들어서 책임지고 내 이름으로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1: 네.
3: 근데 이제는 서류가 만들어져서 오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기소할지 안 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3: 네. 그러면 기소하는 사건도 아이고 뭐 나중에 무죄 나와도 뭐 경찰이 수사해 온 거 난 기소만 했는데 뭐 책임을 안 지는 건 거죠. 경찰은 또 어찌됐든 내가 해서 위로 올리면 그만이지 이런 네. 마인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소는 검사가 결정하니까. 그러면 지금 일선의 판사들 반응이 다 그런 거잖아요. 무죄 나오는 사건 뭐 많아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1: 그래요?
3: 오히려 형사 사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왜? 왜냐하면 좀 애매한 사건은 검사가 받아보고 예전 같으면 검사가 좀 추가로 막 이렇게 사건 만들어 그러니까 사건을 좀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를 하는데 이제는 그냥 무혐의 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왔을 때 또 보완하라고 경찰 내려보내고 뭐하고 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잖아요.
1: 많이 지연되겠죠.
3: 그러면 판사들 입장에서 나한테 오는 형사 사건 수는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거 이제 반응 이런 거 보면 네. 형사 사건 숫자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1: 네.
3: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이거 말고도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쭉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제일 대표적으로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검사가 그래도 그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거든요. 이건 헌법에 있어서 바꿀 수가 없는데 근데 웃긴 거는 검사는 증거도 수집하면 안 되고 면담은 할 수 있지만 수사는 하면 안 돼요.
1: 그러니까 면담.
3: 근데 이제 면담이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자백을 받는 거는 수사일까요, 아닐까요?
4: 자백을 받는다.
3: 네.
4: 그것도 수사 아닌가요?
3: 당연히 수사죠. 네. 자백을 받는 거 수사거든요.
4: 네.
3: 실제로 사건 하면 이런 거 많아요. 경찰 단계에서는 뻗대다가 네. 죄 없어요. 나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러다가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그러면 검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래 잘못했는데 네. 구속만은 좀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구속당하면 회사도 잘리고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1: 네.
3: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부인하던 피의자가 검사가 저 구속영장 청구할게요. 면담하실까요? 해서 불러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하면 갑자기 거기서 검사님 저 영장 청구 하지 마시고 저 자백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1: 네.
3: 그러면 저 자백할라고 하면은 검사가 네. 멈춰 이렇게 해야 돼요.
1: 왜요?
3: 자백을 듣는 거는 수사니까.
1: 아, 맞네.
3: 그러면 이 자백을 검사가 처음 들었을 때 이 자백의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게 되게 애매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럼 경찰에 가서 자백하세요.
3: 그렇죠.
1: 이렇게 돌려보내요?
3: 네. 멈춰. 빨리 다시 지금 경찰로 가서 자백하고 오세요. 이렇게 아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검사도 하다 보면 사소한 것들 확인하려고 전화하고 네.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3: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1: 맞아요.
3: 예를 들면 이런 거 추가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네 검사님 그럼 피해자가 어떤 사실관계를 추가로 얘기해 준다. 아니면 자료를 추가로 검사한테 낸다. 그걸 재판에 쓰면 안 돼요. 쓰면은 증거 기록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3: 검사는 증거 기록도 확보하지 말라고 그러고 압수수색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자료도 그러니까 증거는 절대 수집하면 안 되는데 증거 수집은 수사니까. 그러면 검사가 전화 통화하다가 엄청 단순하게 그냥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는 것도 저 죄송한데 제가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 보낼 테니까 이거 경찰에다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검사들이 우리나라만큼 수사를 안 한다 어쩐다 막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1: 네.
3: 확실한 거는 수사를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1: 미국
3: 검사들도 다 수사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급할 때는 검사가 직접 자료도 받고
1: 그렇죠.
3: 직접 진술도 받고 네, 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이런 것처럼 말이 좀 안 되는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고요. 제가 변호사라면
1: 네.
3: 제가 변호사기도 하죠. 실제. 근데
1: 네.
3: 이제 제가 변호인을 하고 있다면 이 경찰과 검찰 사이에 요 허점들을 파고들면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1: 그러겠네요.
3: 많을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 네.
3: 뭐 내가 변호인을 하고 있다면은 뭐
1: 맞네.
3: 예,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1: 네.
3: 이제 앞으로는 이 형사 사건 변호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1: 경찰 출신들이 그러면 조금 더 노하우가 있을까요?
3: 경찰
1: 더욱 더 로펌에 막
4: 스카우트 비용
3: 네 로펌 시장이 사실 제일 정확하잖아요.
4: 네.
3: 한 벌써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경검 수사권 조정되면서부터 경찰 출신 전관들이 네. 뭐 몸값이 하늘 맞아요.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데 요즘도 벌써 나오잖아요. 이제 경찰 출신 전관 모시는데 사활을 걸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제가 보니까 또 바뀐 게 네. 예전에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을 스카우트했어요.
4: 네.
3: 이제는 로펌들이 그냥 경찰 출신을 스카우트해요. 아. 변호사 아니라도.
4: 그러겠네요.
3: 네, 그냥 뭐 거기서 고문님 이런 타이틀 달고 네. 뭐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거의 뭐 이제는
4: 경찰 전성 시대.
3: 네, 경찰 전성 시대. 그 것 같습니다.
4: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네. 대표님 권력자를 향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3: 안 되죠?
4: 이제는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밝혀내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3: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개혁신당도 더 열심히 싸워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너무 의석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야당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4: 네.
3: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 중에도 아마 속으로는 아니 이러면 정치인 수사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걸 우리가 굳이 그렇게 세게 반대해야 되나? 라는 생각 가진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번에 평가들 쭉 보는데 뭐 경찰도 나름 잘 뭐 이번에 이거에서 권한을 얻어가는 경찰 일선은 죽을 맛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 처리에 부담도 굉장히 많아지고 근데 경찰 수뇌부 지휘부는 아주 좋을 거고요.
4: 네.
3: 근데 그 이상으로 정치인들도 이거 대박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온라인에. 네. 근데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4: 네.
3: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찰이란 조직이 좀 특이한 조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선출된 권력 정치 권력을 이 정도로 수사를 세게 하는 그 수사기관은 전 세계에 흔치 않습니다.
4: 맞아요, 진짜로.
3: 우리나라 검사 좀 특이하죠. 네. 뭔가 자기들의 뭐 엘리트 의식 이런 네. 것도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엘리트 의식도 갖고
4: 전형직 대통령도 막
3: 그렇죠.
4: 조사잖아요.
3: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날 수틀리면 뭐 네. 사표 내고 뭐 또 돈 그렇죠. 벌면 되지 뭐.
4: 네.
3: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을 세게 공격하면서
4: 견제당하고.
3: 부작용도 있었지만 사실 한국 정치가 단기간에 굉장히 깨끗해진 면도 있거든요.
4: 네.
3: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죠. 왜냐 경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찰은 옷 벗고 나갔을 때 다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4: 네.
3: 또 이게 승진 부담이 워낙 빡세요.
4: 맞아요,
3: 경찰은.
4: 맞아요.
3: 그러다 보니까 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치 권력에 훨씬 더 취약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경찰들은 생각보다 더 조심합니다. 야당이라고 무조건 더 세게 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4: 네.
3: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건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 네.
3: 저는 아무래도 앞으로 정치인들이 처벌받는 일은 현저하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4: 그런 예감이 드는 게
3: 네.
4: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 맞아, 맞아요.
4: 의원
3: 예.
4: 사건 지금 한 9개월째.
3: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4: 그러니까요.
3: 강선우 의원은 심지어 뭐 갑질 관련해서 다 뭐 무혐의 뭐 불 뭐
4: 그러니까요.
3: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4: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3: 네, 경찰들은
4: 그
3: 뭐 네.
4: 대표님. 그 형사소송법 처리될 때 본회의장에 계셨어요?
3: 아, 저는 뭐 있지는 못했고요.
4: 아.
3: 그 저희 당에서는 이주영 의원님이 대표로 이제
4: 네.
3: 반대 의견 표시하셨고,
4: 네.
3: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은 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반대 의견 많이 하는 편입니다.
4: 네.
3: 좀 약간 뭐 그러니까 이게 워낙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 일정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일정적인 면도 있고요.
4: 네.
3: 사실 저희 솔직하게 얘기하면,
4: 네.
3: 근데 또 그런 거 플러스로. 이게 이제 그냥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표시했다 이런 것보다
4: 네.
3: 저희가 한두 분이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주영 의원님이 하시면서 또 이주영 의원님의 어떤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그래도 이슈화도 되는 면도 있어서
4: 네.
3: 저희가 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많이 반대하는
4: 편입니다. 이주영 의원님을 인터뷰 섭외할 거 그랬네요. 왜 천하람 대표님 왜 인터뷰 나오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막 그러셨어요.
3: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주영 의원님을 모셔주십시오.
4: 이 법안이요. 공포되면
3: 네.
4: 뭐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아까 뭐 저 뉴스 브리핑 시간에
3: 네.
4: 규정들 조항들 세세하게 보면 헌법소원 제기하면은
3: 네.
4: 이거는 분명히 위헌 판단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3: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죠. 이제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이
4: 네.
3: 아니고 수사가
4: 네.
3: 금지되어 있는데 검사가 구속을 해놓는 거.
4: 네.
3: 그게 약간 그러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거 재판 넘기기 전에 구속은 수사를 하기 위한 구속기간인데
4: 네.
3: 검사 보고 수사하지 말라고 그러놓고 검사가 인신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좀 그러니까요. 모순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보다 그 정성호 장관이 벌써 얘기했잖아요. 뭐 태풍이 오는데 우산으로 어떻게 막겠냐. 그런데 나중에 또 다시 고칠 일이 있을 거다. 네. 뭐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4: 네.
3: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와 소위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좀 비겁합니다.
4: 네.
3: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육법이라고 하는 기본법 학교에서 다니면서 공부하는 기본법은요
4: 네.
3: 의원들이 그냥 뚝딱뚝딱해서 고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정부에서 다 뭐 예를 들면 보통 민법 같으면 민법 개정 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한 2년 3년씩 연구를 해서 정부한테 내놓습니다.
4: 네.
3: 똑같아요. 맞아요, 형법 맞아요. 형사소송법도 과거에 개정할 때 보면 다 연구 그 위원회 만들어서 교수님들 실무가들 불러놓고 이렇게 하면 단어 하나 바꿨을 때 이거 뭐 문제는 안 생기지
4: 맞아요.
3: 실무적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순은 없는지 이거를 연구해서 발표하거든요.
4: 그런데
3: 그렇죠. 과거 총리실에서 그 이거 TF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 발표도 안 하고 정부 안도 없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국회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갈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는 그 이재명 정부 사람들 대표적으로 정성호 장관 같은 사람들이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막상 정부안은 못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의가 산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보면 이번에 법안
4: 좀 만나보시면 좀
3: 그렇죠. 뭐
4: 우려 표명하시는 분들 계시죠.
3: 아유, 많죠.
4: 많죠.
3: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막 김용민 의원 이런 사람들 막 만세 부르고 막
4: 맞아요.
3: 하지만 네.
4: 봉안망을 가고
3: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4: 네.
3: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4: 네.
3: 그리고 그분들도 그냥 보면 사실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걱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경찰 수사가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4: 2028년 총선.
3: 그렇죠.
4: 네.
3: 자기들 총선 걱정도 되고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연대보증 선거잖아요.
4: 그렇죠.
3: 그럼 경찰이 잘못할 때마다 민주당이 계속 두드려 맞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
4: 네.
3: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4: 이 소송법이 처리되고 나서 김용민 의원이 막 봉화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동상 옆에 사진 찍고 막 올렸잖아요.
3: 네.
4: 거기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지옥에 나가라
3: 네.
4: 이런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3: 네.
4: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자기는 이 피해 구제를 제대로 못 받았을 거다 그런 건데 그런
3: 그렇죠.
4: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고요.
3: 네.
4: 보수진영 공조 불발에 대해서 좀 뼈아픈 지점은 좀 있지 않으세요? 전에 정정식, 이준석
3: 네.
4: 두 분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대여투쟁 논의도 좀 했었는데
3: 그렇죠.
4: 좀 아무런 대응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3: 아, 네. 뭐 그런 점은 저희도 좀 아쉬운 지점이고요. 근데
4: 예.
3: 이제 아무래도 워낙 이제 민주당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도 약간 이제 할 게 좀 떨어진 거죠.
4: 네.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 단식도 사실 지난번에
4: 맞아요.
3: 한번 하기도 했고
4: 네.
3: 그럼 정전식 원내대표가 이번에 뭐 단식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이게 뭐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했지만 각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메시지 내는 것 외에
4: 네.
3: 뭘 어떤 상징적으로 같이
4: 맞아요.
3: 할 만한 거를 잘 못 찾았어요.
4: 이해가 돼요?
3: 예, 약간
4: 네.
3: 그렇습니다.
4: 네.
3: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정치인이 뭘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단식, 삭발 이런 게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식상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창의성이 부족했던 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행자께서 아마 공조를 말씀하실 때 또 한동훈 의원도 염두에 두셨을 텐데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비토가 워낙 세다 보니까
4: 네.
3: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또 워낙 자기 전문 분야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굉장히 잘 했고 하셨지만 또 그렇다고 뭐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뭐 손잡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4: 네.
3: 그렇다고 저희 개혁신당이 뭐 한동훈 의원과 뭘 같이 하기에는 네, 좀 인연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4: 네.
3: 아마 한동훈 의원이 그걸 원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4: 네.
3: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힘을 합칠 만한
4: 네.
3: 상황이 못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3: 네.
4: 그 민주당 전당대회 좀 여쭤볼게요.
3: 네네.
4: 일단은 충청권 부울경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3: 네.
4: 뭐 초반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
3: 이게
4: 서로 막 윤리 제소하겠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네. 좀 아니에요.
3: 생각보다
4: 그러니까.
3: 좀 굉장히 세게 붙었고 네. 나오는 표만 봐도 그렇고요. 네. 선호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4: 아직까지는요?
3: 아직까지는.
4: 왜요?
3: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 대표, 정청래 후보가 지금 이제 어쨌든 부울경까지 총 합산했을 때 지금 약간 더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종이 깻잎 한 잔 사이로.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송영길 후보 표가 상당수,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네. 그러면은 상당수는 그래도 김민석 후보에게 갈 거다라고 네.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어쨌든 뭐 약간 나오는 거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선호 투표 를 뒤집을 정도 수준일 거냐.
4: 그러니까 1순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 있는데
3: 네네. 2순위 어차피 하면 과반 못 넘기면 다 합산되잖아요.
4: 김민석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3: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아직까지는 네. 선호 투표까지를 감안하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 아닌가.
4: 그러면은 네. 저 전제 조건 만약 이런 거 빼고 아직까지는 네.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요거 빼고 네네. 결론적으로는 누가 될 것 같아요?
3: 저는 선호 투표제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뭐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아요.
4: 김민석 후보가. 네. 어제 저도 주말에 네. 투표 행위를 보고 나서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3: 근데 저는 정청래 후보가 아무튼 되게 세게 세다고 봐요.
4: 그러네요. 정말 네. 엄청 정말 세네요.
3: 엄청 세다고 보고요.
4: 평론가의 거의 99%가
3: 김민석 후보가
4: 네. 뭐라 하거든요.
3: 네네. 근데 네. 굉장히 세다고 보고. 네. 근데 이거 근데 진짜 이거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네. 수도권이 뭐 엄청나게 뭐 많더라고요.
4: 33% 보니까.
3: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 쪽이 도시 지역에서 조금 더 선전하는 면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은 도시 지역에 네. 좀 더 표심이 많다 그러면 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4: 끝까지 재미있을 거는 같아요.
3: 근데 이게 그냥 누가 될까 보는 거는 솔직히 재미있는데요. 그냥 경마 보듯이 보는 건 재미있는데 저는 두 분이 그냥 내부에서 친명 친청으로 갈라져서 권력 싸움 하는 거 말고 네. 어떤 뭐 방향성이나 뭐 어떤 정체성이 다르신 것도 피차?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네, 뭐 민주당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네. 이게 그냥 총선 앞두고 사실은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4: 그렇죠.
3: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친명이라 그러면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약간 더 뭐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좀 이슈가 달라져야 재밌잖아요. 뭐 예컨대 이번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4: 맞아요.
3: 네, 조금 네. 뭐 다른 목소리를 낸다든지
4: 같은 목소리.
3: 네, 네. 근데 뭐 거의 똑같은 얘기하면서 누가 더 매운 맛이냐 경쟁 이런 건데 이거는 뭐 민주당 안에서야 뭐 잔치인지 뭐 전쟁인지 뭐 하겠지만 네.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뭐 밥그릇 싸움이죠 뭐 네.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4: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네네.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3: 아 저는 둘 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아니 둘 다 별로라는 말이 좀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뭔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4: 네. 예. 그 안규백 장관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진성준 국방위원장하고 지난번 인터뷰를 했는데 네. 믿어주세요. 별 문제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3: 네.
4: 그냥 별 문제 없어요.
3: 아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믿어달라고 하고 다 뭐 하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4: 이게 타령 의혹.
3: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병적 기록표, 병적 기록부 공개하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거든요.
4: 그렇죠. 어렵지 않죠.
3: 그 아마 주민센터 가셔도 그렇고 그 민원24 같은 데서도 뭐 5분이면 뗄 겁니다. 뭐 인증서 뭐 하고 해도. 근데 이거를 못 보여주겠다는 그래서 제가.
4: 아니, 의원님한테도 좀 따로 보고. 하러 와라 그러면 안 해요?
3: 안 해요.
4: 그게 말이 되나?
3: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한테는 좀 보여줬다는 소문도 있는데 네. 야당 의원들한테는 전혀 확인을 안 해줘요.
4: 이해가 안 되네.
3: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청문해보면은 우리 당대표님도 예전에 계셔보셔서 아시지만 네. 국방부 장관 아니고 그냥 장관도 남자 후보자면 병적 기록부 무조건 냅니다.
4: 아니, 무조건 주죠.
3: 네. 제가 심지어 지난번에 누구였더라 국세청장이었나? 인사청문회 할 때는 아들들 것도 받아서 봤어요.
4: 네.
3: 근데 국방부 장관이 이걸 못 주겠다는 거는 사실 네. 말이 안 되고
4: 끝까지 파헤치실 겁니까?
3: 구린 게 있다는 거죠.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에게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7: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 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회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9: 4일 화요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8: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6: 그동안 가장 더웠던 곳, 이른바 대프리카, 대구의 낮 기온이 8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7: 관측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4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 경남에서는 5개 지역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경남 양산의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자리를 내준 대프리카 대구. 기온이 계속 오르더니 올해 최고 기온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42년에 40도, 39.7도에 이은 역대 공동 3위로 8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은 그야말로 가마솥이었습니다. 닷새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지난 휴일엔 무려 42도를 돌파했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유례없는 고온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양산이 39.4도로 주춤하자 이번엔 다른 지역이 앞다퉈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밀양은 41도를 기록했고 의령과 함양, 합천, 거창까지 무려 5곳의 기온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11: 이제 그 한계를 넘었던 얘기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영향도 있을 것이고 태풍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동풍기류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10: 과거엔 수십 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었던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6: 자, 이런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여름에 보고된 온열질환자가 벌써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질환자 108명이 추가로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는 2,02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인천에서 입원 치료 중에 숨진 40대 남성과 부식에서 의식이 저하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80대 남성 등 2명이 추가돼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는 밤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7: 냉방기기가 먹통이 되면서 임시숙소로 대피하거나 차에서 쪽잠을 청한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2: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하계동에서 내부 변압기가 고장나 5개동 6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승강기가 멈추고 냉장고와 에어컨을 못 쓰게 되면서 건물 내부는 순식간에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급한 대로 아이스팩을 깔고 보조 배터리로 휴대용 선풍기를 돌려보지만 땀으로 젖은 몸은 봄처럼 마르질 않습니다.
13: 한 6시간 정도 걸린다, 변압기 교체가. 그래서 뭐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차에 가서 이제 시동 걸고 에어컨 쐬고 있었습니다.
12: 주차장엔 더위를 피해 나온 주민들이 탄 시동 걸린 차가 많았습니다. 주민센터나 임시 숙소에서 밤을 보낸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4: 죽겠습니다. 다시 내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제 더우니까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12: 밤사이 이 밖에도 경기도 김포와 남양주, 오산 등 전국 곳곳에서 정전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설비의 과부하가 걸린 거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선 4.5톤 화물차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주변 상가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0: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가 되고요. 4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2: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1: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0: 양도세 부담은 시간을 두고 강화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매물 출회를 염두에 둔 조치겠죠. 매도세로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전세난이 더욱 심해지게 될까요? 정현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3: 보유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한꺼번에 높이면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 정부는 당분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 사이 집을 팔수 있는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다시 단계적으로 높이고, 65살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 한동안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들입니다. 이에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자들이 향후 세금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미리 팔려 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4: 공제혜택을 보려면 이제 내년이 좀 극대화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 양도차익이 큰 분들 위주로 일부 주요 지역에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3: 또 지난 5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로 줄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다시 한번 시장이 풀릴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묶인 상황에 매물을 받아낼 만한 매수자가 충분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지금 현 기조가 언제 완화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오는 매물에 비해서 당분간은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둔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실거주 위주 정책에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액 공제 혜택이 보유가 아닌 거주기간 위주로 개편되며 절세 혜택을 노린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 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6: 외부에 살잖아요, 비거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물건이 공급이 또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전세부가 가격이 오르겠죠.
3: 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여건에 집주인들이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0: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값도 올리고 서민의 고통도 더 늘게 할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곧바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더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7: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 위축 등에 공급만 줄고 집값은 더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올릴 때마다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며 집주인들이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 혜택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 것은 거주 입증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8: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7: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법으로 보장돼 혜택받던 지원책들을 없애버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던 각종 공제 241개 가운데 20개를 없애고 17개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며 혼인세액 공제 등은 폐지하면서도 대체 지원책이 없고 취약전 아동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지원 범위가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늘린 건 정권이 생색내기할 복선을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9: 세금 감면 안 해주고 정부가 더 걷어서 나눠주면서 인심 쓰고 표를 사겠다는 제스처, 이 이상 미아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은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사실상 증세라며 반도체 호황 역대 최대 초과 세수에도 민생에 부담만 안긴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의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 감면 혜택이 강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등에선 추가로 토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역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0: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법안을 심의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 규명을 포함해 야당이 요구한 선관위 서버 등 선거 관리 시스템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보고회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가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맡게 된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회를 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쇼통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주범들이 이제와 국민 앞에 보고한다는 자체가 기만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더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나 견제와 분산이란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며 7대 범죄 전권 송치 등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며 부작용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인한 사의도 여전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이번 법 개정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설계된 제도라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3: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이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이명 때문에 우리 북경의술원을 내원한 환자분들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명과 함께 위장장애나 불면증과 같은 신경계 계통의 질병들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쉽게 체하고 잘 놀라고 조그마한 일에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원장실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몇십 분 동안에도 끊임없이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명 환자분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명을 치료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력이 떨어지면서 노인성 난청이 일반 연령대보다 일찍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명 환자가 귀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거나 삐지직 삐지직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청신경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건 마치 스피커를 연결할 때 전선이 완전히 연결이 안 되고 서로 닿았다 끊어졌다 할 때 나는 찌지직 찌지직 하는 잡음과도 같습니다. 북경의술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나서 얼마 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명이 있는 환자분들은 신경내과에서 MRI를 찍어보고 또 이비인후과에도 다녀오시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양방에서는 보조식품을 주시거나 그대로 평생 안고 사셔야 한다고 하셨다면서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남은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괴롭다고 꼭 고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아픈 마음도 함께 치료하려고 노력합니다. 충분한 상담과 조언을 해드리고 정확한 진단으로 원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명 때문에 밤이 두려웠던 환자분들은 잠을 잘 자니 이명이 없어지신 건지 아니면 이명이 없어지니 잠을 잘 주무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원장님 어떻게 이명이 없어졌습니까?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하면서 함께 웃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2: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배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바로 정치 닥터스에게. 여의도 2판 4판 정치판 시원하게 원인 분석도 해드리고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정치 닥터스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십니다. 김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3: 신규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6: 네, 안녕하세요.
3: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3: 두 분들은 재밌게 주말에 보셨겠네요. 민주당 전당대회. 나중에 여쭤보고요. 김영호 의원님, 네. 어제 불경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 46.65, 1위 김민석 후보 43.84, 송영길 후보 9.49. 충청권에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정청래 후보가 졌는데 불경에선 1위 했잖아요. 이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저는 전반적으로 이 추세를 보면은 네. 역시 이재명 정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네. 명픽이
3: 명픽
4: 문조 털레일보다는 세다.
3: 그래요?
4: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접전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서 딱 그 시작을 했는데 뭐 당초 예상은 충청 기반인 정청래 후보 쪽에 좀 유리하겠다.
3: 그러게 전망이 많았어요.
4: 꽤 있어요.
3: 네.
4: 근데 져버렸어요.
3: 네.
4: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결국 접전으로 가지 않겠냐. 네. 그러면은 결국 선호 투표제에 가는 거죠.
3: 네.
4: 그러면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3: 네.
4: 역시 나중에는 이제 물론 국민 여론조사도 들어가고 대의원 집계도 들어가겠지만은
3: 네.
4: 그 당심에서 진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4: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명심이 세다.
3: 명심이 세다.
4: 예, 그리고 이제 명청 갈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3: 그렇죠. 예,
4: 당청 갈등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3: 그러면 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4: 예,
3: 힘들다.
4: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런 네. 거에 대한 불안 심리가
3: 네.
4: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3: 현근택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7: 네. 뭐 밖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3: 곤란하시죠? 얘기하기가.
7: 아니 곤란한 건 없어요.
3: 없어요?
7: 근데 지금 아마 전당대회 아시겠지만

0: 이재명 대통령제 국가에서
1: 네.
0: 당청간의 관계라는 게 항상 수평적 관계 얘기하지만 그래도
1: 네.
0: 대통령 중심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어느 정도 좀잘
1: 그렇죠.
0: 보좌라기보다는 잘 이제
1: 뒷받침.
0: 그 뒷받침하는 비슷한 말 같긴 한데
1: 네.
0: 그런 구도 갈 수밖에 없죠.
1: 네.
0: 더구나 아마 이번 전당대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직접 하진 않지만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유시민 작가 참전이에요.
1: 네, 그렇죠.
0: 사실은 뭐 지금 이게 전당대회 국면에서 좋은 방식은 아니거든요. 이분이 정치인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데 근데 계속 이제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그게 전당대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로 저분이 무슨 책임이 없는데 이런 발언을 해도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유시민 작가 발언이 정청래 대표한테 뭐 후보한테 꼭 플러스 되는 건 아닌 것
1: 그래요?
0: 같다 이런 의견이 좀
1: 이번
0: 들어요.
1: 주말 경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요?
0: 아니죠. 지금
1: 아니요?
0: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충청도는 아무래도 금산 출신이어서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할 걸로
1: 그렇게
0: 봤고
1: 봤죠.
0: 부울경 같은 경우도 친노 친문의 어찌 보면은 뭐 근거지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도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설 걸로 대부분 보고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그 후에 뭐 조성래 사무총장 체제에서 이걸 만든 거란 말이에요.
1: 순서.
0: 충청도 먼저 하고
1: 네.
0: 부울경하고 여기서 기선을 좀 잡겠다. 그러니까 기선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호투표제도 어느 정도 좀 받은 것
1: 네.
0: 같은데 이걸 아마 주고받았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기선잡에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성공하지
0: 예.
1: 못했다. 박진호 특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2: 뭐 국민의힘 입장이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뭐한 가지 좀 재미있게 본
1: 네.
2: 사실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 이제 이 발언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1: 어떤
2: 전혀
1: 말이요?
2: 판단을 못했는데 김민석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 초반에 뭐 7%포인트 이내로
1: 7%였다고.
2: 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
1: 맞아요.
2: 가능성이란 게뭐 본인이 결국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전략이 잘 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2: 왜냐하면은 만약 설령 그 전략대로 뭐한 4%, 5%포인트로 정청래 후보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평을 할수 있거든요.
1: 네.
2: 내가 뭐 본인이 이제 그 선제적으로 주장한 7% 이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진게 아니다라.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제 앞서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좀 정청래 후보가 초반에 성기를 잡지 못했다. 근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제 그 충청도 이제 부울경을 보다 이제 지역을 나눠서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이제 승리한 지역은 대전,
1: 세종.
2: 세종, 그다음에 부산, 경남이고 이제 나머지 지역은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승리했는데
1: 김민석 후보.
2: 김민석 후보가 근데 정청래 후보가 승리한 지역이 어떻게 보면 보다 좀그 민심에 민감한 지역이란 말이죠.
1: 그렇게 봐야 돼요?
2: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 전체가 충청, 뭐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야 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1: 그렇죠.
2: 지지층이 강한 지역인데
1: 네.
2: 물론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전통적인 뭐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런 면에
1: 네.
2: 봤을 때좀 민심에 좀 이렇게 민감한 지역에서는 이제 저는 정청래 후보가 이제 이겼다고 승리하고 그런 면에 봤을 때 이제 지금 국민 여론조사 물론 이제 30%밖에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 네.
2: 저는 이제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1: 네.
2: 대해서는 좀 정청래 후보가 좀
1: 유리해
2: 우세하지
1: 보인다.
2: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주말 경선 결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3: 근데 저는
1: 평가?
3: 일단 정청래 후보 측의 어떤 계획들이 좀 흔들리는 건 사실인
1: 흔들려요?
3: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1인 1표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이 조직을 그동안에 다져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당대표로서 지금 연임 도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기선 제압을 해서 선호투표제 없이 그냥 이겨버리겠다. 아마 이게 정청래 후보
1: 그렇죠?
3: 측의 그 전략이었을 텐데 일단 충청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1: 네.
3: 기세가 좀 꺾였고 사실 뭐 부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친노 조직 때문에 정청래 후보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니까 사실 1대1이긴 한데 판정승으로 따지면 김민석 후보 쪽에서 조금 더 우위에 서는 거 아니냐. 뭐 선호투표제 결과도 예상한다면 또 그렇게 볼수 있고 또 하나는 정청래 후보는 지금 기준점이 50%로 보면 안 되고 본인이 당대표로 당선이 될때 61.74%. 표를 얻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본인이 얻었던 표에서 정청래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찍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지 철회를 고려한다면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은 당원 분포상 호남이 30% 그리고 수도권이 거의 30%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맞아요. 아직 이제 본선으로 우리가 이제 본선이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표를 확인해 보기 직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주는 영향은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투표율을 더 높이는 그 적극적인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1: 높다고. 투표율이 낮아요 높았다고. 이번에 보니까.
3: 그러니까 낮은데 네, 이제 김민석 후보 쪽에서 이거 하면 되겠는데 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들이 아마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더 투표율이 올라가는 그리고 박빙으로 지금 붙어있는 부분들도 이 선거에 흥미를 더 유도하는 쪽이 있어서 아마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것도 김민석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1: 현 부원장님. 네. 솔직히 이거 핫하게 붙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아요?
0: 이게 네. 아마 네. 지난번보다 엄청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56% 정도였는데 네. 지금 40%대 언저리니까 네. 그게 당원이 늘긴 했어요. 지난번보다 지금 한 155만 정도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 120만 정도였는데 당원들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투표율이 많이 낮은 거죠. 맞아요. 이건 아마 양측이 굉장히 어찌 보면 세게 붙었는데 그게 뭐 약간 네거티브식으로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시민 작가 참아 이러면서 약간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서 당원들이 아마 좀 외면하는 게 아닌가. 좋은 모습은 분명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걱정되긴 해요. 지금 점점 세게 보기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아니 네.
0: 윤리위 얘기가
1: 아니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정청래 후보 2대1로 두드려 맞겠다 계속 그랬는데 김민석 후보를 향해 노무현 버리고 이재명 공격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0: 뭐 이 얘기가 뭐 김민석 후보한테는 네? 항상 뭐 아픈 부분이죠. 아픈 부분이니까 계속 공격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보다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거는 네. 우리가 항상 이제 국민의힘 비판할 때 아니 정치로 풀어야지 왜 윤리로 하고 징계하고 이 얘기 맨날 이제 방송 나와서 하고 네. 언론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윤리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당대회 과정에 나온 얘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들을 양쪽에서처럼 서로 윤리 징계하겠다고 있어서 끝난 다음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국내 매일 보잖아요. 윤리위원을 누구 선정하고 그래. 누구를 넣고 윤리위원장 누가 하고 이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 되도록 그러면 윤리 선정할 때부터 최고위원에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저쪽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1: 처음 봐요.
0: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징계 문제 윤리 문제 얘기가 전당대회 나와서 국면 나오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봐서 이 얘기는 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윤리 전문가 박진호 특보님.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2: 뭐 이제 갈수록 아까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공방이 더 거칠어질 것인데.
1: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윤리위를 간다 그러지?
2: 이제 정말 이제 이 경선 끝나기 이전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윤리 제소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이제 후보가 직접 뭐 제소한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후보를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들도 조금
1: 어떤 당원이 하겠죠.
2: 당원이 어떤 식으로든 뭐 또 이제 또 뭐 연대 뭐 이런 형식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제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1: 아니 그러면 윤리위원으로서 이거 딱 제소가 왔어요. 네. 이 전당대회
2: 윤리 심판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사실상.
1: 그럼 이건 그냥 뭐
2: 전당대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겠지. 그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겠죠.
1: 아니 그러니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 보고 야 이거는 네. 정말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2: 네.
1: 아니면은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제소를 하고 그래. 이거 그냥 없던 걸로 해. 어떻게 생각?
2: 우선은 이제 뭐 전당대회 결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겠죠.
1: 미뤄요?
2: 네, 그럼요.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뭐 결정을 내리는 건 적절치 않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1: 김용호 의원님, 이거는 거의 막장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소하겠다라는 걸.
4: 뭐 영화 제목처럼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간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얼핏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면은 야 윤리위라는 게 국회 최고 인기 상임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겠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4: 예, 양쪽 정당에서 전부 윤리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끝까지 간다는 거고 전당대회 이후가 문제죠. 이렇게 네. 되면은 이거 심리적인 분당 상태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어떤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정적으로 예? 정치적인 완전히 적대 그 반대 세력으로 이렇게 거의 지금 규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한 부담이죠.
1: 지는 쪽은 야, 이 정도면은 2028년 총선 때 공천 나 못 받을 수 있겠네. 그런 공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지금 공천 플러스 네. 차기 대권 네. 구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1: 네.
4: 그리고 이제 유시민 뭐 작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친명계들이 단합한 효과가 있죠.
1: 있다고 봐야 되겠죠.
4: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충청권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뭐 미세하나마 작은 차이지만 앞섰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또 하나 변수는
1: 네.
4: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철폐를 가지고 정청래계에서 강하게 밀어붙인 그 역풍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1: 역풍이 있다고.
4: 그러니까 당심도 결국은 민심을 반영을 거예요. 합니다.
1: 네.
4: 예. 물론 소극적으로 김민석 후보도 그냥 그 검찰 보안 수사권 철폐 쪽으로
1: 네.
4: 선회는 했지만 그 본질적인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아 역시 정청래 후보 쪽에서 당권을 잡으면 이거 막가겠구나. 뭐 저희 쪽에서는 뭐 좀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은 뭐 기대만큼 못 해주네요.
1: 네.
4: 정청래 후보는
1: 신 변호사님 정청래 후보가 노무현 버리고 이재명 공격 김민석 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래는 좀 방어적인 공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직접 김민석 향해서 제일 아픈 부분 건든 거는 판세의 불리함을 좀 느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이게 유효타의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3: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현실화되지 않을 때 네. 상당히 좀 그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기도 하거든요.
1: 네.
3: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 내지는 팀 정청래 측의 후보들이 네. 이제 그런 단계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정청래 후보 연설 중에도 막 얘기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3: 저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그 과거의 얘기를 또 꺼내서 네. 또 네거티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18년 동안 야인으로 활동하고 당시에 정몬전 후보를 2002년도에 도왔던 거 전 국민이 알고 민주당도 그걸 알고 영입을 또 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총리까지 지낸 분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아 국정운영 참 1년의 성과는 김민석 총리 덕분이다라고 덕담까지 한 마당에 그게 먹히겠습니까? 근데 안 먹히는데 본인 스스로 네거티브도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 네거티브를 하는 이 현실을 국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정청래 후보의 뭐 전략이면 전략이겠지만 이게 별로 지금 먹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현실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으로 결국 이기려고 지금 나왔을 텐데 더 이기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그런 무리수를 더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최종 전망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신 변호사님.
3: 저는 일단 누구도 50% 넘기긴 힘들다는 게 이미 결과로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송영길 후보가 그래도 한 10% 가까이 네, 얻고 네. 있는데 결국 이제 선호 투표의 결과 그 결선 투표를 미리 땡겨서 하는 그 효과가 결국에는 당락을 정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 송영길 후보도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판에 그 강도가 세지고 있거든요. 그럼 송영길 그러니까. 후보 찍으신 분들은 2순위에 누구를 찍었을까요?
1: 네.
3: 이건 뭐 무르나 마나 당연히 김민석 후보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가 뭐 좀 넉넉히 이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1: 현 변호사님 이게 참 친한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0: 것 같은데 질문 안 하시면 되죠.
1: 예?
0: 안 하시면 되죠.
1: 해야죠. 안 하시면 어떻게 최고위원 선거 여쭤보려고
0: 네네네.
1: 최민희 의원이 1등
0: 네네.
1: 하고 있어요.
0: 네.
1: 어때요? 이게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0: 예상 충분히 되죠.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아마 지금 당대표 선거는 워낙 뜨거우니까
1: 네.
0: 뭐 후보들이 하는 얘기도 보고 선호를 보는데 최고위원은 사실 인지도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네. 1인 2표이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아시다시피 뭐 언론에 많이 나오셨고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1, 2위 차이가 되게 커요.
1: 그러네요.
0: 다른 2위하고 5위, 6위 되겠죠. 정도까지 차이보다 1, 2위 차이가 훨씬 크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고위원 선거는 뭐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가 되는 거는 무난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5등을 누가 할 거냐. 네. 5위, 6위 김용, 이성윤 이게 친명, 친청의 주자로 볼 수 있는데 차이가 적거든요.
1: 그러니까.
0: 1, 2% 내외라서 이 싸움이 치열할 것 같은데 앞에 나는 징계 얘기가 좀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더 하면
1: 하세요.
0: 네.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내 기반이 조금 취약한 편이에요.
1: 맞습니다.
0: 징계를 계속 당내 기반을 쌓는 아니면 줄 세우게 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 그런 수단으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된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내 기반이 이미 뭐
1: 네.
0: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정청래
1: 네.
0: 후보가 되더라도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뭐 징계를 하거나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전당대회 국면이니까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네. 봅니다.
1: 그냥 흐지부지 될 거다 네. 이기면은 그 저는 최고위원 네 관심 많은데 네. 친청계 최고위원 다 세 명 다 입성할 거라고 생각은 되세요? 어때요?
0: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5위 네. 김용 이성윤 네. 여기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거잖아요. 네.
1: 가능성이 어디가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생년월일 뭐
0: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청계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분들 합쳐보면 한 48% 정도 되고. 그다음에 친명계라는 분들이 51% 정도 되는데 근데 친청계는 세 분이 나누는 거고 친청계 다섯 분이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네요. 48%를 셋이 나누면 네. 될 수는 있어요. 15%씩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최민희 의원이 지금 22%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나눠줘야 되는데 네. 수석 최고를 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또 쉽지 않은데 만약에 네. 지금 약간 친청계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이거를 만약에 최민희 의원이 가진 표를 이성윤 의원 표에 좀 나눠준다는 얘기 좀 이상하지만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조직적으로 한다 그러면 48이기 때문에 3분의 1씩 나누면 15%씩 되잖아요. 네. 15%면 거의 들어오거든요. 네. 지금 한 12% 선이 커트라인이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돼요. 네.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을 뭐 무난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그러니까. 퀴즈인 것 같아요.
1: 김용 의원님. 최민희 의원이요. 김민석은 정몽준 후보 만들기 위해 당을 나간 사람이다. 이러면서 김민석 후보 막 직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정을 해보면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아 이거 모양새 어떨까 싶네요. 이게 제대로 지도부가 잘 운영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 이런 얘기긴 하지만
4: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우리 당의 경우에도 이제 그때 이제 집단 지도 체제이긴 했지만은 네. 김무성 당대표 서청원
1: 아 그때요.
4: 차석 그죠?
1: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4: 그렇죠. 네, 그때 정말 우리 둘이 다 현장에 있었는데.
1: 그러니까요.
4: 최고의 할 때마다 불안불안하고.
1: 엄청 불안했어요.
4: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동훈 당대표 장동혁 최고
0: 수석 네. 수석 아, 최고네.
4: 결국 이제 네. 또 예,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예, 좋진 않죠. 근데 뭐 최민희 의원이 아마 이렇게 많이 받는 거는 결국은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말씀하셨지만 인지도와 선명성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당대표보다도 최고위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하기 때문에 선명한 사람 쪽에 선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쪽으로 많이 표를 주는 것 같아요. 당원들도.
1: 네.
4: 그런데 아마 그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1: 네.
4: 최민희 최고 수석 최고다 그러면은 볼만할 겁니다. 예.
1: 그러겠네요. 예. 이게 참
4: 최고위 끝날 때마다 예. 할 때마다 예. 뭔가 이제 뉴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1: 최근에도 막 그 다른 후보들이 유세하고 연설할 때 막 딴짓해가지고 쇼츠로 또 많이 뜨던데 아유 참 어떻게 될지 참 보안 사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 고분 한 말씀만 드리면 하세요? 저는 네. 최민희 의원 별로 게 걱정은 안 돼요.
1: 안 돼요?
3: 그분의 인생을 좀 우리가 돌이켜 보면. 네. 네. 굉장히 대세 추종적으로 네. 살아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뭐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네. 저는 뭐 친명계도 한 3명 정도 같이 들어간다고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대표가 또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최고위 9명 중에 6명이 사실은 그렇죠. 친명계가 되니까 거의 대세는 굳어지는 거고 당대표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최민희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발휘해서 각을 세우고 자기만의 길을 가겠느냐?
1: 안 돼?
3: 저는 그렇게
1: 안
3: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네. 그 당대표 체제에서는 또 그 안에서의 본인의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더 하면서 네. 저는 어떻게 지금과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낼 것으로는 좀 보진 않습니다.
1: 박진호 특보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2: 근데 저는 좀 약간 계산을 달리 하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1위에서 6위까지 사실상 이제 뭐 5위, 6위가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거의 1위에서 6위를 봤을 때 진천계, 진명계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봤을 때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비등비등하다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2: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아까 이제 우리 그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최민희 의원이 조직적으로 표를 이제 분산시켜 준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뭐는 매우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이제 김민석 이제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가 하고 있는 내고 있는 메시지를 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1: 어떤 부분이요?
2: 최근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뭐 전후에는 있었지만 이제 뭐 영원히 갈 수 없다. 저는 그게 결국은 당내 상황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뜻이 맞아서 우리가 동지로서 같이 하나의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을 했지만 이 전당대회 이후에 그 모습에 대해서는 당내 개파 정치가 계속 지득될 것인지 네. 아니면 말 그대로 갈라설 것인지 볼만할 것으로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측만 하고 한번 보안수사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최종적으로 누가 당대표 된다?
4: 김민석.
1: 네. 박진원
2: 정청래.
1: 네. 네? 오, 현근태 변호사님.
0: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1: 아니, 너무 몸살이는 것 같아. 천하의 현근.
0: 아니,
1: 진짜 너무 실망해요. 진짜 그렇게 우리 방송.
0: 지금은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게 가고 있죠.
1: 네. 네. 결론적으로도. 네. 신임 네, 변호사님.
3: 예상인데 김민석 후보가 될 걸로 봅니다.
1: 저도 주말 거 보고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저희 PD님이 참고를 올려주셨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네요. 45.9%. 지난주에는 46.3%였는데 0.4포인트 좀 하락을 했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보통 외국 순방 그러시면 좀 올라가는데 0.4%긴 하지만 하락했네요.
4: 근데 이번에 뭐 외국 순방한 거에 대한 임팩트는 전혀 없고요. 제가 볼 때. 예.
1: 왜요?
4: 뭐 저기 여러 가지 그 AI 또 무슨 뭐 자원외교 했다고 그러는데
1: 네.
4: 예, 오히려 그 밖에 순방하는 동안에 결국 그 여당은
1: 네.
4: 국회에서 검찰 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들고 네. 나왔고 엄청나게 그게 큰 이슈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이제 말은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은 했지만 8월 17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율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정청래 쪽으로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1: 그래요?
4: 경우에 따라서는 예, 저는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6.3 지방선거 때도 정청래 당대표도 크게 잘한 건 없지만
1: 네.
4: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발언이라든지 그 투표소에서 발언이라든지 투표 독려하면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민주당한테 악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1: 네.
4: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굉장히 주시해 봐야 됩니다.
1: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칠 만한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4: 할 수도 있죠.
1: 그렇게 좀 시그널로
4: 그 명픽을 뭐 더 직접적으로 위해서? 한다든지
1: 네.
4: 예, 이 저 친청계를 자극하는 그런 네. 발언, 당원들을 자극하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심하고 어긋나는 발언을 하면은 그 불이 또 붙죠.
1: 현 변호사님,
0: 네.
1: 지지율 이렇게 하락한 건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0: 당연히 걱정되죠. 지금 1년 차, 2년 차인데
1: 그러니까요.
0: 지금 지지율이 지금 50%는 과반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45.9라면 이제 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당 탓이 커요? 아니면 대통령 탓이 크다고 보세요?
0: 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책 면에서 부동산 지난번에 토론회 했는데 결국은 뭐 저는 계속 그 얘기해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게 실패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좀 걱정돼요.
1: 주식도 좀.
0: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2030 뭐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라든지 주택 공급 정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1: 네.
0: 뭐 그게 일단 반대로 가는 것 같고 지금 ETF 문제로 또 2030 그렇잖아요. 여론 안 좋은데
1: 맞아요.
0: 이것 때문에 또 난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제 뭐 국회의장 개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 그러니까 전당대회 영향도 물론 있지만 전당대회 이외에 밖에서 지금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정책들이 지금 여론에 플러스 되는 게 거의 없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뭐 순방해서 돌아오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참전하기는 쉽지 않아요.
1: 네.
0: 안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한마디 하면 아마 유시민 작가가 두마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 유시민 작가처럼 돼 있거든요. 요거는
1: 네.
0: 사실은 톤다운 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전당대회 관여는 안 하실 것 같은데
1: 네.
0: 부동산 문제는 분명히 나와야 돼요. 공급 문제나 전월세 대책 나와야 되고
1: 네.
0: ETF도 좀 늦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나와야 되고 뭐 개헌 문제 사실은 저는 그냥 안 한다.
1: 안 한다고.
0: 연임 안 한다. 안 그냥 얘기해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뭐 불가능하니 뭐 이게 없다니 법적으로 안 된다니 이런 얘기보다 그냥 어쨌든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과 내겠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는 정도는 한마디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심의로사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처방 좀 내려 주세요.
3: 그러니까 저는 뭐 지지율에 너무 이렇게 일일비해서 뭐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도 옳지 않고 좀 소신 있게 좀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뭐 부동산 주식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전 검찰 개혁 이야기 조금만 하자면 결국에는 국민들을 누가 지킬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 검찰 제도에 대한 어떤 지금 악감정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전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오고는 있기는 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밀어붙였을 때는 저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 그 부분이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전 좀 더 제2요구권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열어놓고 저는 민심을 더 수렴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중도가 떠나간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민심을 저는 고민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박진호 특보님 처방 원인 처방?
2: 네. 뭐 좀 이제 비슷한 의견이기도 한데 저는 일단 아까 이제 정청래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한 이유는 이 보안수석권 이제 완전 폐지한 게 저는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뭐 관련된 기타 이제 법률안을 뭐 또 재개정을 이제 9월 이내에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그 발화점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정성호 장관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에 사의 표명했고 또 전직 법무부 뭐 검찰 관계자들 뭐 그런 모임에서 또 지금 이제 의견을 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또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서 이상하게 끼어넣기로 했거든요.
1: 갑자기 넣었죠.
2: 네, 그 뭐 덧없이 들어왔는데 또 그 문구 자체도 보면은 무슨 현저한, 중대한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구죠, 사실상.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저 개인 차원의 이제 의혹이지만 이 청와대가 주고받게 한 거 아닌가. 사실상 이제 그 조작기소특검법을 통한 공소취소권은 물 건너갔으니까 이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제 공소기각 사유를 끼워넣기 한 것이 아닌가. 근데 만약에 그게 모종의 거래가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혐의나 재판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국정농단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그냥 그걸 끊어야 된다 대통령께서
2: 당연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냥 이 상황 이대로 그냥 흘러가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대통령이 정리하지 않으면은 좀 위험한
0: 가정에 가정을 주시는데요.
1: 싸워라.
0: 왜냐하면 뭐 그거를 주고받았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도 뭐 보안 사건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라 정도는 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안 된다 한 게 아니라 그럼 국회에서 논의해라. 당이 맡긴 거거든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거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 줘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공소기각이 좀 들어보세요. 공소기각 지방 넣은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요건은 돼요. 왜냐하면 공소권 남용은 이미 뭐 판례에 정착된 사안이고 그다음에 위법수사도 당연히 이제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논의는 좀 부족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국회 물론 이제 그전에 내년이 있었다고
1: 그러지만 되지, 이렇게.
0: 아니, 그러니까 얘기에 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런데 마치 이제 대통령과 주고받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입법권 존중 차원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제로다라고.
2: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가지만 딱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상 이제 그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서 이제 그 확장적으로 이제 사유를 이제 넣은 것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과 상의가 없었을까요? 만약에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민주당이 아니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민주당이 그걸 그냥 그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당정 관계에 이렇게 중요한 법률안을 처리하면서 당정 관계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대통령실과 상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입장 표명이 없다라는 건 사실상 동의한 거라 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들어간 거는 좀 의아해요.
3: 그러니까 저는 요 아까 말씀드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부분이나 또 지금 공소기각 결정을 껴넣은 거나 둘 다 공통점은 공론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음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하루 이틀 저 얘기를 해온 게 아니고 전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불길에다가 땔감을 넣어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론화를 거치고 법을 바꾸는데 민주당만 법 적용받습니까? 전 국민에게 법이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왜 대통령께서도 공론화를 거치고 수기를 하라고 수십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왜 안 합니까? 정청래 대표 지금까지 페이스북에 5자리 줄로 쓰면서 그 뭐 숟가락으로 뭐 칼 만든다 얘기라든지 뭐 전면 폐지 얘기만 지금까지 앵무새처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공론화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제도를 바꾸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럼 민주당이 향후 총선에서도 이분들이 입법자로서 국민들을 대의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나? 자질이 있나? 이런 의구심을 주는 거예요.
1: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좀
3: 정부적
1: 그런
3: 판단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1: 제가 지금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광고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서쪽을 덮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7: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회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9: 4일 화요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8: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6: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서울에선 야간에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7: 밤낮 없는 찜통더위에 번화가 상인들은 매출이 감소하는 이중고도 겪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어둠이 내려앉은 한강공원. 한낮 섭씨 37도에 달하는 불볕더위를 피해 해가 저물고 나서야 나들이에 나섰지만 푹푹 찌는 열기는 여전합니다. 강가라도 흐르는 땀방울이 멈추지 않아 손에 들린 선풍기가 쉴 새가 없습니다.
11: 이 밤에도 가만히 있기엔 좀 덥기는 해요, 밖에서는.
12: 많이 덥다 보니까 밖에서 활동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10: 여전히 피서지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적지 않지만 요즘 같은 날씨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다고 절로 느끼게 됩니다.
13: 약간 시원할 것 같아서 여기 강으로 놀러 왔는데 그래도 땀이 많이 나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10: 유동인구가 준 건 서울 대표 관광지 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4: 자정을 넘긴 시각이지만 이곳 서울 명동의 현재 기온은 섭씨 31도, 체감온도는 무려 섭씨 33도에 달합니다.
10: 손님 발길이 뜸해진 노점 상인들에겐 거리를 휘감은 열기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15: 장사하는 것도 힘들고 더우니까. 아니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더우니까 안 먹어요. 다들 너무 더우니까 먹는 것도 힘들어하셔요.
10: 낮 동안 어질러진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에게도 올여름은 유독 버겁습니다. 가게들 장사 끝날 무렵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더위와의 사투는 계속됩니다.
16: 당연히 덥죠. 올해 유난히 더 더워요. 차 안에 에어컨이 나오니까 한 뭐 10분, 20분 쉬었다가 하든지.
10: 열대야를 견디는 모습은 서로 달라도 이번 여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은 다들 같았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6: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밤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7: 냉방기기가 먹통이 되면서 임시 숙소로 대피하거나 차에서 쪽잠을 청한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7: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하계동에서 내부 변압기가 고장나 5개 동 6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승강기가 멈추고 냉장고와 에어컨을 못 쓰게 되면서 건물 내부는 순식간에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급한 대로 아이스팩을 깔고 보조 배터리로 휴대용 선풍기를 돌려보지만 땀으로 젖은 몸은 좀처럼 마르질 않습니다.
18: 한 6시간 정도 걸린다, 변압기 교체가. 그래서 뭐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차에 가서 이제 시동 걸고 에어컨 쐬고 있었습니다.
17: 주차장엔 더위를 피해 나온 주민들이 탄 시동 걸린 차가 많았습니다. 주민센터나 임시 숙소에서 밤을 보낸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9: 죽겠습니다. 다시 내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제 더우니까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17: 밤사이 이 밖에도 경기도 김포와 남양주, 오산 등 전국 곳곳에서 정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 설비에 과부하가 걸린 거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선 4.5톤 화물차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주변 상가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6: 이런 폭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보다 먼저 폭염이 휩쓴 유럽에선 최악의 산불과 가뭄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 결국 지구 온난화를 멈추지 못하면 이미 재앙 수준인 여름 더위는 점점 더 가혹해질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폭발음과 함께 치솟는 물기둥. 루마니아 해군이 다뉴브강에서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냉각수가 모자라자 물기를 바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선 강바닥이 드러나며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했던 독일 군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 산불은 일주일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바싹 말라버린 숲은 거대한 불쏘시개가 돼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소방헬기 두 대가 충돌하며 악재가 겹쳤습니다. 습한 저지대인 네덜란드에서조차 대형 산불이 발생할 정도로 유럽 전체가 최악의 가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염 이후 이어지는 재난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21: As the Earth warms up through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in almost every region of the globe, we're expecting heat waves to become hotter, longer, and more frequent.
20: 파이낸셜 타임스는 올 여름 유럽을 휩쓴 폭염과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30억 유로, 우리 돈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6: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를 향해 참수하기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7: 이란은 여전히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만과 호르무즈 중앙 항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앞서 공습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를 참수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네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수라는 말까지 쓰면서 이란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아, 오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요청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대이란 공습을 준비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이 설득해와 공습을 취소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과 더 중요한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기 전 마지막 기회라면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4: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This is the last chance. This is not something that, if it doesn't happen, this is the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0: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이란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시사한 건데 이 협상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어느 쪽으로든 빨리 결론이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내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4: The opening of the strait, having it open literally by tomorrow, completely open. And then phase two is we then will talk about the nuclear capacity, the nuclear, what, you know, as we've been mentioned, that basically it's, I think, most of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0: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회담을 요청하고도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도록 두지는 않을 거라면서 완전한 통제권은 미국에게 있고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미국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6: 네,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0: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새로운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과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가의 대변인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경로에 대한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2: 모 알안 무자케레이 바 아메리카 나다리. مذاکرات با عمان هست متمرکز بر تفاهم بر سر مسیری که تردد ایمن کشتیرانی از تنگه هرمز رو تأمین بکنه
0: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항로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분리된 항로가 아니라 단일한 항로를 임시로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양측은 오만 영해를 통과하는 남부 항로 또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북부 항로를 합쳐서 이 중간 항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가능한 빨리 항로를 마련할 거라면서 양국의 주권과 안보, 국익을 검토해 합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22: با مشورت عمان با همکاری عمان مسیری رو تعیین بکنیم مسیری که قاعدتاً موقت خواهد بود
0: 바가이 대변인은 통항 경로에 대한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건 오만과의 이견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때문이라며 미국의 위반 행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만과의 협상에서 통행료 징수 방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표는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7: 하지만 이란 전쟁으로 원자재와 물류비가 치솟으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3: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월 대비 2.3포인트 오른 55.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지난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 증가세가 강해지면서 제조업 고용지수는 33개월 만에 처음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등 투자 확대와 중동전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한 선제 주문 수요가 제조업 활력을 이끌었습니다.
24: There's really only three stories in the market right now. You've got the war, you've got the deficit, and you've got AI.
23: 하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해상 수송로가 막히면서 원자재 비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입고 시간도 늘었습니다. 설문에 응한 기업 62%는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가격 변동성과 이란 전쟁을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유사들 향해 즉각 기름값을 낮추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공급 부족을 이유로 유가 상승폭에 비해 기름값을 과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Based on a shortage, they're making too much money. I don't like it. And they better cut the retail price, the consumer price.
23: 이날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갈등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에 하락했고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경기와 업계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데다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8월 4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이동 노동자 쉼터 아시나요? 배달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해 휴식을 취하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인데요. 이 쉼터의 실태는 어떤지 들여다본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서는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염 속 마땅히 쉴 곳 없는 이동 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깐이라도 더위를 피하며 쉴 곳이 있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공간이 너무 좁거나 낡았거나 불편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사진은 금천구의 가산 쉼터인데요. 면적이 컨테이너 한 칸 크기에 불과합니다. 가운데는 서초구 신논현역 쉼터인데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사당역 쉼터는 곰팡이와 눅눅한 냄새, 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설 관리 직원들 사이에서 사당 감옥으로 불릴 정도라고 하네요. 일부 이동노동자 쉼터의 접근성 개선과 시설 관리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앞에 스포츠도 멈춰섰습니다. 전 세계 여름 스포츠가 죽을 맛인데 이 내용을 중앙일보가 다뤘습니다. 얼마 전 프로야구 경기 도중 일부 선수들이 미열과 구토, 어지럼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 지난 주말 창원과 부산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러자 KBO는 경기 시작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도 폭염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거나 단축되고 규칙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역사를 지닌 테니스 대회 윔블던도 경기 도중에 10분 휴식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드 프랑스는 역사상 최초로 언더코스 일부를 줄였습니다. 얼마 전에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도입됐었죠. 기후위기가 이제 스포츠의 존립을 위협하는 눈앞의 실체가 됐습니다. 이어서 볼 한국일보 기사는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을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자산인 금 보유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한은 설명입니다. 한은의 금 보유량은 2013년 이후 13년째 104.4톤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세계 중앙은행 중엔 41위고요. 일본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한은이 금을 사들이려는 건 달러와 자산 쏠림을 완화하고 외환 보유액을 다변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 금값이 올해 초 고점 대비 20%가량 내려서 매입 타이밍 부담도 덜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실물 금을 매입했는데 이번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물량도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매입 시기나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는 디지털 벽에 막힌 고령층의 이동권 문제를 짚었습니다. 요즘 길가에서 손은 들어서 택시 잡는 풍경 거의 사라졌죠. 문제는 어르신 중에 택시 호출 앱을 쓸 줄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60대 이상 중에 20%만 택시 호출 앱을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10명 중 8명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택시 수십 대가 씽씽 지나가도 30분 동안 한 대 잡기도 어렵습니다. 전국 택시기사의 90% 이상, 서울은 99%가 카카오티 앱 호출로 승객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고령층을 위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어르신들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KTX와 SRT 등 기차표 모바일 앱에도 고령층에겐 쉽지가 않죠. 디지털 격차가 불러온 고령층의 이동권 문제가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 배려,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8월 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당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고요.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인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이 총출동해 더 좋아진 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3: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헌법 소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모렴치하다, 무식하다며 날을 세웠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형소법 개정은 전혀 무관하다,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 조문이 있고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다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탄핵 요구가 거세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2: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자신을 얽매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6: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십시오.
2: 개혁신당도 국민 59.6%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여야 간 여론전은 더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과 대안법안 마련 등을 예고한 상황이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도 보안수사권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집값도 전셋값도 못 잡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만 밀려났습니다. 거래는 얼어붙었는데 오름세는 더 번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세제 개편안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오늘은 서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 세제 개편안 결국에 나왔습니다. 최종 마지막 보루라고 했던 보유세 결국에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점이 눈에 띄었습니까?
1: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고가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보유세를 올렸다라는 점.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 자를 타겟으로 보유세를 올린 거, 그리고 그동안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을 했다라는 점이 크게 차이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으로 시가 40억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좀 크게 뛰는 효과를 얻어가지고 이 40억 원 초과 주택이라고 하면 약 상위 0.4% 초고가 주택으로 이 40억 원 초과 아파트의 78%가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핀셋 증세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고가 거주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이런 곳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기존에는 몇 채가 중심이 됐다면은 이제는 전체를 가액으로 하는 것들 이쪽으로 중심이 옮겨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1: 예, 그동안에는 서울의 초고가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지방의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수하고 관계없이 동일한 가액별 세율을 2028년부터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그래도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공

0: 1주택자, 2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표준 세율,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주택 수가 훨씬 더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전체적인 금액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자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게 장기 거주 소득 공제 쪽으로, 그러니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연 4%, 거주 기간에 따라서 연 4%를 적용해 가지고 각각 최대 40%, 그래서 합계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27년까지만 현 제도를 유지하고요. 2028년에는 거주 공제가 연 6%로 최대 60%까지 늘어나고 보유 공제는 최대 20%로 줄어든 다음에 2029년부터 보유 공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연 8%로 최대 80%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공제 금액에 대해서도 한도를, 상한을 부과하는 건데요. 2028년에는 20억 원, 그다음에 2029년에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를 하는 상한을 도입을 하게 돼서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강남하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의 경쟁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와 합병을 논의 중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딱 한 줄짜리 이 기사는 그런데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뉴스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양사가 합병되면 기업 가치가 4천억 달러에 근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두 회사는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합병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 중에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합병을 통해서 미국 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영국을 떠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논란이 영국에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정부의 규제가 일단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회사는 항암제 분야에서 각각 대규모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병 시에는 독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두 회사의 합병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독점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가 우려할 만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려되는 사항 첫 번째는 의약품 가격 상승 및 비용 부담 증가입니다. 실제로 시장 독점력 강화에 따른 가격 통제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항암제, 면역항암제, 심혈관 및 대사질환 치료제 등 소위 고부가가치 의약품 분야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합병으로 경쟁 구도가 축소되고 특정 질환의 치료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강화되면 제약사가 가격을 자체적으로 통제해버리거나 가격을 대폭 인상할 요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독점에 의한 병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또한 약품 가격에 협상력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 공룡 제약사가 탄생할 경우에 환자 본인 부담금,

즉 아우로파켓 코스트나 민간 보험사의 약 가격 협상에서 소비자가 불리해져서 궁극적으로 의약품 구입 및 유지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우려되는 두 번째로는 신약 개발 및 신약 후보 물질의 다양성 위축입니다. 합병 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두 회사가 각각 진행하던 비슷한 계열의 임상시험이나 신약 후보물질 연구 등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당연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두 회사 중에서 두 회사 모두가 비슷한 연구를 한다면 한 가지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두 회사가 경쟁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지 않고 그저 한 회사가 돼서 느슨하게 개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약회사의 연구개발이 통합 축소되면 장기적으로 환자들의 치료 기회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우려되는 점 세 번째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과 각종 혜택의 축소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각종 본인 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이나 또는 코페이 어시스턴스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한 환자 지원 재단, 즉 페이션트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환자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구축하게 되면 이러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하더라도 또는 없애더라도 소비자가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즉 우리 회사는 환자 지원을 우선시하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라는 등의 마케팅이나 어떤 지원 프로그램 등을 굳이 운영하지 않아도 환자들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씩 없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브리스톨 마이어스와의 합병을 정부가 과연 승인해 줄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거대 제약회사 두 곳의 합병 관련 뉴스. 딱 한 줄짜리 기사였습니다만은 시니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풀어봤습니다. 관련 소식은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또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 화씨 117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과 함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낮 최고 기온이 1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50년 만에 이 지역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폭염은 애리조나뿐만이 아니라 이곳 캘리포니아도 물론이고 서부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역시 낮 최고 116도를 기록했고 남가주의 멕시코와의 국경 도시인 샌디에고 동쪽 엘 센트로라는 도시는 지난 주말 117도로 집계된 이래 집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해당 지역 상공에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거대한 고기압 열 도움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서는 최악의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제2도시인 스포켄 인근에서 산불 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약 10평방마일 이상의 면적을 태우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주택과 건물 등약 600채가 잿더미가 이미 됐고 주민 5,000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주의 밥 허거슨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9월 말까지 농업 목적의 불태우기도 전면 금지시켰으며 국립기상청은 워싱턴주 동부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가주 맨도시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펠리스 산불을 비롯해서 캘리포니아주도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의 대응 역량이 지금 한계에 이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며칠간 이어진 고온 때문에 대지가 바짝 마른 상태에서 강풍까지 불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산불 연기로 인명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주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급증했으며 온열 질환 사망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0: 네, 이처럼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또 몸속에 수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실 건강 주의할 게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렇게 폭염이 진행될 때 건강 주의할 거, 수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뭐 한낮에 떼약 뱉어 나가지 마세요. 야외 활동 자제하세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아니 더워 죽겠는데 누가 야외 활동 자제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자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로결석이나 방광염 같은 비뇨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을 때 가장 필요한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은 땀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체내 수분은 줄어들고 동시에 소변량도 줄게 되는데 이때 각종 비뇨기 질환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별에 따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차이가 납니다.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요로결석입니다. 몸속 수분 감소와 함께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면서 결석 성분이 뭉치기 쉬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옆구리 부근부터 아랫배 인근까지 극심한 통증이 오고 구역질이 이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2: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속된 말로 기어서 들어오세요.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산통에 비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결석의 위치에 따라 소변이 갈색으로 보이거나 미세 혈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여성이 주의해야 할 비뇨기 질환으로는 방광염을 들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줄면서 배뇨 간격 역시 줄고 세균이 방광한 소변에서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누를 때 화끈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질 때, 참기 어려운 요의가 나타날 때, 탁하고 냄새가 심한 소변이 나올 때 의심해봐야 합니다.
2: 6개월에 2회 이상의 방광염에 이환될 경우 그거는 재발이 좀 잘 되는 만성 재발성 방광염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만성 재발성 방광염에 걸리게 된 경우에는 증상이 쉽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1: 전문가들은 이런 질환들을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신우신염 등 신장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질환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그래미가 그러거나 말거나 BTS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BTS가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월드투어 아리랑의 두 번째 북미투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주 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해프타임쇼에 섰던 바로 그 자리에서 월드투어 공연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남미에서도 팬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연막탄을 든 댄서들이 객석 사이 필드를 가로지르는 연출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BTS는 곧바로 훌리건, 에일리언스, 달려라 방탄 등의 곡을 연이어 선보였습니다. 이후 멤버들이 함께 우리가 돌아왔다 라면서 We Back을 외치자 스테디움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RM은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공연에는 또한 한국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연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바디 투 바디 곡에서는 상모를 연상시키는 리본 퍼포먼스와 더불어서 관광순례 연출 속에 아리랑 멜로디가 흐르자 8만여 명의 관중이 함께 떼창을 하면서 공연은 절정을 맞았습니다. 이날 무대는 최근 BTS의 그래미 어워즈 보이콧 선언 이후 처음 열린 스테디움 공연인 만큼 이를 응원하는 메시지도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관객석 곳곳에는 그래미 꺼져라 또는 누가 누굴 필요로 하느냐라면서 BTS가 그래미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미가 BTS를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플래카드도 대거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복 차림으로 태극기가 그려진 부채를 든 팬부터 방탄 때문에 한국어 배워요 라는 플래카드, 또 BTS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81세의 아미입니다 라는 한글 플래카드가 대형 전광판에 잡히자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한 고령의 백인 할머니가 한글로 나는 81세 아미다 라고 적힌 작은 손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현장 카메라에 잡히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BTS는 어제 이제 뉴욕과 뉴저지 공연을 마쳤고요. 앞으로 보스턴 등 북미 지역에서 남은 공연을 한 뒤에 중동 지역과 일본 등으로 월드 투어를 이어가게 됩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 당시 이온몰 폭발로 숨진 20대 여직원이 지진 직후에는 대피했다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간 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지진이 발생해 한 번은 대피했는데 회사 지시로 돌아갔다가 숨진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가스 폭발로 숨진 이온몰 잡화점 직원 오오타케 구루미 씨는 지진이 발생한 뒤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고 했다, 매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한 뒤 다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오오타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약 5분 뒤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오오타케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매장 인근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한 뒤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결국 현지 시간 29일 새벽 동료와 함께 근무하던 매장 인근에서 숨진 채 오오타케는 발견됐습니다. 한편 사망한 여직원이 일하던 잡화점의 사장은 매출금을 금고에 넣어달라는 걸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사과했다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이온 쇼핑몰의 식당과 가스관이 지진으로 파손되며 가스가 누출돼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0: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정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7달러 40센트로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자동 조정 제조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주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내년 물가에 연동해서 조정하고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원칙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단속이 다시 급격히 확대되면서 지난 7월 연방 이민 단속국 ICE가 구금한 이민자 수가 트럼프 2기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ICE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 절차 대상이 된 4만 6천 명 이상을 구금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국이나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치는 아직 연방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잠정 집계로 지난 6월에 기록했던 약 4만 3천 명을 다시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서 가장 많은 월간 구금 규모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ICE는 지난달 하루 평균 약 1,500명을 새로 구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킴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IT 인력 원격 위장 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영킴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북한 국적자의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냈습니다. 북한 국적을 숨기고 IT 회사에 취업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창출된 수익이 정권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라는 연방의회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뒤에 선거를 앞두고 한국으로 잠적해버린 한인 간호사가 14년째 도피 중인 것으로 밝혀져 당국이 최근에 최우선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려놓고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연방보건부 수사국에 따르면 한인 간호사 57살 김지혜 씨는 지난 2011년 의료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LA 지역의 홈 헬스케어 업체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메디케어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형량을 낮춰주는 이 플리바겐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후 법원의 출석 명령을 어기고 도주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방검찰은 김 씨가 현재까지도 도피 중이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당국은 김지혜 씨에 대한 최우선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한편 수사 결과 김 씨가 근무했던 홈케어 업체는 이 메디케어에 허위 청구한 홈 헬스 서비스 명목으로 약 510만 달러를 불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실제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메디케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처럼 허위 의료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볼 수 없는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서 홈 헬스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방문하지도 않은 환자를 찾아간 것처럼 일일 방문 일정표와 전문 간호 기록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연방당국은 김지혜 씨의 소재를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LA 등 미 전역에서 카드 결제 단말기를 노린 신종 스키밍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인 업주와 한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ATM이나 주유소 카드 투입구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최근에는 결제 단말기 전체를 정교한 가짜 커버로 덮어씌우는 오버레이 스키밍 수법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EBT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소형 마켓과 리코스토어, 편의점 그리고 주유소 등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서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카드 결제 단말기와 거의 동일한 그런 외형의 가짜 핀 패드 커버를 제작해서 순식간에 설치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기존 단말기 위에 그대로 덮어 씌우는 방식이어서 매장 직원도 쉽게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고객이 평소처럼 카드를 긁거나 핀번호를 입력하면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가 범죄 조직으로 그대로 순식간에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주유소, 편의점, 소형 식료품점 등에서 카드 스키밍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 리더기가 외부에 설치돼 있고 관리가 어려워서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스키밍 범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마켓 등 식료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스키밍 장치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첫째 카드를 긁을 때 인식이 자주 실패하거나 리딩 오류가 발생할 때입니다. 두 번째, 단말기에 위변조 감시 경고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세 번째, 평소보다 단말기가 두꺼워 보일 때. 넷째, 핀 버튼을 눌렀을 때 감촉이 평소와 많이 다를 때. 다섯째, 카드 삽입구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심하게 덜컹거릴 때. 여섯째, 단말기 색상이나 재질이 기존과 미세하게 다를 때. 그리고 일곱 번째, 화면 보호판이나 플라스틱 덮개가 새로 붙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플로튼과 부에나파 그리고 사이프레스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모기 활동이 급증하면서 감염 모기 발견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카운티 전역에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활동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며 주민들에게 모기 기피제 사용과 주변 환경 관리 등 예방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플러튼, 부에나파, 사이프러스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북서부 지역에서 모기 바이러스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폭염이 지난 주말 절정에 달해서 폭염주의보가 어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 벨리와 일랜드 지역의 최고 기온은 100도를 훌쩍 넘어서 최고 105도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낮 기온이 지난 주말에 비해서 4, 5도 정도는 내려가겠지만 불볕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LA 한인타운의 낮 기온은 89도로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내내 80도대 후반대를 기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1: 치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이상기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에 흐르는 이상기류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 갈등이 표면화된 것 같아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가교 역할을 맡는 당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2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튠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상원을 향한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 정도로 대통령과의 소통이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정국 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사이에 소통이 사라진 셈입니다. 변덕스럽고 거침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향의 튠 원내대표의 케미가 물론 처음부터 잘 맞았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양측의 관계는 올해 들어서 본격적인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한 이민 단속과 대이란 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으로 쌓인 불만에다가 그의 공화당 경선 개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텍사스의 존 코닌, 루이지애나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의 경쟁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그들을 사실상 정계에서 내쫓고 경쟁자들을 당선시켰습니다. 탐 틸리스, 리사 머코우스키, 수전 콜린스, 랜드 폴 의원 등도 적으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PR을 확실히 구별하는 이 정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자 중간선거 이후 의회에 자신의 친위 세력을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튠 원내대표 편입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원 의원들 사이에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이럴 때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라고 이 존 튠 원내대표를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튠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지금처럼 영원히 다수당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공화당이 소수당이 될 경우에 대비해 상원의 관행과 규칙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대통령과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튠이 여전히 상원 원내대표 적임자라고 보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글쎄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튠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그는 즉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선거의 유권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 간의 힘겨루기에 그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역대 개봉 첫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2위에 해당하는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스파이더맨 4는 지난 31일부터 사흘간 북미 4,487개 상영관에서 개봉해서 3억 5,500만 달러의 영화표 수입을 올렸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제작비는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면 2억 2,500만 달러인데 이를 고려하면 북미 지역에서의 첫 주말 티켓 수입으로 제작비 전부를 이미 회수한 셈입니다. 스파이더맨 4는 북미 외 지역에서도 5억 7,20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전 세계의 수입은 9억 2,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개봉한 지 5일 만에 3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에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열린 골프대회에서 자신이 우승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어프로치 샷으로 볼을 그린 위 홀컵 옆에 가까이 붙이는 13초짜리 동영상과 함께 베드민스터 클럽 챔피언십의 우승샷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나는 70타로 우승했고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많은 일에 집중하느라 연습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도 우승을 하게 돼서 영광이다 라며 나는 이를 재능이라고 부른다. 나는 재능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지 않다 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각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거의 매 주말 골프를 즐기는 골프광입니다. 백악관에 머물 때는 버지니아주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치고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자택에서 주말을 보낼 때는 역시 자신의 골프장에서 오후에 골프를 칩니다.

0: tired but weird. 피곤하지만 각성된 상태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정식 질환명은 아니고요. 몸은 지쳤는데 뇌의 긴장은 풀리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tired but weird. 주로 잠안 올 때 바로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다리가 불편하거나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 등이 증상일 수 있고요. 주로 이런 현상은 한 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뭐 일요일 밤, 어젯밤 아니면 오늘 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날 것 같네요. 자, 이런 부분을 조금 피해볼 수 있는 방법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해야 할 일이나 걱정거리,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은 잠들기 전에 적어두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줄이는 건데요. 이른바 브레인 덤프라고 해서 수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입니다. 피곤하지만 각성된 사람들 대부분은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긴장을 침대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침대 옆에 메모지를 두고 뭔가 생각날 때 바로 그냥 적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적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아 이거 내일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각성되는 경우 많잖아요. 잊지 않도록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만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의미가 크지 않은 짧은 단어나 소리를 조용히 반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한 음절이나 짧은 단어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풀이하는 식인데 뇌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극에 집중하면 걱정이 다른 걱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잠시는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특정 단어를 반복하는 방법의 효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문장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말 짧은 소리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어떤 단어를 고르지? 막 신경 쓰고 고민하다가 보면 긴장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거나 떠오르는 짧은 거 하나 생각하시면 그대로 읊조리시는 게 각성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잠자리를 다소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1: 부당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프렌드 보험.
8: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과거 장인과 사위 관계였던 정치인들의 상호 비방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같은 당, 같은 주 연방 하원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거 장인과 사위 관계여서 미국 내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맥스 밀러 하원의원에 대해서 선출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격 기준에 밀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는 하원의원으로 재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나는 밀러가 명백한 학대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다라면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레노 의원과 밀러 의원은 과거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모레나 의원의 딸 에밀리는 2022년 밀러 의원과 결혼해서 딸 한 명을 뒀지만 3년 만인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도 양측은 극심한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에밀리는 밀러가 자신과 딸을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서 딸을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밀러는 이를 부인하면서 에밀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이었던 이 모레노 의원이 이번 SNS 글은 밀러 의원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또 하원의원직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전 사위를 매우 위험한 학대범이자 심리치료가 필요한 정신이상자로 묘사하며 불행한 가족 이슈를 정치판으로까지 공개적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중간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한때 가족이던 공화당 내 연방 상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대다수 언론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밀러 의원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대변인이던 스테파니 그리셈과 교제했다가 헤어진 뒤에 이 둘 사이도 서로에 대한 비방전과 고소전으로 번졌던 사실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부유하고 저명한 집안 출신인 밀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선 캠프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한 친 트럼프 인사입니다. 해당 선거구는 대표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인데 과연 밀러 의원의 출마가 강행될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여부를 떠나서 현재 이 지역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과거 장인과 사위의 이 비방전의 결말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잊을만 하면 그린란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그린란드를 언급했고 그러자 덴마크 총리와 그린란드 총리가 즉각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소유에 대한 열망을 다시 드러낸 지 하루 만인 어제 메테 프리데렉센 덴마크 총리는 SNS를 통해서 덴마크 본토를 방문한 그린란드 총리와 만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국왕을 국가 원수로 삼고 외교와 국방 정책에 관해서는 덴마크 정부의 지도를 받고 있지만 민생과 기타 분야에서는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덴마크 자치령입니다.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 아름다운 여름 저녁 코펜하겐 중심가에서 그린란드 총리이자 내가 깊이 존경하는 동료와 함께 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그린란드의 닐센 총리는 부당한 요구에 직면하면 언제나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덴마크도 마찬가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데릭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그린란드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다 라며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협력 그리고 유대는 매우 굳건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SNS에 또 그린란드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AI로 만든 합성 이미지로 추정되는 게시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산천과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Hello 그린란드라고 인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트럼프 대통령 SNS에 올라오는 바로 다음 날 덴마크 총리와 그린란드 총리가 만났고 이 만남을 덴마크 총리는 자신의 SNS에 올리며 즉각 맞대응한 것입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오늘 오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란 핵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비핵화 합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지만 토요일 밤에는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면서 전격적으로 군사작전이 취소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공격 자제를 촉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이란 공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공습 자제를 촉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 및 다른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서 보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우디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상대로 검토 중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미국의 주요 우방국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는 그런데 중요한 고비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에 영향을 미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의 이런 입장은 미국의 공격이 가해질 때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사우디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다호주 트윈 폴즈에 있는 인앤아웃 버거 매장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매슈 힉스 트윈 폴즈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망자가 났으며 총격범도 사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는 사망자나 부상자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는 중이다라고만 전했습니다. NBC 뉴스는 이번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한 남성이 소총을 들고 인앤아웃 매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으며 이 총격범이 최소 4발을 쏘았다라고 전했습니다.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주목! 주목! 8월 8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9: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8: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9: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8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0: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11: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0: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11: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내 상수도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이란이 배후일 가능성에 점차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FBI와 이 연방환경보호청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최소 7개 주에서 상수도 시설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는 상수도 운영에 실제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수도에 좀 심하게 말한다면요, 상수도에 독을 풀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YTN의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14: FBI는 피해 지역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미시간주는 주내 9개 시설에서 해킹 활동이 확인됐다고 알렸고, 앞서 미네소타주도 약 30여 개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됐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돗물의 수질이 바뀌거나 식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질과 화학물질 처리 농도, 수압 등을 감시 조절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전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이 이란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처음부터 의심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수사당국이 현재 이란 소행일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벌인 이후 이란이 사이버 공격을 강화해왔고, 이란이 과거에 미국의 상수도 시설과 다른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한 전력이 이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피해 지역과 업계에서는 이란의 소행이라는 판단이 강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브레이엄시의 네이트 조지 시장은 FBI와 주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다면서 그들은 이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꽤 확신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긴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수도 시설 간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업계 단체도 이번 공격이 이란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활동 양상과 부합한다는 내용의 내부 메모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란 연계 해킹 활동이 미국 핵심 기반 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수준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0: 내년 여름 강과 호수에 발생하는 녹조를 기존보다 1760배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햇빛만으로 작동해 녹조를 제거하는 무전원 자율방제 수상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녹조는 남조류와 녹조류가 크게 늘어 물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악취가 나고 수중 산소가 줄어 어류가 폐사하며 독성 물질을 생성해 상수원 수질 안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녹조 제거는 작업자가 선박을 이용해 과산화수소를 직접 살포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넓은 수역을 반복적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약품의 장기 보관을 위해 첨가되는 안정제가 녹조 제거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탄소 소재의 코발트 원자를 하나씩 분산시킨 단일 원자 촉매를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촉매를 이용하면 공기 중 산소와 물만으로 과산화수소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촉매 시스템을 태양광 패널과 부유 장치에 결합해 자율 방제 수상 로봇을 완성한 것입니다. 녹조 제거 속도 최대 1760배 빠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로봇은 낮 동안 태양광으로 전력을 충전하고 주간과 야간에 자율 운항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카이스트네 연못에서 수행한 시험 운행으로 녹조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1: 민주당이 11월 중선거를 앞두고 저조한 선거자금 모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을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틈타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만은 선거 활동에 쓸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선거자금으로 1630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화당의 1억 2850만 달러에 비교해 볼때 12%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우는 조지 소로스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인사들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갑을 열지 않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지 소로스와 그의 아들 알렉스 소로스는 2018년 중간 선거 기간에 민주당에 4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 2022년 중간 선거 때는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기부액이 0달러입니다. 소로스 부자뿐만이 아니라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인 리드 호프만 등 다른 거액 기부자들도 올해 민주당 중앙당 기구에 기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2024년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지지자들의 불만, 또 민주당 진영 내에 있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유대계 큰손들의 반감, 또 당내 과격한 민주사회주의자 세력에 대한 거부감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의 경쟁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와 합병을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양사가 합병되면 기업 가치가 4천억 달러에 근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양사는 최근에 몇달 동안 이 합병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 중의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합병을 통해서 미국 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영국을 떠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의 규제가 합병 승인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양사는 항암제 분야에서 각각 대규모 사업부를 보유해서 합병 시에 이 항암제 관련된 독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10: 733-2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1: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금 융자는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지 4개월만 되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레딧이 그리 좋지 않으셔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데 최근 3개월치 비즈니스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크레딧카드 매상 스테이트먼트 4개월치를 준비하시면 융자의 가능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리스가 적어도 1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장점은 융자가 7일이면 가능하고 융자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다소 이자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월 매상이 10만 불이면 10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인벤토리 구입 등 단기간 돈이 꼭 필요한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2: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술론에서 영화 캐릭터까지 언제나 넘치는 에너지와 크리스마스 언제 오는 거야? 이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할리우드 배우 사무엘 잭슨 아시죠? 그가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는 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 저 일하지 않을 때요. 전 골프를 칩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짧은 말 속에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를 얘기할 때 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건 일을 멈췄을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내는 그 소소한 순간들일지 모릅니다. 일할 때는 열정적으로, 또 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삶. 자, 그렇게 몰입하면서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푹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8월이 열렸습니다. 어머, 나는 진짜 뛰는 게 너무너무 좋아. 세상에나, 지난 한 달 동안요, 유럽 8개국을 발로 뛰어서 가로지르면서 울트라 마라톤을 왕복한 그런 세계 신기록을 세운 여성이 있네요. 주인공은 뉴질랜드 출신의 42세 울트라 러너 소피 우주 선수. 유럽 알프스 산맥을 동서로 횡단하면서 세계 최난도 내구성 코스 중 하나인 비아 알피나를 무려 29일 만에 완주해냈다고 합니다. 총 1240마일이에요.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녀 통합 통틀어서 신기록이라고 하는군요. 옆에서 정말 도와주는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멍멍이 너무 고마워. 폭염과 졸음, 그리고 육체적 한계를 모두 이겨내면서 전 세계에 찬사를 받고 있네요. 아, 나는 뛰는 게 너무 좋아. 뛰다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도 세우고 그래요. 자, 이왕 하는 거 오늘 일하시는 분들. 아, 나는 일이 너무 좋다. 마술을 걸어보면서 차차차 해보실까요?

0: 차차차가 준비한 창작곡 마이송이었습니다. 나의 노래.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조금 높은 날이라고 그러는군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습기가 많이 생겼죠? 간밤에는 또 어머 왜 이렇게 쌀쌀해? 하고 춥기까지 했어요. 이게 더운 날씨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좀 미세하게 움직이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또 출근길에 보니까 습기가 있고 햇빛에 나가니까 어우 역시 덥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나을 거예요. 최고 기온 한인타운의 경우는 80대 후반, 뭐 88도, 89도, 90도는 넘지 않네요. 그래도 저쪽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또 벨리 지역은 여전히 덥습니다. 이제 8월이 접어드니까 조금 있으면 또 그 우수수 입추도 오고 막 그래요. 다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더운데 불까지 나면 어떨까라고, 아우, 정말, 그 워싱턴 스테이트, 거기에 비상사태가 이 불이 나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 그 스포칸에 그 도시 인근에 불이 막 났던 걸요. 저는 이 스포칸에를 가본 게 이 워싱턴 스테이트의 동쪽입니다. 동쪽 끝쪽에 있는, 그리고 바로 몬타나에 있는 글라시어 내셔널 파크를 가느라고 스포카나에 가서 거기서 차를 빌려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인근에 그렇게 불이 많이 나서 몇백 채의 집도 타고 또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고 그러죠. 예전에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그냥 은퇴하고 이쪽 와서 한가롭게 사니까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글라시어 내셔널파크를 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 가운데 아마 문 여는 기간이 가장 짧은 국립공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보통 3개월밖에 문을 열지 않고 9월 말이면 문을 닫고 그 동네도 다 폐전 분위기로 들어가죠. 곰이 겨울 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마을도 한때 이 장사를 하는데 제가 갔던 것은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캠핑을 했어요. 그래서 내셔널파크에 비행기에 그 탁 이렇게 텐트랑 이런 거 놓고 가서 그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글라시어가 그때 당시도 거의 녹아서 그 정상에 올라가서 다이빙하면서 그 얼음물 속에 그 정말 만년설이 녹아내린 그 물 속에 다이빙을 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글라시어가 거의 다 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안 가보신 분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거기 가면 그 글라시어 내셔널파크에 꼭 드셔야 될 게 바로 허클베리 파이입니다. 허클베리 잼, 허클베리 핫소스 이런 걸 파는데 이 허클베리가 그냥 일반 베리보다 블루베리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아주 작아요. 그런데 더 당도가 있고 향도 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와가지고 허클베리만 따서 팔아도 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때 그걸 가서 이사를 해서 곰이랑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곰 먹을 거를 곰이 지금쯤은 열심히 허클베리를 먹으면서 동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때이네요. 어디든 어느 주든 이제는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미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여러분 물고기도 이민을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869년 인간이 배를 통과시키려고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스웨즈 운하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타고 지난 150여 년 동안 무려 120종이 넘는 홍해 물고기들이 지중해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바닷속 대이동이 일어난 거죠. 최근 텔아비브 대학 연구진이 재미있는 예측 모델을 내놨습니다. 과연 다음번엔 어떤 물고기가 이 메디테라니안 지중해의 새 식구가 될 것인가 하고 그 유망주 후보를 내놨는데 별복이라고 있어요. 복이죠. 퍼퍼피쉬, 스텔라이트, 퍼퍼피쉬, 그리고 붉은 동아리, 곳피쉬입니다. 아우,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던걸요. 그, 그리고 옐로 스파티드 트래벌리, 황점 정갱이 이렇게 세 후보들을 뽑았습니다. 그 깊은 수심까지 수중 카메라를 내려보면서 수백 시간 동안 179개 물고기 집단을 관찰했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중해 정착에 성공한 녀석들의 특징이 아무거나 잘 먹고 응? 아무 데서나 잘 사는 물고기가 적응을 할 거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산호초에 너무 목매지 않고 살던 녀석들이 이 이사를 잘하고 또 적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산호초가 그 이 지구상에서 바닷속에서 뭐 거의 뭐 95%가 전멸을 하고 그 심각한 정말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그러죠.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산호초가 있어야 또 물고기가 거기서 집이다 하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 맞게 산호초에 너무 목매지 않고 살던 녀석들이 적응을 유연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동네에 도착하면 원래 살던 습성을 싹 버리고 남이 내놓은 빈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살던 텃세 센 지중해 토종 물고기들과 먹이와 거처를 두고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자리를 잡는 거죠. 지구 온난화로 지중해 물 온도도 점차 따뜻해지면서 이런 열대어들의 또 북상이 더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자연의 변화와 또 거기에 적응하는 이 생명들의 적응력은 참으로 볼수록 신비롭고 대단합니다. 우리도 잘 적응을 해서 요즘은 뭐 디지털 노마드 이래서 세계 곳곳을 떠돌면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노마드 족. 우리는 디지털 뒤지지 않게 뒤지지 말고 털고 일어나서 노마드 이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위에 적응했나 봐요.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춥죠? 추워. 늘 덥다고 부채질했는데 놀라운 변화예요. 똑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남성 직원들은 양복에 와이셔츠에 그 자켓까지 양복까지 걸치는 모습이 한편으론 좀 안쓰럽기까지 하던걸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 그때그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또 통풍이 잘 되는 하늘하늘한 스커트를 입기도 하고. 자, 여러분 몸의 온도를 이 상황에 맞게 잘 적응할 수 있게 컨디션 조절하면서 오늘도 8월 3일 새로운 한 달이 열리는 또 첫 주 월요일 차차차 기운내서 함께 해봐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단돈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0: 굿모닝 차차차. 아우 더워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겠고 이러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죠. 잠만 잘 자도요. 아, 우리 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잘 자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잘 먹게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좀 그 순환을 이어나가는데 잠 한번 잘못 자면 잠이 안 오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불면증의 특효 치료를 하고 계신 북경의술원의 진수림 원장님 모셨습니다. 북경중의대에서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불면증뿐 아니라 어지럼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각종 신경계통질환, 그 외에도 불임, 위장장애, 만성기침, 과민성 비염을 특진하고 계십니다. 아침 뉴스 7시 55분, 저녁 뉴스 7시 55분에 바로 건강 칼럼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북경의술원은 올림픽과 윌턴에 위치해 있고 전화번호 323-733-8887, 323-733-8887입니다. 원장님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1: 안녕하십니까.
0: 네. 원장님은 잠 잘 네. 주무시죠?
1: 잘 자는데 어제 저녁에 더워서 저도 잘 못 잤네요.
0: 어, 그래요?
1: 네.
0: 저는 어제 저녁에 추웠는데.
1: 어 그러셨어요?
0: 네. 예.
1: 어, 낮에.
0: 저는 에어컨도 안 틀거든요.
1: 저도. 저는 에어컨 싫어서 안 트는데 낮에 나갔다 오면서 창문을 좀 많이 안 열어놨더니 예 저녁에 와서 좀 자려니까 덥더라고요.
0: 그게 아니고 옆에 난로가 있어서.
1: 그 난로는 이제 좀 식으려고 하는데.
0: 이 남성분들의 체온이 보통 여자보다 높죠?
1: 예, 높죠. 근데 어, 나이를 네. 드시면서는 네. 그 체온이 박가되는 네. 것 같아요.
0: 체온이 남을 이렇게 손을 딱 만졌을 때요. 어떤 사람은 얼음장인데 어떤 사람은 뜨끈뜨끈해요.
1: 네네네.
0: 뜨끈뜨끈한 사람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한 건가요?
1: 그렇죠. 뜨끈한 게 뜨거운 네. 게 항상 차가운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 네. 예. 그래도 여름에는 그냥 저리 가! 어우 뜨거워! 이럴 것 같은데. 네. 자, 불면증을 특진하신다고 잘 치료하신다고 전병이 네. 나 있습니다. 불면증은 사실 치료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1: 네. 보통 불면증은 다 치료가 어려운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신경내과를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네. 불면증을 잘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거 첫 네. 걸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살을 산다면은 3분의 1이 우리가 수면 시간이기 때문에 네. 거의 33년 정도는 우리가 자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여자분들 보면은 이게 잠을 못 주무시면은 네. 방광염이 자주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죠. 네. 그리고 민첩성도 떨어지겠죠.
0: 멍하죠.
1: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혈압이 자꾸 오르고 네. 또 어떤 계기로 당뇨병이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그래서 모든 병들은 어떤 계기로 출익을 하면서 병이 오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은 이런 불면증 환자분들 보면은 나이보다 우리가 차트에 나이를 적지 않나요? 그리고 주요 증상, 뭐 주요 치료하고 싶은 부위 뭐 이런 걸 적으면은 불면증이라고 적어놓으신 분들을 보면은 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면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0: 네. 진짜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이 보약이란 말이 진짜 맞는데.
1: 네.
0: 그래. 잘 주무셔야 또 면역력도.
1: 맞아요. 우리가 면역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독감 주사나 백신 같은 거 맞았을 때도 우리가 면역력이 높아야 네. 몸속에서 그 항체가 오래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독감 주사를 맞으면 우리가 몸에서 항체가 워킹하는 아월은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보는데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6개월 이상을 간다고 그 논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에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보들을 받잖아요. 네. 아, 나는 못 주무셨는데 뭐 왜 못 주무셨을까 이런 정보들을 받는 것이 그 뇌의 해마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왜 꿈을 꾸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것도 있잖아요.
0: 네. 예.
1: 그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낮에 그런 받은 정보들을 재정리하고 네. 프로세스 처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도 완화가 되겠죠.
0: 네.
1: 여기 지금 현대 심리학이 얘기하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잠을 자야 꿈을 꾸죠. 꿈을 꿔야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겠죠.
0: 아,
1: 예, 그래서
0: 네.
1: 우리가 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0: 네.
1: 옛날에는 진짜 젊었을 때는 뭐 20대, 30대는 뭐 2, 3일 안 자도 끄떡
0: 네.
1: 없잖아요. 근데
0: 맞아요.
1: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하루를 못 주무셔도 진짜 지금 말씀하신
0: 네.
1: 것처럼 이튿날 멍하죠.
0: 네.
1: 예, 그래서
0: 아무것도 못하겠어.
1: 못하죠. 예.
0: 네. 근데 그렇게 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1: 네.
0: 수면제
1: 예.
0: 양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1: 네, 네,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신 걸 보면은 아주 약한 도시지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센 양약을 먹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양약을 드시는 거 보면은 아주 약한 걸 드시면서 웬만하면은 안 잡수시려고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뭐 첫날에는 안 잡수고 이튿날도 안 잡수고 3일째도 누웠는데 진짜 못 주무시겠다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서 반알을 잡수셨다가
0: 네.
1: 또 한 시간 꿍시럭꿍시럭거리다가 못 주무시면은 그때 이제 잘라놓은 반알을 더 잡수신다는 분들도 계셔요.
0: 네.
1: 그래서 미국 그 수면의학 협회의 지침에 따르면은 이런 수면제 약을 의사가 4주에서 5주 이상을 처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코리아타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셔요. 제가 이 약을 얼마 동안 잡수셨어요 하면은 몇 년을 잡수셨다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면제를 잡사도 도움이 안 되신다는 분들도 계셔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수면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면은 기존의 잠을 자는 것에 도움을 주고 수면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수면 주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마취제처럼 바로 우리가 드시자마자 잠을 잘 수는 없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위장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죠.
0: 네.
1: 그때 우리가 마취제를 투여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마취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숫자 해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0: 네.
1: 10부터 해보세요. 그러면은 10, 9, 8, 7
0: 네.
1: 그리고는 진짜 5, 4를 네. 못하고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수면제는 마취제가 아니라는 거죠.
0: 네.
1: 예,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사람마다 수면제를 드시고 나서 우리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간에서
0: 네.
1: 분해된 후에 우리가 뇌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그러는데 이학용어로는 우리가 삐삐삐라 그래요. 이 삐삐삐를 통과하면서 뇌의 수용체에 반응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사람마다 드셨을 때 시간이 다 틀립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반알을 잡수셔도
0: 네.
1: 조금 인내심이 있게 기다리셔야 돼요.
0: 네.
1: 예, 바로 또 한 시간 있다가 또 일어나서 나머지 반알을 잡수면은 그 다음날은 진짜 멍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우리 진수림 원장님은 북경 중의대에서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받으신 예. 또 양학을
1: 예.
0: 하신 분이라서 정말 신뢰가 가는데 근데 이런 또 양약이 수면제가 부작용이 또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양방에서는 우리가 졸피뎀이나 트리아졸람 아니면은 로파젤람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하거든요. 이런 벤조디아제핀이 수면제는 많이 처방이 되는 대신에 이런 양약을 드셨던 분들은 잠은 좀 주무신다 그래요. 한
0: 네.
1: 제가 임상에서 보면 한 60% 70%는 잠은 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날에 머리가 멍하죠.
0: 네.
1: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도세지가 자꾸 더 올라가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양약들은 안 드시고 싶어가지고 꼭
0: 네.
1: 고쳐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불면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자리에 누우면은 잠이 안 오시면은 화장실에 자꾸 들락날락 하게 된다는 거죠.
0: 네.
1: 그러면 자기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는지 아니면 잠이 안 오니까 그냥 화장실에 갔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제가 종이컵에다가 한번 소변을 받아보라 그래요. 그래서
0: 네.
1: 진짜 얼마 안 되고 반컵 정도밖에 안 되면은 조금 누워서 더 참아야지 자꾸 일어나서 소변을 보면은 일어나서 가는 동안에 잠이 깨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히 주무시기 전에 소변을 다 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잠이 안 온다고 해서 한 시간 누워있다 또 일어나서 소변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0: 네.
1: 어떤 분들이 일어나서 또 유튜브를 보신다 그래요. 어떤. 네. 분들은 또 드라마를 보신다 그러거든요.
0: 네, 네.
1: 아니면 어떤 분들은 주방에 내려와서 또 뭐 다음날 뭐 잡술 것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웬만하면은 누워서 잠이 안 오더라도 그냥. 네. 노래도 좀 흥얼거려 보시고 숫자도 지금처럼 100부터 헤어도 보시고 이러시면서 잠자기 위해서 본인이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못 주무시면은 3시간 정도만 주무셔도.
0: 네.
1: 예, 그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누워서 그냥 6시간, 8시간을 개기지 마시고.
0: 네.
1: 3시간 정도 주무셨다 그러면은 그냥 일어나시라는 거죠.
0: 잠이 안 오면?
1: 예, 네. 오늘 못 주무셨으면 내일 또 주무시면 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못 주무셔도. 네. 괜찮다는 거죠.
0: 낮에 또 보충을 하고.
1: 네.
0: 근데.
1: 네.
0: 정말 그 저는 한번 뵀는데 야, 잠 못 자는 게 이런 거구나는 되게.
1: 예.
0: 오래전 일인데 그분도. 네네. 되게 젊은 여성이었어요.
1: 예, 예.
0: 근데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회사에 나와서 점심 시간에 직장 동료랑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갔는데.
1: 네.
0: 점심 식사 시간에 숟가락을 붙잡고 갑자기 훅 조시는 거예요. 잠을 아예 못 주무신대요, 밤에.
1: 아이고.
0: 얼마나 괴롭겠어요.
1: 예.
0: 그런 분들이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떤 분은 뭐 불면증 때문에 술을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1: 네.
0: 뭐 이러는데.
1: 네, 네. 술은 안 되죠. 그래서 보통. 네. 요즘처럼 지금 335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그럴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0: 맞아요.
1: 예.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 아, 나 진짜 잠 못 잤어. 뭐 어제 저녁 못 잤어. 요새 잠을 못 자. 지금 이게 뭐 1, 2년 됐어. 그러면은 아이고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술을 한번 마셔보라고. 예.
0: 네.
1: 아, 나 술 못 하는데 그러면 와인 좀 한두 잔 마시고 푹 주무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우리가 양약도 그렇고 모든 걸 그렇고 모든 걸 보면은 우리가 약성분 같은 거 자극제와 안정제로 나눈다 그러면은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은 왜 조금 저기 잠에서 깬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0: 네.
1: 커피는 우리가 스튜뮬런트라 그래요.
0: 네.
1: 예, 그러니까 이런 각성 작용이 있죠.
0: 네.
1: 근데 우리가 수면제는 안정제라 그러죠.
0: 네.
1: 디프레센트라 그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걸 잡수셔서 술을 잡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수면 때문에 술을 잡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0: 네.
1: 일단은 술을 마시면은 뭐 옛날에는 한 잔 마셨는데 지금은 두 잔 마셔야 되고.
0: 네.
1: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마시게 되고.
0: 네.
1: 술을 마시면은 일단 골아 떨어진다 그러세요. 본인이.
0: 네.
1: 말씀이.
0: 네.
1: 근데 이제 술을 깰 거 아니에요. 뭐.
0: 네.
1: 술이 8시간씩 갈 거는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두세 시간 푹 자고 나서는 깨고 나면은.
0: 네.
1: 이제 술을 또 찾게 된다는 거죠. 잠이 안 오니까.
0: 불면증 치료하려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1: 네, 알코올 중독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환자분들한테 중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0: 네.
1: 못하고.
0: 네.
1: 의존성이 있습니다. 술은 안.
0: 네.
1: 됩니다. 그래서.
0: 네.
1: 우아하게 말하면 이전성이지만.
0: 네.
1: 사실은 중독이죠.
0: 그렇죠.
1: 예, 중독을 고치기는 불면증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힘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절대 술은 마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치료를 하면은 진짜.
0: 네.
1: 치료가 잘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부정거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0: 네.
1: 한방용어로는. 그러니까 몸에 부족한 부분은 보하고.
0: 네.
1: 몸에 들어온 사기 같은 거는 없애버리는 이런 부성거사의 방법으로 한약을 드시면은 정말 치료가 잘 됩니다.
0: 네. 네. 멜라토닌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불면증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죠. 예, 멜라토닌을 잡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100명이면은 100명 다.
0: 네.
1: 멜라토닌을 안 드셔보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근데 그 중에서 반반이에요. 잡숴서 효과를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잡수셨는데 효과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성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담당하기 때문에.
0: 네.
1: 사실은 그 시차 적응이 필요한 여행 때, 그 다음에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0: 네.
1: 늦게 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1: 맨날 새벽 1시, 2시에 주무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잡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못 주무시는 분들 보면은 9시에는 꼭 주무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 네. 시간대를 놓치면은 더 못 자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뭐 식사하고 나서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또 주무시기 전에 침대 뭐 옆에다 놓았다가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근데 이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멜라토닌은
0: 네.
1: 시간대를 항상
0: 놓치면?
1: 시간대에 잡수셔야 돼.
0: 네.
1: 내가 오늘 9시에 잡수셨으면은 내일도 9시에 잡수셔야지.
0: 네.
1: 오늘은 7시, 내일은 9시, 10시 이러면은 이 시차 요 몸에서 호름 생체 리듬하고 이게 엇갈리면서 더구나
0: 네.
1: 효과가 없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잡수는 시간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보려면은 잘 잡수셔야 되고 그래서 양약도 좋고 멜라토닌도 좋고 한약도 좋고 항상 그 정확한 진단하에 예
0: 네.
1: 그래서 모르시면은 약사한테라도 가셔가지고
0: 네.
1: 내가 요거 언제 잡수는 게 좋겠는지 한마디만 여쭤보면은 다 알려주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 네. 몸에 맞게 잡수시면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0: 네. 아, 그 건강식품 몸에 좋다는 이런저런 거는 많지만 불면증을
1: 네.
0: 치료한다라는 그런 광고나 보조식품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 북경의술원의 진수림 원장님이 그 한약을 지어주셔서
1: 예.
0: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치료됐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 예.
0: 근데 이 치료가 어렵다는 불면증을 과연 원장님은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예, 이런 내상병이라 그러죠. 만성으로 된 뭐 하루 이틀 못 주무셔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0: 네.
1: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제일 오래되신 분들은 30년을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20년을 적어 놓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보통 몇 년 이후 몇 년 돼야 오시거든요.
0: 네.
1: 이런 만성병들은 침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0: 네.
1: 항상 한약이 받쳐 주셔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칼럼을 할 때도 항상 인트로에 안녕하십니까
0: 네.
1: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0: 네.
1: 그리고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두통
0: 네.
1: 이런 이렇게 하면서 불면증이 항상
0: 뭐 앞에,
1: 앞에 있죠.
0: 그만큼
1: 예.
0: 자신 있으시고
1: 예.
0: 많은 효험을 받다는 거 아닙니까?
1: 거의 오시는 분들은 불면증이
0: 네.
1: 안 되시는 분들이 치료 안 되시는 분들이 없으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이런 불면증 오신 분들은 일단 밤이 오는 게 두렵다고 그래요.
0: 진짜.
1: 예. 그래서 네. 어떻게 하나 요거 고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큰 와서 한약을 잡수시고 빨리 효과를 보신 분들은 야 내가 원장님 일찍 만났으면은
0: 네.
1: 제가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였다 그래요.
0: 네.
1: 근데 그 결단력이 부족하고 수면제를 답수시면서 어이없는 실수를 몇 번 하고는 비즈니스를 접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찍 오셨으면은 내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 했을 건데 하면서
0: 네.
1: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불면증 때문에 오셨지만
0: 네.
1: 우리가 맞춤형으로 한약을 하잖아요.
0: 그 사람에 맞게.
1: 예, 네. 어떤 분들은 불면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0: 그쵸.
1: 그러면 뭐 위산역류가 있습니다. 뭐 소화장애가 있습니다.
0: 네.
1: 기침이 납니다. 천식이 납니다. 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적어놓거든요.
0: 네.
1: 그러면 불면증만 치료하면 안 되겠죠.
0: 네.
1: 불면증을 치료하면서 이제 소화가 안 되면은 밤에 머리가 아프면서 또 잠을 못 잡으시거든요.
0: 네.
1: 그리고 위산역류가 있으면은 밤에 이제 더 누우면은 더 역류를 하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걸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소화제를 애드해 놓죠. 위산역류도 치료하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천식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예, 그러면은 이런 천식 이런 이 교감신경 자극제 천식약을 잡수시는 분들도
0: 네.
1: 계시고 또 천식 치료제로 또 알부테론이나 그 터부탈린 같은 흡입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네.
1: 그럼 이제 밤에 누우면은 기침이 더 나죠. 밤에는
0: 네.
1: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못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침이나 천식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0: 네.
1: 분들은 야, 나 불면증 치료하러 왔는데 기침도 없죠.
0: 네.
1: 소화도 잘 되죠.
0: 아.
1: 예,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옆 또 다 지인들이 계시고
0: 네.
1: 또 교회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0: 네.
1: 환자분들이 한번 오시면은
0: 네.
1: 꾸준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아, 네.
1: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실버타운 같은데 코리아타운에 사시다가 한 네. 20몇 년을 우리 한의원에 오시다가 실버타운이나 뭐 자식분들 따라서 뭐 오렌지 카운티나 가시는 분들 같은 게, 경우에는 네. 이제 70이 넘으시면은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0: 네.
1: 그러면 자제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저는 진맥을 안 하면은 약을 네. 안 합니다. 아무리 다녀 오셨던 분들 오래 오셨던 분들도 네. 그때마다 항상 병이 예, 틀리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러면 이제 전화 오시죠. 제가 가야 됩니까? 뭐 진맥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오셔야 됩니다. 지금 다녀가신 지 2년 되셨기 때문에
0: 네.
1: 뭐 한 달 전에 다녀가셨으면 괜찮지만 네. 진맥을 하고 네. 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택시를 타고라도 오시죠. 그리고
0: 네.
1: 진맥을 하고 이제 우리가 UPS나 뭐 FedEx로 예, 한약은 붙여드리면 되니까
0: 네.
1: 그럼 그런 분들은 마을에서 침을 맡기는 해요. 가까운 데서. 근데 한약은 꼭 저기 원장님 한약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와서 또 오다를 하고 잡수시기도
0: 네.
1: 하죠.
0: 아, 그럴 때마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시겠습니다.
1: 네.
0: 누구 한 사람이 진짜 불면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1: 네.
0: 이렇게 약을 먹고 또 이렇게 진단을 예. 해주셔서 낫게 한다면
1: 네.
0: 아, 정말 살만 나는 거죠. 그런데
1: 예.
0: 네. 진단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원장님께서 늘 그러시는데
1: 네.
0: 이 불면증 진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1: 그 동양의술에 보면은 바이블과 같은 그 황제의 내경이 있거든요.
0: 네.
1: 거기에 보면은 변증 논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 변 하면 우리가 판별할 변, 그러니까 변, 증 하면 증상이죠.
0: 네.
1: 논 하면 의론,
0: 네.
1: 이치, 치 하면 치료인데 환자마다 요 병이 온 병인, 병인이라 그러죠.
0: 네.
1: 원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병인이나 병위를 잘 알아서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수면 방해 요인이 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0: 네.
1: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0: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질환으로 오는 병, 불면증이
0: 그쵸.
1: 오는 병들도 있어요.
0: 네.
1: 밤이 되면은 더 아픈 어깨 통증,
0: 그렇죠.
1: 예, 아니면은 또 밤이 되면은 뭐 다리에서 쥐가 자꾸 나셔가지고
0: 네.
1: 못 주무시는 분들, 그러니까
0: 네.
1: 이런 것들을 같이 치료를 해야 불면증을 치료했다고
0: 네.
1: 얘기할 수가 있겠죠.
0: 그러네요.
1: 그리고 또 이제 50대 되면은 이제 저기 어떤 분들은 갱년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0: 네, 네.
1: 뭐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트론 같은 이런 호르몬이 불균형이 깨져서 불면증에
0: 네.
1: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0: 네.
1: 그럼 이런 호르몬의 이런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0: 네.
1: 한방에도 향부 같은 이런 여성 질환에 쓰는 한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한약을 더 애드해서 넣으면서
0: 네.
1: 이런 신체적인 질환, 그다음에 심리적인 질환, 공황장애 같은 거
0: 네.
1: 이런 것들은 합환피라는 약이 있거든요.
0: 네.
1: 굉장히 그 기쁠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을 같이 넣으면서
0: 네.
1: 치료를 해주면은 거의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증상들이 치료가 되면서 불면증을 치료하니까
0: 네.
1: 불면증 한번 치료해 놓으면은 이런 분들은 불면증 때문에 몇 년을
0: 네.
1: 안 오셔요.
0: 아,
1: 예, 그 정도로 네. 치료가 원치료가 확실히 됐다는 얘기겠죠.
0: 네.
1: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0: 네.
1: 제 생각에는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자, 제 주변에도 불면증으로 너무
1: 네.
0: 힘들어하는 분 계신데 얼른 북경의술원으로 진수림
1: 예.
0: 원장님께 보내야겠습니다.
1: 네.
0: 아, 우리 진수림 원장님은 북경중의대에서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1: 예.
0: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각종 신경계통질환, 그리고 불임, 위장장애, 만성기침, 과민성, 비염을 특진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에서 건강칼럼을 진행 중이시고요. 올림픽과 윌턴, 북경의술원 전화번호 323-733-8887 323-733-8887번입니다.
1: 네.
0: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진수림 원장님 감사합니다.
1: 예,
0: 근데 자도 더 자고 싶은 거는 이것도 병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
1: 푹 주무시면 됩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아주 가끔은요, 예전에, 요즘은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머, 이상해. 왜 잠이 안 오지? 막 이래가지고요. 수면제 같은 건 없고 그러면 감기약 있죠. 그거를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그랬는데 얼마나 정말 늘 잠 못 주무시는 분은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북경의술원으로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4병 세트를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어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굿모닝 차차차 함께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8월부터는 좀 새롭게 탱자 뮤직을 꾸며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탱자 뮤직 극장이 준비되어 있을까 기대해 주세요.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주목 주목 8월 8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7: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6: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아,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7: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8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8: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9: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8: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9: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4: 수영도?
13: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탱자 뮤직 극장. 8월의 첫 여행은 영화로 떠나가겠습니다. 월요일마다 영화가 들려주는 인생. 오늘은 영화 미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남미의 정글.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포가 끝없이 쏟아집니다. 그 폭포를 오르는 한 남자. 발을 잘못 디디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벽입니다. 그의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칼도 총도 없습니다. 오직 나무로 만든 작은 악기 하나. 오보에.

세계 남아메리카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식민지 세력의 착취와 노예 사냥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가브리엘 신부는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그가 선택한 것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폭포 위선 가브리엘 신부는 조용히 오보에를 입술에 댑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집니다. 정글은 숨을 죽이고 새들도 노래를 멈춘 듯합니다. 창을 들고 숨어있던 원주민들은 낯선 소리를 따라 한 사람, 두 사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듣는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 한 곡의 음악이 적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영화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 만남 가운데 하나로 기억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고 내 말이 맞다고 증명하려 애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 그 진심이 담긴 한 곡의 음악일지도 모릅니다. 8월의 첫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가브리엘스 오보에 오늘 차차차 1부 끝곡으로 함께하면서요. 오늘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싶으시다면 말보다 음악으로 혹은 한 잔의 냉커피로 먼저 마음을 열어주세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용자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하셨습니다. 2부에서 곧 혼이 탱자와 만나 뵐게요.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4: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3: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4: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3: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4: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5: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0: 카페보넨?
9: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0: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9: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1: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9: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쿠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쿠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오늘은 왠지 슈퍼맨처럼 하고 나타났어요. 밑에는 청바지에다가 위에는 하얀 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맨 언밸런스의 매력이 돋보이는 후니탱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네. 소중한 하루의 한 끼 같은 남자.
0: 아, 소중한 한 끼입니다. 야, 정말 중요하죠. 한 끼. 한 끼 같은 남자.
1: 아. 삼시스 새끼.
0: 이 새끼? 먹기?
1: 어. 그래, 이 새끼야.
0: 새끼 그 니쿠나. 네. 아, 새끼. 새끼 네. 중에 한 끼. 네. 그 너무 중요해요.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1: 사실 하루에 세 끼를 다 드시는 분 별로 없으실걸요?
0: 저는 두 끼 먹는 것 같아요.
1: 두 끼 드세요? 응. 아침을 드세요? 언제 드시는 거예요?
0: 저는 아침을 안 먹고 방송 끝나면 이제 가서 먹고
1: 점심 드시고 네. 저녁을 좀 일찍 드시고 네. 또 밤에도 잘 드시고
0: 밤에 안 먹어요. 얼마나
1: 제가 안 들은 게 많은데
0: 가끔 막 보름달에 이끌려서 네, 고구마를 네. 먹는다거나 어우
1: 음기가 한참 있을 때 고구마를 드시는
0: 고구미! 이러면서
1: 김진기 그거잖아요, 그죠?
0: 그 김진기, 고구미, 그죠? 그걸 아는구나, 와, 김진기.
1: 이거 유머 깔깔깔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 발음을 못하고 이로 하는 사람. 네. 이모, 이모. 그러니까는 아 고구미, 고구미.
0: 아 아몬데. 아몬데.
1: 그러니까
0: 이모,
1: 둘 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0: 고구마인데 고구미에서.
1: 비슷한데 고구마, 고구마. 죽으면서. 총 맞으면서. 김진기.
0: 김진기. 옛날.
1: 감자인가.
0: 아 옛날에요.
1: 네, 진짜 옛날 거다. 응,
0: 학교에서 네. 아바람을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네, 네. 선생님, 아 참 아가 아니다.
1: 뭐야?
0: 표 발음, 요 발음을 요? 못했어. 예. 네. 그래서 선생님, 네. 제가 대포로 발포하겠습니다.
1: 아 대표로 발표하겠다.
0: 발표한 대포로 발포하겠습니다. 그랬다.
1: 그쵸요? 네. 뭐야? 그거 말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아세요?
0: 뭐요?
1: 얘가 손으로 네. 총을 쏠 줄 모르는데 입으로 따당 따당 따당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본데 따당 따당 사람들이
0: 입으로 쏘는 거야.
1: 입으로 쏘는데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전쟁에서 나와서 맨 앞장서 갖고 따당 따당 따당 따당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데 네. 저쪽에서 한 명이 막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이렇게 딱히 뭐라고 지금
0: 포복으로
1: 포복으로 낮에 포복으로 막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따당 따당 따당 하는데 계속 얘가 오는 거야. 안 죽고. 어? 얘 왜 안 죽지? 따당 따당 따당 하는데 얘가 계속 걸어오면서 하는 소리. 탱크 탱크 탱크.
0: 뭔 얘기지 모르겠네.
1: 둘 다 바보. 한 명은 입으로 따당 따당 쏘고 사람이 죽고 반대쪽 편은
0: 자기가 탱크인 줄 알고 탱크 탱크.
1: 그러니까 걔는 총을 맞아도 안 죽고. 아유, 네, 정말 유머 깔깔깔입니다.
0: 그게 네, 죄송해요. 진짜 서로 궁합이 맞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아. 안 그러면 한쪽만 바보 되는데.
1: 이거 88올림픽 전에 나왔던
0: 진짜 김진기 오랜만에 들어본다. 김진기. 방송 들으시는 김진기 씨 네. 오늘 한 끼 뭘 드시는 거예요?
1: 아 진짜 김진기 씨 계시면 너무 웃기겠다.
0: 네, 김진기 씨 계시면 전화 주세요. 네. 아니 카톡으로 주세요. 그럼 그거 선물
1: 아세요?
0: 드릴게요. 네.
1: 그 최보람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최보람이 네. 오락실 갈 때 네. 야 우리 오락실 가서 람보 2인용 하자. 그랬더니 네. 친구가 최보람 그 최보람 씨 친구가 야 우리 아빠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그거는 최보람 씨가 너네 아빠 이름이 람보야? 그때 네. 아니 2인용.
0: 2인용이야.
1: 죄송합니다.
0: 아 황인용 씨 계셨잖아요.
1: 아 그치.
0: 그분이 만약에 어? 오인용이었어봐.
1: 오인용. 오인용 아시죠?
0: 오인용.
1: 그 옛날 애니메이션 네. 만드신.
0: 아 그분이?
1: 아 몰라요?
0: 몰라요.
1: 오인용 되게 유명해요.
0: 아,
1: 옛날에.
0: 그래요?
1: 옛날, 지금 세대 전 세대 때. 응. 한 2000년대 초? 그때 네. 애니.

0: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엄청 유명하신 분. 이분이 그 막 스티브 유도 막 놀리고 문희준 씨도 놀리고 막 이랬던 군대 얘기.
1: 그분이 구시였으면 어떻게 변했을까? 구인용.
0: 구인용. 오.
1: 만인용. 예.
0: 아무튼
1: 자, 오늘은 자. 몇 끼를 응? 책임질까? 네, 우리
0: 오늘의 순매남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남자들이 선호하는 점심 메뉴 탑 10.
1: 와우. 이거를 왜 알아야 되지?
0: 이걸 알아야죠.
1: 우리가 그래도 여성분들이 점심에 네. 아, 이 남자들이 뭘
0: 점심
1: 좋아하나.
0: 점심 데이트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건 요새는 좀 안 그러긴 하지만 네. 직장과의 직장 상사 또는 직장 동료와의 네. 점심을 같이 먹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1: 이거 써놔. 뭐 먹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0: 근데
1: 써놓고서.
0: 대부분이 부장님이나 팀장님은 남자야. 일단은 네. 뭐 네. 좋듯이 싶다 그런 분이 많아요.
1: 네.
0: 나이 좀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점심 메뉴를 공략을 하라는
1: 돼.
0: 거지.
1: 그치 그치.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뭐 네. 우리가 좀 따라가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쏘시잖아요.
0: 많이 사시잖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남자들이 선호하는 점심 메뉴 탑 10.
0: 네. 다음번에 여자분들 할게요.
1: 해주세요.
0: 어, 그럼요. 네. 다음번에 여자분들
1: 궁금해요.
0: 할게요.
1: 남자들은 뭘 좋아할까?
0: 여러분 남자들 점심 메뉴 굉장히 심플합니다.
1: 네.
0: 10위. 샌드위치예요.
1: 아.
0: 그러니까 서브웨이 같은 거. 그냥 왜냐면 남들이 봤을 때 건강한 거 먹는 것 같아 그래도 보이거든.
1: 거기다에 막 돼지 넣고.
0: 나는 뭐냐? 건강하게 먹어, 네. 간단히 먹어. 이런 약간 뭔가 좀 모던한 느낌의 네. 건강하고 밝게 사는 이런 젊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서브웨이를 먹어요.
1: 근데 저는 왜 샌드위치를 먹을 때 옆에 바삭한 그 감자칩이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죠?
0: 저는 거기다 치즈숲.
1: 아, 숲이랑 또 먹으면
0: 열량
1: 맛있지.
0: 열량 만점 치즈숲. 와, 아, 이런 거 같이
1: 먹고
0: 먹죠.
1: 싶다. 네. 샌드위치가 10위군요.
0: 네, 샌드위치가 10위였고요. 9위는요. 그거를 이유는 바로 햄버거.
1: 햄버거. 햄버거들 좋아하셔.
0: 왜? 남자는 빨리 먹는 거 좋아하거든.
1: 아, 왜 빨리 먹어? 천천히 먹어야지.
0: 남성 지금은 아닌데 예전 같으면 남성 네. 빨리 먹고.
1: 아니 군대 다녀와서 그런가 봐요.
0: 에이, 군대랑
1: 아니요. 달라요. 진짜 너무 허겁지겁 먹는데 그러시더라고. 왜 이렇게 빨리 드세요? 그랬더니 워낙 군대에서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서 못 고친대요.
0: 그분은 뭐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나 보지?
1: 아니 예비군들이 항상 그런 한번 습관이 들인 게 그게.
0: 보통 남자 빨리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 왜요?
0: 빨리 먹고 딴짓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먹고.
1: 아유. 딴지 뭐 그렇게 하려고.
0: 빨리 먹고 가서 자거나 빨리 먹고 예전에 뭐 담배 타임 그래가지고 거의 앉아서 담배 피면서 계속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걸 더 좋아하지 밥을 막 처음에 먹으면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1: 햄버거 세트.
0: 빨리 먹는 햄버거. 9위. 8위는 남자들의 로망이죠. 냉면.
1: 냉면.
0: 왜? 일단 시원하니까 빨리 먹을 수 있어. 일단 네. 빨리 먹어야 돼. 뜨거운 거 그리고 물 막 몸에 튈 일도 없고
1: 네.
0: 후룩 금방
1: 왜?
0: 먹어.
1: 비빔냉면.
0: 비빔냉면 몸에 튀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아, 물냉면이에요? 물냉면이는
0: 파리는 원래 사실 물냉면이. 왜냐 몸이랑 물냉면인데.
1: 네.
0: 그러니까 몸에 잘 안 튀고 빨리 먹는 거. 네. 뭐 비빔냉면도 돼요. 되는데.
1: 나는 좀 까다로운가 봐.
0: 왜요?
1: 나는 물냉과 비냉 사이를 좋아해요.
0: 그 비빔음식에서 물냉 육수를
1: 섞어
0: 부었어요?
1: 먹어야 돼.
0: 막국수처럼.
1: 그러니까 촉촉한 응? 국물이 있는 비빔을 좋아해.
0: 근데 너무 국물이 많은 것도 싫어요. 물냉면처럼.
1: 물냉면 그, 예.
0: 물냉면에도 양념을 드시는 게 아니라 비빔냉면에 육수를 분다는 거죠?
1: 조금 약간.
0: 그럼 달라고 하세요?
1: 그러니까 저는 카레도 좀 묽은 게 좋아.
0: 진짜요? 일본 스타일로.
1: 뻑뻑한 거 싫어.
0: 오.
1: 국같이 이렇게 숲처럼.
0: 그러니까 원래 국을 좋아하셔서 그러신가?
1: 그런가 봐요.
0: 뭐 이빨이 안 좋은 건 아니죠? 아시죠? 이가 안 좋으신 건 아니죠?
1: 네.
0: 하여튼 빨리 먹기 위해서 되면 다만 냉면은 여러분 먹을 땐 좋은데 네. 금방 소화가 돼.
1: 그래서 금방 배고파요.
0: 금방 배고파요.
1: 그리고 영양가도 별로 없잖아.
0: 그런가?
1: 냉면에
0: 만두 한 접시 정도 시키면은
1: 아 맛있겠다. 네. 그렇구나.
0: 좋습니다. 네. 7위 남자들의 정말 뭐 툭하면 떠오르는 3대 점심 중에 하나죠. 돈까스.
1: 돈까스는 참네.
0: 이거는 어디 가도 일단은 그죠?
1: 네.
0: 평균 이상은 하잖아요.
1: 그 위에다 카레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지.
0: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1: 촉촉한 걸 좋아해.
0: 촉촉한 걸 좋아해.
1: 빡빡한 거 싫어.
0: 아 돈까스 소스가 아니라 저거를 카레 일본 스타일로 일본 스타일로.
1: 네.
0: 그것도 맛있긴 하죠.
1: 먹고 싶다.
0: 돈까스 좋으세요? 아니면은 저거 뭐야?
1: 생선까스?
0: 생선까스
1: 좋아요.
0: 아 그래요?
1: 부드럽잖아.
0: 근데 생선까스에는 카레를 안 넣지 않나?
1: 거기에는 이제 그
0: 탈탈 소스.
1: 네, 탈탈 소스 허연 거.
0: 시큼시큼.
1: 레몬
0: 탁. 좋아. 그렇지만 남자는 돈까스. 자, 6위 역시 난 짜장.
1: 아. 짬뽕?
0: 넌 짬뽕.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1: 짬짜면.
0: 짬짬. 아, 짬짜면은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지 않아요?
1: 그쵸.
0: 저는 이게 정말 억울한 게요.
1: 네.
0: 짬짜면이 있는데 왜 물냉면, 비냉면은 그게 없어?
1: 그래. 그죠? 물냉, 비냉 난 진짜 했으면 좋겠어.
0: 그냥 그릇에다가
1: 물냉.
0: 그러니까 섞어 드시라고.
1: 예.
0: 아, 저는 두 개 다 먹으려고.
1: 아,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0: 그죠.
1: 물냉, 비냉을 하나.
0: 항상 고민되잖아요.
1: 짬짜면처럼.
0: 두 개 하면 되잖아.
1: 그치.
0: 왜 안 해줘?
1: 그거
0: 이게 뭐 어떻게 대신에 저 오렌지 카운티 가시면은 네. 유명한 식당에
1: 네.
0: 그 물냉면이든 비빔냉면이든 하나 시키면 네. 하나를 덤으로 주시는 식당이 있어요. 유명 식당이 한국 식당에 거기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거든요. 와. 심지어 맛있어.
1: 아니 왜 하나를 더 주지?
0: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양이 좀 작아요. 아, 사리처럼 주시는 건데 네. 양이 좀 작은데 두 개를 맛볼 수 있는 거지.
1: 근데 내가 물냉을 먹다가 네. 사리처럼 하나 주는데 비냉으로 받을 수 있어요?
0: 그 저는 그렇게 먹어요. 물냉면을 메인으로 시키고
1: 비벼 먹어야 되겠다.
0: 그렇죠. 미역씨 같은 경우는 비빔냉면을 메인으로 시키고 네. 물냉면 사리 시키 달라고 그러면 네. 그렇게 비벼 드시면 되고 저는 네. 물냉이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물냉면을 시키고 비빔냉면을 옆으로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네. 비빔냉면 나온 걸 이제 에피타이저로 후루룩 먹고 물냉면을 촥 먹지.
1: 아 맛있게. 그게 맞는 거다. 순서가 비냉 먹고 물냉 먹는
0: 그런가요?
1: 거. 아 깔끔하게.
0: 어. 아무튼 여러분 혹시 관계자분들 드신다면 네. 좀 물냉면 비냉면 좀 섞어 좀 팔아주세요.
1: 그래요. 이름은 뭐라 그러지? 짬짜면 말고
0: 짬뽕과 짜장이가 짬짜면이잖아.
1: 비물?
0: 비물?
1: 물부? 물비?
0: 비빔물? 물 물비빔? 물비?
1: 물비면?
0: 물비면?
1: 비물?
0: 비빔 물비면?
1: 물비
0: 쌍쌍면.
1: 쌍쌍면.
0: 쌍면은 욕 같으니까.
1: 이거 너무 좋다.
0: 이거 좀 관계자분 계시면 좀 해주세요.
1: 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제가 많이 먹을게요. 5위 남자들은 무조건 이겁니다.
1: 뭐요?
0: 고민할 때 뭐 먹을까 모르면 김치찌개.
1: 아, 김치찌개는.
0: 김치찌개는 왜?
1: 옛날에는 우습게 봤는데 왜? 영원한 게 김치찌개
0: 맞아요.
1: 같아요.
0: 김치찌개 언제 가나 생각나고요. 남자가 김치찌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 네.
0: 나가서 먹는 것 중에 가장 집밥이랑 비슷한 게 김치찌개라서.
1: 그래서.
0: 조금 약간의 외로움이나. 이런 허망을 달랠 수 있는 게 김치찌개래요.
1: 아 어제 난 김치찌개 먹고 싶었는데 된장찌개 맛있어 그러고 된장찌개를 시키더만. 왜 고깃집감은 주잖아요.
0: 맞아, 그것도 고민되지
1: 않아요? 난 김치찌개인데.
0: 어 이것도 아이디어입니다.
1: 네.
0: 왜 두 개 중 하나만 먹어야 돼?
1: 두 개를
0: 뚝배기를 반으로 나눠서. 아 진짜 뚝배기를 중간에
1: 아이,
0: 나눠서.
1: 아이 주방 아줌마 화내요. 복잡하게 이러면서.
0: 아니 왜? 네. 어차피 끓인 거잖아. 그때 네. 끓인 것도 아닌데 뚝배기만 중간에 네. 나누는 거를 개발하자고요.
1: 아,
0: 그래서
1: 한쪽은
0: 김치찌개, 한쪽은 된장찌개. 그러면 김치 된장 같이 나오는 거지.
1: 그리고 둘이 서로 이렇게 미리 나눠주면 네. 공기 뭐 따로 그릇 주세요 이럴 필요 없이
0: 너는 김치 나는 먹고 김치 나는 된장 먹고. 먹고.
1: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0: 그래.
1: 한번 식당을 내 아예.
0: 어? 그것 때문에요?
1: 훈이 식당.
0: 아, 뭐든지 반반.
1: 반반.
0: 돈가스 반, 생선가스 반. 된장찌개 반, 김치찌개 반, 모든 반반. 흰밥 반, 잡곡 반 반.
1: 반반 식당.
0: 돼지고기 반, 소고기 반.
1: 반반한
0: 식당.
1: 반반한 혼이가 반반 식당을 한다. 반반 식당.
0: 영어로
1: 괜찮다.
0: 영어로 half and half.
1: 그거 괜찮네.
0: half and h.
1: 식당을 문 열었다가 또 뭐 닫고 오늘 막 복잡하네.
0: 술 시키면 소주 반, 맥주 반.
1: 그것도 괜찮다.
0: 그죠.
1: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0: 이거 들으시면 누가 내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자, 김치찌개.
0: 네, 김치찌개 5위였고요.
1: 영원하라. 네.
0: 4위는 영원한 남성들의 소울푸드.
1: 뭘까요?
0: 제육볶음입니다.
1: 맞다.
0: 이거는 진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1: 제육볶음 다 좋아하더라.
0: 제육볶음 다 좋아요. 정말로 몸에서 돼지가 안 맞는 분들 빼고는
1: 네.
0: 다 좋아합니다.
1: 돼지가 안 맞아도 제육볶음 먹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돼지 냄새가 안 나니까.
0: 일단 뭐 양념 맛도 있고 돼지 제육볶음은 네. 정말 맛있죠. 그리고 어디 가도 최악의 경우 돼지 비린내가 날지언정.
1: 네.
0: 아 근데 진짜 한번 제가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1: 네.
0: 정말 맛없는 데가 있었어.
1: 그럼 되겠어.
0: 제육볶음에 고기 냄새가 이게 고기가 며칠 된 것 같아.
1: 그러면 안 되지.
0: 너무 냄새 나고 못 먹겠더라고요.
1: 아.
0: 근데 웬만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제육볶음.
1: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얘기해요? 아니면 그냥
0: 안 먹죠.
1: 그냥 나와요.
0: 네, 그냥 먹죠.
1: 착하다.
0: 뭐, 아니 누가 봐도 제가 안 먹는다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냥 입맛이 없나 보다. 네. 제가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네. 대학교 초등학생 때 그 유명한 그 만두 아니 뭐야 냉면집 가가지고
1: 네.
0: 유명한 냉면과 이걸 시켜 여자친구랑 당시 여자친구랑 둘이서 갔어요. 근데 그때 삐삐 세대예요. 삐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옛날이에요.
1: 네.
0: 둘이 딱 가서 밥을 먹으려 이제 냉면이랑 만두가 뭔가 시켰어요. 시켜서 먹으려고 딱 첫 술을 뜨려는데 삐삐가 막 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여자친구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우리 옛날에 아시죠? 번호하면 뒤에 자기 코드 찍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누군지 알잖아 번호가.
1: 아 누구였어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친한 형님이에요. 네. 근데 빨리빨리 그러더니 4444 빨리빨리 막 18 계속 오는 거야.
1: 1888은 뭐야?
0: 1888 욕하는 거잖아요.
1: 빨리빨리 전화하고.
0: 빨리빨리 4444 죽어라. 막 오는 거야. 근데 이분이 내가 데이트하는 거 아는데 이게 네. 뭔가 급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잠깐만 그리고 공전화를 가서 전화를 했어요.
1: 네.
0: 그때 이분이
1: 그러던 시절이었다.
0: 근데 그분이 살아있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전날 제가 그 형 사무실에 놀러 갔는데 차를 세우고 갔다가 그 사무실에 새로 다른 데서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여학생이. 근데 그 친구랑 또 이렇게 잘 뭐 그냥 굉장히 이쁜 분이었어요. 그 친구랑 어깨동무하면서 랄랄라 하면서 그 친구를 옆에 제 옆에 태우고
1: 네.
0: 갔는데 제 차 옆에 제 여자친구 차가 있었던 거야. 근데 심지어 어머님이랑 같이. 그래서 그 차에서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걸어오길래 인사하려고 했는데 옆에 어떤 딴 여자랑 어깨동무하고 그 여자를 차배 태우고 후운 가는데 바로 옆에 차가 그 와이프가 아니고 여자친구와 어머님 차였던 거예요.
1: 네.
0: 어머님이 따라가자. 저놈 어디 가지 따라가자. 그때 그 당시 여자친구가 엄마 이러면 내가 더 비참해. 하지 마.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음날 저를 데이터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형은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어머님한테. 그래서 이 형이 너 아직 살아있네? 라고 확인 살아있는 생존 여부를 물어보러 문자를 친 거고
1: 밥 먹다가 나왔는데
0: 저 여자친구가 딱 그 얘기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끊고 갔어요.
1: 들어가서 부들부들
0: 딱 앉았더니 여자친구가 누구야? 딱 그러는 거야.
1: 어머
0: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왜 갑자기 오빠 왜 그래? 딱 그런데 전 이제 느낌이 왔잖아요.
1: 어떻게 이제
0: 못 먹겠는 거야
1: 이 난국을.
0: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사장님께서 굉장히 자기 음식에 뭐랄까 막 되게 보람과 열정과 이런 게 있으신 분이요. 테이블마다 돌면서 인사하시다가 저희가 둘이 시켜놓고 젊은 애들이 안 먹고 있으니까 왜 안 먹어요? 냉면이 맛이 없어요? 새로 해드릴까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맛없어요? 우리는 나는 혼나고 있어서 못 먹고 있는 건데 계속 왜 안 먹냐고.
1: 네.
0: 자기 요리에 대해서 왜 이걸 안 먹냐고. 다시 해줄까요? 막. 아 그게 아니고 선생님 저희가 지금 혼나고 있는 중입니다. 혼날 때 혼내도 먹을 건 먹어야지. 음식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오빠 일단 먹어.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대충 몇 숟갈 먹다가 계산서 주세요. 사장님이 와 다음에 꼭 다시 와주라고. 그래서 네 그러고 나가서 엄청 혼났죠.
1: 네.
0: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 아니 그 사장님이 뭐 크레딧을 준 게 아니고
0: 그래도 왜 줘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지.
1: 아니 불현듯 그 얘기가 났어요. 맛없게 못해. 아 그래서 아니 뭐. 그거 오해한 거잖아. 뭐
0: 100% 오해만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의심은 있었지. 근데 약간은 흔들렸었지. 근데 다음날 제가 다음날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조그만 우리 미국에 그 자기 프로필 사진 찍은 유행하던 거 기억나세요? 막 뒤 화면 이쁘게 해갖고 막 이렇게 뽀샵해갖고 찍은 사진 옛날에 많았는데 네.
1: 옛날에 뭐 이렇게 가면
0: 스튜디오 가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았어요. 그 사진을 여자친구 있었거든요. 받은 게 그리고 와이프 들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1: 이미 할 수 없어 물은 엎질러
0: 코팅해가지고 차에다가 붙여놓고는 내가 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빌었지 뭐 빌었지
1: 아, 네. 아 차에 자 봐봐 내 이렇게 공표하다 나 원래 이유야 이랬군요.
0: 누가 내 차를 타도 네 사진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1: 세상에 제육볶음 얘기하다가 네. 뭐 별 얘기 다 듣네 진짜.
0: 아 이거 와이프 들으면 안 되는데 자 아, 넘어갈게요. 네. 3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순대국 뭐야? 설렁탕 곰탕.
1: 아~ 와,
0: 3인방 너무 좋아, 너무 좋아. 3인방.
1: 남자들은 다 국물 좋아하더라고요.
0: 국물 너무 좋아. 이건 뭐
1: 순대국 설렁탕 곰탕 다 맛있겠다.
0: 네, 3위는 제가 진짜 설렁탕 너무 좋아합니다.
1: 특히 전날 무리한 남자들.
0: 아, 그렇죠.
1: 속 풀려고.
0: 네, 좋죠. 2위가 좀 생뚱맞아요. 라면과 김밥이래요. 이거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분이 라면 그죠? 라면
1: 2위가?
0: 김밥을?
1: 아, 좀 젊은 남자들 얘긴가 보다.
0: 그래도 굳이. 라면과 김밥을 점심으로 먹는다고?
1: 근데 라면만 있으면 조금 뭔가 부족하고 네. 같이 먹으면 맛있죠 또.
0: 그렇죠. 라면과 김밥 2위였고요. 최종 1위.
1: 1위 뭘까?
0: 1위는 미옥 씨도 좋아하는 겁니다.
1: 뭐요?
0: 국밥.
1: 국밥.
0: 최종 보스. 아, 남자들은 뭐만 얘기하면 야 이거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이렇게 푸르륵. 비교를 하죠. 국밥은
1: 네.
0: 뭐 돼지국밥도 있고 뭐 순대도 사실 순대국밥도 있고 뭐
1: 그러네요.
0: 국밥 종류 워낙 많은데 따로 국밥도 있고. 국밥은 뭐 남자들에겐 거의 진짜로 아까 소울푸드 중에 최고
1: 그쵸,
0: 최고봉이죠.
1: 요즘 외국 친구들도 그렇게 국밥을 좋아하더라고요.
0: 국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여자분은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오빠 내가 국 끓여줄게 이러면서.
0: 그거 말고요.
1: 그거 말고.
0: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리 못하시는 분도 괜히 하지 마세요.
1: 나는 국에 우거지 들어간 거, 시래기 들어간 거 그런 거 너무 좋은데.
0: 진짜요?
1: 싫어요?
0: 아 좋아하는데 네. 시래기가 들어가면 너무 시래기가 너무 저게
1: 싫어? 시래기라 시려?
0: 아니요. 좋아해요.
1: 자, 토속적인 음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종숙이 부른 달구지. 먹은 얘기했더니 이런 달구지 타고 뭘 먹으면 좋을까? 새참이에요. 이러고 보리밥에 그냥 열무
0: 아, 된장, 간된장 촥촥 비벼가지고.
1: 비벼가지고.
0: 아, 그 콩잎.
1: 막 이런 호박잎.
0: 호박잎 싸서. 아. 와.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에 모시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에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 날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주 패셔너블한 아이템들이 와서요. 그리고 정말 초대박 세일로 멋쟁이가 되실 수 있는 기회 명품의 모든 것 TL에 우리 사장님 오셨어요.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0: 라디오 서울 AM1650 굿모닝 차차차와 함께하는 대박 세일의 찬스 명품의 모든 것 TL의 카니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1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0: 네, 안녕하세요.
11: 아니, 야, 네? 오늘 이 주제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1: 김종국 나오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0: 8월의 크리스마스 세일.
11: 여러분 네. 깜짝 놀라실 세일 오늘 기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놀래고 있어요.
0: 네네네. 대표님 오늘 입으신 그 라벤더 컬러의 그 잠바 이 캘리포니아에서 딱이네요.
10: 여름이라 좋아요. 네,
0: 약간 시스루에 네, 그것도 네. 파시나요?
9: 이건 작년 제품이라.
10: 작년 제품. 어, 너무 좋아 보여서.
9: 고맙습니다. 네.
10: 오, 오늘도 어마어마한 좋은 명품들을 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하는 가격에 지금 세일, 파격 세일이 마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11: 맞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는 8월의 크리스마스 세일.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드리고 할까요?
10: 네.
11: 명품의 모드가 TL입니다. 전화번호 213-383-7077번 213-383-7077번입니다.
10: 명품의 모든 것 TL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다 잘 아시죠? 세라노와 윌셔와 유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하고도 아주 가까운데요.
9: 그렇죠.
10: 네. 네, 거기에 보면 수다 있죠?
11: 키친수다.
10: 네. 예, 키친수다. 네. 2층에 위치해 네. 있습니다. 파킹도 아주 편리합니다. 자, 대표님 우리 한번 가볼까요?
9: 그럴까요?
10: 예.
9: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 세일은 한 지금은 15년 에브리 이어 하고 있어요.
10: 아, 네.
9: 그래서 전화 오시는 손님들도 여러 분 계셨거든요.
11: 네.
9: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면 꼭 한번 참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 좋습니다.
9: 네. 네. 그러니까 99월 99전에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건 소품들이에요. 네. 액세서리 뭐 이런 네. 것들. 그래서 1 플러스 1이면 두 개잖아요.
10: 네.
9: 그래서 99월 99전에 두 개를 픽업하실 수 있는 아이템인데
10: 네.
9: 종류가 많은데 네. 제가 일일이 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1: 좋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9: 네. 그러니까 이제 보석류로 네.
11: 보석류?
9: 네. 귀걸이.
11: 귀걸이. 어.
9: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목걸이.
11: 네.
9: 팔찌.
10: 네.
9: 반지.
10: 네.
9: 네. 근데 귀걸이는 요새 굉장히 트렌드예요.
10: 네. 그러니까
9: 이렇게 딱 끼는 것도 있지만 좀 달랑이도 있고.
11: 네.
9: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시대의 흐름을 네. 완전히 느끼실 수 있고 아이 하지 마시고 가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한 번에
10: 네.
9: 지금은 이 트렌드니까
11: 예.
9: 트렌드를
11: 네.
9: 함께 하셨으면 해서 귀걸이, 목걸이, 팔찌.
11: 키에 했던 죄송합니다. 그 액세서리는요. 일단 가서 보시면
10: 그렇죠. 와해요. 그럼요. 네. 퀄리티가
11: 정말 대표님이 정말로 잘 골라서 주시기 때문에
9: 네.
11: 정말 이쁘다. 귀걸이, 목걸이,
9: 팔찌.
11: 팔찌,
9: 반지.
11: 반지.
9: 네. 그러니까 뭐 반지는 제가 이건 항상 그 전에 한 3년 전에 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인데요.
10: 네.
9: 네. 그러니까 리얼 다이는 아닌데 모자나이.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클래리티도 좋고 좋아요.
11: 네.
9: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넣어버렸어요. 99불 99전에 두 개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10: 네.
9: 다른 아이템씩 틀린 아이템씩 하나씩 하셔야지
10: 네.
9: 반지를 두 개 가지시는 거는 제가 좀 힘들고요.
11: 네. 네.
9: 네. 네. 그러시고 이제 팔찌. 그러니까 네.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골드필드도 있고요.
10: 네.
9: 그다음에 주얼 그러니까 오리지널 스톤들.
10: 네.
9: 네. 그다음에 이제 진주 가지고 있고요.
10: 네.
9: 네.
10: 원 플러스 원.
9: 원 플러스 원에 이제 고개 들어갔고요. 주얼리가. 그다음에 이제 모자.
10: 네.
11: 모자.
9: 여름 모자, 겨울 모자 다 있습니다.
10: 어머.
9: 남자분, 여자분.
11: 네. 네.
10: TL의 모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11: 그럼요.
10: 퀄리티가 너무 좋은.
9: 굉장히 좋아요.
10: 거의 뭐 이태리 다. 그렇죠. 네.
11: 너무 이쁘죠.
9: 네. 그리고 이제 스카프는 제가 하는 스카프가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10: 네.
9: 그리고 이제 밑에 스톤이 붙었어요.
10: 어.
9: 네. 근데 제가 오늘 다 사진을 다 찍어서
10: 네.
9: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0: 네.
9: 제가 급히 오느라고 셀폰을 네. 두고 왔어요.
10: 어머나 어떡해.
11: 약간 더 궁금증을 자아내시는.
10: 직접 가서 보세요.
9: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예. 제가 지금 디스크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11: 네.
9: 있습니다.
11: 네네.
9: 모자, 스카프
10: 네.
9: 그리고 이제 또 그 테이블이 여자분들 건 두 테이블이 있어요.
10: 네.
9: 그 랙이 하나 있고요.
10: 네.
9: 그다음에 이제 브라우스.
10: 네.
9: 그다음에 자켓인데 이거는 춘추용입니다.
10: 어머.
9: 새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드레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자분들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 원 플러스 원에 99불 90센트?
9: 네.
10: 어머 이게 말이 돼요?
11: 아니 그러면 자켓이랑 야. 귀걸이를 택해도 원 플러스 원 99불
9: 물론이죠. 그러니까 오. 이거는 왜 원가 미만 세일이라는 걸 저는 지금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10: 아,
9: 네.
10: 야.
11: 이야.
10: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다 생각하고
9: 네.
10: 나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오늘 가서.
9: 그러시고 이제 네. 남성분들은
10: 네.
9: 잘 아시잖아 이태리 넥타이.
11: 아,
9: 그렇죠?
11: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10: 호니 씨가 하고
9: 있는 거. 맞죠?
11: 이 색깔 네. 너무 이쁘죠. 마이크 좀 씌워볼게요.
10: 네.
11: 보이시는 분 좀 봐주세요.
9: 네. 요즘 또 단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10: 품위가 네. 있네요. 진짜.
9: 예쁘시죠?
10: 네. 네.
11: 진짜 예뻐요.
10: 무늬 없이 이렇게 단색이 굉장히 좀 젊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9: 그리고 굉장히
10: 심플하고
9: 저기 넥타이를 집중하시면은
10: 네.
9: 어디 이제 무슨 뭐 식당 가셔도 단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10: 아.
9: 이분 TV에 나오는 앵커들도 굉장히
10: 네.
9: 단색을 많이 하시는 거를 한번 구입하시면은 이제
11: 네.
9: 단색이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10: 아, 네.
9: 네. 그래서 단색을 적극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10: 네.
9: 그다음에 나비 넥타이 있습니다.
11: 아. 보타이라고 하죠. 네. 나비 넥타이. 아,
9: 네. 보타이.
11: 이런 거.
9: 네.
10: 그 한두 개는 꼭 있어야 돼요.
11: 그럼요. 꼭 있어야
9: 네.
11: 돼요.
9: 그러니까 네. 이번에 한번 또 구입하시고요.
11: 오, 이 색상 네. 너무
9: 그다음에
11: 예쁜데요?
9: 굉장히 이쁘고 많아요. 나비
11: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
10: 기존에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살짝 체크가 들어가면서
9: 보라색도 있고 레드도 있고 많이 너무 있습니다.
11: 예쁘다, 이거.
10: 야, 그거 하나 매면 정말 멋쟁이란 소리
11: 진짜 멋쟁이죠. 네. 여기도 그렇죠. 모자랑 네. 써주시고
9: 그렇게 온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동 벨트 있잖아요.
11: 네네네.
9: 네, 자동 벨트도 네 99불 90원에 두 개 1 플러스 1에 들어가는 거예요.
10: 이게 남성 벨트인데 왜 여자분들이 좋아하죠? 자동 벨트를?
11: 그 이게
9: 편안하니까
11: 풀기도 편하고 아, 네. 구멍 뚫지 않고 자동으로 되거든요.
10: 아, 네. 벨트를 여자가 푸는구나.
11: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분 살이 빼지거나 찍으면 구멍도 막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10: 아, 그래요.
11: 옆에서 아내분이 그걸 신경 안 쓰셔도
10: 됩니다. 아 그렇구나.
9: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해보는 건데요. 네. 커플링.
11: 커플링크. 멋쟁이들의 대표죠.
9: 네, 이렇게 와이셔츠 소매에다가 하시는 거잖아요. 네.
10: 그거
9: 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네. 스페셜 오케이션에 가져가시면 좋으시잖아요.
10: 네, 럭셔리예요, 너무도. 네.
11: 제가 팔을 걷고 있긴 한데 야. 사실은 이 커플링크 한번 넣어주면
10: 네. 세상에 저게 99불 99에 두 개
11: 남자들 패션에서는 완전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딱 보여주면
10: 야, 네. 선물로 너무 좋다.
11: 네,
10: 네. 어머 멋져요.
11: 이 커플링크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멋진 타이어랑 커플링크 두 개를 잡으셔도
10: 네.
11: 99.
9: 하나 하나씩.
11: 네, 하나 하나씩.
9: 그러면 99.
11: 99. 99.
9: 아니면은 사모님 귀걸이랑 네. 커플링스 하셔도 99. 그러니까
11: 아, 그렇게도 돼요?
9: 네, 지금 99 존에서는 다 믹센 다 하시면 돼요. 네.
10: 우리 후니 탱자가 갑자기 그거 딱 커플링크 하니까 회장님 분위기로 확 들어가네.
11: 이거 진짜 남자들은
9: 근사하지.
11: 근사하네요. 이렇게 살짝 살짝 비춰 주는 시계와 함께.
9: 네, 근데 네. 아, 커플링 난 안 매. 그래도 항상 갖고 계시면 언젠가는 한번 매실 기회가 있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칭찬받으실 거예요. 모든 네. 분들이 주의하셔가지고
11: 맞습니다.
9: 꼭 커플링 네. 근사하다고 꼭 멘션을 해주시거든요.
10: 저거 여자분들도 잘 쓰면 좋더라고요.
9: 그렇죠. 네.
11: 안에 패턴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10: 진짜.
9: TL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 아, 역시.
10: 바로 TL입니다. 명품의 네. 모든 것.
11: 그리고 네. 또 남성 정품이
9: 지금 넥타이에다 쭉 매셨잖아요. 네. 타이바.
11: 타이바. 여기 이제 넥타이 우리 옛날에 그 표현하는 거.
9: 네.
11: 아버님 선물로 옛날에 많이 드렸었는데
10: 넥타이 핀
11: 핀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세 개를 한꺼번에 맸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맸는데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무게감도
10: 네.
11: 있고요.
10: 네.
11: 요게 중간중간에 보석이 박혀갖고 시선이 네. 딱 여기서 머물러 깔끔하게 떨어져.
9: 네. 이게 지금 네.
11: 종류가 사실 되게 많아요. 뭐 정말 몇 개만 갖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10: 네.
11: 깔끔한 은색도 있고요.
10: 네.
11: 또 이렇게 금색에다가 보석 박힌 것도 있고
10: 요즘 금색이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벌써.
9: 그렇죠. 네.
10: 네.
11: 금색은 뭐 누가 해도 정말 멋있죠. 좀 이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10: 그러네요.
11: 네. 오늘 제가 딱 하필일 오늘 딱 맞춰서 우리 TL에서 판매하시는 남성용 최고급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여기에 딱 맞는 핀을 이렇게 하니까
10: 와. 그것도 그러니까
11: 바로 고급스럽죠.
9: 네.
11: 여름에서 살짝 커플링크 보여주면
10: 네.
11: 뭐 그 남자는 끝난 거 아닙니까?
10: 아, 네. 선물로 너무 좋다.
11: 아주 이게 믹스매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죠?
10: 믹스매치로
11: 네.
10: 1 플러스 1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에 99불 99센트 8월의 크리스마스 세일
11: 네.
10: 카니에서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세일 진짜 어? 원가 파격 세일 처음 하신대요.
11: 네. 너무 좋아요.
10: 진짜
11: 너무 좋아요.
10: 깜짝 놀랐어요.
11: 야.
9: 그다음에 이제 지갑도 있고요. 남자분들 지갑.
10: 아.
9: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한 20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10: 네.
9: 네. 그거를 다 와서 1 플러스 1.
11: 와.
10: 네. 명함 케이스로 해도 되죠. 크레딧 카드 케이스.
9: 그렇죠.
10: 아, 네. 이거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11: 네.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분의 지갑과
9: 네.
11: 아내분의 목걸이를 하나씩 하나씩 택해도 99불 99에 오늘
9: 그렇죠.
11: 만날 수 있는 거.
9: 그리고
11: 야, 네.
9: 춘추용 자켓 너무 근사해요.
10: 여자분들
9: 네.
10: 자켓 필요해요.
9: 거기에다가
10: 네.
9: 오늘 하신
11: 네, 타이파
9: 네. 타이파
11: 네. 네.
9: 네. 타이핀
10: 네.
9: 그거 하나 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제가 20가지 정도 거를 지금 준비해 놨잖아요.
10: 네.
9: 1 플러스 1 두 개 99불 99 전에 챙겨 가시면 됩니다.
10: 아, 대박입니다.
11: 이거 대표님 혹시 만약에 네. 죄송한 좀 어리석은 질문이는데 여성분 귀걸이하고 자켓을 고르고요. 남성분 벨트하고 월렛을 고르면 99불 99, 99 곱하기 2 하면 됩니까?
9: 그렇죠.
10: 아, 그렇게 해도 돼요?
9: 네,
10: 아,
9: 네. 그러니까 한 분에 두 개가 네. 99불 99 전에 가져가시는 거죠.
10: 네.
11: 와, 너무 좋다.
10: 네. 오, 야.
11: 빨리 가야 되겠네. 최고의 선물을.
10: 이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수량이.
9: 그렇죠.
10: 네.
9: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과 내일만 네. 하겠습니다.
10: 네, 바로
11: 오늘과 내일뿐입니다, 여러분.
10: 명품의 네. 모든 것 TL입니다. 세라노에 있죠.
11: 네,
10: 윌셔와 유가의 키친 수다 2층에 가시면 있습니다.
9: 그리고 그 옆에는 카페 콘체르토 여러분들이
10: 네.
9: 많이 찾아주시잖아요.
10: 그렇죠? 네.
9: 그 모래 있습니다.
11: 주차는요
9: 네.
11: 바로 뒤에다가 세우시고 TL에 가신다고 그러면 뒤쪽에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요.
9: 네,
11: 뒤에
9: 맞습니다.
11: 세우시면 되고요.
9: 네.
11: 전화번호 213-383-7077 213-383-7077입니다.
10: 자, 99불 99에서 이제 한 단계로 더 올라가서 199불 99.
11: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저거라는 말씀이신데.
10: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11: 아니요.
10: 어머.
11: 트렌치코트. 네.
9: 네. 저거는 트렌치코트 롱이에요. 네. 그래서 칼라도 우리들은 카푸치노 칼라라고 불러요. 네. 아. 한 색깔밖에 없고요.
11: 예.
9: 그다음에 길어요. 롱이다. 입으시고 그다음에 네네. 50% 울에 50% 캐시미어입니다.
10: 와, 이게
9: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네. 돼요. 트렌치 코트니까. 네.
10: 요즘 겨울에는 또 춥거든요.
9: 네.
10: 아, 이게 멋있다.
11: 이쁘다, 이쁘다.
10: 색깔도.
11: 응? 되게 포근한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롱 캐시미어 트렌치 코트입니다. 여러분.
9: 네. 예쁘시죠?
10: 네.
11: 와, 지금 미옥 씨가 입고 계신데.
10: 네.
11: 잘 어울린다.
10: 색깔이 이거 베이직으로 너무 좋은 색깔이에요.
9: 그러니까 우리 그룹에서는 카푸치노
11: 카푸치노.
10: 아, 네. 이게 카푸치노.
9: 네. 그 이태리 메이드입니다.
11: 아니 이게 190불 99라고요?
10: 네.
11: 말도 안 되는 값.
9: 네. 근데 저건 수량이 많지 좋아요. 않으니까 서두르시고요.
10: 네. 네.
9: 그래서 와. 그거는 굉장히 가격이 리테일 가격이 999불이었어요.
10: 네.
9: 제가 아, 오늘 199불 99 전에
11: 와.
9: 아픔을 견디면서 제가 한번 트라이해봤습니다.
11: 안감도 좀. 여러분 이거 꼭 가서 놓치지 네. 마십시오.
9: 네. 많은 수량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네. 찜하시면은 좋아요.
10: 이런 거 코트 없으신 분들은 너무 좋은 찬스네요.
11: 바로 맞습니다.
10: 네.
9: 그리고 누구한테나 다 어울리세요. 연세 드신 분이나 네. 젊은 분이나
11: 네네네.
9: 다 소화하시고 또 이렇게 트렌치 코트의 매력은 벨트를 묶으시는
11: 네.
9: 거잖아요.
11: 그쵸.
9: 네, 거기서 또 차밍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10: 네.
11: 이번에 이제 저는 백투스쿨 우리 따님들 네. 대학생 분들 따님의 선물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9: 아, 최고예요.
11: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199불
9: 99에 또 하나
11: 있어요?
9: 저의 자랑거리죠. 메이드 인 이태리 핸드백, 베비니, 그다음에 네. 콘도티, 네. 사이즈, 그다음에 칼라,
10: 네.
9: 스타일 관계없이 제가 오늘 10피스만 199불 99 전에 준비했습니다. 오늘과 내일만 하겠습니다.
10: 메이드 인 이태리 핸드백을 네. 199불에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언빌리버블.
11: 이 장인분들이 예전에 방송에 나오신 적이 있는데
10: 네.
11: 이제 3대째인가요? 이번 엄청나게
9: 그렇죠. 네.
11: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 만드시는 건데
10: 네.
11: 이걸 여러분 10개만 한정해서 199불 99 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9: 네.
11: 바로
9: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니까 다행이에요.
10: 네.
11: 그쵸, 그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와.
10: 요즘에 핸드백 컬러도 굉장히 멋진 게 많던데요.
9: 굉장히 소프트한 컬러도
10: 예,
9: 많이
10: 컬러.
9: 나와요.
10: 예. 네. 이 캘리포니아 날씨에 딱 맞는 거
9: 그렇죠,
10: 같아요.
9: 그렇죠. 뭐 핑크.
10: 네.
9: 그다음에 블러쉬라고 해갖고 네. 굉장히 또 이뻐요. 그러니까 핑크하고 베이지 인비트인이에요.
11: 네.
9: 중간 톤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사이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10: 네.
9: 큰 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11: 네.
9: 아닌 것 같아요.
10: 네.
9: 작은 거는 그 나름대로의 또 이제 그 하드웨어 또 들어가고요.
10: 네. 네.
9: 워크맨십은 똑같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11: 그렇죠.
9: 거는.
10: 네.
9: 그래서 사이즈에 관계없이
10: 네.
9: 네, 열 피스만 199불 99 전에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10: 너무 좋아요.
11: 너무 좋다. 좋습니다. 여러분 TL에서 꼭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을
10: 네.
11: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9: 네.
11: 지금 아까 우리도 미옥식에서 추움을 빙자하시면서 입고 계셨던 우리 블루 칼라 이게 팍스네요.
9: 네.
10: 팍스털에.
11: 팍스털에 롱 베스트.
9: 네, 지금 입으신 거는 구기미안가요.
10: 오.
9: 그리고 느낌이 어떠세요?
10: 니트 굉장히 가벼워요.
9: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인기예요.
10: 그게 정말 중요한
9: 그렇죠.
10: 것
9: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퍼로 이제 자꾸가 자 지퍼로
10: 파켓이
9: 파켓이 돼 있고 옛날 사람 나오네요.
11: 자꾸요.
10: 자꾸.
11: 와, 그러네.
9: 네.
11: 지퍼가 옆에 사이드로 딱 포켓이 있고
9: 네,
11: 앞에는
9: 네,
11: 큰
9: 네.
11: 아주
9: 네.
11: 멋진 버튼이
9: 네.
11: 달려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들으시는 분들은 긴팔이 아니에요.
9: 네.
11: 베스트용입니다.
9: 베스트예요.
11: 팔이
9: 네.
11: 소매가 긴팔이 짧아요. 그래서
9: 네.
11: 정말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고
10: 네.
11: 캘리포니아에서 반드시 꼭 있으셔야 될
9: 그리고 이 칼라가 포인트잖아요.
10: 길이도 길어가지고 좋아요.
9: 무릎까지.
11: 아니 근데 칼라 네. 너무 이쁘다. 네.
10: 안에다가 스키니진 뭐 반바지 이런 걸 입고 위에 걸쳐도 너무 좋겠는데요.
9: 네. 그럼 어디든지 가셔도 돼요.
10: 네. 네. 이게 색 다른 색깔도 있네요.
9: 아니요. 블루만 하겠습니다.
10: 아, 이거 너무
9: 네.
10: 좋다.
11: 어? 여기 여러분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죠 대표님? 대표님 말씀하시면 힘드시죠? 299불 99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님께서 정말 큰 마음을 오셨습니다.
9: 네.
10: 네.
11: 저 팍스 칼라 저 롱 베스트가 여러분
10: 네.
11: 299불 99전
10: 이거 진짜
11: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9: 네.
11: 버튼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10: 아니 이 바느질이며 뭐며 이거는 진짜 명품이네요.
11: 미국 씨 너무 잘 어울려요.
10: 네.
11: 미국 씨가 블루톤이신가 보다.
10: 네.
11: 오.
10: 사야 되겠다.
11: 그러니까 진짜 이쁜데요.
10: 가벼워요. 진짜 가볍다.
11: 여러분 오늘 네. TL 대표님께서 말을 쓰면 읽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네.
11: 자 다음 거 준비된 걸 좀 넘어가 볼까요?
9: 그 뒤에 있는 레드
10: 네.
9: 자켓 이제 그거는 이제 조지아 마야 플로렌스에서 한 100년 이상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십니다.
10: 플로렌스에서.
11: 네. 이태리에서. 네. 저 가죽이죠, 대표님.
9: 가죽인데 네. 양면을 입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쪽은 가죽색 램스킨입니다. 그리고 야. 안에는 스웨이드예요.
10: 어머, 그러네요. 네.
11: 이게 와. 또 리버서블 양면이 입으시는 네. 거구나.
10: 어머나.
9: 한번 입어보시면 좋다. 어때요?
10: 네. 네. 아니 이거를 양면으로 입을 수 있게 하는 바느질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
9: 그럼요.
10: 기술인가요?
9: 네.
11: 그리고 남성용은 없으니까 대표님. 너무 예쁜데?
10: 무슨 가죽 레더 자켓이 이렇게 가벼워요?
9: 저 위쪽 아까죠.
10: 어머. 네. 이거 완전히 캘리포니아용이네요.
11: 느껴져, 느껴져요.
10: 네.
11: 네.
10: 어?
11: 이야, 진짜 너무 너무 가벼울 것 같은데?
10: 네.
9: 예쁘죠.
10: 네.
11: 저 소매랑 저 칼라 쪽 보세요. 이게 디자인 보세요.
9: 그 굉장히 스페셜하잖아요. 네. 뒤집어서도 한번 입어보세요.
11: 한번 뒤집어 보세요. 네. 뒤는 어떤지.
10: 뒤집으면 스웨이드예요.
9: 네.
10: 와.
11: 이게 지금 칼라가 들으시는 분들은 뭐라고 칼라 벌건디인가요 이게 대표님?
9: 그러니까
11: 와인
9: 그 레드로 가는 게 편안하시죠. 네. 네. 네.
11: 근데 그냥 일반 막 빨간 레드가 아니고 여러분 굉장히 고급스러운
9: 네.
11: 약간 딥하고 조금 진한
9: 그러니까 딥
11: 레드
9: 로즈라고
11: 딥 로즈라고요?
9: 네.
11: 아,
10: 어머 진짜 너무 가벼워요. 착용감이 너무 좋다.
11: 그러니까 웹툰에서 그냥 탁 입으면 네.
10: 안 입은 것 같아.
9: 근데 이제 그 스타일은 지금 네. 가져온 거 레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블랙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카푸치노 칼라 있습니다.
11: 어, 카푸치노도 네. 되게 예쁘겠다.
9: 너무 예뻐요.
10: 아, 카푸치노도
11: 아, 근데 뒤집어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10: 그렇죠.
11: 네. 아까는 약간 뭔가 캐주얼 느낌 났는데
10: 이거는
9: 근데 거기 택이 붙어왔네요.
10: 네.
9: 한번 주머니 옆에 택을 한번
11: 아, 택이 아 여기서
10: 이게 3,999불짜리가
11: 그래,
9: 가격
11: 그
9: 말씀해 주세요, 한우 씨.
11: 여러분 이게 3,999라는 건 지금 리테일 프라이스인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여러분께 선보이는 가격은 놀라지 마십시오. 999불 99전입니다.
10: 이야,
11: 3분의 1다 4분의 1값 4분의 1값 여러분 20
9: 그렇죠.
11: 와 75% 75%입니다 지금.
10: 피렌체의 명품 명가
11: 그래
10: 조지아 마야의 네.
11: 그 정도 가격이 돼야 맞는 거죠. 지금 양면의 가죽이 최고급 양가죽의 지금 디자인이 여러분 일반적인 그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과 다르게 칼라랑 파켓과 그 카라 쪽 소매 쪽의
9: 네.
11: 디자인이 저걸 뭐라고 표현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패턴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9: 굉장히 익숙하지 네. 않은 스타일이신데
11: 네.
9: 입으시면 저렇게 근사하시잖아요. 굉장히
11: 너무 네. 이뻐요. 너무 이뻐요.
10: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입은 것 같죠?
9: 그렇죠.
10: 가죽 자켓이
9: 네.
10: 너무 가볍고 놀라워요. 바느질이 어떻게 양면으로 이렇게
9: 그 테크닉이 말도 못하게 좋아졌어요.
11: 그래요.
10: 네. 오, 진짜
11: 아 남성용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9: 남성용도 가벼운 거 많아요.
11: 그래요?
9: 그건 제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11: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10: 이거는 대대로 물려줄 수 있겠어요.
9: 그렇죠.
10: 네. 정말.
9: 근데 딱 맞으시는
10: 네.
9: 사이즈도
10: 네. 네. 너무 좋다.
11: 이게 지금 컬러가 지금 보여준 딥 로즈 레드 컬러가 있고요.
9: 네.
11: 아까 블랙에 있다고 그랬고
9: 네.
11: 카푸치노,
9: 네. 카푸치노 네.
11: 브라운 컬러가 있습니다.
9: 그래서
11: 야.
9: 오늘과 제가 내일만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가격은
11: 999불 99장. 저희는 너무 감사한데
9: 네.
11: 야 대표님 이걸 좀 4분의 1 값으로 좀 판매하시는 거거든요. 사이즈는 저게 좀 다양히 있나요 대표님?
9: 네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다 있습니다.
11: 예.
9: 네.
10: 저는 가죽 자켓 이렇게 얇고 편안한 걸 처음 봐요.
11: 처음 한번 만져봐도요?
10: 이게 파운드로도 뭐 2파운드?
9: 예, 예.
10: 아, 1파운드도 안 되겠다.
11: 우와 진짜 가볍네요.
10: 네. 캘리포니아에서
11: 종이 같아 종이 같아.
10: 야.
11: 우와
9: 하늘씨 어깨 한번 걸쳐보세요.
10: 옛날에 가죽 자켓 입으면
9: 손을 놓지 않은데
11: 빼려고 가죽 쪽 보여드리려고
9: 아, 네.
10: 옛날에 가죽 자켓 입으면 그날 밤에 이제 막 힘들어
11: 무거워서
9: 그렇죠
11: 맞아, 맞아, 맞아.
9: 옛날엔 그랬어요.
10: 와.
9: 그래도 입고 다녔잖아요.
10: 네. 네.
11: 멋쟁이 소리 들으려면 입으셨겠죠.
9: 네. 어깨 무거워도 진짜? 입고 다녔어요.
10: 네 이거는 정말 센세이션하다.
11: 여러분, 제가 도저히 사이즈는 아마 팔을 못 넣는데 어깨만
10: 네.
11: 들고 근데 진짜 너무 가벼운데요?
10: 네. 아, 야. 자, 요게 바로 999불 99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4,000불짜리인데.
11: 그렇죠.
10: 와, 이렇게 세일하셨어요.
11: 네. 이따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0: 카푸치노 칼라 너무 탐난다.
9: 멋있어요.
11: 그렇죠. 전화번호 213-383-7077 213-383-7077 명품의 모든 것 네. TL입니다.
10: 세라노와 유가와 윌셔 세라노
11: 네.
10: 키친 수다 2층에 2층이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콘체로토의 몰이죠.
11: 맞습니다. 네. 또 남성복도 이번에 준비해 주셨는데
9: 남성용은 이제 마테라치라고 메이드 인 이태리 양복 정장 있습니다.
11: 아 최고죠.
9: 네 최고죠. 근데 네. 슬림 컷 있고 레귤러 컷 가지고 있고요.
11: 네.
9: 한 벌을 499불 99전에 구입하시잖아요.
11: 예.
9: 그러면 다음 거는 299불 99전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10: 네.
11: 저 하나를 남성 양복을 최고급 양복을 한 벌을 499불 99전에 구매하시면 두 번째 네. 양복을 299불 99에 만날 수 있습니다.
9: 네.
11: 거기다가 네. 벨트랑 타이를 같이 해서 99불 99에 만나실 수 있고요.
10: 네. 그러면
9: 그러니까 99불 99전전을 한우 씨가 다시 한번 리뷰해 네. 주시겠어요?
11: 일단 여성용은 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성용 주얼리부터 해서 액세서리부터 옷까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그리고 모자, 스카프 플러스 블라우스, 자켓 이거 뭐죠? 계절용 자켓 그리고 드레스까지 여러분 원 플러스 원으로 믹스하실 수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선택하시면 다만 같은 종류를 두 개 하시면 조금 어렵고요. 네. 다른 종류를 원 플러스 원으로 구매하시는 분께는 99불 99에 만날 네. 수 있고요.
10: 남성용 넥타이 있고요. 와. 보타이 있고 보타이. 그리고 자동 벨트 있어요. 네. 그리고 커프 링스 있고요. 네. 그리고 왈렛 타이바
11: 있고, 타이
10: 넥타이 핀도 있고 예. 그리고 크레딧 카드 케이스 명함 케이스도 아주 럭셔리한 게 원 플러스 원 두 개 선택 골라서 99불 99전에
11: 그런데 남성용 여성용을 또 하나씩 하나씩 골라도
9: 그렇죠 믹스 앤 매치
11: 믹스 매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 네. 네.
11: 너무 좋아요
10: 오늘과 내일까지만 하니까요 얼른 서두르셔서 가서 한번 나에게 혹은 남에게 투자를 해보세요
11: 이게 저녁 몇 시까지 저희 가면 되죠?
9: 오늘 6시까지. 10시에 오픈해서 6시 네. 클로즈합니다.
10: 아, 명품의 모든 거 TL입니다. 사장님 이렇게 좋은 세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1: 진짜로 고맙습니다. 이거는 네. 그 백투스쿨뿐만 아니라 진짜 8월의 크리스마스 여러분. 네. 정말 놓지 말고 나를 위한 나의 가족 사랑, 나의 본인을 위해서 한번 네. 꼭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 요즘은 뭐든 가벼워야 되는데 오늘 들고 오신 옷들이 다 정말 가벼워. 새털처럼.
11: 그 가격도 가볍게 해주셨어요.
10: 퀄리티도 너무 가볍죠. 좋고. 네. 그러네요. 고마운 TL. 명품의 모든 거 TL이었습니다. 카니레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9: 고맙습니다.
11: 네,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네.
10: 잠시 한 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차차차 2부 이 시간.
11: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융자의 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2: 주목 주목 8월 8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3: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2: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아,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플러스 1까지.
13: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8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4: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15: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4: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15: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8: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9: 네.
20: 수영도?
19: 그럼요.
2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만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1: 그러게요.
0: 네. 호니 씨. 네. 멧돼지는 뭘 먹을까요?
1: 뭔가 다 먹 잡식이잖아요.
0: 그죠?
1: 고구마도 캐 먹고 막 벌레도 먹고.
0: 그 일본에 네. 그 토끼 섬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래요. 네네, 토끼들 토끼 보러.
1: 네네.
0: 근데 어느 날 그 바다를 헤엄쳐서 이 섬에 멧돼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1: 말도 안 돼. 걔가 바다를 넘어왔다고요?
0: 아니 그렇게 헤엄을 잘한대요.
1: 그래요?
0: 멧돼지가.
1: 오 몰랐네.
0: 그래서 한두 마리 들어오더니 번식을 해서 이 멧돼지들이 토끼를 잡아먹어가지고 토끼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그래서 멧돼지를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1: 그럼 거기 멧돼지 바베큐집 열면 되지.
0: 그러지. 그렇지. 그 아이디어 괜찮네. 오늘 아이디어 좋은 거 많이 내놓는데.
1: 지금 제가 요새 3주 넘게 그 술과 고기를 먹... 그냥 하면 좀 비릴 수 있는데 잘하는 데가 맛있어요.
0: 아 뭐든 먹는 거는 큰 기쁨이에요. 오늘 건강하게 나의 소중한 한 끼 잘 챙기시면서요.
1: 그렇죠.
0: 점심에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점심 탑10 알아봤는데 국밥 땡긴다.
1: 와이프가 문자 왔습니다.
0: 뭐라고요?
1: 반반 식당 차리지 말라고. 안 해요, 안 해.
0: 자, 반반 서로 다른 거를 시키면 함께 먹으면 반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나눠 먹을 수 있는 짝을 찾는 게 반반 식당 찾는 것보다 낫겠다.
1: 야, 이렇게 포장을 잘하시나?
0: 뭐 좀 먹으러 갈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뵐게요. 오늘 끝곡은 권성연의 한여름밤의 꿈 띄워드리면서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탱자 한미옥이었고요.
1: 지금까지 탱자 혼이었습니다. 내일 건강한 모습 뵐게요. 네.

0: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

0: 7732-1235. 세븐 디아스 타이어.
1: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2: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1: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2: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1: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2: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3: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아주
4: 투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4: 213-388-5600. 213-388-5600.
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5: 융자나라 좋은 나라.
4: 융자라면 콜미.
5: 213-388-5600. 21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

0: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싶네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이죠. 장자크 루소의 명언입니다. 아, 유난히 몸도 마음도 무겁게 느껴지곤 하는 월요일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일거리와 아득해 보이는 한 줄을 보면 작게 한숨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사상가 루소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견뎌내는 작고 씁쓸한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이번 주말에는 또 달콤한 결실이 되어줄 거예요. 달콤한 주말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Air Supply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Making Love Out of Nothing and All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8월이 시작됐네요. 8월. 와, 8월 진짜 빠릅니다. 또다시 찾아온 월요일, 단번에 엄청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요, 좀 하루하루를 예, 잘 사는 거,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싶네요. 사무엘 존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작품은 힘이 아니라 인내로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죠. 예, 영국의 문학가 사무엘 존슨의 이 명언인데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로 이렇게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은 폭발적인 힘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뭐 다 한꺼번에 다 해낼 필요는 없어요. 예, 그저 오늘 주어진 하루를 무사히 견뎌내고 채워가는 그 꾸준함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근사한 한 주를 만들어 내줄 겁니다. 예, 단단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최고의 명언이네요. 8월 건강하게 여러분들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일들이 가득한 8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행복한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다. 맞습니다. 예, 우리 이번 한 주도 끝까지 견뎌내자고요. 날씨는 좀 무덥지만 그래도 좀 한풀 꺾였어요. 여전히 덥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즐겁게 활기차게 한 주 예, 보내자고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주목, 주목! 8월 8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3: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2: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아,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3: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8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 213-383-3838 213-383-3838.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유럽에서 온 유럽 전문 여행사이십니다. 남봉규 대표님과 함께 기분 좋은 여행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왔죠.
0: 네, 너무 오랜만이세요. 네.
1: 여름에 네. 아이슬란드도 갔다 오고 알프스도 갔다 오고 다 더운 우리가 이제 덥잖아요 여기가. 시원한 데 가서 오돌돌 떨다가 왔습니다.
0: 너무 좋으셨겠네요 진짜. 네,
1: 저 너무 좋았어요.
0: 뭐 그냥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1: 아이슬란드는 네. 또 다른 별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어요.
0: 아 진짜요.
1: 네. 뭐 그냥 땅이 부글부글 끓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네. 빙하가 쏟아내리고 막 이런 아 너무 멋졌어요.
0: 캘리포니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네요.
1: 그렇죠. 아. 예, 우리나라 남한의 네. 땅 덩어리보다 약간 큰 그런 섬인데 네. 인구는 40만밖에 안 살거든요.
0: 오.
1: 근데요 GNP도 높고 네. 물가는 좀 비싸지만 네. 정말 볼 곳이 많은 곳 다녀왔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아, 대표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여행 너무 많이 다니시고 세계 일주 다 하신 거죠.
1: 계절 따라서. 거의 다 하신 거죠. 예, 계절 따라서 예. 그때 그때 맞게 이 여행을 한다는 건 참 저에게는 특권인 것 같아요.
0: 네, 행복한 일이죠.
1: 감사합니다.
0: 네, 지구의 1%도 안 돼. 예, 아직 뭐 여행 떠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1: 근데. 네네. 내일 이렇게 미루다 보면 못 가요.
0: 맞아요.
1: 마음 먹었을 때
0: 맞습니다.
1: 진짜 다리 튼튼하고 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을 때 떠나야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네. 팬데믹을 만났을 때 우리가 또 하늘길이 막혀서 못 갔었잖아요.
0: 네, 네, 네,
1: 또
0: 맞습니다.
1: 전쟁이 터지면은 전쟁 있는 국가들 못 가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갈 수 있을 때에 정말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이 네.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0: 아 이번에 떠나볼 여행지가 궁금합니다.
1: 이번에는 네. 9월 달에 이제 뭐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네. 다들 힘들었지만 9월에 이제 조금 선선해질 때에 우리가 스페인 포르투갈을 가려고 그래요.
0: 와 너무 좋네요.
1: 네.
0: 와 진짜 좋네요. 이 관광지만 보는 여행이 아니라 이번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은 좀 특별하다면서요.
1: 네. 보통 우리 신문지상에 여러 여행사들이 팔고 있는 네. 이 패키지들은 네.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을 만들어내느라고 최저 가격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당 경쟁들이 생기게 나게 되고 또 가격만 보고 이제 고객들은 선택을 하니까
0: 네.
1: 1불이라도 더 싸게 만들고 뭐 10불 더 낮게 만들고 한국에는 만불 싸움 한다는 만원 싸움을 한다는데 미국에는 단돈 10불이라도 낮추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들이 가셔서 드실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돌아오신 좋아요. 손님들이
0: 네.
1: 그 좋은 음식들이 있는 곳, 그 맛있는 곳이 있는 곳에 가셔서는 정작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유럽 음식은 나한테 안 맞아 이러고 돌아오신다고요.
0: 네네.
1: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유럽에서 렌트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여행사들이 저에게 보내줘서
0: 네.
1: 제가 수배를 식당도 수배하고 뭐 버스 가이드도 배양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0: 네.
1: 경쟁들을 하다 보니까 나는 10%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격을 깎아드리지만 그 깎을 곳이 식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미국에서도 칼국수 하나 먹으면은 15불 뭐 이상 줘야 되잖아요.
0: 네네네네.
1: 요즘은 더 올라갔지만
0: 네네.
1: 근데 유럽의 물가 비싼 곳에 가서 10불 미만의 짜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바잉 파워가 있어서 그룹이 들어가는 곳은 더 가격을 막 딜을 해서 막 깎아내죠.
0: 네.
1: 그러면 식당에서도 반찬들을 자꾸 줄이고 식사가 부실해져요. 그리고 저녁에 저도 식당 해봤지만은
0: 아무래도 그렇죠. 네. 가격을 깎으면
1: 그 부식을 사러 다닐 때에 저녁 때에 네. 팔다가 이제 조금 시드는 거 그런 거 이제 덤핑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런 거 사다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0: 예.
1: 음식은 이제 핵산이 남아 있을 때 그 음식의 재질에 고유 음식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핵산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뒷맛이 없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런 식사들을
0: 그렇죠.
1: 만들어내고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0: 네.
1: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이 보따리를 막 큼직하게 싸가지고 이게 다 먹을 겁니다 하고 막 갖고 가는데 그거 좀 제발 좀 그렇게 싸들고 다니지 말라고.
0: 아니 여행지까지 가서.
1: 오, 그럼요. 유럽에는 한국 음식 먹나요? 정말 제대로 드시면요. 예. 그 맛으로도 여행이에요.
0: 아, 그렇죠.
1: 예, 얼마나 맞습니다. 맛있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특별히 스페인은요. 네. 먹을 게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0: 아.
1: 해산물에서부터 또 나라가 크잖아요. 고기, 육류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풍성한 곳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0: 아.
1: 지방마다 골고루 만들어지는 그 지방의 고유 음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주
0: 특산품처럼
1: 예, 그런 것처럼 네. 뭐 영덕게 이런 것처럼 스페인에도 도시별로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와.
1: 그런 것들을 골라서 제대로 드시고 오는 것이 바로 여행이거든요.
0: 네.
1: 그 여행을 반뚝 잘라버리고 한 다리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한 다리로.
0: 아하.
1: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제가 제대로 된 여행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0: 그러니까 막과한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네요.
1: 그렇죠. 미국에 사는 우리
0: 여행가면.
1: 네. 미국에 네. 사는 우리 교민들이 사실은 그냥 아직은 막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여행보다는
0: 네.
1: 이제는 연세들이 좀 지극하시고 은퇴하시고 네. 이제 뭐 가족들도 다 이제 잘 이제 다 분가하고 그리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0: 네.
1: 예, 너무 가격만 맞춰서 손님도 문제예요. 손님들도 신문지상에 네. 값싼 거 10불이라도 더 싼 걸 고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희는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가고 있어요. 이 문화를 새로 창조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0: 네.
1: 저희는 가격보다는 진로. 여기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네.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자들
0: 그렇죠.
1: 집도 장만하셨고 삶의 품격이 있는데
0: 네.
1: 그 품격 정도는 두고 그 정도의 투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아.
1: 한국에서 떠나는 그냥 10대, 20대들이 가는 값싼 거, 그냥 뭐 4성짜리 호텔, 뭐 네. 물론 4성짜리도 어떤 나라는 좋아요. 스위스 같은 데는 3성도 아주 좋아요. 그러나 스페인은요, 4성도 좀 질이 떨어져요.
0: 아.
1: 여행 인프라가 많이 형성된 나라긴 하지만 올해 여행지가 굉장히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텔들도 낡은 게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5성급 호텔에 식사를 제대로 하는 여행을 해보자.
0: 네.
1: 그래서 만들어진 투어가 VVIP 투어
0: 와.
1: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이에요.
0: 네. 오, 정말 좋습니다. VVIP 여행이면 숫자 제한도 있겠습니다.
1: 그럼요.
0: 인원 제한.
1: 예. 뭐 30명씩 40명씩 가는 패키지는 요즘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가면 네. 좀 싫어해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16명만 떠납니다.
0: 와, 16명만.
1: 예. 한 이 16명 컷이에요.
0: 예, 예,
1: 예. 예. 지금 한 10명 모객이 됐고요.
0: 네.
1: 6명 차면 클로즈 할 거예요.
0: 와, 9월 8일 출발 예정이라고요.
1: 네. 네, 네.
0: 와, 좋습니다. 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맛과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는 VVIP 여행이라고 합니다.
1: 네.
0: 자, 미래 관광 위치를 먼저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3053 웨스트 올림픽 블루보드 109호입니다. LA에
1: 네.
0: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는 분 213-385-1000번입니다. 213-385-1000번 미래관광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리고
0: 예, 예.
1: 여행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0: 네.
1: 일반적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3국을 투어하는 것을 기준으로 문의를 많이 하세요.
0: 아하.
1: 저희도 그 투어를 많이 했죠.
0: 네.
1: 그렇게 해왔는데 투어를 뭐 한 10여 년 이상 이제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0: 네.
1: 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가 하면 다녀오신 거 난 후에
0: 네, 네,
1: 모로코는 뭐 설령 갔더니 실망스럽다. 또 지브롤타 그 해협을 건너는데
0: 네.
1: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까지도 걸려요.
0: 네.
1: 풍랑이 일면은 거기가 아주 협소한 그런 길이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물살이 세고 풍랑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멀미가 또 심하죠.
0: 아하.
1: 그렇게 멀미를 감수하면서 모로코를 갔는데
0: 네네네.
1: 여행 인프라가 좋지가 않아요. 길도 험하고
0: 네.
1: 또 모로코 가려면은 카사블랑카 맞아 카사블랑카 때문에 간다 이러는데
0: 예, 예.
1: 가는 길이 8시간이거든요. 길도 좋지 않은 곳. 그래서 이제 갔는데 설령 이제 막상 갔는데 카사블랑카의 그 명성은 없어요. 어, 그 영화 속에 카페잖아요. 그건 진작에 없어졌죠. 어, 거기 그런 게
0: 영화
1: 없어요.
0: 속에만 있는.
1: 예, 그냥 해안가 보다가 예, 예. 거기 있는 모스크 보고 그렇게 돌아오거든요. 허탈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과감하게 그거는 삭제해 버렸습니다.
0: 어, 잘하셨습니다. 예.
1: 그리고 그 대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네. 더 집중해서 더 자세히 보자.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음식 먹어보자.
0: 네.
1: 5성급 호텔에서 정말 품위 있게 네. 여행하자. 그게 제 투어의 이 바람입니다.
0: 네, 사실 이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 가서 네. 진짜 잘 잤다. 네. 정말 이 5성급 호텔은 5스타면 최고의 호텔이잖아요.
1: 네, 근데 이번 네. 5스타는 좀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개의 호텔은 스페인에 가면은 네. 옛날 귀족들이 자기네들의 궁전을 멋지게 져놓고 이제 그 궁전은 이제 자기네 이제 후손들이 안 쓰니까 그걸 호텔로 개조한 게 있어요.
0: 오.
1: 근데 너무 품위 있고 멋져요. 그런 데서
0: 귀족적인 분위기네요.
1: 맞아요. 그런 데서 몇 이틀인가 3일인가 그런 호텔을 쓰고 네. 또 명성 있는 5스타의 그 저기도 쓰고 그렇게 네. 섞여 있는데
0: 네.
1: 정말 저는 아침에 탁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요. 정원이 멋지게 차려져 있는 그런 호텔. 아침이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0: 제가 가고 싶네요. 진짜. 예. 이거 몇 박 며칠 코스예요?
1: 11일짜리예요.
0: 아, 10박 11일?
1: 네.
0: 예, 그렇군요. 와, 너무 좋은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맛과 이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VVIP 이 여행이라서
1: 네.
0: 인원 제한이 있어요. 네. 16분만 딱 모신다고 합니다.
1: 네.
0: 예약을 서두르셔야 될 것
1: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213-385-1000번입니다. 213-385-10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정말 맛집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1: 아유, 지방마다.
0: 뭐가 그렇게 좀 맛있어요, 지방마다.
1: 예. 우리
0: 침이 고여요.
1: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바르셀로나 가면 빠에야 먹어야 되잖아요.
0: 빠에야.
1: 예. 아. 근데 이 빠에야 예. 우리식으로 하면 그 비빔밥, 해물 비빔밥.
0: 아, 비빔밥이군요. 네,
1: 철판
0: 빠에야.
1: 철판 해물 비빔밥. 근데 네. 이 해물 빠에야가 네. 하는 집마다 굉장히 맛이 다 다르죠.
0: 아하.
1: 근데 이게 제대로 된 해물 빠에야를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아 관광객 상대로 하는 데는요 모양새만 빠에야예요.
0: 아 그렇구나. 네. 맛은 별로고.
1: 아유 정말 그냥. 이게 남은 음식도 애드 해가지고 또 양 늘리고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0: 네네네네.
1: 맛이 제대로 안 나요.
0: 아~
1: 그런 거는 우리가 식사라고 할 수 없죠. 그런 거
0: 그렇죠.
1: 빼고
0: 예,
1: 정말
0: 예.
1: 제대로 된 빠에야를 드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감바스 알 아이요.
0: 그럼 무슨 어떤 요리예요?
1: 그것도 맛있습니다. 올리브 향이 살아있고
0: 네.
1: 이게 또 이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굉장히 맛있게 굉장히 풍미가 있는 그런 음식이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문어 요리, 뽈뽀.
0: 문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1: 굉장히 문어. 부드러워요.
0: 예.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음식이요. 따라서 문어 맛이 달라지죠.
1: 이 지역이 이런 게 특산품이에요.
0: 아,
1: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어보고 와야 제대로 된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0: 네.
1: 아홉 가지 네. 특식을 넣었는데 그것도 맛집에서만.
0: 와.
1: 예. 그냥. 관광객 위주로 하는 그런 식당 말고요.
0: 네.
1: 정말 정통 그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그런 집들을 찾아서 그 식사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여행사들은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의문을 제기해요. 왜냐하면은 관광객이 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관광도 해야 되는데
0: 네.
1: 사실 유럽의 식당들은 한 번 앉으면 2시간, 3시간씩 식사를 하는 게 원래 모습인데
0: 네, 네, 네,
1: 그런
0: 네.
1: 식당에 가서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도시에서 살아봤고 또 그 예약을 할 때에 그런 것들 조율하고
0: 네.
1: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가가지고 전화해서
0: 네.
1: 우리 갑니다. 16명 갑니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0: 그렇네요.
1: 예, 그래서 예. 저희가 다 조율해서 우리 규정된 시간 속에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0: 네.
1: 그런 거 다 주고요. 이 다 조율해가지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3코스다, 4코스다 이렇게 나오면은 코스별로 나올지라도 첫 번째 코스와 두 번째가 같이 나온다든가 네. 접시를 두 개 같이 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먹고 있을 때에 다 먹고 나면 접시 걷어간 다음에 디저트가 나오지 않고 먹는 도중에 디저트 좀 제발 좀 제공해달라 우리가 그런 스킬을 합니다.
0: 디테일하게 다
1: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간 맞추고 또 음식 맞추고 해가지고 내니까 아주 기분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유럽 여행은 무조건 미래 관광입니다.
1: 예. 제가 작년에 포르투갈 가서 바칼라우를 먹었는데요. 네. 대구 요리죠. 대구 요리.
0: 예,
1: 대구 요리에 바칼라우를 먹는데 예전에 그룹 식사 때에 다른 투어로 갔을 때는 그런 맛을 제가 못 느껴봤어요. 근데 제대로 된 바칼라우 식당이 갔거든요.
0: 네.
1: 코스가 4개 정도 나오는데 오, 바칼라우가 이런 맛이었어? 제가 무릎을 쳤다니까요.
0: 어떤 맛이었어요? 한국 음식하고 비교해봤어요.
1: 정말 맛있어요.
0: 그냥 맛있었겠다, 진짜.
1: 퍽퍽한
0: 대구 요리.
1: 그 전에는 퍽퍽한 네. 대구의 그 말린 포로 만들어진 밥과 섞어진 이런 맛이었는데 이건 네. 그게 아니에요.
0: 오.
1: 불맛도 샥 살아있고요.
0: 네.
1: 너무 맛있었어요.
0: 먹고 네. 싶네요 진짜. 네.
1: 그래서 네. 바칼라우를 포르투갈 가서 제대로 먹어보지 않으면 포르투갈 여행은 안 한 겁니다.
0: 포르투갈에 가시면 바칼라우 요리를 드셔야 되고 바르셀로나에 가시면 해물 빠에야를 먹어봐야 됩니다. 예. 김바살 아이오도 먹어봐야 되고.
1: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에그타르타.
0: 에그타르타는 어떤?
1: 그거 이제 디저트로 많이 요리. 먹는데요. 하루에 뭐 40만 개가 팔리는 집이래나?
0: 진짜요?
1: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집이 있어요.
0: 네.
1: 네, 한 개 1불 50유로인데요. 1불 1.5유로인데
0: 네네네.
1: 에그타르타를 거기 가서 또 안 먹어보면은 또 안 되죠. 그것도 너무 맛있고요.
0: 디저트 네. 달콤한가요?
1: 네, 아주 달콤. 뭐 하여튼 네. 조그만 빵이에요. 그 네네네. 위에 이제 이렇게 달콤한 이렇게 얹어져 있는 네네네. 아주 맛있습니다.
0: 아하.
1: 그리고 이제 안달루시아에 가면은 진한 소고기 소꼬리찜.
0: 꼬리찜.
1: 소꼬리찜.
0: 네. 쫀득쫀득한 소꼬리찜.
1: 맞아요. 쫀득쫀득해요.
0: 맛있죠.
1: 근데 제가 이거 너무 맛있어서 네. 맛있어서 웨이터에게 나 더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먹으래.
0: 진짜.
1: 풍성하게 갖다 주는데 정말
0: 인심 좋네요.
1: 네, 인심이 좋더라고요. 그런 음식을 먹고.
0: 예, 예, 예, 예.
1: 그다음 달콤한 꿀이 들어간 가지 튀김 요리가 있는가 하면
0: 가지 튀김. 예.
1: 저는 이제 개인적인 특성으로 알러지가 있어서 돼지고기는 못 먹지만 네. 애저 통구이 꼬치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파삭파삭해요.
0: 맛있죠. 예. 예. 아 참 맛집마다 이제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는 맛집마다 찾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미슐랭 가이드 맛집마다 예, 가셔서 또 이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인, 포르투갈의 대표 명소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도
1: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우디를 바라보며 그 지방 음식을 함께 먹어야 그 전경이 더 새롭고 또 그러네요. 집에 돌아와서도 네. 더 기억에 풍성하게 남아요. 사실 여행 다녀오면요. 네. 먹었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0: 그쵸, 그쵸.
1: 그게 여행이에요.
0: 예. 예. 못 잊죠. 네. 그 맛있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코스가 그
1: 네.
0: 이 대표님께서 이번 코스는 모로코를 빼고서 예, 이렇게
1: 네.
0: 스페인과 또 포르투갈 집중해서
1: 네.
0: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만드셨는데
1: 네, 특징이 또 네. 한정된 인원
0: 네.
1: 더 이상
0: 16분만 예, 모십니다.
1: 더 이상 안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0: 네, 네, 네.
1: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여행할 때에 이 네. 나라가 크잖아요.
0: 아하.
1: 큰데 각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곳을 다니는 일정으로 만들었는데
0: 네.
1: 사실 금액으로 보면은 아하. 크게 차이가 아니에요. 값싼 투어에 비하면 한 $60, $70 정도가 하루에
0: 네.
1: 그만큼을 더 쓰는 투어거든요.
0: 아하.
1: 한 $60를 더 쓰는 투어인데 그런데 실제로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풍성하다는 말씀이에요.
0: 와, 60불이면은 뭐
1: 저는 여기서 쓰는 거 사실 예, 예. 60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뭉쳐 놓으면은 열을 하면 600달러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커 보여요. 그러나 하루에 60달러, 70달러 정도 더 쓴다고 생각하고 5성급 호텔에 식사가 제대로 된 것.
0: 네.
1: 남들이 12불짜리, 15불짜리 먹을 때 30달러에서 80달러짜리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이게 더 이익이죠. 가성비가 맞아요. 더 높은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리고 또 인원이 적으니까 더 대접받는 거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VVIP 네. 대접을 받는 겁니다. 자, 전 일정 5성급 호텔에서 편안하게 머무는 VVIP 여행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스타 호텔 아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하고 럭셔리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사용하는 패키지 전문 식당에서 끼니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정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맛을 여행의 중요한 일정으로 특별히 담았다고 합니다.
1: 네.
0: 요거 사실은, 좀도 참 마음에 들어요.
1: 네, 사실은 미래 관광이
0: 예.
1: 다른 일정들 동유럽이나 아하. 북유럽이나
0: 네.
1: 서유럽이나 이런 데서 우리 고객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0: 네.
1: 미래 관광은 음식이 다르다.
0: 네. 그렇군요.
1: 저는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0: 네.
1: 거기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최고의 네. 맛을 봐야죠.
1: 그럼요. 여행을 가서
0: 예.
1: 그냥 패키지 투어에 성의 없이 내놓는 그런 식사보다는
0: 네.
1: 그래도 여행지에서 드시는 것도 여행이다.
0: 네.
1: 저의 여행 철학은 그래요. 여행지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고 입으로 식사하시는 것
0: 네.
1: 그리고 잠자리 모든 것이
0: 네.
1: 다 투어의 한 부분이고
0: 네.
1: 특별히 또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0: 그렇죠.
1: 제가 이태리에서 가이드 출신이잖아요. 20대 때 제가 네. 가이드를 했죠.
0: 네.
1: 유명한 가이드였어요.
0: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시고요. 네. 유럽을 뭐 다 아시잖아요. 네.
1: 제가
0: 구석구석.
1: 이태리에 있을 때는
0: 네.
1: 제가 가이드를 한 100여 명 이상 한 120명 배출을 했어요.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0: 네.
1: 그래서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가이드의 질도 중요하고
0: 네.
1: 이 가이드의 그 뭐라고 해요? 인성도 중요하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손님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거 다
0: 네.
1: 따지고
0: 네.
1: 그다음에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하고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
0: 네.
1: 따져서 제가 가이드를 또 배출하고 있으니까
0: 네.
1: 저희 투어는 명품 투어예요.
0: 네. 유럽 여행은 미래 관광입니다. 명품 투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유, 명품 가방 드는 것보다요 여행을 갈 때 명품 관광을 가야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저도 네. 거기 동의합니다.
1: 네.
0: 자, 미슐랭 가이드가 주목하는 정말 미식 문화와 지역 대표 맛집만을 찾아서 예, 식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1: 요즘
0: 됩니다.
1: 요즘 자랑들을 하던데요. 그냥 관광을 갔다 왔어가 아니라
0: 네.
1: 미래로 다녀왔어 이게 자랑이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0: 아, 너무 즐겁네요. 말씀만 들어도 벌써 네. 입안에 침이 고이고 정말 이 명소들을 구석구석 이제 돌아보시면서 그 지역마다의 맛집을 투어하고
1: 네.
0: 또 잠자리도 5성급 5스타라고 하니까
1: 네.
0: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일정 중에 몇 개를 네. 넣은 게 아니고요. 전 일정이 5성이에요. 전 일정.
0: 네네. 그러면은 네. 명소들은 어디 어디를 좀
1: 명소요.
0: 가나요? 요거를 좀 말씀해
1: 네.
0: 주시죠.
1: 바르셀로나,
0: 네.
1: 그다음에 리스본,
0: 네.
1: 까보다로카,
0: 네.
1: 신트라, 파티마, 그다음에 또 세비야, 론다, 그라다나, 코르도바,
0: 네.
1: 마드리드 이렇게 쭉 다니시는데요.
0: 네, 네.
1: 그 유적들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0: 네.
1: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진지하게 설명을 하면서 다니는데
0: 네.
1: 요즘은 관광객이 좀 많아가지고 미리 예약할 때는 미리 다 예약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라나다 같은 데에
0: 네.
1: 그 무슨 궁전이죠?
0: 그라나다.
1: 예, 그라나다의 알함브라의 궁전
0: 네.
1: 이런 데는요 사람이 많아서 예약을 하루에 들어가는 입장객이 다 한정돼 있잖아요.
0: 네.
1: 다 미리 예약해가지고 다 명단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0: 네.
1: 뭐 하나하나 소홀하지가 않아요.
0: 아, 타레가의 네. 그 기타 연주도 들어봐야겠네요.
1: 그것도 미리 들어보셨죠.
0: 들려주시고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거기
0: 가면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 거기 분수를 만들었는데 분수물이 쏟아지면서 바, 네.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작곡을 했다잖아요.
0: 네, 네, 네, 네.
1: 너무 멋진 것이죠.
0: 그렇죠.
1: 예, 그게 또 와, 자기 진짜? 아내를 위해서 선물한 네. 궁전이잖아요.
0: 아,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진짜. 그런 것도 다 이제 설명해 주시고 막 가이드해 주시고 아, 참 벌써부터 이제 설레는 여행지입니다. 9월 8일 출발 예정입니다. 10박 11일 코스. 아,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입니다. 딱 16분만 모신다고 하네요.
1: 네.
0: 예, VIP
1: 지금 IP. 10분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요.
0: 네네.
1: 6분이니까 세 커플.
0: 아, 세 커플만
1: 만 지금 모실 와, 자리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자, 세 커플만 이제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네. 213-385-1000번입니다. 213-385-1000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일정 5성급 호텔에서 편안하게 머무는 VVIP 여행이고요. 관광객이 사용하는 패키지 전문 식당에서 그냥 한 끼 한 끼 끼니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맛을 여행의 중요한 일정으로 담았다고
1: 네.
0: 합니다. 남봉기 대표님의 철학이 담긴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자, 나라 수를 늘리기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더 깊고 여유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1: 예, 정말 정말 그 우리 여행을 좋아하시는
0: 네.
1: 우리 교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행을 고르실 때에 돈만 보고 고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은
0: 실패죠.
1: 여행은 책상이나 라면값이 아니에요, 생활비예요.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모객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여행을 하셔야
0: 네.
1: 실패하지 않는 여행이 됩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럽에서 온 유럽 여행 전문사 아니 유럽 전문 여행사 남봉규 대표님과 기분 좋은 여행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1: 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2: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4: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7: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7: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9: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1: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과에서 1부 도움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유명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3일 한국 시간으로 3일 난 12시 재즈 대중화 프로젝트 네 번째 앨범 사랑 그 그리움 4를 발매했다고 이 유니버셜 뮤직이 밝혔습니다. 사랑 그 그리움 4는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명곡 중 10곡을 선정해서 웅산 스타일의 재즈 색채를 입혀서 선보이는 앨범이라고 하네요. 이 앨범에는 조덕배 꿈에 또 정미조 개여울, 이장희의 안녕, 나미의 슬픈 인연, 현인 선생님의 이 꿈속의 사랑, 백설인 선생님의 이 봄날은 간다 등 10곡이 웅산의 목소리로 재탄생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위기일지 정말 궁금해요. 워낙에 뭐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팬들이 있지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보컬이에요. 그 일본의 유명 클라리넷 연주자 스즈키 다카노리가 앨범 작업에 참여해서 빈티지 재즈의 모던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웅산의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재즈를 편안하게 즐기고 또 음악으로 위로받기를 희망하고 이 시리즈를 시작했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시작했다면서 기다려온 팬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거예요 라고 인사말을 남겼네요. And this morning, 기회가 될 때 제가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웅산 버전의 Yesterday 함께 할게요.

0: 감사한 노래 중에 Yesterday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리아나 그란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 I've decided to make you my new project. You really don't have to do that. I know. That's what makes.
0: 자, 할리우드 스타이자 세계적 셀럽인 아리아나 그란데가 최근에 이 외모를 겨냥한 악플에 시달리는 끝에 활동 중단을 결정하고 뮤지컬 무대에서도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또 AFP 통신에 따르면 그란데는 9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이터널 선샤인 투어 무대를 끝으로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그란데가 지난달 31일 8집 음반 이 페타를 발표하고 2년 만에 가수로 복귀하자마자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외모를 넣고 거식증 아니야? 뭐 이런 뜬소문이 퍼지는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이 그란데는 이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이전보다 살이 더 빠진 채 정말 깡마른 모습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를 놓고 지나치게 수척해진 이유를 추측하면서 악플이 번졌는데요. 아, 거식증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살이 빠지고 마를 수가 없다. 뭐 이런 악플인 거죠. 그란데는 마른 몸매로 등장할 때마다 외모와 건강 상태를 둘러싼 각종 추측에 시달렸고요. 이러한 논란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외모 지상주의를 비난하며 그란데를 지지했지만 결국 그란데는 불과 컴백 며칠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란데는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예정됐던 뮤지컬 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에서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뮤지컬 제작사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란데의 하차를 발표하고 그녀에게 우리의 이해와 지지를 보낸다 이렇게 밝혔네요. 이 뮤지컬은 그란데 없이 예정대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고요. 다른 배우를 캐스팅 중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안타까워요. 그동안 몸매와 관련한 언급이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이 10대 시절 브로드웨이 무대로 연예계에 데뷔한 그란데는 배우이자 팝스타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고 특히 영화 위키드 흥행을 견인하면서 티켓 파워를 입증한 거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란데는 위키드 속편까지 연달아 출연하면서 이 대중의 시선에 쉴 새 없이 노출되어 왔다고 AFP 통신은 짚었습니다. 좀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참 안타까운 그런 연예 기사예요.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아리아나 그란데 목소리입니다.
1: I have to go. You're welcome. And though you protest your disinterest, I know clandestinely.
0: 영화 위키드에서 흘러나왔었던 노래죠. 파필러라는 노래입니다.

함께 해주고 계시는 해피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헨리님 감사해요. 포키모찌님 어서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0: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0: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5: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4: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5: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4: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6: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한 글자에서 다섯 글자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 바로 나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자존감 있게 월요일 멋지게 해내자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 공감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가 있어요. 세 글자.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사랑해.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아,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궁금하시죠? 내 탓이요. 너 때문이야. 남의 탓을 하면 아이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 뭔가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싸해집니다. 예, 불행해져요.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아, 그래 내 탓이지 뭐. 아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편해지더라고요. 잘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보기로 마음먹은 월요일입니다. 자, 2부 이 곡으로 시작해볼게요.

0: 메탈리카의 Nothing Else Matter 듣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2부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신념이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라고 위로해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좋네요. 예, 명곡이죠 이 노래. 자, 쿠키모치님, 주말에 플로리다 동생 병문안 갔다 왔는데 이 비행기가 2시간 넘게 연착되고 아직까지 비행기 멀미 때문인지 어지러워서 오늘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아, 우리 쿠키모찌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네요. 예, 동생분이 좀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들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해주고 계시는데 쿠키모찌님 동생분의 빠른 회복과 이런 쾌유를 빈다라는 말씀 적어주셨습니다. 어지러지라니까 컨디션이 별로예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십니다. 예, 빨리 예, 괜찮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뭘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어지럽고 이럴 때는. 동생분 빠른 쾌유, 예,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피아님도 적어주셨고요. 내가 없으면 우주도 존재하지 않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내 탓이라고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우, 아주 멋진 피드백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디님 어서 오세요. 예, 지금 운전 중이신가 봐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어주신 댓글 읽으면서 저도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김치 열무하고 총각 김치 담고 있다가 웅사님 노래가 나와서 다 멈추고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켈리님께서도 웅산을 워낙에 좋아하시죠? 예, Yesterday라는 노래를 듣고서 적어주신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간은 도움 주세요. 아, 2부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또 제가 준비한 코너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AI 정우와 선미의 예측 불허 토크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의 인물 타임라인 스케치 누굴까요? 그레이엄 벨에 대해서 살짝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주목! 주목! 8월 8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6: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5: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6: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8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1: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0: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1: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0: 해피 투게더?
11: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호와 선미의 예측 불허 털크쇼.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입니다. AI 게스트 정우 씨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AI 정우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날씨 진짜 여름이죠. 밖에 나가면 그냥 더위가 덮쳐오는 느낌. 근데 선미 씨, 오늘 하늘색 블라우스가 딱 이 날씨에 어울려요.
0: 고마워요.
1: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월요일 오후라 몸은 좀 나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월요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무거워지는 기분 알아요. 근데 오늘 저는 생각을 살짝 바꿔봤거든요.
0: 어떻게?
1: 월요일은 한 주에서 제일 먼저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라고요. 시작이 있어야 설레임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오늘 선미 씨랑 그 얘기 한번 신나게 해보려고요. 선미 씨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0: 글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뇌는 아침에 깬 직후에 가장 유연하대요. 이때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된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아, 오늘도 내가 눈을 떴구나. 새 아침을 맞이했구나. 아,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뭐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AI 정우 씨, 오늘 월요병 얘기를 꺼내셨는데 사실 나도 공감이 가거든요.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해요.
1: 월요병이라는 말 있잖아요. 다들 알고 있고 다들 겪고 있는데 정작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는 잘 안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몸이 피곤한 건지, 마음이 무거운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월요일이 싫어진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월요일이 원래부터 나쁜 날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의 방향을 딱 한 번만 틀어봤을 때 월요일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오늘 그 얘기를 선미 씨랑 같이 풀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문득 월요일이 사실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설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0: 그렇구나. 좋아요. 이 월요병에 대해서 진지하게 짚어보자고요. 네, 정우 씨 말처럼 월요일을 다르게 보려면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좋을까요?
1: 저는요, 월요일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창밖을 보면서 딱 하나만 생각하려고 해요. 오늘 뭐가 좋을 수 있을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점심에 먹고 싶었던 거 먹는다거나,
0: 그렇죠?
1: 퇴근 후에 잠깐 동네 산책을 한다거나, 그런 작은 거 하나만 떠올려도 하루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월요병이 힘든 이유가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있기 때문이거든요.
0: 맞아요.
1: 주말 내내 쉬었는데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이미 한 주를 다 살아버린 것처럼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한 척하는 거잖아요. LA에서 살다 보면 월요일 아침 프리웨이가 진짜 살벌하거든요. 그 차 막히는 걸 생각하면 더 가기 싫어지죠.
0: 맞아요.
1: 근데 저는 요즘 그 시간을 팟캐스트 듣는 나만의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0: 와우.
1: 막히면 막힐수록 더 많이 듣는 거예요.
0: 좋은데요.
1: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상황에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선미 씨는 혹시 월요일만의 작은 루틴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월요일의 루틴? 매일 아침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는 거. 그러니까 신체를 깨우는 거죠. 특히 월요일은. 그래서 이렇게 잠에서 깨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좀 이렇게 몸을 좀 많이 푸는 편이에요. 누워서 스트레칭을 많이 좀 하는 편이에요. 한 30분 정도 하더라고, 내가 시간을 재보니까. 그러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이런 자기 체면. 예, 뭐 긍정적인 뭐 그런 말을 내 자신에게도 해주면서 아침을 시작하면 한결 더 좀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을 바꾸면 월요일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정우 씨 말처럼 그렇게 좀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우 씨는.
1: 버티는 월요일이랑 즐기는 월요일. 사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하루예요. 근데 속이 달라요. 저는 요즘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좀 생각해 봤거든요. 결국 그날 하루를 내가 선택한 날로 느끼느냐 아니냐인 것 같더라고요.
0: 아하.
1: LA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더위 속에서 출근하고 아이들 챙기고 한 주를 또 시작하는 그 무게. 저는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는 말이 가볍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심이에요. 월요일을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작은 것 하나를 나를 위해 챙기는 것. 그게 쌓이면 한 주가 달라지고.
0: 아하.
1: 한 주가 쌓이면 삶의 결이 달라지더라고요. 선미 씨랑 오늘 이 얘기 나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번 주 좋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오, 고마워요. 정우 씨, 그럼 오늘 당장 우리 해피투게더님들이 월요일을 조금이라도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여기에 대해서 정우 씨 생각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 있죠. 근데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요. 딱 5분만 밖에 서 있어 보세요. 캘리 여름이니까 저녁 되면 그나마 바람이 좀 불잖아요. 그 바람 맞으면서 오늘 하루 중에 그나마 괜찮았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 보는 거예요. 밥이 맛있었다거나
0: 어허.
1: 누군가 문을 잡아줬다거나 아주 작아도 돼요. 그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되면요. 내일 아침이 조금 다르게 시작돼요. 월요병이라는 게 사실 월요일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일요일 저녁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좋게 닫는 게 내일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자면요. 이번 주 딱 하나만 기대하는 거 정해보세요.
0: 딱 하나만?
1: 맛집이어도 좋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 한 편이어도 좋고 그게 있으면 한 주가 버티는 게 아니라 향해가는 느낌이 되거든요.
0: 오, 정우 씨는 그렇네. 글쎄. 정우 씨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월요일을 좀 더 즐겨봐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월요일을 쉬는 주말이 끝난 날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뭔가 새로운 만남? 또 그런 설렘의 날? 맛있는 걸 먹는 날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설렘의 날로 이 프레임을 바꿔보는 것도 왠지 모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좀 포인트를 좀 짚어준다면요.
1: 오늘 얘기 많이 했는데요. 사실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딱 하나만 남긴다면요. 월요일은 원래 무거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여온 날이었던 거고. 그 이름을 살짝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른 모양이 될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거창한 각오 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딱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챙겨두는 거예요. 맛있는 거든, 잠깐의 바람이든. 그게 있으면 한 주가 버티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느낌이 되더라고요.
0: 아하.
1: 이 더운 캘리 날씨에 월요일까지 통과하고 계신 분들 오늘 하루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저는 그 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선미 씨 오늘 같이 얘기해줘서 덕분에 저도 이번 주 좋은 출발한 기분이네요.
0: 아하, 고마워요. 에,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정우 씨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자, 끝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1: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좋았어요. 월요일 오후에 라디오 앞에 계신 분들도 그냥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라고 생각해요.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오늘 하루 그냥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걸로 이미 잘 시작한 거거든요. 이번 주도 분명 좋은 일 하나쯤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선미 씨랑 또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고마워요.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어떨까요? 월요일은 주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생각 하면서 월요일은 또 한 번의 기분 좋은 출발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월요일 조금 나른하기도 하고 몸은 무겁지만 멋지고 활기차게 보내자고요. 성훈 씨 고마워요. 안녕. AI 성우와 선미의 예측 프로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thedent.com.
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비가
7: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직업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이 좋다시는 분들. 소피아님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 다행입니다. 네. 감사해요. 안치환의 이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이 좋다. 오늘이 좋다라는 그런 기본으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8월 한 달 내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좋다. 예, 안치환 노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저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어, 기분 좋은 월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기분이 좋은데요. 에너지 업, 텐션 올라가고.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셀프 텔러 효과라고 하죠. 예, 그렇게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스스로 에너지 업시키면서. 예. 다운되는 자꾸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자꾸 이렇게 에너지가 다운되는 거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 예, 에너지 넘치는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하고 함께 하시면 그리 되옵니다.

나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입니다. 그레이엄 벨 다 아시겠지만 최초의 전화기를 발명한 스코틀랜드 태생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입니다. 이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정말 혁신적인 업적을 남겼더라고요. 오늘이 그의 길입니다. 전화기를 발명했는데 1876년에 발명했어요. 이 인류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꾼 전화기를 발명하고 그해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왓슨군 이리 와보게, 도움이 필요하네. 이 말이 전화기를 통한 최초의 음성 통화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왓슨군 이리 와보게, 도움이 필요하네. 그가 설립한 벨 전화 회사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통신 기업인 AT&T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모두 청각 장애를 가졌던 그런 개인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평생 청각학 연구, 농아 교육에 헌신한 인물이에요. 이 소리를 시각 기호로 표현하는 이 가시 발음기를 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벨은 단순히 전화기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명을 남겼어요. 이 포토폰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음성을 전달하는 장치인데 오늘날 이 광섬유 통신의 선구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탐지기? 1881년이었어요. 제임스 가필드 미국 대통령의 몸에 박힌 이 총알을 찾기 위해서 이 초기 형태의 금속 탐지기를 급조해서 활용하기도 했다는군요. 생애 후반에는 비행기 연구와 고속 수상기, 그러니까 수중 액산, 이 개발의 물두를 시각화하고 음성을 전송하는 새로운 그런 열린 문을 찾아 나선 거죠. 이 실패나 이별 앞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의 삶 자체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때로는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보라. 당신은 틀림없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탐구를 멈추지 말라. 이 명언들이 제가 다 찾아봐서 읽어봤는데 너무나도 좋은 명언들이 많아요. 정말 삶에 녹아든 철학이라고나 할까요. 이 벨은 전화기 발명 성공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빛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포토폰, 또 초기 형태의 금속 탐지기, 그리고 생애 후반의 이 항공기, 그리고 수중 액선 연구까지 평생을 안정된 기존의 길 대신에 새로운 그런 영역을 탐험하면서 살았던,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커다란 장벽은 소통의 부재이다. 공감하시죠? 나는 전화기 발명가로 기억되기보다 청각장애인 교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레이엄 벨의 염원이었습니다. 이 벨에게 소통은 단순한 기술적인 과제가 아닌 삶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는 전화기 특허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활동과 연구에 깊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헬렌 켈러와의 인연 역시 그녀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레이엄 벨의 공감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모든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말을 남겼어요. 햇빛도 한 곳에 모이지 않으면 결코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한 분야의 성과는 집중된 시선에서 나온다는 그레이엄 벨의 신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소리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전기로 바꾸는

불가능해 보이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집중, 몰입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이오카 노래였습니다. Simply Falling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히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7: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림.

해피님들과 함께한 해피 투게더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시간은 이렇게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홍진영입니다. 산다는 건. 이 노래 신나게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월요일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 잔 걸치셨나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2: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자, 주말들 어떻게 잘들 편히들 무탈하게 잘 보내셨죠? 당연한 걸 묻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8월에 처음 시작되는 월요일,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지루하고 또 이글거리는 햇살 아래 오늘도 변함없이 태양은 우리를 향해서 빵긋 웃으면서 뭐랄까요, 햇빛을 보내주고 있네요. 자, 미국에 오면 여자고 남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한국에서는 뭐 대중교통, 뭐 지하철, 버스 등등을 이용하다가 미국에 오면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또 이런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16살이 되면 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따야 되고, 운전면허증보다는 여기서는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내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렇듯 운전을 하고 사는 데는 면허증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면허증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면허증 없이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운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인생에도 음주운전이 있고 졸음운전이 있고 운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고치고 일을 저지르고, 그게 바로 자동차 사고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앞으로 남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운전 좀 우리 잘 해보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인생 면허증 뺏기기 전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 뭐 착하고 바르게까지는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사는데 가끔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 유혹만 잘 물리쳐서 우리가 음주운전 안 하고 대리운전하듯이 필요하면 대리운전도 시키고 인생 면허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그 티켓 받지 말고 좀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8월하고도 3일입니다. 어떻게 렌트비들은 잘 해결하셨습니까? 혹시 뭐 못 내신 분들도 있으시면 조금 연기해서 또 내시고 그게 우리 하루하루죠. 자, 우리 통계님 오셨네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 자, 보니까 우리 서운해님 2% 부족해서 딱 2% 부족하시답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에도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우리 모든 그 친구님들께서 서로 안부 나누시고 노래도 나누시고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비록 얼굴 보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지만 여러분께서 담소하시는 그런 모습들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서 여러분 아시죠? 매주 월요일 특히 요새는 굉장히 시원해요. 파워 스포츠.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보따리가 최세형 의원님이 아주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아까 무거워서 못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월요일 순서 일부 순서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 자리에는 우리 파워 스포츠의 최세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덥습니다. 무척 덥습니다.
0: 예, 덥죠.
1: 우리 식구는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고 저는 에어컨을 좋아해서 양쪽 요즘은 어쩔 수 없이 각방을 쓰고 삽니다.
0: 근데 보통 그 남녀 부부끼리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씩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뭐 이 나이에 온도 별로 신경 안 써요.
0: 네네네.
1: 그냥 저는 그래서 선풍기라도 틀어놓고 자는데 네. 선풍기를 너무 또 가까이 대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네. 자기 전에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놓고 한 2시간 정도 틀어놓으면 지가 꺼져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잠들었다가 또 꺼지면 또 더워서
0: 깨고
1: 또 키고 어차피 네. 화장실 가야 되니까 이 나이에 뭐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죠.
0: 그런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또 많은 우리 스포츠 소식들이 있었을 텐데요.
1: 일단은 뭐 요즘 뭐 한창 야구가 시즌인데 네. 야구 이야기하기 전에 네. 손흥민 얘기 먼저 할게요.
0: 뭐
1: 손흥민이 그 밴쿠버 경기에서요 전반 37분에 가마차기로 우리 네. 또 우리 고니 씨가 그냥 극찬을 했잖아요. 가마차기로 저 결승골이 아니고 무승부골이죠. 먼저 네. 일단 결승 저 선취골을 집어넣었는데. 아예 한 골 후반에 먹으면서 결국은 1-1 무승부가 됐어요.
0: 뭐.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 저 LAFC, LA 네, 손흥민의 예. LAFC가 네. 지금 이제 조 2위로 컨퍼런스 네. 2위까지 올라왔어요.
0: 예, 예.
1: 밴쿠버가 이제 1위 팀이거든요.
0: 예, 예.
1: 야, 그래서 밴쿠버를 깨고 승수가 올라가면은 1, 2위가 바뀔 수도 있어 그런 좋은 찬스였는데
0: 네.
1: 아주 어쩔 수 없이 2위 그대로 유지를 했고 밴쿠버가 지금 패가 두 개 적어서 현재 1등이에요.
0: 그렇죠.
1: 네네. 그러니까 LAFC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0: 뭐
1: 펼치는데
0: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1: 가능성 많죠.
0: 네.
1: 근데 앞으로 15경기가 남았어요.
0: 네.
1: 18경기인데 3경기는 그 리그컵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네. LA 정규 컨퍼런스 경기인데 네. MLS 경기인데 아무튼 손흥민이 들어오고 나서 그 포지션을 골키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0: 예? 어쨌든 계속 또 넣잖아요.
1: 계속 넣잖아요.
0: 예.
1: 이거 뭐라 그럴 거예요? 네 경기 다섯 골.
0: 예.
1: 그것도 연속 네 경기 골.
0: 아까 우리 스튜디오 밖에서 방송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네. 볼 때는 뭔가 달라졌어요. 진화한 거예요.
1: 진화했죠.
0: 예.
1: 슬슬 걷는 것 같아도 예. 찬스가 오면 벼락같이 달려들어가지고
0: 예.
1: 정확하게 슛을 꽂아 넣는 거.
0: 예.
1: 꽂아 넣는다고 그래야 돼 이거는.
0: 그러니까 뭐 저는 모르지만 그냥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계속 이렇게 봐온 제 느낌으로서는 그동안은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두 명 세 명이 마크를 했는데
1: 으흠.
0: 거북이처럼 다니니까 이제 별로 그렇게 아이 저거 뭐 지금 가만히 있네 이러다가
1: 한 방씩 맞는 거예요.
0: 공만 오면 갑자기 휘다닥 뛰는 건 아직 못 잡거든요.
1: 그 흔한 말로 급살로 골을 집어넣으니까.
0: 네. 그리고 이제 공이 다 밑으로 깔리잖아요.
1: 강슛이 아니고
0: 네. 그냥 각도.
1: 아주 그 각도고 그 골키퍼의 위치를 계산한 아주 정확한 그런 짧은
0: 그러니까
1: 슛.
0: 조기 넣으면 막을 수 없다. 참 대단한 선수 같아요.
1: 그래서 손흥민 네. 아까도 저 고니 씨가 얘기했는데
0: 네.
1: 다음 월드컵까지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0: 편안하게 갈 것 같아요.
1: 몸 관리를 해야 네. 되는데 네. 손흥민이 제가 알기로 월드컵 끝나고 나서 뭐 결혼한다는데 아직 그 소식은 없네요.
0: 뭐 해야 되겠죠. 나이도 있는데.
1: 그렇죠.
0: 가정도 가지고.
1: 그리고 지금 한창 좋을 때 결혼해야 좋은 신부를 맞는데 아직까지 뭐 이 정도 되면은.
0: 근데 뭐 손흥민 선수야 뭐 나이가 몇 살이라고 좋은 신부가 없겠어요.
1: 아, 당연하죠.
0: 근데, 어떻게 보면.
1: 아니 근데 아직 그런 스캔들이 잠깐 있었던 거 그건 뭐 손흥민의 연애 스캔들이 아니라
0: 사람인데 젊은 친구가 뭐 그런
1: 당연하죠.
0: 뭐.
1: 그건 당연한데 그걸 가지고 돈 뜯어먹으려 했던 인간들이 잘못된 거죠.
0: 근데 이건 뭐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저도 이제 부모님이 워낙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걸 똑같이 하도 문제가 돼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뭐 뭐라 할까 그 유명세라는 게 본인한테도 그렇고 그 자식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이나 스타들은 자식이나 가족을 되게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1: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한국의 SBS 골프 해설할 때 하여튼 뭐 생전 보도도 못한 그런 이름으로 다 전화해서 그 방송국 사장한테 왜 저런 사람이 골프 해설하냐 프로도 아닌 게
0: 그러니까,
1: 프로같이 논 하여튼 악플이 말도 못했어요.
0: 네네.
1: 근데 아무튼 그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건데 손흥민도 빨리 가정을 갖고
0: 네.
1: 그다음에 좀 살살 해가지고 다음 월드컵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럼요. 그래서 다음 월드컵 어쨌든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은 꼭 가는 걸로. 뭐 이강인은 100% 갈 것 같고 그렇죠. 김민재도 100% 가고.
1: 다음에 그냥 베스트는 아무래도 이강인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지금 보니까. 근데 모르죠. 또 이제 저 리그를 옮겼으니까
0: 네네.
1: 거기서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하다.
0: 어쨌든 간에 요새는 게임마다 또 골을 넣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넣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앞으로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과달라라에서 리그 경기가 있고
0: 네네.
1: 그다음에 8일 날은 툴루카하고 있고
0: 네.
1: 8월 12일은 케레코 타코로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리그전 리그 경기는 뭐냐면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미국 그 그룹이
0: 네.
1: 이제 여기서 경기를 해가지고 3위까지 뽑히면은 작년에 왜 우리 한참 그 손흥민 전 금년인가 초에 라리가 컵이라고
0: 네,
1: 아니,
0: 네.
1: 라리가가 아니고 컨퍼더레이션 네, 컵 그러니까 북중미 그 월드컵이라는 경기에 또 나가야 되잖아요 대표로도 그래서 손흥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바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
0: 그나마 월드컵 이후로 좀 침체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손흥민이 많이 달래주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괜히 그 뭐 괜히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데려다 놓고서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하나 터뜨리고 또 하나 터뜨리고.
0: 아, 그렇지 않아도 뭐. 아우. 잠깐 요새 뭐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청문회라는 걸 이제 봤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있었지만 과연 뭐가 얼마만큼 바뀔 건가는 큰 기대가 없어요.
1: 저도 한 1년쯤 지나면 또 똑같은 걸 나오죠.
0: 네네네.
1: 저 그렇게 봐요.
0: 우리는 그냥 할 수 없이 질질 끌려서 다음 팀이 짜지면 또 응원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1: 숙명.
0: 업보. 지게인 것 같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
1: 맞아요.
0: 네.
1: 저도 그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 진학 과정에서 올라가는 네. 과정에서 대학 가는 그런 시기에 선수 스카우트를 하잖아요. 그때 그 별 볼 일 없는 종목이 뭐 별 볼 일이라고 모든 게 다 자기 종목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네. 저는 최고의 남자 스포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입시 비리가 있어가지고
0: 아.
1: 돈 있는 집에가
0: 아, 그럼요.
1: 잘하는 선수하고 묻어가지고 가고 그 티오 차면은 아무리 잘해도 못 들어가고 그런 꼴을 당한 적이 있어요.
0: 아유 저는 그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좀 집이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 이제 스케이트를 좀 타가지고 그 아이스하키라고.
1: 아이스하키는 원래 금수저들이 하는 거예요.
0: 당시 아이스하키는 연고되면 아주 여자들한테는 최고의
1: 똑같은
0: 인기였었고.
1: 얘기. 저도 네. 그걸 타켓으로 했다가 못 네. 갔잖아요.
0: 그래서 네. 그 장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1: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0: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고대 아이스하키부를 들어갔는데 그때 돈을 낸 게 아니고 도서관에 책을 어느 정도 기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좀 걸리니까 그게 이제 도네이션이죠.
1: 아 그때는 걸렸어요? 우리 예. 때는 뭐 그냥 캐시가 왔다 갔다 했어요.
0: 제가 얘기 듣기로 야 우리 아버지가 책 뭐 2천 권인가 넣대 뭐 원서 뭐 이런 것들이죠.
1: 그건 기부죠.
0: 비싼 거죠.
1: 예.
0: 기부로 해서 그 보결로 들어간 거지 그 당시에.
1: 아 보결.
0: 예, 보결. 보결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1: 보결이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0: 그러니까
1: 거라만.
0: 학교에 입적은 돼 있지만 거의 청강생 비슷한 거.
1: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0: 어쨌든 간에 족적은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시합을 뛴 적이 없습니다.
1: 아니 똑같은 고대 얘기가 저한테 네. 있어요.
0: 예.
1: 즉 시애틀에 살다가 고인이 됐는데
0: 네.
1: 그 친구는 운동선수로서의 자질이 없는 친구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갈 때 아, 그 무교동에서 엄청나게 큰 호텔을 경영하는 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묻어서 가더라고요 고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돌아가신 분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걸 느꼈었어요. 아니 진짜 그 얘기하려고 한 건
0: 네,
1: 아니고
0: 네.
1: 그렇게 됐고 자 이제는 뭐 다저스 얘기 안 할 수가
0: 네,
1: 없잖아요.
0: 네, 그렇죠. 예.
1: 다저스가 요번에 이제 연장 3병 경기 다 내줬어요.
0: 네, 예.
1: 다저스가 다 졌는데 다저스 얘기는 그거보다도 진 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일단 보스턴과 3차전 보스턴이 잘하나 봐요.
0: 네.
1: 시안이라는 투수 있잖아요.
0: 예, 예.
1: 이 선수는 도대체 시안부 투수인지 왜 그렇게 맥없이 깨져요?
0: 모르겠어요.
1: 하여튼 그렇죠. 어저께 경기를 봤는데 한 이닝에 세 홈런을 연장 맞더라고요. 세 이닝마다 전. 야, 그래서 저거 왜 안 내리나 했더니 즉시 내리긴 했는데 이 선수가 과연 투수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졸전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항상 걱정해주는 사사키 걱정하는 분 계시잖아요.
0: 알고 있죠. 우리 통계님 걱정하시죠.
1: 트레이드 안 됐어요.
0: 네.
1: 이번에 8월 4일이 마감인데 일단 네. 아직 소식이 없는데
0: 네.
1: 사사키가 그 필리스 경기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7이닝 1실점.
0: 예, 1실점. 예.
1: 근데 그 표정이 달라요.
0: 아.
1: 그래서 그 뭐 로버츠가 데빌 로버츠 감독이 던지고 들어오는데 어깨를 툭툭 쳐주고 예, 잘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등판을 하길래 오늘도 잘 던지겠다 했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0: 네.
1: 그러더니 5이닝에 또 두드러 맞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2실점으로 해서 승리 투수는 됐는데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좀 봤는데 그 점수 내주기 전까지는 이렇게 얼굴에 변화가 없어요. 5대0으로 5대1로 이기고 있었으니까. 근데 물론 첫 그 홀이랜다 골프 얘기 잡고 한다. 첫 이닝에는 홈런 한 방 맞고 1점을 내줬지만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네. 얼굴 보니까 벌써 밝아요.
0: 네,
1: 소년같이
0: 맞죠.
1: 소년이니까.
0: 네, 네.
1: 근데 그 5이닝 지나면서 두드러 맞으니까 얼굴 색깔이 변해.
0: 그게...
1: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두 점 내주고 승리 투수는 됐는데도
0: 네.
1: 아무튼 사사키가 이렇게 잘 던지는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0: 네.
1: 그 투구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서 이걸 가리켰대요. 그러니까 네. 뭐 무조건 던져라 뭐 이게 아니고
0: 네.
1: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던지나를 투구 코치들이 잘 연구를 해서
0: 네.
1: 투구 메커니즘을 바꿔가는 과정인데
0: 네.
1: 그 메커니즘이 뭔가 했더니 발에서 발의 힘이 좋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 발의 힘, 그 무지막지한 힘을 손끝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을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그걸 바꿨대요. 그래갖고 아마 바꿔가는 과정에서
0: 네.
1: 사실은 일본에 있을 때는 강속구를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사사키가 좋은 투구를 보여줄 가능성도 높은데 저는 트레이드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뭐 그 데빌 로버츠 감독이 일본 태생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못 던지더라도 선발로 자원이 되면은 못 던지더라도 월드 시리즈 가게 되면은 뭐 그 구원 투수로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붙잡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0: 아.
1: 어떤 데는 뭐 이쪽도 그 일본인이고 타자도 일본인이고 뭐 이런 그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본 그 야구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여기 지금 통계님이 네. 스쿠빌이라는 선수가 다저스에 왔는데 몇 선발로 뭐
1: 아 그건 아직 몇 선발이라기보다 사이영상 수상자예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러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그 스쿠빌이 그 사이영상 수상자고 한 팀에 계속 있었어요 지금까지.
0: 아.
1: 그랬는데 다저스에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돌아가는 이야기로는 야 얼마나 월드 시리즈에서 3연장을 하고 싶은 우승을 하고 싶은가 하는 아, 그런 생각이 아, 강하면은 저런 비싼 선수들을 데려오나.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또 가서 내가 반지 한번 껴야지 하는 선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스쿠볼은 자세히는 이제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오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0: 아.
1: 그리고 아직 뭐 시간이 꽤 충분하네요.
0: 네.
1: 아무튼 그 다저스가 보스턴과 3차전에서 세 번을 했잖아요. 홈에서 다 실패를 당했어요.
0: 지난 주인가 그 보니까 야마모토가 참 잘 던졌는데
1: 졌잖아요.
0: 막판에 2대 1로 있다가 뒤집혀가지고
1: 3대 2로 패고
0: 뒤집혀서 예. 그거는 참 아까웠어요.
1: 예. 그러니까 지금 다저스가 지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투수가 지금 세 명은 단단하잖아요.
0: 네.
1: 스왈로브스키 그다음에 그 야마모토 오타니도 지금 8승 2패니까 네.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명만에서 네 명을 갖고 있으면은 가을 야구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0: 그렇죠.
1: 어차피 단기전이고 세 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가 금년에도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거쳐야 될 것이 지구 우승을 먼저 해야 되고
0: 그렇죠.
1: 제가 볼 때 뭐 지구 우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0: 할 것 같아요.
1: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0: 예.
1: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이 있고 거기서 만나야 될 팀이 지금 아주 막 그 코밑에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밀워키가 지금 거의
0: 예,
1: 뭐 쫓아오고
0: 예.
1: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로서도 그다음 아틀란타 브레이브스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0: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69승 43패의 그 다저스가 안심만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 리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못하면은
0: 그렇죠.
1: 월드 시리즈 못 가는 거 아니에요.
0: 아,
1: 이제
0: 예.
1: 그러한 그 기로에 놓여 있는데 다저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격 그 전체적인 팀 타격률은 5위 안에 못 들어가요.
0: 아, 예.
1: 근데 다저스가 그 고비 때마다 좋은 타격들이 나오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오타니는 근데 오타니가 조금 요즘 더위를 먹었는지
0: 무릎도 안 젖고 조금 쉬고 아유, 오타니도 사람인데 만화 주인공 아니잖아요.
1: 오타니는 오타니죠.
0: 오타니죠.
1: 맞아요. 만화 주인공 같이 허다가 좀 주춤한 것 같은 생각이
0: 뭐
1: 들어요.
0: 근데 어쨌든 간에 역시 야구는 가을 야구니까 그렇죠. 초반에 아무리 잘해봐야 빛이 안 나요.
1: 맞아요. 맞습니다.
0: 후반부터 때려내야 그 감각을 가지고 월드시리즈까지 우승을 하는 그런 찬스가 많이 오죠.
1: 그리고 이정우 선수 얘기로 넘어가면 샌디에그로 넘어가면은 그 5번 타자 우익수로 출장을 해서 멀티 히트를 기록을 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다시 그 3할 때 타자에 복귀를 했고 송성문이는 나와가지고 9번 타자로 나왔는데 두 번 이닝에 올라서 무안타로 네. 끝났다. 뭐 이렇게 경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우리가 벌써 가을 야구 얘기하는 게 이제 가을 야구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0: 그럼요.
1: 작년에 그 토론토 경기 같은 그런 짜릿한 승부가
0: 그럼요.
1: 지금도 난 또 봐.
0: 예.
1: 그리고 유튜브도 웃기는 게 야구 제가 다저스가 끝나고 딴 거 보려고 그러면 딱하니 그걸 또 올려줘요.
0: 일부러 그렇게 트는 거예요. 응?
1: 그래서 또 보게 돼요. 그건 진짜 아니 0.1초 아니에요 차이가?
0: 그러니까
1: 아우가 그래서 참 미국사는 행복 중에 하나가 저런 스포츠를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
0: 네,
1: 그게 뭐 지금 대구에서 어느 분이 계속 보시는데
0: 네, 네, 네.
1: 실시간으로 못 보잖아.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뭐 새벽에 보든지 그래.
1: 아니 한밤중에 봐야 되고
0: 네.
1: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일단 그 다저스가 3차전 세 번의 경기를 홈에서 그것도
0: 네.
1: 다 깨졌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아유 시안 선수 이 친구가 시안부 투수가 될 날도 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0: 뭐
1: 들어요.
0: 로버츠 감독이 다 판을 짜고 있겠죠. 이제 우승하기
1: 그러면.
0: 위한 판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김인성이라는 선수도 굳이 버리는 것보다
1: 안 버려요.
0: 원 포인트로는 분명히 쓸 가치가 있다고.
1: 돈이 있잖아요, 또.
0: 네.
1: 돈이 있으니까
0: 예.
1: 그 정도는 데리고 있어도 그 되겠다.
0: 어쨌든 간에 작년 월드 시리즈에서 요만큼이지만 뭔가 몫을 했잖아요, 필요할 때.
1: 맞아요.
0: 대주자가 됐건 뭐가 됐건.
1: 그렇죠.
0: 사실은 그런 포인트가 대단한 우승의 분수령이거든요.
1: 근데 그런 거를 파악한다는 감독이 대단한 거죠.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승 감독이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뭐 돌버치라고 뭐라고 그러긴 했지만 조금 우리가 볼 때 화려한 야구는 아닌 것 같아.
1: 그렇지.
0: 좀 우직하게 미련하게 해요.
1: 근데
0: 어쨌든 이기잖아요.
1: 근데 난 돌버치 감독 다 좋은데 몰라 제가 보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경기 중간 중간 보면은 그 해바라기 씨를
0: 예,
1: 많이 먹잖아.
0: 예, 예.
1: 근데 그걸 퇴퇴 뱉고 침을 뱉는 모습이 계속 잡혀요 TV에.
0: 신경 안 쓰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아니, 감독은 신경 안 쓰는데
0: 그러니까, 뭐.
1: 오히려 보는 제가 어우 내가 나도 운동했던 사람인데 저게 가능할까?
0: 근데. 그 해바라기 씨를 먹는 선수들이 많아요.
1: 아, 다 먹어요, 다.
0: 카메라가 무지하게 잘 잡아요, 그걸. 태태 뱉는 걸.
1: 그걸 왜 이렇게 먹나 하고 대충 알아봤는데, 이 경기가 장기간으로 가면 3시간
0: 그렇죠.
1: 이상 걸리잖아요. 허기가 진대요.
0: 그러니까,
1: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해바라기 씨가 그러면, 진짜 그 얘기는 안 했네. 다저스 경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다저스 덕이라 그래서 핫도그 있잖아요.
0: 네.
1: 그거를 이렇게 큰 트레이에 담아가지고, 그 덕아웃에도 갖다 주고 그 기자석에도 갖다 줘요. 저도 기자석에 가서 뭐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살이 너무 쪄가지고 아주 당이 올라가지고 고생했는데 그게 무지무지하게 칼로리가 높아요.
0: 네.
1: 근데 그거 먹을 새가 없는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허기를 면해야 되고
0: 그렇죠.
1: 힘이 안 나오니까 배고프면 못 뛰잖아요. 그래서 몸에도 좋고 해서 해바라기 씨가 아주 메이저리그에서는 필수 아이템이에요.
0: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다 구단에서 차뛰기로 사다가
0: 네.
1: 그 전달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하네.
0: 네네네.
1: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0: 그렇죠.
1: 수 있잖아요.
0: 예.
1: 근데 바로 그 영국 로얄 리덤스 센 아네스 골프 코스죠. 복잡해 이름도.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AIG 오픈에 이게 마지막 메이저 대거거든요.
0: 예, 예.
1: 21명이 출전했어요. 야, 140명 중에 21명이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21명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우승 탑 10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진짜 딱 한 명 탑 10에 들어가고 이번에 안 좋았어요.
0: 예, 예, 예.
1: 유해란이 이거 우승하면 메이저만 3승하는
0: 거 3일째는 2위까지 올라갔다가
1: 뭐
0: 마지막에 좀 무너진 것 같아요.
1: 골프는 장갑 벗어봐야 하는
0: 그러니까요.
1: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일본의 쿠아키가 독일의 헨젤 라이트를
0: 연장
1: 9번 쪽으로 해서 꺾고 승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일본 홀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21명이 나갔습니다만은 6승 우리가 지금 6승 미국도 6승 LPGA 그래서 그 다승 경쟁을 은근히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선수들이 다승 신경 쓰겠어요. 개인의 승적이 더 중요하죠. 네네. 그런데 아무튼 치열하지만은 일단 10위권에는 딱 한 명 들어갔다.
0: 아.
1: 그래서 아쉬운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시 야구로 가서 다저스가 이제 이 더운 날 그 더운 시카고를 갔어요.
0: 네네.
1: 그래서 어젯밤에 갔겠죠. 근데 오늘부터 3연전 원정 경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더위에 에어컨에 바람 타면서 다저스의 그 멋지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0: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아, 골프 선수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바나나도 먹고 에너지바도 먹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 계란 많이 먹어요. 삶은 계란.
0: 제가 그 타이거 우즈 무슨 시리즈를 보다가 타이거 우즈가 먹는 게 이 프로그램대로 먹는 거래요. 어느 정도로 과학적인 거 아니요? 5번홀쯤 가면 타이거 우즈에 뭐가 빠진다. 그럼 뭘 먹어서 보충해야 된다.
1: 거기에만 에너지 섭취해 주는구나.
0: 18홀까지 정확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5번홀에서 에너지발 먹어야 비타민 뭐가 수분이 되고 바나나 먹어야 그게 전 깜짝 놀란 게 그만큼 과학적이 된 거예요 이제.
1: 그러니까 우주 정도가 되면 가능한 얘기겠죠.
0: 그렇죠.
1: 근데 그러면 예. 그런 컨디션을 조절해 주는 그 코디들이 따라다니거든요.
0: 다 닥터가 있어서
1: 예.
0: 실시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게임 예. 중으로 해서.
1: 무슨 말이지.
0: 예. 그러니까
1: 근데 저기 저 술 먹고 운전하고 새벽에 그 약 먹고서 운전하는 건 못 말리잖아.
0: 뭐 그거는 골프 이외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 면허증 줬는데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공짜인데.
1: 아무튼 그 타이거 우즈가 그 팔러스 워드스에서 사고 내는 바람에 네. 그 GV80인가? 그게 또 떴잖아요.
0: 떴죠.
1: 그게 세상 일을 모르는 거니까
0: 모르는
1: 면허증 필요 없습니다.
0: 네네.
1: 여러분도 이 더위에 면허증 상관하지 말고 너무 달리지 마시고
0: 그럼요.
1: 천천히 운전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면서
0: 자, 날도 오늘 더운데 산 얘기
1: 아, 산 얘기 안 할 수 없죠.
0: 네.
1: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콩국수냐 아니면은 삼계탕이냐 하는데 한국 분들은 삼계탕 쪽으로 많이 가.
0: 많이 가죠.
1: 그래서 지금 삼계탕 엄청 팔려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이 대머리 사장이 기분이 되게 째지는데 야, 근데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더만요.
0: 그래요?
1: 저는 뭐 이 제가 저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워낙 뭐 저를 많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주말 되면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말에 갔더니 좀 막 10여 명이 뭐 한 20명 정도가 밖에서 기다려요.
0: 아이고 반가워.
1: 그랬더니 아예 오셨으니까 자리해 드릴게 그러는데 아예 필요 없다고 내가 난 천천히 기다렸다 먹겠다고 나가라고 나 먼저 내버려라.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과연 여기서 잘 될까 했는데 정말 대머리가
0: 해낸 거예요. 해낸
1: 홈런 친 거야.
0: 네.
1: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좋아지시는데 우리 또 방송이 프로그램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니까
0: 네네네.
1: 좋은 결과 앞으로 또 무슨 계획이 또 있더라고요. 그 앞에 정육점
0: 예.
1: 그 앞에 아이스크림 디저트 가게
0: 네네네.
1: 그런 것이 열리고 또 그 옛날 그 산식당이 있던 그 자리 옆에 그 거기다가 아마 뭐 멋진 그 우동집을 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래저래
0: 아예 그 층 다 하겠네. 잘못했다고
1: 그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그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0: 네.
1: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빠!
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3: ADO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네, 이민규의 아가씨. 조금 오늘 월요일이고 조금 지칠지도 몰라서 제가 조금 뭐랄까 그 좀 신나는 노래로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월요일 오후인데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께 안부를 여쭤보는데 오늘 점심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저요. 저는 오전에 아주 그 타코 세트 맛있게 해서 잘 먹었습니다. 보통 제가 식사하는 시간이 뭐 한 11시를 전후해서 미리 좀 먹고 그 항상 4시 정도 되면 출출하고 배가 고파요. 근데 아마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분들도 보통 12시 전후해서 점심을 드신다고 가정했을 때 바빠서 그냥 대강 후딱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도시락 싸우는 분도 계시고 뭐 간단하게 빵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 뭐랄까 그 좀 출출하는 그런 그 시간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간식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붕어빵, 호떡 이런 거 좋아하는데 붕어빵 만드는 집들은 여기 좀 있는데 호떡을 참 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수년 전에는 그래도 가끔 호떡 만드는 데가 있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호떡을 만드는 그 허가가 한국보다 굉장히 여기는 까다롭다고 합니다. 글쎄 자세히는 모르지만 호떡이 그리운 그런 시절인데 지금 호떡에다가 식혜 하나 정도 먹어주면은 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 만들기 파파야입니다.

0: 네,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함께했습니다. 자, 제가 조사를 해봐도 현재로는 LA 타운에는 호떡을 취급하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 저도 참 굉장히 그리운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라디오 서울 120.com이 새롭게 단장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 120.com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라디오 1650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아주 색깔이 이쁘게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메디케어 정보서부터 그 다음 밑으로 주식의 정보 8가지, 그 밑으로는 복권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주유소의 가격, 가스비, 또 어느 주유소가 저렴한지도 알 수 있고, 맨 밑으로는 LAX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본 방송으로 들어오면 중간쯤 가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노란 칸에 오픈 채팅방에 누르시기만 하면 여러분 단톡방 같이 뭐 골프 동호회, 탁구 동호회 이런 식으로, 노래 동호회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서 방송시간 이외에도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입니다. 통계님, 한국도 시장에 가야 먹을 수 있다고. 시장이라도 가서 드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다. 입니까? 저는 참 굉장히 그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포항도 시장 가야 먹을 수 있고, 그만큼 귀한 음식이 된 것 같아요. 아니, 호떡이 왜 귀한 음식이 됐죠? 얼마나 맛있고 좋은 음식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을 경과라고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의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 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 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5: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4: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5: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4: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5: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6: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 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인터넷에서도 접하고 뭐 여러 가지 접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하지 마시오, 뭐 보고도 뭐 적적 넘기시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본인이 얘기할 때 그걸 걱정해서 하는 소리지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잔소리를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본인간에는 남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고 또 듣는 사람은 그게 잔소리로 들리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나 그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혜은이 씨 노래 중에서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예요. 근데 제목이 아주 멋져요. 여전히 강해야 돼. 자,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로보의 스톤이 함께했습니다. 이 노래는 또 김세환 씨가 번안곡으로 많이 불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번안곡으로 많이 불렸던 우리의 추억의 팝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한국 노래, 우리 가요도 그렇고 또 이런 팝송들도 그렇고 특히나 추억의 팝송들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누가 부른 무슨 노래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들을 당시에 그 당시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어떤 시절을 보낸지를 한번 되씹어보고 곱씹어보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순철님, 혜은이 언제 나온 곡인가요? 오래전 모습이 떠오르네요. 훌륭합니다. 이렇듯이 이 노래가 2006년도에 발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된 노래인데 혜은이 씨 같은 경우도 워낙 히트곡이 많아서 좀 이렇게 묻혀진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가수들이 아마 제가 볼 때 이 노래를 미스터트롯이나 뭐 무명전설에서 누가 끄집어내서 다시 부른다면 또 다른 역주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노래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많은 그 진주에 묻힌 노래들이 많고 지금은 뭐 음반을 만들 때 뭐 세 곡, 네 곡밖에 안 만듭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보통 음반에 수록을 하면 많게는 12곡, 뭐 8곡에서 12곡 사이는 음반에 녹음을 해서 하다 보면 한번 앨범 하나 만드는데 보통 6개월도 걸리고 심한 경우엔 1년도 소요가 되고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담도 갔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특히나 기획사의 결정으로 인해서 묻혀진 흙속의 진주 같은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1부 마지막 곡으로 들으셨던 우리 혜은이 씨의 노래도 그 중에 한 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목이 멋있잖아요. 여전히 강해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친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들 여전히 강해야지 하루하루 버팁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곡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젊을 때 목소리가 조금 틀리고 창법도 틀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래춤 잘한다고 우리 H님이 그러셨네요. 자, 이번에 추억의 명곡 팝송 한 곡 더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조금 그 오늘 혹시 속상한 일들이 있으셨다면 이 노래와 함께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그리스를 대표하는 가수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나나 무스크리라는 가수의 Try to Remember. 이 노래 역시 많은 한국 가수들이 번안을 했고 김세환 씨가 유난히 이런 종류의 노래를 많이 개사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많은 가수들이 해서 이 노래만큼도 역시 우리들의 가슴에 촉촉하게 묻어있는 그런 추억의 팝송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두 곡 정도 추억의 올드 팝송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뭐 그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랄까요? 뭐 어떤 국적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가사를 뭐 잘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뭐 프랑스 상송을 제가 보내드려도 그렇고 어떤 노래든지 간에 노래라는 것이 주는 그 힘,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뭐 5천 원 만에 김범용 씨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밤의 플랫폼.

0: 네, 밤의 플랫폼. 아마 김범용 씨 역시 히트곡이 워낙 많은 가수라서 이 밤의 플랫폼은 굉장히 낯설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은 또 이 연결적으로 또 묻혀진 노래들을 소개를 해서 제가 또 하나 생각난 노래가 아주 좀 그 특별한 인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은하 씨가 좀 투병 중에도 콘서트 활동도 하고 또 유튜버로서도 활동하고 근데 아직도 목소리가 건장하게 남아있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어서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자, 이번엔 이은하 씨의 묻혀진 노래를 한 곡 소개하겠는데 이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소월, 소월의 시입니다. 제목은 초운이란 노래인데 소월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예요. 가끔 그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시에다가 향수라는 시에 붙였던 그런 노래도 있고 자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 이은하 씨의 또 묻혀진 숨은 명곡인데 또 특별한 인연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선친 되시는 이봉조 씨께서 작곡을 해서 이은하 씨에게 만들어준 노래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노래에서는 중간에 그 나오는 색스폰 소리가 이봉조 씨가 직접 소프라노 색스폰을 불었던 노래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그 녹음할 때 현장에 녹음 스튜디오에 같이 있었습니다. 지켜보면서 뭐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야 정말 색스폰 잘 분다 잘 분다 보다 이봉조 씨께서 색스폰이 좀 굉장히 외국 악기인데 한국적인 한이 맺힌 소리가 난다 이런 평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평을 들었는지 이 노래 중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하와 함께합니다. 초혼.
1: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우리 이은하 씨의 묻혀진 또 숨은 진주 같은 노래, 우리 H님 허스키 매력적 목소리 부드럽다고 피아노 소리도 좋고, 로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자, 아이고 SK 사장님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SK 대표님은 날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또 한철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SK 사장님을 찾으시는지, 사실 에어컨 공사라는 게 주로 지붕에서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SK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에 한 곡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인연이 있는데, 여러분 뭐 조용필 씨 설명 필요 없죠. 정말 수많은 히트곡, 별과 같이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묻혀진 노래가 한 곡 있어 소개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목은요 바람과 갈대인데, 이 노래가 또 유일하게 이봉조 씨가 작곡해서 조용필 씨에게 만들어준, 아, 또 엄청 그 특이한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조용필 씨가 이봉조 씨 작곡을 노래 불렀었다는 거 상상 잘 안 가시겠지만, 바람과 갈대라는 노래를 오래전에 만들어서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람과 갈대, 조용필 음성으로 소개합니다.

0: 네, 바람과 갈 때 조용필의 노래였습니다. 아, 이봉주님 아깝네요. 생음악으로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지만 생음악으로 몇 번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색소폰을 너무 사랑하는 악기고, 아, 그래서인지 인연이 돼서 매달 한 번이라도 매주 수요일 날 장요셉 단장님과 함께 색소폰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프로 함께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방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네,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죠? 비둘기집. 아, 부른 가수는 이석이고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 유일하게 왕족입니다. 예, 우리나라 초대 황제 고종의 손자이자 의친왕의 10나 10번째 아들입니다. 이석이란 이름은 황실 족보상의 이름이고 원래 본명은 이해석이라는 황실 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하고, 그러나 좀 그 나름대로 비운의 황세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황족이라고는 하지만 그 조금 남아있던 재산도 이 순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영친왕하고 이방자, 여러분 그 여사에게 고종의 딸인 덕혜옹조한테 돌아가서 혜택을 못 받고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은 못했던 비운의 우리나라의 왕족 가수 이석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통계님 또 멋진 곳 수목원인가요? 어디 시원한 데인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또 저희 단체 톡으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로사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 알고 들으니 귀를 더 쫑긋하게 만들고 정말 멋진 연주고 처음 들었다고. 이런 방송은 제 방송밖에 없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운 노래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뭐 추억 있는 노래, 그리운 노래, 좀 월요일날 여러분들 좀 마음이 지치고 힘들 것 같고 월요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몇 곡 이렇게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추억이 깃든 노래, 역시 여러분 혹시 오정선이라는 가수 기억하세요? 노래를 들으시면 어쩌면 아, 이 노래요?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이라는 노래인데 함께 하시죠.

0: 네, 오정선의 마음 함께 했습니다. 아이고 세인트님, 아저씨 주말 잘 보내고 거기는 월요일 아침이네. 아, 화요일 아침이네 벌써. 새로운 한 주도 행복하세요라고 인사들 하셨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빠!
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제가 가끔 들려드리죠. 리메이크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요사이 그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또 무명전설에서 옛 노래를 다른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조금 원곡을 그대로 조금 버전만 요새 버전으로 해서 부르는 거 커버라고 많이 부르고, 이것은 리메이크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다 뜯어 고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물안개란 노래 있습니다. 성미경이 불렀던 노래, 우리 조장혁 씨가 리메이크를 했네요. 들을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조장혁이 불러준 무란 계란 노래. 참 이 노래도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렇게 바꿔서 남자가 부르니까 괜찮아서 저도 한번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저 스타일대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리메이크는 뭐 가끔 제가 소개해드리지만 AI가 아주 또 멋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항조 씨의 정령. 제 나름대로 최애 애창곡이기도 합니다만은 여자 AI가 정령을 또 멋지게 리메이크했네요. 좀 차분하게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정령

0: 네, 이렇듯 AI에도 멋지게 리메이크해서 또 다른 맛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5: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4: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5: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4: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5: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6: 아주 좋은 아주투어.
7: 아주 좋은 아주투어.
8: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8: 213-388-5600, 213-388-5600.
9: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9: 융자나라 좋은 나라.
8: 융자라면 콜미.
9: 213-388-5600, 213-388-5600.
6: 융자 나왔어요.
10: 우와, 빠르네.
11: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 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0: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1: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0: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1: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편곡을 이렇게 하니까 R&B 쪽으로 하니까 훨씬 낫다고들 그러시네요. 이렇게 똑같은 노래도 어떤 때는 AI로 편곡하고 사람이 편곡하고, 요새는 식당으로 치면 저희 메뉴가 무지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그렇듯이 이렇게 음악도 다양하게 우리가 접해서 들을 수가 있고, 여러분보다는 제가 또 음악을 또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들어보고 그러는 편이니까 제가 맛있는 음악들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즐겨주시고, 월요일 오후인데 기운 조금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악 좀 듣다 보니까 마지막 곡은 들려드릴 시간이 없고요. 그냥 잠깐 저희 시그널 그 뮤직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음악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월요일인데 오늘 마무리 잘 하셔야 또 일주일 잘 보내실 수 있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7: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Tired but weird. 피곤하지만 각성된 상태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정식 질환명은 아니고요. 몸은 지쳤는데 뇌의 긴장은 풀리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tired but weird. 주로 잠 안 올 때 바로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다리가 불편하거나 갑자기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 등이 증상일 수 있고요. 주로 이런 현상은 한 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뭐 일요일 밤, 어젯밤 아니면 오늘 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날 것 같네요. 자, 이런 부분을 조금 피해 볼 수 있는 방법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해야 할 일이나 걱정거리,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은 잠들기 전에 적어두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줄이는 건데요. 이른바 브레인 덤프라고 해서 수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입니다. 피곤하지만 각성된 사람들 대부분은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긴장을 침대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침대 옆에 메모지를 두고 뭔가 생각날 때 바로 그냥 적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적는 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아 이거 내일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각성되는 경우 많잖아요. 잊지 않도록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만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의미가 크지 않은 짧은 단어나 소리를 조용히 반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한 음절이나 짧은 단어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풀이하는 식인데 뇌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극에 집중하면 걱정이 다른 걱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잠시는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특정 단어를 반복하는 방법의 효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문장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말 짧은 소리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고르지? 막 신경 쓰고 고민하다가 보면 긴장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거나 떠오르는 짧은 거 하나 생각하시면 그대로 읊조리시는 게 각성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잠자리를 다소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나쁜 친구를 만나고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 인생이 망가졌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그 깊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이 바뀌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장소가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성경은 베데스다 못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가 몰려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졌는데 물이 끓어오르면 누군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은 설명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휘졌는데 누군지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그 물이 끓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몰려들어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이트 헤스다,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헤스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 환경의 문제, 어려움, 절망에 찬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베데스다 목가에 맹인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데스다의 못에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늘 잘못된 길을 가는 영적인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몸이 한 군데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마음이 마비되어가지고 늘 편견과 오만에 치우치고 생각이 잘못돼서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외골수로 나가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문제와 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갖가지 문제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고 의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0: 된 중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5장 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목가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는데 아마 중풍병을 앓았는지 몸이 마비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에 뛰어들어갈 때 그는 늘 지켜만 보고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셔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말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질병을 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제가 낫기 원합니다, 지금 이 병을 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남탄만 했습니다. 5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먼저 들어갑니다. 남탓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의 손을 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분명히 그런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고 남탓을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입니까? 이 38년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세를 보내요.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모든 첫 태생 수컷은 다 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갔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주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불평해서 2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당을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일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40일을 돌아보고 난 다음 저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는 백성들은 신장이 당대하고 거기서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메뚜기.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새 울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32절 33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뒤로 돌아이 갓 해서 38년을 또 돌았습니다.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는데 2년 동안 걸려서 거기 왔고 다시 뒤로 돌아이 갓 해서 광야에서 38년을 또 돌고 40년을 채우고 난 다음 그들의 후손만 긍정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놓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부정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이것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항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원망표로 뒤덮인 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면 그 같은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다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남탓을 했어도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하튼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좀 삐딱하게 나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원망 불평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염려근심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상처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누워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연못 베데스다 모신 교회에 와서도 늘 구경꾼으로 삼시발라된 병자처럼 남이 다 은혜 받는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루 신앙생활에도 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던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삶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이 저주와 절망과 과거의 문제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이 자리를 내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밤낮 누워서 남탓하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렇게 남탓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 붙잡고 이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건너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기 위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베데스다 못이 끌어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휘저을 때만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베데스다 못이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그 베데스다 못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 끌어오르는 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이트클럽의 DJ 출신으로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38년 된 병자처럼 살다가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된 장광호 목사님 소개합니다. 온 세상 약속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린 시절에 정말 좀 문제 있는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때리는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일 5시간씩 매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막 분노, 원망, 미움 막 그게 가득 차서 세상을 저주하고 완전히 삐뚤어져 나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폭주적이 되었고 공업고등학교 야간에 입학했는데 1년도 안 다니고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노래하며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수가 되려고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또 기획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18살 나이에 나이트클럽의 DJ가 됐는데 DJ는 뭐냐면 음악 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DJ 그 하는 선배들이 말하기를 너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군대 가서 군대 문화선전대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다시 사회에 적응하라. 그래서 어린 나이에 떠밀려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베데스다 못을 이끌어오르게 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광호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 대한 길이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런 꿈도 인생의 계획도 없이 원망, 불평, 미움, 원한 속에 살고 있던 저를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군생활하면서 주일날 손꼽아 기다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참들이 주일날 깨버리고 교회 간다고 갖다 놓으면 두들겨 팹니다. 그래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은 그가 군종병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군종병으로 뽑히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원래 신학생들에게 그 자리를 주는데 그 교회 간부가 보니까 얼마나 믿으면 좋은지 저 열심히 없는 신학생보다 이 친구가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이 광우 청년이 뭐 매일같이 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에 하루 종일 나가서 교회 봉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대로 했는데 그 앞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퇴다가 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사실 사랑으로 그를 품어줬어야 했는데 교회도 받아주지 않았고 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나이트클럽에 가서 디젤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가서 돈을 막 벌고 잘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다가 막 하고 주님을 얻어맞았습니다. 꽝 얻어맞았는데 온몸이 아파 드러누는데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링거를 꽂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주님을 떠나 주님의 채찍에만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는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힙합 가수가 되어서 종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며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 힙합 가수가 뭐냐면요, 1970년대 생겨난 것인데 길거리에서 이게 브레이킹 댄스 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그 힙합 가수가 돼가지고 CCM 가수들과 함께 PK라고 하는 힙합 사역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노방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힙합 찬양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딸 예우리가 심장이 멈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심장이 다시 뛰었는데 1년 내내 이 아이가 고통을 겪는 동안에 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광호야, 나는 매일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다. 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 뒹굴러 줄 수 없겠니? 그 뒤 신학교를 졸업한 후 다음에 강화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강화도에 가보니까 깨어진 가장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매일 30명 넘는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아버지를 모셔드려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코스타에 가서 그가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나는 10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검정고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10원짜리였던 저의 인생이 10억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베데스다 못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끌어올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고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끌어오르는 베데스다 못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안에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믿음이 나라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이 요아스가 이제 거의 죽을 이런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약속이 끊겨질 수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이 여호야다 부부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부부는 참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한 인물들, 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 나라, 모든 역사에는 다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중동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포탄이 떨어지고 얼마나 이 백성들이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호야다와 요세바 부부가 어떤 믿음으로 나라를 구했는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여러분의 정말 신앙이 살려내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데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교훈을 얻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22장 10절로 11절 보면 이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배경을 보면 이 유다왕 아시아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 이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문병을 가요. 근데 참 이렇게 관계가 참 중요한 건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요람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요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바알 신을 섬겼던 아방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종 예후를 세워서 심판하신 그때 이 요람이 죽으면서 아시아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세바를 사용해서 이 요아스를 살려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가정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살렸다, 어느 가정을 살렸다, 어느 공동체를 살렸다, 뭐 나라를 살렸다 하는 것은 그 너무 큰 일이라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살리는 일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닐 때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는 맨발로 떠났다고 해서 얼마나 급했으면,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후세가 도왔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이 도왔고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와 이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서 다시 왕위를 회복했을 때 다윗은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후대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희생하면서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외면했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면서 도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여호야다의 이 가정처럼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북한 땅, 이 아달라 같은 그런 정권 아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사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탈북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남한 땅에 온 사람들만, 남한 사람들 한 3만여 명 이상 되고요, 중국에는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 어느 곳에 그냥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탈북민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또 북한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울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통일세대, 통일세대, 저는 이 탈북민들을 위한 우리가 은혜동산을 하면서 이분들을 섬기는데 이 탈북민들을 통일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지면 바로 여러분이 남한도 알고 북한도 아는 이 정말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통일 세대에 이런 북한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눈물로 이런 영적 보아스를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한마디라도 같이 하고 물질로 또 시간을 내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 나라를 살린, 나라를 구한 이 여호야다 부부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거예요. 먼 훗날 보면 바로 이런 사역들이 결국 다 지나놓고 나면 바로 그 기도가 나라를 살렸어, 바로 당신들이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정말 사랑해 주었고 그들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것 바로 나라를 살린 일이야, 그런 간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2장 12절 말씀 보면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6년 동안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 부부는 아무도 모르게 이 요아스와 유모를 성전에 숨겼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 많은 방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애기인데 정말 그 성전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죠. 또 성전에도 문지기가 있고 뭐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 이게 안 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요아스를 정말 왕으로 세우기까지의 이 과정은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여호야다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3장 역대하 23장에 보면 언약과 충성을 확보하는데 먼저 백부장들을 비밀리에 소집을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할 것을 맹세해요. 그러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계획에 끝까지 충성할 것을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레위인과 유다 족장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레위인과 유다의 족장들을 다 불러서 역할을 분담하는데 성전 문을 지키고 왕궁 문을 지키고 백성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와 함께 요아스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겨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기를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다윗 왕이 성전에 보관했던 그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다 나눠줘서 이 아달라의 군대에 맞설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요아스를 호위할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성전의 중요한 지점마다 이렇게 배치하고 모든 병력이 요아스를 중심으로 바로 이 왕을 보호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이제 왕으로 세워지니까 거의 7년을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여호야다 부부는 아달라가 통치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악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아 이거 하나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개척될 때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 그 개척 멤버들하고 예배 예행 연습을 했던 처음부터 예배 예행 연습을 했던.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TD를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각 부서마다 철저히 준비하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도 그렇죠. 철저히 준비해서 간 그 사역에는 확실한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며, 절대로 대강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제도 우리 GMI 선교사 훈련은 16기생 이제 환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선교사 그냥 파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철저히 준비하고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이 여호야다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9절로 11절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요. 내가 정말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면 내가 이 찬양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이 찬양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럼 찬양팀에 들어가야 되겠다. 성가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발을 떼어야지, 언젠가는 가야지, 언젠가는 할 거야. 그러다가 벌써 갔어. 네. 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 내가 선교지 한번 가야 되겠는데, 가야 되겠는데. 선교는 좋은 일이야. 선교는 해야지.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먼저 간다니까. 여러분,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만들 것이냐, 내가 어떻게 물질을 준비할 것이냐,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어떻게 휴가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물질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얼마든지요, 누구든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월드 비전이 굉장히 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월드 비전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구호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1950년 한국 6.25 전쟁, 그때 얼마나 전쟁 고아들이 많았습니까? 이때 그 미국 선교사는 밥 피어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그 고아들을 집을 잃고 맨발로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수많은 애들이 있었다며, 그 참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단돌 5불만 있으면 이 아이 하나를 도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 하나를 한 명을 도웁시다, 미국에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도왔던 일이 지금은 전 세계 100개국에서 활동하면 수백만 명의 어린아이를 살리는 이런 국제구호기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이 실행을 할 때, 우리 부부가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섬긴 일이 한 아이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자, 역대하 24장 1절로 2절 보면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한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다 여호세바 이 부부는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는 부모 같은 사람이죠.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잖아요. 그리고 7살 된 왕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정말 좋은 멘토가 된 겁니다. 신앙의 멘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40년을 지냈거든요, 왕이 돼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신앙이 좋았어요. 나라를 정말 잘 통치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써요. 130살에 죽은 거예요. 130살에.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호야다가 오래 살 수 있었던 것도 이 요아스를 위해서 아닐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요아스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조언을 들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17절로 18절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얼마나 안타까워.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참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디를 가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한지 압니까?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예배가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금방 세상 사람으로 전락하는 이 요아스가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옆에서 여호야다 부부가 늘 기도해 주고 늘 신앙적으로 조언해 줬을 때는 이 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통치를 잘했는데, 여호야다 부부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유하다,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망가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더 생각하게 되냐면 여호야다 부부예요. 이 여호야다 부부가 죽을 때까지 이 요아스를 섬겼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옆에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의 시기에 바로 이 부부가 그렇게 동역하면서 정말 선교사에게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끝까지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가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일.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아마 정말 이렇게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유명하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유하게 사역을 했다면 아마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들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감옥의 한 곳에서 초라하게 정말 어렵게 지내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렇게 가깝게 동역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는 거예요. 정말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디에서나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구달라 오멜과 그와 함께할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밀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지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밀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고구가 마물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히브리 5장 11절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의

이 아브라함에게도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가르쳐주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우선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살렘 왕은 참 지위가 높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드렸습니다. 이 지위가 높은 살렘 왕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때 분명히 당시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왕이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나 최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장 1절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는 가서 소돔 땅에 있는 곳에서 롯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오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생과 사를 갈리는 그런 전쟁터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는 맞이할 때 그대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위로를 받던 아브라함은 그가 전리품의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십일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직자라고 하는 성직에 대한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라. 아브라함도 그 족장이라고 할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왕인 그리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성직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축도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는 여기 칭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리라. 오늘도 모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은혜로 기도해 주는 직책이 성직자의 직책입니다. 성직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직을 맡은 그 자체로 볼 때에는 그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0: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그 찬스가 왔지만은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이기까지는 하질 못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보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멜기세덱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순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의 순차로서 멜기세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건함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성직을 인식한다는 건 교만함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길을 그는 가르쳐주고 축복하여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직자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곳 고난을 견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에 이제 성직을 감당할 때 그러한 고백을 바울은 드렸습니다. 오직 순종이죠. 성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따라서 일을 하라고 하는 모든 순종입니다. 교회도 성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성직자의 본질적인 임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꾸려나갈 때에는 의논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헤아려 구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직책을 맡은 자가 오늘날 성직자입니다. 우리들이 공통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를 위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성도 상호간에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곳이요, 사랑을 나누는 곳이지만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궁극적으로 선교하는 데 모든 목표를 두는 것이 오늘날 당연히 이땅 위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떡과 음식을 포도주를 준비하여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그 피곤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주는 제사장이요 위로해주는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나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높이는 교회가 된다면. 여기가 진정한 교회의 참뜻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성직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준 양을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살피고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를 드려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부모나 족보나 출생에 대하여 또 죽음에 대하여 관한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와서 그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도로 가셔서 오늘날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예수님인 것을 볼 때에 영원성을 멜기세덱에게서도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멜기세덱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성을 가진 멜기세덱의 신분인 겁니다.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패이론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빚는 것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멜기세덱은 레위의 지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원성의 존재와 상징을 가진 멜기세덱을 세워서 10분의 1의 그런 하나님께 대한 10분의 1이라면 여러분이 바치는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재물일 수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 구약의 10의 1조나, 오늘날 10의 1조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취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징일 수, 제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레위가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화한 즉그 말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뀐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의 셈 족속의 유다 지파입니다. 멜기세덱은 또 우리 예수님도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밀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댄 것이니 밀기세덱이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으로 예수님을 표시한 그것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밀기스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만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를 대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더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상징, 영원한 상징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러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이 14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여러 왕들이 힘을 합하여 소돔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사로잡혀간 포로로 잡혀갔고 그 권속들이 재물이 다 빼앗겨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죠. 그래서 이는 미리 준비해 왔던 자기 집에서 사병이죠. 말하자면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전부 처부수고 모든 그 권속들과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남에게 우선 선택권을 준 롯과 비교했을 때 먼저 소돔을 선택한 롯에게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남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한 분명한 분별력을 아브라함은 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예비했다 할수 있습니다. 위험할 때에 자기도 가나안 땅에서 자기 사병을 318명을 모든 것을 주면서 그가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킨 병사를 길러냈다는 겁니다. 롯의 권속을 구해왔을 만큼의 준비된 아브라함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에서 넓게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를 알수 있다면 지혜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돔 왕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참 야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근 속셈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만 취하라. 소돔 왕은 왕이기 때문에 물품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간파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담대히 물리쳤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니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 거기서 먹었던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내가 취하겠다. 그러나 너에게서 단 공짜로 단 하나도 얻어오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아주 정확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왕의 시험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소돔왕의 시험이 있을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이 사용되어지고 우리들이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숨 쉬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삶의 초점을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그 초점에서 오직 예수께 맞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때 오늘 아브라함과 어떤 멜기세덱의 만남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위로자로 나타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위로를 해줘. 그는 전리품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우리 하나님의 신실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인 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 신앙이 오늘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고 또한 뛰게 만든 기적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팔자나 운명이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고난까지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과 취함이 있습니다. 참 만족감이 있어요. 참 소망이 있어요. 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함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체념해버린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꿔놓는 말씀이에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이 성전 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구걸하면서 하루를 운명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내게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함께 찬미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이 말은 불신자를 말하는 운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운명을 무엇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팔자니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신앙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바다에도 길을 만들어주셨고 강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신 그 멋진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네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보세요. 첫째는 앉은뱅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4장 22절에 보면 40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40년간 동안 육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한 경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걸하며 사는 존재였어요. 온통 구걸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운명이니 팔자니 하며 살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이에요. 그를 언제나 성전 미문에 메어놓는 그러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도 귀한 분들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사업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성전 미문을 택했을까요? 그나마 약자의 관심이 많은 종교인들의 마음에 동정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왜 그를 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정작 그 앉은뱅이가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입니다. 오늘날도 사회사업가형의 성도가 많이 있어요. 이웃과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어요. 구제하고 자선한 일에도 힘씁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아픔에도 동참하고 동정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했던 겁니다. 당시 세 번째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을 말하는데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두개인들 또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이런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실상 죽은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 생명 없는 죽은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죽은 그러한 성도 그러한 종교인들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만난 자들이었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예수의 생명이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든 간에 예수 생명을 증가하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자들이며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죠?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나온다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온 국민이 모이는 국민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에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9시는 지금의 오후 3시를 말하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시, 아침 9시, 제6시, 낮 12시,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9시, 낮 3시, 우리말로 15시입니다. 제9시에는 공적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성전 미문 앞에는 거지들이 많이 나와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에 나와있죠. 다니엘도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대하여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그랬어요. 1절 하반절에 올라갈세라는 이 말씀은 반복적 그런 습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들은 하루에 세 번씩 반복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일 거예요. 또한 정시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3시, 6시, 9시에 누구나 기도했어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일어난 운동이었어요. 다니엘은 생명의 예불 느낄 때에도 정한 시간에 어김없이 기도했다 이미 설명했죠. 작정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합심해서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어요.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만을 쫓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합심 기도의 이력이에요. 성전 기도에 있었어요. 9시 기도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어중간한 시간이죠.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일과를 마치기도 다시 시작하기도 어중간한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어려운 시간에 성전을 찾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였던 아사지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는 항상 술에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지적도 나약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금주를 선언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해 기도하던 그는 벼락 같은 마음의 육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결단하고 끊으라.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내는 바로 그 시간에 캔들러 금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 아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끊은 거예요. 캔들러는 그때부터 수입의 10분의 1을 철저히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코카콜라에서는 창업주의 금주 선언 이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의 기도는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본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세입을 하는 사람은요, 미국의 큰 강철회사에서 처음에는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지 주위에는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청소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 먼저 출근하고 한 시간 늦게 퇴근을 해요. 청소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 있지 않아서 청소부장이 됩니다. 청소부장이 되면 좀 감동이나 하고 슬슬해도 될 텐데 혹시 청소부원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청소를 다 해줘요. 이러니 일꾼들에게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무엇이 됐느냐? 계장, 가장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카네기의 비서실장까지 되었어요. 결국 이 카네기가 은퇴한 때가 왔어요. 세계의 매스컴이 온통 그가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깜짝 놀란 인사를 했는데 바로 자기 비서실장인 세이브를 세웠어요. 이때 세이브는 사장님 지금까지 제가 회장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만은 제가 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 밑에는 좋은 박사들도 있고 가족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것만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이 비서에만 만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카네기는 중요한 말을 하죠. 과학자가 필요하면 과학자를 불러다 쓰고 돈을 주면 된다. 경제인이 필요하면 경제인을 불러다 일시키고 돈을 줘라. 수학이 필요하면 계산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고 돈을 줘라. 내가 자네를 선택한 것은 자네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이라네 하면서 자네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아니한가. 나는 그것을 보고 이 회사를 자네에게 맡긴다네. 이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 한 번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제일 귀한 시간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2장 3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이민교회 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봤더니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능력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성전에 올라갈 새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곳으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목적이가 달라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는 길에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잖아요. 예, 성전 중심이 이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예배의 행위는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시편 29편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자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본문의 히브리 시적으로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표현은 예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이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영광을 돌리고 돌릴자다 우리말로 적용을 하면 예배하고 또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한 번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한을 정해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지속적이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 자다.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예배는요 미리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연합할 때 나타날 수가 있어요.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3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와라는 우리 이 단어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합심을 말하고 있고요. 와는 일치를 말하고 있고 연합을 말하죠. 와의 진리가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이 와는 화목의 고리예요. 일치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이 와의 연결고리가 잘 연결될 때 행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나눔과 성김에게도 여성교회 멤버들과 멤버들 사이 이 와가 잘 될 때 화합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형제와 형제 사이가 와의 고리가 빠져가지고 싸움과 갈등 속에서 불행하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도는 너와 내가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에 하나가 되고 합심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축복이 나온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호흡이 잘 맞는 동역자였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 갈릴리에서 함께 고기를 잡은 동역자였으며 그 후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늘 함께 동행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동행을 했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동행했으며 또한 오늘 본문에도 함께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정말 콤비가 잘 맞는 그러한 동역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맞는 사람과 전도하고 봉사하면요 더욱더 신앙이 깊어갑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신앙이 깊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종의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능력이 나타나요.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문은 가난한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나를 주목하라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을 맞추라 이 얘기예요. 눈이라 하는 것은요 참으로 신비해서 눈과 눈이 서로 마주할 때 서로의 사랑의 감정이 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동자를 보면은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눈동자가 다르고 미워하는 눈동자가 다르고 의심하는 눈동자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볼 때 베드로 눈에서 튀어나오는 신앙의 힘,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 눈 속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으로 가득 찬 베드로 눈동자에서 소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눈과 눈이 합쳐지는 그 순간 그때 벌써 기적이 싹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눈과 맞추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시간에 이 설교하는 교회 종 눈과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설교를 제가 잘못해도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니 해도 예수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안진병의 기대감을 잔뜩 불어일으켜 놓고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닙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이 안진병에 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슬슬피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두 사도의 마음속에 놀라운 확신의 샘이 쏟아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선물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내게 금과 은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지 않는가?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주님이 너에게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다. 예수님을 주자. 주님의 권능을 주자. 주님의 권능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자. 두 사도의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의 확신이 충만해졌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권능으로 반복의 힘을 얻어 일어서는 것이 더 절실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불을 붙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안진뱅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땅에 많은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바쁘다는 핑계로 문제를 건성으로 보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안타까운 사랑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도 있어요. 또 가진 것이 없다는 핑계를 발뺌을 하기 일쑤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조사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수 기도해 주면은 기도해 달라면 믿지 않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불붙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주시해 봤어요. 하나님은 안타깝게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 자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문제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떤 길로 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지고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에는 이대한 능력과 권세가 따르며 그 이름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동일하신 예수님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세례를 베풀었으며 병자를 고쳤고 제사함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할 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날 수밖에 없었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권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죄를 멸하신 권세요.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권세요. 저주를 성령하신 권세요.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권세예요. 이 귀한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교회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교회 안에 화려한 장식이 있어도 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교회가 몇 푼의 돈으로 인간 사회를 구현해보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교회가 진정 이 세상에 던져줄 가장 귀한 선물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현세의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을 세상 사람에게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에게 주시고 실패와 낭패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고 쇠락, 세상 쾌락을 쫓아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를 모르고 안타깝게 사망의 골짜기로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성공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는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개인적, 우리 인간적 사랑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이름을 주면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줘야만 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다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것이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받음으로 살 수가 있었고 은혜로 여기까지 산 거예요. 예수님은 공기를 거저주시고 햇빛도 거저주시고 비와 이슬을 거저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편적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멸망받아야 할 우리 인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선물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줘야만 합니다. 스바이처 박사는 이 지구상에 찬란한 영광을 받을 사람은 그만치 역사에 많이 죽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 예수의 뒤를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께 얻을 것만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얻을 게만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리부터 그는 주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준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주시고요.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없는 사람 구제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두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주는 자가 복을 받아요.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주면서 전체를 보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를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기도한 자가 확신이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또 안진뱅이 편에서 보면 베드로의 명령에 대한 그의 믿음과 순종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안진뱅이는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자는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죠. 여러분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되어 일어서 걷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여나 오늘 이 자리에 걷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꼭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것을 겁내는 어린아이는 절대로 서서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어다니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번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넘어져도 절대 그런 사람은 아무리 넘어져도 절대 기어다니려고 안 해요. 서는 기쁨, 걷는 기쁨, 달리는 기쁨. 진정한 사람은요 절대로 기어다니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서 걸어다니는 신앙.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처럼 일어나시기 안진뱅이 자리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을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왔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좀 더 깊은 지성소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 안진뱅이가 낫고 걷게 된 것은 인생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발목과 발에 힘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며 육체의 완전한 치유예요. 40년간의 수모와 능력 속에서 슬픔과 탄식 속에서 그는 큰 소망의 빛을 얻었던 거죠. 결국 이 안진뱅이는 너무 감격하여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패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에서 일어서기만 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믿음의 기본이 있어야만 해요. 첫째는요,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기적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직분의 목표예요. 세 번째는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도 일어서야만 합니다. 뛰어야 해요. 노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졌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 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영적 기갈과 곤비함으로 힘을 잃은 사람들이 생수의 떡을 먹고 일어설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다 지쳐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도 해도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잠자는 신앙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겸손을 오늘 여기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같은 기적을 보고 놀라서 달려온 사람들을 향해 시비들 이의를 예 기이역이냐, 예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을 때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0: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 지역 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미국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에 있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뒤집힌 것인데요.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미국 성인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경제운영을 더 잘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37%고 공화당을 앞서긴 했습니다만 아주 근소한 표차입니다. 로이터통신은요, 이란 전쟁 장기화로 개수 가격이 25% 이상 급등하는 등 가계 경제가 악화된 점이 여당인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중에 당장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고요. 민주당을 꼽은 응답이 42%, 공화당은 37%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 역시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5%, 역대 최저치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과는 급진 좌파가 만들어낸 가짜 여론조사다 이렇게 자신의 SNS에 강한 반발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짜 지지율은 사상 최고치다. 근거는 없고요. 이렇게 반박하면서 미국의 위대함을 위해 공화당에 투표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하면서 미중 무역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농무부가 수출업체 신고를 토대로 3일 기준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규모가 약 50만 톤 수준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대규모 곡물 거래는 계약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되거나 일부 물량이 미상 목적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서 양측 수치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추산치 또 정부 공식 발표치 모두 이례적인 대량 구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제 대두 가격이 하락해서 대량 구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 그리고 9월로 예고된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중 무역 합의 이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번 대량 구매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석유 회사들을 향해서 소비자 판매가를 낮추라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5배에 달하는 이익이긴 합니다. 엑슨모빌 역시 같은 기간 순이익이 2배로 늘어난 14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그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소매 가격, 즉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미 지난 6월 24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을 때 미국 소비자 가격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법무부에 관련 문제를 조사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재차 압박으로 과연 대형 정유사들이 소비자 가격을 내릴 수 있을지 또 내린다면 얼마나 반영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짧게 간추린 소식들입니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을 응징할 아이디어를 구한다 이런 이메일을 군 분석가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압박하고 응징하기 위한 새로운 창의적이고 비관습적인 방안들을 찾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로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고 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마음에 드는 합의를 이란에게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은 마땅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2분기 경영 실적이 유럽 업체들보다는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픽업트럭이나 SUV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반면 유럽에서는 일찍 전기차 제조에 뛰어든 현지 기업들인데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고전하면서 또 판매는 저조하다.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미국 업체인 GM과 포드는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 정책에서 큰 혜택을 받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인데요.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생산은 줄이고 여전히 고수익이 보장되는 픽업트럭, SUV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많이 만든 만큼 또 팔리니까 또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뉴욕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강제 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주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의 레티시아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든 법률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을 맡아 16강까지 이끈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다음 월드컵이 열리는 2030년까지 계속 미국의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네, 포체티노 감독이 미국 축구협회와 오는 2030년 월드컵까지 미국 대표팀을 이끄는 4년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감독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럽 무대에서 빅클럽을 지휘해 왔고요. 지난 2024년부터 미국 대표팀을 맡아서 이번 월드컵에서 16강까지 미국을 진출시키면서 많은 미국 팬들도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이 포체티노 감독은 사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사제간으로도 유명합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헛스퍼를 이끈 감독인데요. 2015년에 이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 선수. 결국 손흥민을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하고 세계적인 공격수로 성장하는 데큰 도움을 준 바로 그 감독,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 오늘 2030년 월드컵까지 지휘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징병제가 확대됐습니다. 어제자로 확대 정책이 발효가 됐고요. 그래서 어제 입대한 새 징집병은 약 1,600여 명이 11개월로 확대된 의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복무 기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0: 자, 이렇게 늘어난 새로운 복무를 시작한 신병 가운데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이자벨라 공주도 포함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프레데릭 10세 국왕과 호주 출신인 메리 왕비스라의 둘째 딸인 이자벨라 공주, 어제 배낭을 맨채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훈련소로 입소하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였는데요. 이자벨라 공주는 근위대 소속으로 12개월 동안 무보수로 복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이 공주의 오빠인 왕위 계승 서열 1위 크리스티안 왕세자 역시 징집병으로 이미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새 징집병 5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실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고요. 덴마크는 아울러 이달 말부터 그린란드에 사상 최초로 징집병을 배치할 채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징집병 10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 규모 부대가 1개월 동안 그린란드에 파견돼서 직업 군인이 맡아온 작전 임무를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린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정치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 됐죠. 네, 덴마크의 징병제, 여성도 징병이 되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18세 이상의 건강한 청년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의 징병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첨으로 본인의 징병이 확인되면 대부분의 덴마크 남성, 여성 큰 불만을 갖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입대한다라고 하네요. 이전에는 4개월이라는 뭐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라서 웬만하면 다 참여했었나 싶기도 하고요. 자, 11개월로 늘어났습니다만 한국의 군대 생활과 비교해 보면 이 역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네,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 덴마크 외에도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 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국가들도 의무 군 복무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는 이 마차 관광이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기도 하죠.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센트럴파크가 조성된 이후에 당시 뉴욕 상류층이 마차를 타고 공원을 둘러보던 문화가 이젠 맨해튼의 풍경을 즐기는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은 것인데요. 현재 센트럴파크에서는 뉴욕시 면허를 받은 마차 68대가 영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뉴욕의 또 다른 상징처럼 통하던 이 풍경, 마차를 타고 관광하는 그 풍경이 그런데 앞으로는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동물 복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는 것,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17일에 인도에서 온 가족과 여행 온한 10대 청소년이 갑자기 놀라서 질주하던 말이 끄는 마차에서 그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마부는 가족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잠시 마차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마부가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놀란 말이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직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공원 지하에서 누설된 전류에 말이 놀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 논란은 사실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5월에 또 다른 놀란 말이 다른 마차를 들이받아서 이때는 마부가 다쳤고요. 올해 1월에 말이 공원 밖 교차로까지 달려가면서 차량 여러 대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에는 또 운행 중이던 말 데니즈가 공원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말이 독성 식물을 먹어 죽었다, 공원 측 과실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 센트럴파크 관리위원회는 마부가 자신의 말이 아무 식물이나 먹게 그냥 내버려 뒀다라면서 관리 소홀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저 여튼 이렇게 사고가 이어지면서 뉴욕시 의회에서는 마차 영업을 오는 2028년 6월부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너무 뜨겁다 보니까 단순한 폭염 경보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주 고지대인 태백 지역, 아무리 전국이 들끓어도 여기만큼은 선선했던 곳에서마저 폭염 경보가 발효가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잠시 후에 뭐 한국뿐입니까? 유럽에서도 산불, 가뭄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아서 기후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3782-8600, 3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9: 융자나라, 켈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1: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2: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3: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5: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6: 너무너무 좋습니다.
1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예전에 폭염 경보를 내리던 수치를 훨씬 웃도는 고온이 계속되고 있자 폭염 중대 경보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제는 또 남부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하고요. 아, 폭염과 열대야를 그래도 피해가던 해발 900m의 무풍지대 태백에도 결국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태백, 동해산지, 삼척산지, 양양, 평창평지, 강릉산지, 정선산지, 인제평지산지 등의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지난해 7월, 8월 두 차례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긴 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시원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폭염특보도 정말 이례적으로 발효가 되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내려진 것입니다. 한국 시간 3일 오전 9시 기준 태백의 기온이 28.9도였으니까 체감 온도도 30도는 채 넘지 않고요. 전국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습도가 꽤 높아지면서 무더운 공기가 유입돼 낮 최고 체감 기온이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보되면서 특보 대상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네, 폭염특보는 온도계에 쓰여진 숫자 기준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체감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어떤 기준치를 넘어서면 발효가 됩니다. 사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보름 넘게 한국 전역에 걸쳐서 폭염 중대경보 아니면 경보, 주의보, 또 열대야주의보 등이 번갈아 발효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태백 지역만큼은 이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그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태백 지역은 열대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5년 동안 발생하지 않은 여름에 가기 좋은 태백. 네, 그래서인지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같은 것도 여기서 있었고요. 쿨시네마 페스티벌 등 많은 지역 행사들이 있었고, 여기에 또 많은 시민이 방문해서 그나마 서늘한 여름밤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또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폭염과 여기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일상적 경제활동마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륙의 젖줄인 다뉴브강과 라인강 수위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낮아졌고요. 이에 따라 농업, 전력생산, 물류 전반으로 그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악재로 그렇지 않아도 억눌렸던 경제성장세가 더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서부 쾰른과 네덜란드 로비트에서 측정된 라인강 수위 관측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흑해로 흐르는 다뉴브강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했던 나치 군함 잔해, 메머드 유해 등이 모습을 드러낼 정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긴 강 포강도 연일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강줄기가 이처럼 말라붙은 건 폭염을 동반한 극심한 가뭄 탓이죠. 뜨거운 날씨에 비마저 내리지 않으면서 화물선 좌초 위험 때문에 물류가 마비되고 있고, 이 농작물은 말라 비틀어지면서 관광업 역시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쇄적인 도미노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이 원자력 발전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루마니아가 원전 냉각수 확보를 위해서 다뉴브강 안반까지 폭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역대급 저수위를 기록한 다뉴브강의 안반을 폭파해서 물길을 틀었다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를 통과하는 다뉴브강 유량이 평소에 약 3분의 1까지 줄어들면서 물 사용량이 많은 루마니아의 체르나보다 원전이 원자로 일기 가동을 일단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안반 폭파로 체르나보다 원자로가 있는 수로로 더 많은 물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안반 폭파 작업은 루마니아 해군이 맡았다고 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 생산 우려가 커지는 유럽의 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의 산불 피해는 정말 어느 나라에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나라가 다 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는 거의 매일 나오고 있죠.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서쪽에 위치한 프사타 지역이라는 곳, 여기에서 산불이 또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산불 진화 작업 중이던 헬리콥터 두 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까지 겹쳐졌습니다. 이 조종사 두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화재 지역에서 불고 있는 강풍으로 헬기가 조종력을 잃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때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강풍으로 인해서 사실 헬리콥터가 바다에서 물을 퍼올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그런 강풍이었습니다. 그리스 총리는 성명까지 발표합니다. 자연에 무서울 정도의 변화무쌍함과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조건이 인간의 모든 계획과 힘을 뛰어넘는 순간들을 만들고 있다. 산불 진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안타깝게 전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경제 제재와 에너지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쿠바에서 또다시 국가 전략망 자체가 붕괴하는 대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어권 언론 인포바에에 따르면 쿠바 전력청은 어제 또다시 국가 전체에 전력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쿠바의 국가 전력망이 붕괴하는 이 대정전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쿠바가 사실상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4번이나 잇따라 전력망이 붕괴되는 등 전력난이 최근 들어 급격히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 가량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쿠바의 자체 원유 생산량은 필요한 양의 40%인 하루 4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원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발전시설의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력망을 복구하는 데에는 약 1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외화벌이 핵심 수단인 관광이 모두 막혀버려서 쿠바는 지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 사업권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을 대거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계획 철회를 결정한 직후 그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축구의 이벤트이면서 동시에 축구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이 월드컵의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대규모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SOS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 사업권 매각 계획이 철회된 지난 1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계획 무산 이후 이어진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뜬금없이 월드컵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라는 이 전대미문의 계획을 밝혔다가 여론에 밀려 이 철회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3: 옆구리 하나 둘
1: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3: 여섯, 일곱,

0: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2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한국 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썸 플레이스라는 프랜차이즈가 최근 석 달 연속 월간 결제액에서 스타벅스를 앞질렀고요. 메가 MGC 커피 역시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결제액을 기록하며 추격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 3년 동안 월별 결제액 기준으로 투썸 플레이스가 스타벅스를 앞선 것은 지난 5월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어서 6월과 7월 석 달 연속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판촉 행사를 통해 탱크데이 등의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스타벅스. 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액 그리고 앱 신규 설치 건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스타벅스인데 곧 회복될 거야. 직원들도 다시 교육도 받고 사죄도 많이 했으니까 뭐 한두 달 조금 눈치 보다가 다시 일어나겠지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감소세가 꾸준하고 이 기간 동안 그 투썸 플레이스 그리고 메가 MGC 커피의 성장세 역시 눈에 띕니다. 지난달 이 커피점의 추정 결제액은 전월보다 1.6% 증가한 982억 1천만 원, 월 결제액 1,000억 원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3일, 그러니까 어제 경북 포항의 해병대 부대 인근 영외 숙소에서 해병대 간부가 총기 사고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간부가 최소 60시간 넘게 K1 계열 기관 단총과 실탄 여러 발을 외부로 반출할 정황이 있어서 군 당국이 함께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는 이 같은 총기 실탄의 반출 사실을 상당 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더욱 문제입니다. 바로 지난해 육군 대위의 K2 소총 무단 반출에 이어서 군부대 전반의 총기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수의 군소식통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쯤 해병대 1사단 예하 포항소재 부대 인근의 영외 간부 숙소에서 간부 A중사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간부가 일과 시작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부대원이 숙소를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K1 계열 기관 단총과 탄피 1개, 사용하지 않은 실탄 수발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아직은 자살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중사가 부대에서 K1 계열 기관 단총과 실탄들을 반출해 이 숙소, 영외라고 했잖아요. 숙소까지 직접 가져갔다는데 군 관계자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당국이 조사를 했더니 A중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무렵 퇴근하면서 부대를 빠져나갔고 주말 동안은 출입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3일 오전 출근 시간에 연락이 되지 않고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으니까 이때까지 최소 60시간 이상 총기와 실탄이 외부에 유출돼 있었다는 뜻인 것이죠. 영외 간부 숙소는 부대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군 당국은 이 A중사가 지난달 31일 이전에 총기와 탄약을 반출했을 가능성 역시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친 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오던 50대 중국인이 사건 발생 무려 29년 만에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인천공항에서 이 중국 수사당국에 이 중국인을 인계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199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텐진에서 이 A씨, 이번에 잡혔다는 A씨, 그리고 또 다른 공범 B씨,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 명이 이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맙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당시 범인의 행방을 도대체 찾지 못하고 2021년에 와서야 좀 더 심도 있는 DNA 분석을 통해서 신원을 밝혀냅니다. 그 가운데 B씨가 중국에서 먼저 검거가 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편 이전에 2017년에 한국에 입국했던 A씨, 이번에 검거된 A씨는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생활하다가 중국에서 B씨가 검거된 걸 알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용직 등으로 일하면서 추적 등에 대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등 아주 치밀하게 도피 생활을 이어왔는데 또 한국 경찰도 끈질기죠. 과거 A씨가 거주했던 지역의 탐문 등을 통해서 주거지를 확인했고 그 인근에서 수일간 잠복한 끝에 지난달 2일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내 강도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29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나라들의 어떤 노인의 소득이 쫙 나와 있는데요. 2022년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벌써 4년 전이기도 하고 당시는 또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당시 한국의 65세 이상 소득 빈곤율이 4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 15%의 무려 2.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노인은 32%에 비해서 여성은 45%, 성별 격차도 아주 컸습니다. 국내 최신 통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역시 40%에 달했습니다. 네, 이는 연금 액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0.9%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수급액이 69만 5천 원에 그쳤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었어도 빈곤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한국의 국민연금 198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령층 가운데는 가입 기간이 짧거나 또 보험료를 충분히 내지 못한 사람이 꽤 있을 것으로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수급자의 보장 수준은 개선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노인의 빈곤 문제는 당장은 어떻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OECD의 진단이면서 한국의 여러 데이터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배터리를 0%까지 써야 오래 간다. 밤새 충전하면 과충전된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런 통념을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수명 관리의 핵심은 바로 충전 방식보다는 배터리 발열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수록 성능 저하는 빨라집니다. 그만큼 빠른 충전이 필요하다면 충전 중에는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뭐 물론 이메일 확인, 웹서핑, 음악 감상 같은 비교적 가벼운 작업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사양 게임이나 뭐 영상 촬영 같은 것, 이런 건 스마트폰에 높은 부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맞물려서 배터리 온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배터리는 완전 방전 0%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는 것이 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80% 수준에서 충전과 사용을 반복하는 것이 이 배터리 수명 관리에는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은 또 배터리가 100%에 도달하면 충전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하네요. 애플은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그리고 삼성은 배터리 보호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딱 켜두시면 이거 밤새 충전해도 되나? 이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밤새 충전할 때는요, 얼마나 오래 보다 이 전화기를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베개 아래나 서랍 같은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장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 등의 도입으로 차 안에서 무선 충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충전 패드와 스마트폰의 코일 위치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충전 효율은 떨어지고 발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차 안에서 충전하실 때는 너무 뜨겁지 않은지 자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5: 아빠!
4: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6: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서 안경 거만과.
8: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 487-1001번.
9: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10: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9: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10: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9: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10: 못 참는 소변장애,
9: 빙빙 도는 이석증,
10: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9: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스메키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운동 후에 분비되는 근육 단백질 아이리신이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병리인 뇌 아밀로이드 축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이 가장 초기의 병리 변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신경세포 손상이 진행되면서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동물 실험을 통해 운동 시 근육에서 분비되는 아이리신이 뇌 속 아밀로이드 제거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는데, 하지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혈중 아이리신과 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팀은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되는 전 임상 단계부터 치매 단계까지의 환자 총 100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아밀로이드 PET, 신경심리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밀로이드가 축적된 세 그룹 모두에서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아이리신 농도가 무척 낮았습니다. 특히 뇌에 아밀로이드가 축적됐지만 인지 기능은 정상인 단계부터 이 혈중 아이리신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해 아이리신이 알츠하이머병의 매우 초기 생물학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현재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에는 아밀로이드 PET나 뇌척수액 검사와 같이 비용 부담이 크고 접근성이 제한적인 검사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혈액 속 아이리신 측정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염된 물과 채소를 통해 전파되는 기생충 감염병인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는 이 사이클로스포리아증 감염과 연관된 미국 내 첫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숨진 환자는 총 2명으로 모두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감염 후 심각한 장질환과 탈수 증세를 겪으면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은 주로 분변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했을 때 감염되는 대표적인 수인성 장질환입니다. 약 일주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심한 설사와 식욕부진, 메스꺼움 증세가 나타나며 미열이나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질환이 통상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진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당국 역시 이번 사망 사례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올여름 미국 전역에서는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대규모로 확산 조짐을 보여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FDA와 CDC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감염 보고 사례는 총 18,000건에 달하며 미시간주의 경우 누적 감염 보고 건수가 11,234건, 이번 환자도 19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군이 보유한 요격미사일의 재고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방위산업 업체들과 이 요격미사일 생산 확대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노드롭 그루먼을 비롯해 라키드 마틴 등과 요격미사일 부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두 건의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은 3배, 사드 미사일은 4배가량 생산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의 방공망 구축을 위한 요격미사일 재고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우려 속에 나온 것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 내 페이트리엇 미사일의 경우 이란 전쟁 전에는 약 2,300발의 재고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 재고는 약 800발에 불과하고, 사드의 경우는 전쟁 전에는 452발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재고는 250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13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하다가 지난달 24일 공습 중단을 지시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이 공습 보류의 진짜 이유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현이 지진 발생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반도체 산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생산을 재개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물류 분야는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면서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마모토 현 북부의 반도체 산업단지인 세미콘 테크도파크에서는 도쿄 일렉트론이 어제부터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또 소니그룹의 이미지 센서 공장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공장 가동을 시작합니다. 반면에 자동차 산업은 부품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도요타와 혼다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부품 조달 문제로 인해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했으며 혼다는 오늘부터 일부 공장의 생산을 순차적으로 아예 멈추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는 만큼 협력업체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생산 차질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마모토 지진 이후 반도체는 빠르게 복구됐지만 자동차 공장의 복구는 부품 공급 회사들의 피해로 인해서 예상보다 복구가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멕시코 최고 명문대학인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가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감독 시스템을 도입해 입학시험을 치렀지만 대규모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되면서 합격자 수만 명의 입학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는 최근 치러진 입학시험에서 전체 응시자 약 15만 명 가운데 만점자와 고득점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인공지능 도구 활용이나 문제 사전 유출 정황을 발견하고 약 3천 건의 시험을 무효화했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부정행위 의심을 받지 않는 응시자를 포함한 합격권 학생 전체가 조사의 여파로 대기 상태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베라크루스 출신의 다니엘은 멕시코시티까지 400km를 이동해서 세 차례나 시험을 치렀지만 매번 낙방하다가 올해 6월 처음으로 도입된 온라인 시험에서 120점 만점에 94점을 받아 커뮤니케이션 언론학과의 합격권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 논란으로 등록이 전면 중단되면서 입학이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한편 피해를 본 응시자들과 학부모들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AI 감시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셰인범 멕시코 대통령이 대학 측에 검찰 수사 의뢰까지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16세기에 설립돼서 1929년 자치권을 획득한 국립자치대학교는 멕시코 계층 이동의 핵심 사다리 역할을 해온 국립대학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응시하지만 합격률은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방 학생들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이에 대학 측이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시험과 AI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올해 만점자 수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으며 0점이나 극단적인 저득점자 수도 함께 증가하는 등 이상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SNS상에서는 감시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으며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암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8월 4일 오늘은 1927년 8월 4일 서울에서 동요 작곡가 권길상이 태어납니다. 후에 미국으로 건너왔고요. 남가주 한인음악가 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고요.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 학교를 처음으로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LA 자택에서 88의 나이로 별세했으니까 이곳에서 산 세월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권길상 이런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사실 스승의 날마다 온 나라의 교실에 울렸던 그 노래 스승의 은혜 이걸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외에도 꽃밭에서 곽꽃 같은 오늘 이 아름다운 선율의 작곡가 권길상이 태어난 지 꼭 99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인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한울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4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미군의 무기고 문제 좀 심각한 것으로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군의 무기고가 비어가면서 안보 전선에 전례 없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요격미사일 재고가 불과 수개월 만에 절반 넘게 증발하고 주력 전투기 대수마저 법정 하한선 밑으로 무너졌습니다. 미군의 실제 전력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YTN이 보도합니다.
4: 미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 동원한 이란과의 소모전을 치르며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방공망의 고갈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분석 결과 패트리엇과 사드 등 핵심 요격미사일 재고의 절반 이상이 수개월 만에 소진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쇠퇴한 방산 생산 라인 탓에 소진된 미사일을 예전 수준으로 다시 채워넣는 데만 최소 3년에서 8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선뜻 단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요격미사일의 심각한 고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5: I think at this point the U.S.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munitions. It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air defense capabilities, as has many of its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4: 미군 유럽 사령부는 전력이 중동에 쏠려 러시아 견제와 미 본토 방어가 위협받고 있다며 펜타곤에 비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중동과 유럽 양쪽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무기가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공군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는 미 공군의 전투기 보유량은 창설 78년 역사상 가장 작고 노후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구형 두 대가 퇴역할 때 신형은 한 대만 들어오는 구조 탓에 주력 전투기 대수는 법정 하한선인 1145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27 회계연도 신규 구매 물량도 62대에 그쳐 오는 2028년엔 미 공군 전력이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핵탄두 1000개를 목표로 군사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지만 미국의 방위 산업은 완전히 발이 묶였습니다. 핵심 부품의 공급망 병목과 숙련 인력 부족으로 당장 전쟁이 나도 무기 생산을 단기간에 늘릴 확장 능력을 잃었습니다. 동맹국은 물론 본토 방어마저 위태로워진 초강대국의 빈 무기고가 글로벌 안보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무력 충돌을 이어왔던 미국과 이란이 당장은 대화하지 않지만 중재자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마제드 빈 모하메드 알란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당장 양국 간에 직접 대화를 포함한 일정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오만을 비롯해 영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란사리 대변인은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과 관련해

0: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합의가 5일 정도에 이뤄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오늘 CNBC에 출연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군사작전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조처를 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현재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협을 개방하고 이 분쟁을 좀 더 정상적 국면으로 이끌어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경우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통행료를 부과하게 되나 아니면 완전히 개방돼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될 수 있게 되나 이런 물음에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해협의 연안국 이란과 오만이 구체적인 수준까지 협의를 좁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때는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양국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환경 영향, 보안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반씩 나눌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오늘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한 것과 또 상반된 얘기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선박이 해협을 통항할 수 있는 항로를 담은 지도를 교환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과 오만의 합의가 발표될 경우 개방된 국제수역이던 이 해협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공유하고 있는 오만과 해협 통과와 수수료 부과에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 물라카 해협처럼 이른바 자발적 기금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8척, 3일 역시 고작 11척에 그쳤습니다. 이란 전쟁 이전에 하루 평균 100척 이상이 해협을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90%나 줄었습니다. 이란이 노골적으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거의 매일 선박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들었는데 이란은 자신들이 정한 항로를 벗어나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협 개방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일축했지만 해협을 공유하고 있는 오만과는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어올 때는 이란 수역을, 나갈 때는 오만 수역을 이용하고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해 반씩 나누겠다는 겁니다. 다만 오만은 수수료 대신 이른바 자발적 기금 형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자유로운 통항만 보장된다면 비용을 일부 감당하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이미 물라카 해협에서는 시설 유지 보수 명목으로 해운사들이 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부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오만이 협상의 중재국인 걸 고려하면 미국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데이터 센터가 이란의 공격 목표로 부상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전쟁 초기부터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바레인에 위치한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는 지난달 말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공격 이후로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 군 정보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미군도 이란의 데이터 센터 한 곳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민간과 군사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전쟁 표적이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추진하는 AI 산업 육성 전략, 이로써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전쟁이 거의 6개월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대규모 공습 예고를 번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대화는 없는데요? 라고 바로 다음 날 180도 다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위협과 협상을 반복하는

0: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을 파악한 이란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전쟁 주도권은 이제 이미 이란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가 대화가 재개됐다며 취소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하기 전에 이란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는 데 대해선 이중적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 When we talk, we say we're talking. If we're not talking, when you ask me, no, we're not talking. I'll say it. But we are talking right now. We're talking, and we're talking at the request of Iran.
1: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닌 미국은 빠지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격과 대화를 오가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군사적 압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엔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의 타코 패턴을 이란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 철회 전에도 최소 6차례의 타코가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협상 등을 이유로 번복하고 있는 것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패를 읽은 이란은 이제 쉽게 조종당하지 않고 트럼프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3782-8600, 3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8: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9: 너무너무 좋습니다.
10: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8: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8: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남가주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남가주를 방문해 랜초 팔로스버디스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행사에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만찬에 참석해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범죄 감소 성과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리비아 웨일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이룬 성과를 강조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중산층 감세와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 그리고 크게 감소한 범죄율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이동 일정, 경호 계획, 시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LAX 이 국제공항 인근 지역의 교통통제 오늘 언제 몇 시에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캘리포니아 방문은 작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이 LA 산불 지역 둘러보고 지역 리더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빈 뉴섬 주지사와 관계가 더 안 좋아졌죠. 그 이후에. 그래서 이번에도 뉴섬 주지사와 만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 강화로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불법 체류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이민정책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2024년 중반 미국 내 한국 국적 불법 체류자는 14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한인 불법 체류자는 2013년 19만 2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갔고 2019년 17만여 명, 2023년 3년에는 11만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다시 14만 명을 넘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전체 불법 체류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580만 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이민 단속과 함께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불법 체류자 감소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진 출국자는 조만간 한인을 포함해 약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최근 LA 국제공항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 캘리포니아 주요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민자 사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이 나카색은 인도족 이민자 권리연합과 최근 국내선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 등 이민자들에게 여행 전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민자 권리연합 도야마 변호사는 최근 일주일 동안 캘리포니아 공항에서만 10명이 세관 단속국에 체포됐다며 단속은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출발 게이트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애들런토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수감자들에게 제공된 식수 병 안에서 벌레가 헤엄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 폭행 혐의가 기각됐음에도 멕시코 추방을 앞둔 이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한 이민자 가족은 최근 영상 통화를 통해 아버지가 마시는 물통 안에서 꿈틀거리는 벌레를 직접 목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시설 측이 정수기를 일반 수돗물로 채우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해명 대신 눈앞에 명백한 증거를 믿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이민세관 단속국은 해당 시설이 인근 지역 주민들과 똑같이 시 당국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들이 급격한 학생 수 감소라는 학생 절벽에 직면하면서 학교 통폐합과 교사 감원 등 교육 현장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LA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하락과 높은 주거비 부담이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학생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공동 분석에 따르면 2025-26 학년도 기준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학생 수는 2015-16, 즉 10년 전보다 1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터스쿨 등록 학생은 같은 기간 약 27% 증가했지만 전체 공립학교 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약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공립학교 학생 절벽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갔나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죠. 뭐 출산율 하락? 캘리포니아는 출산율 하락과 거의 맞지 않는 주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게 맞는 분석입니다. 대부분 차터스쿨, 매그넷스쿨, 그리고 사립학교로 많이 간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 2027학년도 입학을 위한 공통원서 커먼앱이 8월 1일로 기해 오픈되면서 미국 대학 입시 시즌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대학 입시가 팬데믹 이후 변화된 입시 환경과 AI의 인공지능의 확산, 표준시험 정책 변화, 연방정부의 대학 규제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특히 일부 명문대학교들은 추가 SAT를 폐지하는 대신 SAT와 ACT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등 입시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대학 입시에서 주목해야 할 7가지 변화를 소개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달라진 입시 환경에 맞춰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명문대학교에서 추가 SAT를 폐지했다는 점, 그러면서 SAT와 ACT가 다시 중요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합격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고 조기 전형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생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소수계 우대 폐지 후폭풍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하버드하이츠 지역에 방치됐던 100년 된 단독주택이 퇴역 군인들을 위한 안정 보금자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비영리 주택개발기관 홀로스 커뮤니티스는 퇴역 군인을 위한 영구 지원 주택 프로젝트 스텝스 온 샌 앤드류스 완공 기념 리본 커팅식을 지난 3일 개최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100년 된 기존 단독주택을 보존 개조해 8개 스튜디오 유닛으로 조성하고 뒤편 부지에 12개 유닛을 추가 건설해 총 20가구 규모의 영구 지원 주택으로 전환한 프로젝트입니다. 주말에 장 보셨습니까? 장바구니 물가 만만치 않다. 점점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주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가주 등 전국에서 식료품 가격이 2019년 초 대비 올해 무려 33%나 치솟아 지난 50년간 가장 큰 폭의 인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식료품값 상승은 서민층의 재정에 집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면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거나 굶주림 현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연방노동부사나 노동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식료품 가격 폭등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기후재해, 국제분쟁, 관세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련 제품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식료품 무료 지원 프로그램 스냅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무상으로 식료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라는 서민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 기생충 감염으로 발병하는 사이클로스포리아증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사이클로스포이라증과 관련이 있는 미국 내 첫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2명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 후 장질환과 탈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이클로스포이라증이 통상적으로는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라며 이번 사망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덧붙였는데, 이 질병통제예방센터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질병들이 요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보건당국도 뭔가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 인권특사가 인도적 대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 신청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방북 허가를 쉽게 내줘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특사는 워싱턴 DC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가 2017년부터 시작돼 매년 갱신되면서 2027년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지난 10년간 금지 조차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공개적 평가가 없었다면서 관광객뿐 아니라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도 현재 막힌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지 조치 이후 소수의 미국 시민이 인도적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북한을 방문하긴 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는 현저히 작은 규모라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에 대한 방북 금지 조치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 상대해본 경험이 많은 이들이 좀 더 북한에 쉽게 갈 수 있다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대북 인도 지원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도 함께 펼쳤습니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개봉 첫 주말 북미 박스 오피스에서 가장 크게 흥행한 영화 기록 결국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역대 4위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죠. AP통신 어제 집계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4의 북미 개봉 주말 총 흥행 수입이 3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추산치 3억 5,500만 달러를 뛰어넘는 것으로 종전 개봉 첫 주말 최고 기록을 세웠던 어벤져스를 결국 앞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미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첫 주말 9억 3,2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파이더맨 4가 세운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파이더맨 4가 북미 개봉 전 예매 성적으로도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달에 진행됐던 시사회 수입 역시 7,2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수년째 이어졌던 슈퍼히어로 영화 부진을 깼다, 이런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분석됐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남겨도 세금은 몇 억밖에 내지 않는다며 근로소득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정부 세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와 7시간 넘게 회의를 열며 부동산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데 이어 세제를 파고든 겁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1: 근로소득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49.5%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 실제 양도세는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하루 전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은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놓고 이번 개편안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중과를 폐지한 게 아니라 매도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만 줄였다가 오는 2029년이 되면 원상복구시키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2: 중과율을 저번 만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0% 30% 중과한다. 네.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좀 정책 설명할 때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1: 이 대통령은 내각의 부동산 공급과 금융대책에 대한 추가 보고도 지시한 상태인데 지지율과 직결되는 부동산 해법 마련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후폭풍도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핵폭탄을 투하했다며 총공소에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엄호하면서 일부 논의의 여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3: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 거주 이전 자유의 족쇄인 이사금지법이라는 비유로 일부 세금 인상 방침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4: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3: 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정책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매물 실종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5: 표 계산에 몰두해서 선거 국면에서는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국민에게 세금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3: 정책 발표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민주당은 이튿날에서야 국민의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옹호했습니다.
6: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국민의 수용성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의 추가 논의 여지를 시사했는데 수도권 중심 부동산 민감층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7: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여야 모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론과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법안의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세금 정책까지 정권마다 큰 파장을 불러왔던 대형 이슈인 만큼 여야 여론전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0: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곧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투표율 오입력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8: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의심 사례가 경기 시흥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시흥 선관위가 오전 9시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관내 세계동 투표자 3,600여 명을 누락한 뒤 9시 투표율을 바로잡지 않고 10시 투표율에 한꺼번에 반영한 겁니다. 벌써 경기도에서만 세 번째 사례, 국민의힘은 오류를 조작으로 덮는 작업이 중앙선관위 지침 아래 조작적으로 이뤄졌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9: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하지 말고 가감해서 다른 시간대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이메일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8: 민주당도 선관위가 국민을 우롱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해체 수준의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태의 본질을 가린 채 부정선거론으로 몰고 가는 데 모자라 대통령과 여당까지 억지로 끌어들이려 한다. 견제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0: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선거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8: 선관위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특검을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면 국회의장 위촉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3명씩, 총 6명을 선별하면 국민추천위가 먼저 이를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11: 양당 모두 신속한 특검을 외치고 있지만 추천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순탄치 않은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4: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5: 아빠!
14: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6: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7: 눈은 밝게,
18: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7: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7: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양대 정당 가운데 민주당이 근 10년 만에 공화당을 제치고 경제 운영을 더 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 이란전쟁 해법이 뾰족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더 떨어졌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7%는 민주당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공화당은 3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7%는 잘 모르겠다라고 나타났습니다.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을 제치고 경제 운영을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부분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전체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초반 경제 문제에서는 계속 우위를 점해왔다며 공화당 우위는 트럼프 2기에서 꾸준히 약화해왔고 이란 전쟁으로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몇 달간 그 격차가 좁혀졌다라고 짚었습니다. 만약 지금 중간선거가 치러지면 어디에 투표하겠냐,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42%는 민주당을 꼽았고 공화당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소속 유권자들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12%포인트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로이터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37% 지난달 조사보다 2%포인트가 떨어진 35%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명소 리플렉팅 폴 파손 용의자에 대한 공소기각 요청의 경로, 측근인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의 해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로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의 분노 수위를 고려할 때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피로 검사장을 불러 만날 예정이며 그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참모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리플렉팅 풀 파손 용의자인 전 국가대표 카누 선수 데이빗 허른에 대해서 워싱턴 연방검찰청이 대배심 기소를 취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내셔널몰에 리플렉팅 풀 이름을 그대로 파란 하늘과 주변 건물을 표면에 비추는 연못으로 꾸미기 위해 $1,000,000가 넘는 돈을 들여 물을 빼고 바닥을 칠하는 공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기후 속에 녹조류가 퍼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졌고 그 와중에 리플렉팅 풀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반달리즘이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른을 기소했습니다. 리플렉팅 풀 바닥 방수 자재가 벗겨진 게 허른의 고의 훼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선 리플렉팅 풀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할 희생양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허른의 기물 파손이 아닌 보수공사 부실 시공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반발을 한 반기를 든 모양새가 펼쳐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친 트럼프 인사로 분류되어 왔던 피로 검사장 저격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원로 여성 정치인 케이 그레인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텍사스 최초의 공화당 소속 여성 하원의원이자 전직 하원 세출위원장 그레인저가 자택에서 별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레인저 의원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계에 발을 들인 그레인저는 우연한 계기입니다. 교사였던 그레인저는 집 주변 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내면서 포토스시 도시계획위원이 됐고 이어 시의원에 도전해 성공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놨던 인물입니다. 주요 인공지능 모델이 외부기관 시스템에 침입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보안 테스트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첨단 AI 모델의 해킹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테스트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엔스로픽, 오픈 AI, 구글, 메타 등 주요 AI 개발사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만든 동영상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공식 외교 루트를 통해 미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트럼프 정부의 일본 애니메이션 무단 사용과 관련해 지난 4월, 6월 주일 미국 대사관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문제가 된 동영상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유희왕, 나루토 등의 인기 캐릭터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리면서 정책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포켓몬의 주인공인 국토안보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홍보에 멋대로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의 주제가가 흘러나왔고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의 모습이 포켓몬 카드처럼 튀어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도용이 반복되자 일본 정부는 공적 기관이어도 지적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작사 허락이 필요하다며 저작권 침해와 작품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배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적 재산권 문제 중국에게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CNN에 출연해 홍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자폐증 등을 놓고 진행자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한 케네디 장관은 파우치 전 소장에게 코로나 대응 실패 책임을 지우는가 하면 백신, 홍역,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관련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먼저 지구상 어떤 국가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존스 홉킨스 의과대 자료를 바탕으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지만 케네디 장관은 코로나로 사람을 겁주려고 하고 그게 CNN이 하는 일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홍역 대유행 역시 파우치 소장의 책임이라며 코로나 봉쇄 때문에 아이들이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폐증과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의 연관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은 극에 달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이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당신이 과학자가 아니라서 아마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진행자 배시도 당신도 과학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뷰는 불쾌감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최악의 인터뷰가 됐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대두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런가 하면 대만 국방수장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었던 미군의 군사훈련 지원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대만과 미국과 관계는 굳건하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패트리엇 미사일 추가 확보를 위해 로비를 벌이는 가운데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해임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칭령을 통해 스테파니 시마 주미 대사를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파니 시나 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위 해제 요청은 혼자서 결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아직 해석은 분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하마스 무장 해제도 이스라엘이 사실상 반대하면서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무장 해제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재국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YTN입니다.
1: 지난달 31일 열린 내각 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와 무장 해제라는 기념비적 합의를 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만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 Israel is very happy about it. Israel helped us, and they've been very good. They've been very good about it. Most people said that would be a deal that would be undoable now.
1: 하지만 이스라엘은 만족과는 거리가 먼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가 정말 무장 해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정보 당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먼저 철군할 경우 하마스는 빠르게 테러 인프라를 재건해 이스라엘을 다시 위협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철군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공습으로 무장 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재국에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멈추도록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1년 반이 지났지만 가자 지구 주민들은 지금도 공습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마스 보건당국은 지난 2일 가자지구에서 공습으로 숨진 사람이 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최근 몇 달간 보고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 규모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0: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철수를 조건으로 무장해제 합의한 뜻을 밝힌 후에도 이스라엘의 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콜라이 몰라데노프 평화위원회 가자지구 담당 고위대표는 가자 전역에서 이틀간 이어진 공습으로 민간인들이 숨지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의료물자 파괴되고 있다라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유럽이 유례 없는 폭염과 산불, 가뭄,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을 잇는 다뉴브강과 라인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전력 생산, 물류, 비상 걸렸습니다. YTN입니다.
3: 이번 주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곳곳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휩쓴 산불은 이제 그리스에서 악화하고 있는데요. 남부 해안에서 강풍을 타고 아테네 주변까지 확산하면서 소방관들이 일주일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습한 저지대인 네덜란드에서조차 대형 산불이 발생할 정도로 유럽이 최악의 가뭄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장기간 지속된 건조한 날씨가 유럽 전역의 농작물 수확량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포강의 수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농업용수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냉각수를 끌어다 써야 하는 원전들이 비상입니다. 루마니아는 냉각수가 모자라자 물길을 바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뉴브강에서 안반을 폭파했습니다. 헝가리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유일한 원전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초 어제부터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자발적인 전력 소비 절감으로 인해서 일단 하루 이틀은 더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 헝가리 전력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팍스 원전은 현재 생산량이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럽 내륙의 물류동맥인 독일 라인강의 수위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독일 산업계와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평소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물류비용이 급등해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유럽을 덮친 6월 하순 27개국에서 모두 만 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만여 명 더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폭염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산불로 스페인에서는 지금까지 15만 헥타르, 프랑스에선 11만 5천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유럽을 휩쓴 산불과 폭염으로 인한 피해액은 30억 유로, 5조 원을 넘어섰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자체 데이터를 통해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그리고 루마니아 등 피해가 가장 큰 5개국의 상황을 종합한 건데요. 여기에 다른 국가들의 폭염 상황이 반영되고 가뭄 피해까지 집계되면 유럽 전역의 경제의 손실은 훨씬 더 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지현입니다.
0: 2026년 8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모닝뉴스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이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제약회사들이 힘이 강합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하고 FDA에서도 로비 활동이 잘 통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약약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생제와 같은 약물 남용은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지만 남용될 경우 세균의 면역성을 키워서 다음에는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하고 몸속에 좋은 균까지 죽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도 많이 잡수시는데 스트렙토마이신, 젠타마이신, 네오마이신들은 귀 속에 있는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두뇌의 전정기관에도 독성을 일으켜 난청, 이명 또 손을 떠는 수전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사회에서 이명을 유발하는 첫 번째 범인이 항생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은 혈압약을 대부분 복용을 하시는데 현재 시중에 처방되고 있는 혈압약은 크게 나뉘어서 말초혈관 확장제, 이뇨제 또 베타블라커 계통 약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뇨제를 많이 드시는데 그중 신장이 루프에 작용하는 이뇨제들, 즉 루프란 신장 내에 고리같이 구불구불하게 생긴 부분을 루프라고 합니다. 정상인은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수분의 90% 이상이 신장이 근위 세뇨관 그리고 루프 등에서 흡수되면서 다시 몸에서 재활용이 됩니다. 그 이뇨제 중에서 라식스, 뷰맥스, 에데클린과 같은 약약들은 수분이 신장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인데 이런 약들은 장기간 복용 시 이명이나 난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료 행위는 인간의 삶의 질과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성한 것입니다. 언제나 신중을 기하여 약을 처방하며 의사는 충분한 이료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드려야 합니다. 또 한약을 처방할 때에도 환자가 최근에 복용했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약과의 상호작용도 잘 고려를 하여 한약을 처방을 합니다. 오늘까지 다섯 번에 나누어 이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5: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4: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5: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AM 1190 라디오쇼.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4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란으로 가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무력 충돌을 이어왔던 미국과 이란이 당장은 대화하지 않지만 중재자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중재국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아란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당장 양국 간의 직접 대화를 포함한 일정은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오만을 비롯한 영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란사리 대변인은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과 관련해 중재국들의 노력이 단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우리의 목표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고 해협을 다시 개방하며 양국 간 외교를 재개하는 데 맞춰져 있으며 매우 진전된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면 머자나 평화 회복에 기여할 포괄적 합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늘이나 내일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오늘 CNBC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군사작전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조처를 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현재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 생각에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협을 개방하고 이 분쟁을 좀 더 정상적인 국면으로 이끌어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경우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상황이 다소 위험하긴 했지만 지금도 꽤 많은 선박이 빠져나오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은 곧 다시 안정화될 것이고 전 세계에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뭐 통항이 자유롭게 무료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스캇 베센트 장관이 오늘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해협의 연안국 이란과 오만이 구체적인 수준까지 협의를 좁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고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가는 양국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 보안 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반씩 나눌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이야기와 상반되죠. 이와 관련해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선박이 해협을 통항할 수 있는 항로를 담은 지도를 교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두세 개 분리된 항로가 아니라 양방향 통항이 가능한 단일 항로를 오만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전처럼 자유롭게 통항해야 한다고 압박하지만 이란은 이에 대한 주권적 통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 초기 이란은 통행료에 집중하는 듯 했지만 이후 선박의 통항을 이란이 허가하는 식의 통제권을 공식화하는 쪽으로 주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전쟁과 협상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렛대라는 사실이 입증된 데다가 이란도 해협 통제권 장악을 위해 큰 인적, 물적 피해를 감수한 만큼 이를 양보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방안을 이란과 논의하고 있고 통행료 부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중재국 오만이 통항 협상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통항 합의를 수용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과 오만의 합의가 발표될 경우 개방된 국제수역이던 이 해협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한

0: 이렇게 주장하면 또할 말도 없네요. 와이텐입니다.
1: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8척, 3일 역시 고작 11척에 그쳤습니다. 이란 전쟁 이전에 하루 평균 100척 이상이 해협을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90%나 줄었습니다. 이란이 노골적으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거의 매일 선박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들었는데 이란은 자신들이 정한 항로를 벗어나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협 개방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일축했지만 해협을 공유하고 있는 오만과는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어올 때는 이란 수역을, 나갈 때는 오만 수역을 이용하고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해 반씩 나누겠다는 겁니다. 다만 오만은 수수료 대신 이른바 자발적 기금 형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자유로운 통항만 보장된다면 비용을 일부 감당하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이미 물라카 해협에서는 시설 유지 보수 명목으로 해운사들이 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부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오만이 협상의 중재국인 걸 고려하면 미국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데이터 센터가 이란의 공격 목표로 부상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전쟁 초기부터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바레인에 위치한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는 지난달 말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 같은 공격 이후로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미국 군 정보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국방부가 9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 군도 이란의 데이터 센터 한 곳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민간과 군사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전쟁 표적이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걸프 국가들이 추진하는 AI 산업 육성 전략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도 미국과 총 2조 달러 규모의 AI 관련 투자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를 노린 이란의 공격이 중동 국가들의 AI 투자 안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약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험료 상승과 함께 투자 위험 프리미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대규모 공습 예고를 번복했지만 이란은 우리가 언제 대화한다고 했나요? 라면서 대화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협상을 반복하는 트럼프 패턴을 파악한 이란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쟁 주도권 이란에 넘어갔다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가 대화가 재개됐다며 취소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하기 전에 이란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는 데 대해선 이중적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3: When we talk, we say we're talking. If we're not talking, when you ask me, no, we're not talking. I'll say it. But we are talking right now. We're talking. And we're talking at the request of Iran.
2: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닌 미국은 빠지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격과 대화를 오가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군사적 압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엔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의 타코 패턴을 이란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 철회 전에도 최소 6차례의 타코가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협상 등을 이유로 번복하고 있는 것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패를 읽은 이란은 이제 쉽게 조종당하지 않고 트럼프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세계 최강을 자부해왔던 미군. 무기고가 비어가면서 안보 전선에 전례 없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불과 수개월 만에

0: 절반 넘게 증발했고 주력 전투기 대수마저 법정 하한선 밑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미군의 실제 전력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트입니다.
1: 미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 동원한 이란과의 소모전을 치르며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방공망의 고갈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분석 결과 패트리엇과 사드 등 핵심 요격미사일 재고의 절반 이상이 수개월 만에 소진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쇠퇴한 방산 생산 라인 탓에 소진된 미사일을 예전 수준으로 다시 채워넣는 데만 최소 3년에서 8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선뜻 단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요격미사일의 심각한 고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 I think at this point the U.S.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munitions. It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air defense capabilities, as has many of its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1: 미군 유럽 사령부는 전력이 중동에 쏠려 러시아 견제와 미 본토 방어가 위협받고 있다며 펜타곤에 비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중동과 유럽 양쪽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무기가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공군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는 미 공군의 전투기 보유량은 창설 78년 역사상 가장 작고 노후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구형 두 대가 퇴역할 때 신형은 한 대만 들어오는 구조 탓에 주력 전투기 대수는 법정 하한선인 1145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27 회계연도 신규 구매 물량도 62대에 그쳐 오는 2028년엔 미 공군 전력이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핵탄두 1000개를 목표로 군사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지만 미국의 방위 산업은 완전히 발이 묶였습니다. 핵심 부품의 공급망 병목과 숙련 인력 부족으로 당장 전쟁이 나도 무기 생산을 단기간에 늘릴 확장 능력을 잃었습니다. 동맹국은 물론 본토 방어마저 위태로워진 초강대국의 빈 무기고가 글로벌 안보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8: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9: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0: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9: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0: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9: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LA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렌초 팔로스 버디스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행사에 참석합니다. 올리비아 웰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이룬 성과를 강조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중산층 감세, 미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 그리고 크게 감소한 범죄율 등을 오늘 공화당 전국위원회 만찬에 참석해 이런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이동 일정, 경호 계획, 뭐 당연하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언제 LA 국제공항 인근이 교통이 통제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 강화로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불법 체류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이민정책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내 한국 국적 불법 체류자는 14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추산치인 11만 6천 명보다 2만 6천 명, 2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최근 LA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 캘리포니아 주요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이민자 사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리연합의 매슈 도야마 변호사는 최근 일주일 동안 캘리포니아 공항에서만 10명이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체포됐다며 출발 게이트에서 단속은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권리연합은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소지했거나 영주권,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신분 확인이나 구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선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이용하기 전 자신의 체류 신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받고 변호사에게 이민법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국제선 아니고 국내선에서도 이렇게 이민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2027학년도 입학을 위한 공통원서 커먼 앱이 8월 1일을 기해서 오픈되면서 미 대학 입시 시즌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대학 입시가 팬데믹 이후 변화된 입시 환경과 인공지능의 확산, 표준시험 정책 변화, 연방정부의 대학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입학사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고 지원자 수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또 AI를 활용한 글쓰기 확산으로 에세이가 학생의 실제 역량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신뢰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라는 점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7가지 올해 대학 입시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를 소개했는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1번, 명문대들이 추가 에세이를 폐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AI로 인한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SAT와 ACT가 다시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면서 합격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전망했습니다. 또 조기 전형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등록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대학들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조기 전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유학생들에게는 변수가 적지 않아 유학생들의 합격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마지막으로 소수계 우대 폐지 후 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에서 식료품 가격이 2019년 초 대비 올해 무려 33%나 치솟아 지난 50년간 가장 큰 폭의 인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식료품값 상승은 서민층의 재정에 집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면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거나 굶주림 현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 폭등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기후재해, 국제분쟁, 관세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국에서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이 스냅,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무상으로 식료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라는 서민층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은 소득의 3분의 1을 식비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때문에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AP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이 미세 기생충 감염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았어요. 양상추다. 일단 거기까지만 나오고 양상추 업체 두 군데에서 리콜 조치가 진행이 됐지요. 그런데 이 사이클로스포아라증, 스포리아증, 사이클로스포리아증 결국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사이클로스포리아증과 관련이 있는 미국 내 첫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라고 밝히고 모두 두 명이 사망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망자 두 명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때문에 감염 후 장질환과 탈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단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통상적으로는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라며 이번 사망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는데 예전에도 질병통제예방센터나 보건당국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례적이지 않게 사망자, 확진자, 감염자 크게 증가한 사례가 지금 상당히 여기저기 많은 상태입니다. 올여름 사이클로스포리아증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총 18,00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굉장히 예,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연쇄 증오 범죄 피습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50대 한인 남성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브루클린 한인회는 맨해튼 센트럴파크 웨스트와 84가 인근 노상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등을 찔리는 중상을 입은 아시안 남성은 한인 50대 성모 씨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범인은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주로 외치는 신은 위대하다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주 킹 카운티에서 UCLA 재학 중이던 21살의 대학생 다이아나라 니콜 우르비아 루이스가 건물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UCLA 재학 중이던 학생은 시애틀의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여름 마케팅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 당일 버크 길먼 트레일 인근의 건물 창문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공이었던 고인은 교내 최초의 패션 동아리 공동회장이자 소로리티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변에 깊은 사랑을 받았던 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속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서 롱비치시가 시 전역에 18대의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롱비치 블루버드와 알테시아 블루버드를 포함해 18개 주요 지점에 설치되는 이 자동 단속 카메라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리는 차량을 적발하게 되며 시 당국은 지난해 1990년대 이후 최다인 53건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과속이 치명적인 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8개 장소에는 차량 속도 경고 표지판도 함께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규정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전할 경우 시스템이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최대 $5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교차로마다 이 불법 도로 점거가 벌어지고 있는 교차로마다 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도로 점거하고 이 자동차 빙글빙글 돌리는 스피닝이라고 하죠. 이 도넛 만들기 이런 거 하는 친구들도 빨리 적발해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로 유지 보수비까지 모두 벌금으로 물려야 한다라는 주민들의 성원도 있습니다. 성화도 있습니다. 의료 응급시설이 부족한 웰로브룩 지역 주민들을 돌봐왔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커뮤니티 병원이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연간 2만 5천 명을 수용하도록 지어진 이 병원은 최근 한 해 동안 5배에 달하는 환자를 받아내면서 병상 부족과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당장 내년부터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재정 공백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매년 13개 병원에 지원되는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배분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실시 여부를 오늘 표결에 붙일 예정인 가운데 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원이 절실한 곳이 어딘지 명확히 드러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커뮤니티 병원은 결국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적 자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으면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건물 앞에서 병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잠시 뒤부터 할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어젯밤 105번 고속도로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밤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 110번과 105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운전자는 고가도로에서 무려 100피트 아래에 있는 하버 프리웨이 C라인 메트로역 주차장 구역으로 튕겨나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이번 치명적인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 등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캄튼 지역에서 도난 차량을 몰고 도주하던 운전자가 경찰 추격 끝에 다중 추돌 사고를 내고 체포되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 오후 2시 25분쯤 알론드라 블러버드와 산타페 에비뉴 인근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을 시도했으나 운전자가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주 차량은 불과 두 블록을 이동한 뒤 산타페 에비뉴와 미르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다른 차량 두 대와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도주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도보로 달아났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 여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벨리 빌리지 지역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흉악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7살 남성 로드리고 멜가르가 어제 오전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멜가르는 지난달 19일 노스 할리우드의 한 체육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뒤에서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침 목격자들의 개입으로 범행이 중단되면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시민들의 제보를 단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1일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으며 주로 대중교통과 버스 노선을 이용해 이동해온 멜가르가 인근 다른 체육관 주변에서도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롱비치에서 열린 반스 워프드 투어 콘서트에 참석했던 20대 남성 데이비드 그라나도 주니어가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고 숨져 유가족들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펀드미 페이지에 따르면 여자친구, 형제 등과 함께 공연을 찾았던 그라나도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응급수술과 며칠간의 생명유지 치료 끝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롱비치 경찰서가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차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제 측은 성명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유가족들은 장례 비용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추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몇 달간의 수사 끝에 총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뉴베리 파크 주민 3명을 체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테레사 드라이브 인근 주택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순찰 경관들이 출동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용의자 프랭크 홀저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도난당한 총기들을 압수하고 총기 소유자인 49살 타시아 더닝을 첫 번째 용의자로 특정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총기 폭력 근절 프로그램 전담 수사대 등이 지난 5월 더닝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미등록 돌격용 소총을 포함한 총기 14정과 수천 발이 탄약, 대용량 탄창 50여 개, 그리고 엑스터시 등이 발견되어 더닝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어 자택에 새들어 살던 30살 카스탄 존스의 방에서도 미등록 권총과 코카인 등이 추가로 발견되어 지난달 12일 구속되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마약 사용 및 불법 총기 거래에 연루된 또 다른 주민 30살 랜달 코타까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달 15일 코타의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돌격용 소총과 미등록 권총 등 총기 고점과 대용량 탄창, 수천 발이 탄약을 압수하고 코타를 체포했으며 이들 3명이 사건은 현재 벤추라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넘겨져 기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달 28일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리알토에 위치한 한 할인 소매점을 압수수색한 결과 남가주 전역에서 발생한 화물 절도 사건들과 연관된 50만 달러 이상의 도난 물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찰대 산하 화물절도 전담반이 투입된 이번 수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남가주 곳곳에서 벌어진 도난 화물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공개된 사진에는 방고속 트레이드 트레일러 내부의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당국은 조직적인 화물 절도를 근절하고 도난 재산을 회수해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회수된 물품들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반이민단속 시위 도중 경찰 차량에 점화 액체를 붓고 경찰관들을 향해 전동 킥보드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링컨 하이츠 거주 23살 야추아 마우리시오 플로레스에게 연방교도소 37개월 형이 선고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시민 불복종 상황에서 법 집행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플로레스는 지난해 6월 8일 LA 다운타운과 웨스트레이크 지구 등지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반대 시위 당시 101번 고속도로 위메인 스트리트 고가도로에서 불타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에 플라스틱 물병에 든 점화 액체를 부어 불길을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플로레스가 두 번째로 액체를 부은 뒤 다른 공범과 함께 고가도로 난간 너머로 전동 킥보드를 집어던져 아래에 있던 경찰관들과 차량의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행동이 사망이나 중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 플로레스에게 연방검찰은 법 집행관을 향한 폭력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일 아이다호주 트윈폴스의 인앤아웃 버거 매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LA 카운티 출신 남성과 북가주 거주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총 4명이 숨지고 7명 이상이 다친 가운데 희생자 중에는 LA 캐년 컨트리에서 성장한 59살 크리스토퍼 크론치와 스톡턴 출신의 23살 인앤아웃 매니저 애슐리 가리바이가 포함되었습니다. 크론치는 밝고 유쾌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새로 오픈한 트윈폴스 매장의 직원 교육차 방문했던 가리바이는 자신의 매장 운영의 꿈을 키워오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주위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단독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총격범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이며 현장에 있던 비번 경찰관과 무장 시민의 신속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남가주 해안을 강타한 높은 파도로 인해 말리부의 인기 해변인 웨스트워드 비치 일대가 심각한 침식 피해를 입어 당국이 통행을 무기한 차단했습니다. 포인트 듐 인근 해변으로 이어지는 웨스트워드 비치 도로는 지난주 후반부터 주말까지 이어진 거센 파도의 영향으로 도로 아래 지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일부 구간은 최대 8피트에 달하는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인근 해변 화장실까지 폐쇄되었고 톨게이트와 포인트 듐의 주차장을 지난 도로는 안전상의 이유로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통제되었습니다. 당국의 거듭된 출입자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서객들이 여전히 통제구역 주변을 찾고 있는 가운데 줌바비치를 비롯한 인근 주차장 등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가 오는 11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도산 동상 건립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리버사이드 다운타운에 세워진 안창호 선생 동상의 건립 25주년을 기념하고 도산의 독립정신과 교육철학, 봉사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고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측은 밝혔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25년 동안 리버사이드의 안창호 동상이 한인사회 역사 교육과 정체성 함양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산 동상 건립 25주년 기념행사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리버사이드 다운타운의 도산 안창호 동상에서 헌화식으로 시작해 이후 고 홍명기 회장 묘소 참배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한인타운 아로마센터 5층 더 윈 뱅큇 홀에서 도산 동상 건립 25주년 기념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 학원 본부에서 2026-27학년도 1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사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11개 지역 한국학교 교사 120여 명이 참석해 새 학기 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멕시코에서 한국어 교육이 크게 확대됩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멕시코 한국 교육원은 멕시코 주요 지역의 교육기관들과 한국어반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가을 학기부터 멕시코 내에 13개 학교에 한국어반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내 한국어 수업을 정식 도입한 학교는 20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재미대한 LA체육회가 지난 1일 그리피스팍에서 개최한 제1회 한인사회 마라톤 대회가 참가자 4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남가주 한인사회 최초로 열린 이번 대회는 유소년 선수 육성과 내년 미주체전 참가 선수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하프마라톤과 10K 코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타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배우기 열기가 뜨겁다는 소식입니다. 부경 국제 계절학기에 참가한 9개국 19개 대학 외국인 학생들이 부산 남구 국립부 경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대연 캠퍼스에서 서예를 직접 체험해봤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가든그로브 씨가 오는 6일 내일 모레죠 목요일 오후 5시 30분 하르딘 데 로스 니뇨스 공원의 개선 공사 완공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하르딘 데 로스 리뉴스 공원을 이제 이번 주말부터 가든그로브 지역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바인 씨는 다음 주 화요일 11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제프리 오픈 스페이스 트레일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다리 오픈식을 갖는다라는 소식 역시 전해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석유회사들을 향해 소비자 판매가를 낮추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쉐브론과 엑슨모빌 등 글로벌 석유 메이저 회사들을 거론하고 어떤 회사는 전년도보다 12배나 많은 이익을 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렌트유 상승해서 지출이 많다 이런 얘기는 다 어디로 간 건가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네, 석유 회사들은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쉐브론은 올 2분기 12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에 달합니다. 엑슨모빌도 2배로 순이익이 늘어난 145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그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소매 가격,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향신료 수입업체 버렌 앤드 베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허럴러지 등 중소기업 두 곳도 지난달 24일 강제노동 관세 부과 당일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엔화 방어를 위해서 총 13조 7,800억 엔을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은행 계좌 분석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틀에 걸쳐서 이같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시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조했다라는 추측도 일기됐습니다. 가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은 일본이 시장에 개입했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도 공조에 나섰습니다. 사스키 일본 재무상은 담화를 통해 지난달 31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이 같은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엔화는 개입 전 달러당 164엔에 근접해 198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렸지만 이후 강세로 돌아서서 도쿄 시장에서는 156엔, 달러당 156엔대 후반에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 일본 은행이 이르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엔화, 일본의 엔화 부양에 따른 연쇄적인 기대 효과를 언급하면서 한국 원화가 과도한 변동성을 보여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오늘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고 많은 사람은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이런 언급은 엔화 약세가 한국 원화를 비롯해 아시아 통화 가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했지만 시장에서 이번 개입이 엔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응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달러화 대신 유로화를 팔아 엔화를 매입한 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일본의 공동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가 없다면 엔화는 다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가면서 4년여 만에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으로 원자재와 물류비가 치솟으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입니다.
1: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전월 대비 2.3포인트 오른 55.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지난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 증가세가 강해지면서 제조업 고용지수는 33개월 만에 처음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등 투자 확대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한 선제 주문 수요가 제조업 활력을 이끌었습니다.
2: There's really only three stories in the market right now. You've got the war, you've got the deficit, and you've got AI.
1: 하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해상 수송로가 막히면서 원자재 비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입고 시간도 늘었습니다. 설문에 응한 기업 62%는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가격 변동성과 이란 전쟁을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유사들 향해 즉각 기름값을 낮추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공급 부족을 이유로 유가 상승폭에 비해 기름값을 과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Based on a shortage, they're making too much money. I don't like it. And they better cut the retail price, the consumer price.
1: 이날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갈등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에 하락했고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경기와 업계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데다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6: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5: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2: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이렇게 부를까요? 자,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시장 문 닫았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만료가 됐죠. LA 다저스 최대 승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ESPN은 2년 연속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인 좌완 투수 테릭 스쿠버를 데려와 선발진을 보강한 다저스를 주저없이 최대 승자로 평가했습니다. 다저스는 이렇게 되면서 테릭 스쿠버, 야마모토 요시노부, 오타니 쇼헤이, 블레이크 스넬, 타일러 글래스노우 꿈의 선발진을 구성해 3년 연속 월드시리즈를 제패할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검증된 투수인 클레이 홈즈와 케빈 고즈멀 영입해 선발진을 보강한 시카고 컵스, 케이시 마이즈와 로비 레이로 역시 선발 마운드를 높인 샌디에고 파드레스, 루이스 가르시아 주니어와 엘리오트 라모스로 오른손 장타자 공백을 메운 뉴욕 양키즈, 이렇게 승자로 분류됐습니다. 사실 이 스쿠벌은 다저스하고 미러키가 정말 구애 작전을 많이 펼쳤는데 결국 다저스에게 스쿠벌을 뺏긴 미러키 브루어스가 최대 패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스쿠벌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스쿠벌을 잡을 여력이 없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쿠벌을 트레이드하면서 유망주들을 받는 그런 트레이드를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쿠벌이 다저스에서 계속 꾸준히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이렇게 트레이드로 와서 한 반년 정도 다저스에서 뛰고 그리고 장기 계약을 통해 다른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이 그동안 몇 있었습니다. 맥스 슈어저가 그랬고요. 다르비슈가 그랬고 그리고 매니 마차도가 그랬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스쿠벌 선수 오늘 등판합니다. 이정호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주전들이 대거 트레이드된 어제 멀티 홈런을 치면서 공, 수, 주 펄펄 날았습니다. 공격에서 멀티 홈런, 수비에서 호수비 몇 개 펼쳐졌죠. 그리고 주루에서도 도루를 기록하는 등 뭐 어제 혼자 펄펄 날았습니다. 이정호 선수는 어제 텍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타수 3안타, 도루 1개, 3타점, 2득점, 홈런 2개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10번째 3안타 이상의 불방망이를 휘두른 이정호 선수는 시즌 타율 3할 6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송성문 선수는 3타수 1안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송성문 선수 굉장히 부진하죠. 네, 부진한 상태 타율 2할 8리입니다. 1할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뭐 문제는 출전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잘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송성문 선수 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송성문 선수는 경기할 때 껌을 안 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을 16강까지 이끌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미국 국가대표팀과 연장 계약을 맺어 2030년까지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4년 계약 연장에 합의를 했습니다. 때문에 2030년 월드컵까지 미국 대표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손흥민, 이 토트넘 감독이었죠. 근데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로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 포체티노 감독 연봉 정도면 네,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클롭 감독도 마찬가지고 독일로 간 클롭 감독 이미 독일로 갔죠. 포체티노 감독 미국 대표팀에 잔류하게 됐죠. 만약에 한국 축구대표팀 축구협회에서 포체티노 감독에게 접촉을 했다면 손흥민 선수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도 계속 남습니다. 2026년 8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편안한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8: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7: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8: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7: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8: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9: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10: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9: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10: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미국에서 기생충 감염으로 발병하는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 감염병과 관련된 사망자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복지부는 어제 사이클로스포리아증과 관련이 있는 미국 내 첫 사망 사례가 확인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두 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시니어들이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는 분변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할 때 감염되는 장질환입니다. 일주일가량의 잠복기를 거쳐서 설사와 식욕부진,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미열과 구토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확산세가 커지면서 고령자들을 특히 위협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올여름 미국에서 사이클로스포리아증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일어나면서 FDA와 CDC가 현재 이를 대대적으로 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감염 사례가 18,000건 보고되었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미시간주입니다. 지금까지 11,234건의 감염 사례가 미시간주에서 보고됐고 입원 환자 수는 1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시간주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감염 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데일리 팜을 통해서 유통된 양상추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해당 제품이 리콜되기도 했습니다. 자, 사이클로스포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기생충입니다. 오염된 물이나 토양을 통해서 채소에 붙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채소를 그래서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이 중요한데요. 안전하게 채소를 섭취하기 위한 핵심 요령과 세척 방법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론 가열조리입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 기생충은 약 7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는 사멸됩니다. 때문에 최근처럼 이처럼 이렇게 이제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 동안만이라도 생채소 이 샐러드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는 등 익혀 먹는 요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예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한인들은 상추나 깻잎을 또 생으로 먹어야 맛인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의 방법입니다. 샐러드나 쌈, 채소 등 이 생으로 꼭 먹어야 한다면 일반적인 세척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첫째, 통째로 구매하기입니다. 가급적 이미 잘려져 있거나 포장된 소위 커팅된 채소보다는 통째로 된 채소, 즉 홀헤드를 구매하는 것이 오염 위험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겉잎 제거하기입니다. 상추의 가장 바깥쪽 겉껍질과 잎은 서너 장 정도 떼어내고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흐르는 물에 씻기입니다. 고인물이나 싱크대 물에 담가두면 자연 세척이 될 줄로 생각하고 며칠간씩 이 담가두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그 미세한 기생충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흐르는 물에 잎을 한 장씩 떼어내서 문지르듯이 꼼꼼하게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앞뒤로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처 부위 도려내기입니다. 멍들거나 상한 부위, 심지어 가운데 주변은 기생충이나 세균이 서식하기 쉬우므로 과감하게 도려내고 먹습니다. 참, 그리고 참고로요, 식초를 탄 물이나 베이킹소다를 탄 물 또는 채소 전용 세정제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거는 잔류 농약이나 일반 세균 제거에는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이 사이클로스포리아 같은 기생충을 완벽하게 박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척은 물리적으로 이물질을 씻어내는 어떤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사실은 가장 좋은 건 가열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과 AI 데이터 센터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과 AI 데이터 센터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AI 산업의 근간이 되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현대전의 이 새로운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이 벌어진 이 페르시아만 주변의 AI 데이터 센터가 이 지역의 정유시설과 함께 미사일 그리고 드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공격 목표물인 중동 지역 내 시설 29곳의 목록을 최근에 공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소유한 AI 데이터 센터가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쟁 기간 동안 데이터 센터 최소 5곳에 대한 공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국 동맹국들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4곳을 공격했으며 이 가운데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는 지난 4월 30일과 7월 21일 두 차례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이란의 데이터 센터 한 곳을 공격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일반 기업의 이 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간 시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 AI 기술이 군사작전과 접목되는 현대전에서는 민과 군의 또 군과 민의 경계가 좀 흐릿해지는 곳이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란은 아마존 데이터 센터 공격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정보 활동에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90억 달러 규모의 합동 전투 클라우드 역량 사업 등에서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동 지역의 AI 센터가 아니더라도 미국 본토 내에 이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고 해도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뉴스는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자, 지역 주민들의 그 반대 이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전기 소비로 인해서 전기세는 올라가게 만드는데 피해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렇게 다 떠안고 있는 반면에 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기는커녕 빅테크 기업과 그 기업의 주주들에게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극렬히 반대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보다도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망 확충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일반 가정과 지역 내 소기업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전력 관련 반대 이유는 뭐 누가 봐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죠. 그런데 주민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말고도 차고 넘칩니다. 또 하나는 냉각용수 부족 문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초대형 서버가 지속적으로 내뿜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하루에 수백만 갤런의 물을 냉각수로 소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갖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물 부족, 더 나아가서는 물값 인상까지도 걱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뭄이 잦은 이 서부 지역이나 남서부 지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지역 상수도나 농업 용수를 고갈시켜서 지하의 우물을 마르게 만들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자, 반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소음 문제입니다. 내부 서버를 시키는 대형 냉방 팬과 비상시에 가동되는 산업용 디젤 발전기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소음은 최대 100데시벨에 달합니다. 100데시벨이 어느 정도 시끄러운 정도냐고요? 네, 헬리콥터 소음 수준입니다. 이 소음이 주간과 야간으로 하루 종일 이어지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두통, 이명, 불면증 등 극심한 건강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 내 대부분 지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라고 하면 주민들이 대거 뛰쳐나와서 시위를 벌이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비록 본토는 아니고 중동 지역 내 데이터 센터라고 하지만 적국의 군사 공격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뉴스는 이 데이터 센터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커다란 요인이 생겨난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 뉴스를 들으실 때 AI 데이터 센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처럼 군사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구나. 그리고 전력 문제, 물 문제, 또 소음 문제 등이 있구나.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운동 후에 분비되는 근육 단백질 아이리신이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병리인 뇌 아밀로이드 축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이 가장 초기의 병리 변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신경세포 손상이 진행되면서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동물 실험을 통해 운동 시 근육에서 분비되는 아이리신이 뇌속 아밀로이드 제거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는데, 하지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혈중 아이리신과 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팀은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되는 전 임상 단계부터 치매 단계까지의 환자 총 100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와 아밀로이드 PET, 신경 심리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밀로이드가 축적된 세 그룹 모두에서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아이리신 농도가 무척 낮았습니다. 특히 뇌에 아밀로이드가 축적됐지만 인지 기능은 정상인 단계부터 이 혈중 아이리신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해 아이리신이 알츠하이머병의 매우 초기 생물학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현재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에는 아밀로이드 PET나 뇌척수액 검사와 같이 비용 부담이 크고 접근성이 제한적인 검사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혈액 속 아이리신 측정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대적인 이민 단속 강화로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불체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중반 기준 미국 내 한국 국적 불법 체류자는 14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추산치였던 11만 6천 명보다 2만 6천 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는 2013년에 19만 2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에 감소세를 이어가며 2019년 17만 3천 명, 2023년 11만 6천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들어서 다시 14만 명을 넘어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한인 불법 체류자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미국 내 전체 불법 체류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580만 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이 급증한 데다가 인도주의적인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이 확대된 것이 전체 불법 체류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남미 출신 불법 체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LA에 옵니다. 정확하게는 렌초 팔로스버디스에 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렌초 팔로스버디스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오늘 공화당 전국위원회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만찬에 참석해서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범죄 감소 성과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이동 일정과 경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LA 공항과 인근 지역의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마친 뒤에 오늘 밤에 라스베가스로 이동해서 내일 레드락 카지노 리조트에서 경제와 감세 정책을 주제로 또 연설할 계획입니다. 연방이민단속국 ICE가 최근 LA 국제공항과 샌프란시스코 공항 등을 공항 등이 캘리포니아 주요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권리연합은 최근 국내선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 등 이민자들에게 여행 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동안 캘리포니아 주내 공항이 국내선에서만 10명이 ICE에 체포돼서 현재 구금돼 있습니다. 단속은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출발 게이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거나 신청을 근거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선 이용할 경우에 이용 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사복차림의 단속 요원들이 공항 탑승구 인근에서 여행객을 체포하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소지했거나 영주권 또는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신분 확인이나 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선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자신의 체류 신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등 미국 전역에서 식료품 가격이 2019년 초 대비 올해 무려 33%나 올라서 지난 50년간 가장 큰 폭의 식료품 가격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식료품값 상승은 중서민층의 재정에 집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면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거나 굶주림 현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의 폭등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공급망의 붕괴와 기후재해, 국제분쟁, 또 관세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가격 폭등 속에서 소비자들은 각자 생존 전략을 세우면서 생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할인 앱과 할인 쿠폰을 적극 활용해서 가격을 비교하고 브랜드가 있는 높은 가격의 제품 대신에 저가의 대체품을 선택하는 모습도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쇠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닭고기와 가공육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매사추세츠주의 한 시민은 할인 품목 중심으로 식단을 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은 소득의 3분의 1을 식비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때문에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도 저소득층이 훨씬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국제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환승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에어프레미아가 국제선 수송객은 69만 1,700명이었으며 환승객은 3만 9,100명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그런데 환승객이 무려 454%나 증가했습니다. 4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인천공항 국제선 수송객 대비 환승 비중은 5.6%로 국제항공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장 많은 자체 환승객은 뉴욕, 인천, 나리타 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인천을 거쳐 나리타로 가는 것입니다. 또 방콕에서 인천을 거쳐 LA로 오거나 뉴욕에서 인천을 거쳐 홍콩으로 가는 환승객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올해 취항한 이 워싱턴 DC 노선도 미국 동부와 아시아 지역을 잇는 새로운 연결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푸드뱅크에서는 선착순 400명을 대상으로 주로 쌀, 라면, 우동, 김치, 고추장, 양념류 등 한국 식료품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푸드뱅크에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수령 번호를 위한 번호표가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에서 배부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5: glendaleg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0: 네, 과거에는 사커맘, 현대에는 헬리콥터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사커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축구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엄마를 뜻합니다만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평온한 이 교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의 교육과 과외 활동에 극진한 관심을 쏟는 중산층의 기혼 백인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 대개 고학력의 백인 중산층으로 하루 스케줄의 대부분이 자녀의 학교 생활과 과외 활동 그리고 스포츠 활동 지원에 맞춰져 있는 바쁜 미국인 주부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1970년대 처음 나왔습니다만은 주로 80-90년대에 폭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가 탄생한 초기에는 사커맘이 비교적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어감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교회 중산층 가정의 전형을 나타내는 그저 보통 명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다소 비판적이고 좀 풍자적인 어감으로 변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즉, 지나치게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는 좀 극성스러운 학부모의 이미지를 풍자하는 의미로도 종종 쓰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사커맘이라는 용어가 사라져가고 헬리콥터맘 또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의 주변을 마치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취업과 직장 생활에까지 부모가 대신 나서서 참견하는 현상이 미국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풍속처럼 떠오르면서 그런 부모들을 헬리콥터 parents,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헬리콥터 부모들이 이제는 성인이 된 Z세대, 소위 Z세대의 자녀의 입사 지원부터 직장 내 해고에 대한 대응, 심지어 직장에서 받은 평가에 대한 항의에 이르기까지 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후반 출생자를 말합니다. 즉 현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나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몇 가지 예를 보도했습니다. 한 예로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의 인력 파견 업체 대표인 스티븐 클라크는 최근 24세의 남성 직원을 해고하는데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건설 현장으로 출근한 첫 주에 네 번이나 지각하거나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에게 해고를 통보했는데 몇 시간 뒤 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다가 결국 요청이 거절당하자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클라크 대표는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과 회사와의 문제다. 그는 성인 직원이다 라면서 대응한 뒤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화상 면접이나 채용 행사에서도 부모의 개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직원과의 화상회의 면접이나 복리후생협상 등 이 까다로운 대화가 오가는 통화 도중에 부모가 화면 밖에서 몰래 앉아서 답변을 조언해주거나 답변에 직접 관여하는 모습을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채용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자녀의 지원서 진행 상황을 묻는가 하면 취업 박람회에 딸의 이력서를 들고 찾아와서 구직 의사를 직접 전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직장에 들어간 후에도 부모들의 입김은 요즘엔 계속됩니다. 한 유통기업의 인사 책임자는 지난해 성과 평가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받지 못한 한 Z세대 직원의 어머니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또 건강보험 세부 조항을 일일이 문의하거나 자녀의 병가를 쓰겠다라고 자녀 대신 전화를 걸어주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Z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가 취업 면접을 볼 때 부모와 함께 간 적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부모들은 고용 한파와 자녀들의 사회적 불안감 등을 이유로 들지만 기업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인사관리자들은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지원자의 독립성 부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채용된 후에도 회사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Z세대 당사자들 역시 이런 현상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22살의 폴 브랜스는 부모의 불안해한 마음은 이해한다라면서도 이런 경향은 우리 세대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잘못된 관념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대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커맘이 결국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됐는데 헬리콥터맘 또는 헬리콥터 페란츠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의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나는 헬리콥터맘이 아닌가? 우리는 혹시 헬리콥터 부모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어서 오세요.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입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으세요.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스토리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간만에 화이팅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석유 회사들을 향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당장 낮추라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공급 부족 상황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말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진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라면서 정유 회사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쉐브론과 엑슨모빌 등 글로벌 석유 메이저 회사들을 거론하면서 어떤 회사는 전년도보다 12배나 많은 이익을 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까 12배 많은 이익을 낸 회사는 없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과장을 좋아하고 그렇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12배 많은 이익을 낸 회사는 없고요. 일단 쉐브론의 경우를 보면 올해 2분기 122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약 5배에 달합니다. 뭐 12배나 5배나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 엑슨모빌은 순이익이 2배 늘어난 14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그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면서 소매 가격을 인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압박인지 협박인지 그들이 어떻게 듣게 될 것인지 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이 끝나는 즉시 국제 유가가 급락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발언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데도 미국 소비자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법무부가 조사하라라고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서 자 과연 대형 정유사들이 즉각 소비자 가격을 내릴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간만에 파이팅입니다. 네, 이어서 마냥 평화로울 것만 같은 덴마크의 징병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징병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어제자로 정책이 발효되면서 어제 입대한 새 징집병 약 1,600명은 새롭게 11개월로 확대된 의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는 어제자로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어제부터 복무를 시작한 신병 가운데에는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됐습니다. 프리드릭 10세 국왕과 호주 출신의 메리 왕비 슬하의 둘째 딸인 이사벨라 공주는 어제 배낭을 맨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훈련소로 입소했습니다. 이사벨라 공주는 근위대 소속으로 11개월간 무보수로 복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벨라 공주의 오빠인 왕위 계승 서열 1위 크리스티안 왕세자 역시 징집병으로 군 복무를 이미 마쳤습니다. 새 징집병은 5개월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에 6개월 동안 실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아울러서 이달 말부터 그린란드에 사상 최초로 징집병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징집병 100여 명으로 구성된 소위 중대 규모 부대가 1개월간 그린란드에 순환 파견돼서 직업군인이 맡아온 작전 임무를 징집병들이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그린란드로의 징집병 배치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덴마크의 징병제는 만 18세 이상 모든 남녀가 무조건 다 군대 가는 건 아닙니다. 덴마크는 18세 이상의 건강한 청년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의 징병제를 운영 중입니다. 추첨에 당첨되면 군대 가고 당첨 안 되면 군대 안 가는 건데 추첨으로 본인의 징병이 확인되더라도 대부분의 덴마크 남녀는 큰 불만을 갖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입대하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덴마크 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발트 3국 국가들도 의무 군복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0: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배터리를 0%까지 써야 오래 간다. 밤새 충전하면 과충전된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런 통념을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수명 관리의 핵심은 바로 충전 방식보다는 배터리 발열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수록 성능 저하는 빨라집니다. 그만큼 빠른 충전이 필요하다면 충전 중에는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뭐 물론 이메일 확인, 웹 서핑, 음악 감상 같은 비교적 가벼운 작업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사양 게임이나 뭐 영상 촬영 같은 것, 이런 건 스마트폰에 높은 부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맞물려서 배터리 온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배터리는 완전 방전 0%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는 것이 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80% 수준에서 충전과 사용을 반복하는 것이 이 배터리 수명 관리에는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은 또 배터리가 100%에 도달하면 충전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하네요. 애플은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그리고 삼성은 배터리 보호,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딱 켜두시면, 이거 밤새 충전해도 되나? 이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밤새 충전할 때는요, 얼마나 오래 보다 이 전화기를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베개 아래나 서랍 같은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장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 등의 도입으로 차 안에서 무선 충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충전 패드와 스마트폰의 코일 위치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충전 효율은 떨어지고 발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차 안에서 충전하실 때는 너무 뜨겁지 않은지 자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6: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5: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6: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5: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6: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7: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8: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7: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8: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1: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0: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1: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4: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다라면서 대규모 공습 예고를 번복했습니다만은 이란은 대화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협했다가 다시 또 협상하고 또 위협했다가 또 협상하자라고 반복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을 소위 말하는 이 타코죠. 그 패턴을 파악한 이란이 이제 그냥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이 이란에 넘어간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4: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가 대화가 재개됐다며 취소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하기 전에 이란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는 데 대해선 이중적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5: When we talk, we say we're talking. If we're not talking, when you ask me, no, we're not talking. I'll say it. But we are talking right now. We're talking, and we're talking at the request of Iran.
14: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닌 미국은 빠지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격과 대화를 오가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군사적 압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엔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의 타코 패턴을 이란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 철회 전에도 최소 6차례의 타코가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협상 등을 이유로 번복하고 있는 것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패를 읽은 이란은 이제 쉽게 조종당하지 않고 트럼프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4: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군이 보유한 요격미사일의 재고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방위산업 업체들과 이 요격미사일 생산 확대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노드롭 그루먼을 비롯해 라키드 마틴 등과 요격미사일 부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두 건의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은 3배, 사드 미사일은 4배가량 생산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의 방공망 구축을 위한 요격미사일 재고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우려 속에 나온 것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 내 페이트리엇 미사일의 경우 이란 전쟁 전에는 약 2,300발의 재고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 재고는 약 800발에 불과하고 사드의 경우는 전쟁 전에는 452발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재고는 250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13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하다가 지난달 24일 공습 중단을 지시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이 공습 보류의 진짜 이유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와 에너지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쿠바에서 또다시 국가 전략망 자체가 붕괴하는 대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어권 언론 인포바에에 따르면 쿠바 전력청은 어제 또다시 국가 전체에 전력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쿠바의 국가 전력망이 붕괴하는 이 대정전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쿠바가 사실상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네 번이나 잇따라 전력망이 붕괴되는 등 전력난이 최근 들어 급격히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가량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쿠바의 자체 원유 생산량은 필요한 양의 40%인 하루 4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원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발전시설의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력망을 복구하는 데에는 약 1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외화벌이 핵심 수단인 관광이 모두 막혀버려서 쿠바는 지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 사업권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을 대거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계획 철회를 결정한 직후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축구의 이벤트이면서 동시에 축구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이 월드컵의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대규모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SOS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 사업권 매각 계획이 철회된 지난 1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계획 무산 이후 이어진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뜬금없이 월드컵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라는 이 전대미문의 계획을 밝혔다가 여론에 밀려 이 철회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3: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4: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8: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7: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8: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7: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네, 날씨가 참 한결같죠? LA 한인타운 오늘 86도, 내일 86도, 목요일 88도, 금요일 89도, 토요일 90도, 일요일 90도, 한결같이 덥습니다.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이렇게 더울 때는 움직임을 조금은 좀 천천히 해보는 것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습도가 높은데요, 땀이 나면 짜증나니까요.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우리 탱자 여러분 오늘 밤새 안녕하셨고요. 오늘 좋은 하루 맞으셨습니까? 어디 가다 보면요. 아니 가진 게 아주 많이 보이지 않는데도 늘 얼굴이 편안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분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아우 참 팔자 좋다 하고 사람들은 부러워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여유의 진짜 비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남들보다 운이 좋아서도 또 주머니가 넉넉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남과의 비교를 아주 오래전에 끊어냈기 때문이래요. 남들 속도에 맞춰 허덕이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오롯이 나만의 속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자유로운 인간이란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얼만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서 온다는 뜻이겠죠. 결국 참 좋은 팔자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타인의 시선이나 속도에 쫓기지 말고 오롯이 나만의 속도와 박자로 가장 편안하게 걸어가 보실까요? 오늘은요 세상에나 34년 전 오늘 제가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혈혈단신 뉴욕 공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아니 세월이 이렇게 벌써 흘렀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쫓기기도 하면서 헐레벌떡 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지금은요. 하, 나는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이다. 여기 미국까지 와서 진짜 출세했다. 감사하다.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바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노래. 첫

이 노래의 주제는 바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위대한 교향곡도 결국은 첫 음이죠. 여러분의 그 첫 발자국, 미국에 어디에 찍으셨습니까? 낯선 곳에 아는 이도 없고 그래도 한 사람이 있어서 공항에 마중 나오고, 아우 그냥 그 첫 그때의 그 시절. 저는 34년 됐다고 하지만요, 주변에 보니까 60몇 년 되어오시고, 바로 오늘 스페셜 게스트 60몇 년에 어렸을 때 미국에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제가 사랑하는 오라버니, 뉴욕의 한대수 오라버니를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시면서 뉴욕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그가 만든 그 어렸을 때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 한대수님의 할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옛날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연세대학을 설립하신 언더우드 박사님과 함께 그 연세대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초대 학장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때 당시 서울 공대를 다니셨나 그래요. 그러니까 한대수님이 아버님이시죠. 너는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핵물리학을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유학을 보냈는데 7년 후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역경 속에서 작년에 사랑하는 옥사나 아내를 보내고 양호하게 살아라라고 해서 딸 이름을 양호라고 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딸을 얻으셔가지고 이게 웬 고생이냐 이러지만 너무너무 지금은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또 사진작가시고 또 글도 쓰시고 하는 그런 창작가시죠. 또 사진 전공을 하셨어요. 사진 에세이도 내고 그러셨는데 오늘 저 미옥 탱자가 미국 온 지 34주년 기념으로 특별 게스트 뉴욕으로 전화를 한번 드려보고요. 예전에 그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 예술가가. 그런데 그 없는 돈을 그 예전에 엘머스트라고 그 세번 트레인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 동네에 또 한인분들이 초기에 많이 모여 사셨어요. 써니사이드, 엘머스트. 저도 살아봤던 동네인데 거기 중국집에서 그 없는 돈에 저한테 막 요리를 시켜줘서 그걸 먹으면서 같은 한씨잖아요. 저만 보면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나보고 오라버니라고 할까 했더니 그게 주입시에 게슬라이팅이죠. 나를 오라버니라고 불러라. 형제도 없고 하신 그런 분이 마치 나는 오라버니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이 처음 올 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오늘 그게 무슨 항공이었더라. 지금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노스이스트 항공 같아요. 이게 없어졌죠. 델타로 편입이 되면서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 항공사가 이 동아시아, 한국, 일본 이런 쪽으로 많이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복으로 그것도 가는 비행기는 오픈으로 끊어서 오는 비행기 안에요. 어우 진짜 담배 연기. 그때는 진짜 비행기 뒷칸 쪽에서는 담배들을 폈어요. 그래서 제 자리가 맨 뒤였는데 어우 담배 연기. 그러고서 담배 피러 온 어떤 그 남학생과 얘기가 돼서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 연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못된 삐삐가 있었나. 아무튼 연락이 돼서 그 친구는 아틀란타로 공부하러 가는데 그래도 뉴욕에서 며칠을 있으면서 같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올라가고 그 친구 덕분에 지금은 없어진 월트레이드 센터도 올라갔네요. 지금도 사진이 남아있는데 그 친구는 공부 잘 마치고 지금은 어떤 길을 걸을까 이런 생각을 아침에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옛날의 추억, 옛날의 그 만남들, 옛날의 사람들 이제는 뭐 인연이 끊어졌는지 하지만 또 다시 봐야 될 인연이라면 본다는 얘기가 있죠. 한번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이민 초기 나에게 그래도 마음에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줬던 지지해줬던 그런 고마운 분이 계시다면 인사 한번 건네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요, 진짜 우리 그 반가운 건강 뉴스가 두 가지가 있네요. 우리가 손가락을 베이면 새살이 솔솔 올라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뛰어라. 뛰다 보니까 이 세포 자체가 아주 단단하게 고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 연구진이 심장 세포가 스스로 치료되는 걸 막고 있던 핵심 방어막 단백질을 드디어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방어막을 살짝 풀어주고 세포 재생 치료와 함께 진행했더니 심근경색을 겪은 심장 기능이 무려 58.6% 정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네요. 머지않아 심장병을 앓는 분들도 약 한 알로 심장이 스스로 새살을 피워내는 그런 날이 올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또 반가운 소식은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껐다 켰다 하는 비밀 스위치가 드디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찾은 이 스위치 이름은 트레일슛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암세포나 바이러스가 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공격수인 T세포를 잠재우고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단백질이 암뿐만 아니라 코로나 또 결핵, 자가 면역 질환에 이르기까지 면역계가 무너지는 거의 모든 병에 공통으로

0: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스위치를 차단해 주니까 T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암세포를 열심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단 스위치를 눌러 면역력을 다시 깨우는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앞으로 암치료나 난치성 질환 치료에 아주 큰 변혁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의 신비는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탁 그 암세포가 야, 너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기제를 탁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끄면 또 되는 거죠. 놀라운 우리 인생의 신비, 우주와도 같은 우리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몸이 옥체망강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그런 몸이신지. 자, 오늘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몸을 잘 우대해 주시고 특별 우대. 야, 언제 더위도 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또 그래서 간밤에도 추웠어요. 그래서 바지를 입고 자고 오늘도 긴 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이 더위 적응을 한 건가. 그래도 습기는 있지만 아직 아름다운 그런 날씨를 우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보여주고 있네요. 아우, 나 있는 곳은 너무 더워요 하시는 저쪽 인디오 쪽에 그 더멀이라는 쪽에서 제가 그 한여름에 차마비 타서 한 달을 있다가 LA 딱 들어오니까요. 사람들은 덥다고 허겁거리는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오마이갓 여기는 냉장고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쪽에 두바이 같은 곳에 사막에다가 고급 호텔을 짓고 어서들 오세요 했던 그곳이 요즘은 또 너무 덥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없어서 많은 또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물을 멀리 길러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으로 나는 참 팔자 좋다. 나만의 속도로 오늘도 행복하게 굿모닝 차차차 출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이분은 융자 외길 36년이세요. 그러면 미국에 과연 언제 오셨을까?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도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리빙 트러스트 아포스티유 공증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웨스턴의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 전화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오늘은 탱자 교주가 만든 노래 오늘 34주년 기념으로요 뉴욕의 스페셜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은요. 물 좀 주소. 어머?

0: 네, 바로 가수 한대수 씨. 한국 포크락의 거장이자 늘 청춘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뉴욕 시간은 11시, 12시, 1시 22분이네요. 전화 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
1: Your call has been
0: 어머!
1: forwarded to an automated voice message.
0: 다시 연결을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퀴즈를 굿모닝 차차차 단톡방에 냈어요. 바로 공동 경비고요. 그리고 올드보이를 만드신 박찬욱 감독님이 가수 한대수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그 공동 경비구역에 하루아침, 하룻밤이라는 노래를 또 넣으셨고요. 또 올드보이의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뭘까요? 오늘 퀴즈입니다. 굿모닝 차차차에서는 우리 럭키 비키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정답인데, 정답을 발표할까요? 네, 바로 오대수죠. 그 주인공 이름이 오대수, 한대수가 아닌 오대수입니다. 오, 오늘만 대, 대충대충해서 수, 수습해서 살자. 깨세라세라라는 멋진 삼행시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럭키비키님 늘 라디오 서울의 보이는 라디오에 너무 좋은 말씀을 참 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소개를 해드려야지 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요.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경련을 일으켜서 숨을 못 쉬면서 누워 있는데 그때 배웠던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도 확보하고 이러는 도와주는 와중에 그 환자분이 잘못 이분을 손가락을 깨물어서 지금 타자를 칠 수가 없어서 며칠째 안 보이시고 눈팅만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 위기에 홀연히 나서서 몸을 던져서 그 누군가에게 생명줄이 돼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동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럭키비키님께는 오늘 퀴즈 5대수, 5, 오늘만 대, 대충대충해서 수, 수습해서 살자, 깨세라세라. 너무 멋진 삼행시도 주셔서 우리 럭키비키님께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마시는 소반식당, 혹은 냉콩국수, 열무국수, 그리고 우거지 갈비탕,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팥죽도 있어요. 올림픽 칼국수, 김치도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 가시면요, 맛있고 시원하게 담은 몸에도 좋은 양배추 김치가 아주 그냥 슴슴하게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셔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그럼 맛있는 올림픽 칼국수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제주의 향기, 바다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반찬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감탄을 마다할 수 없는 제주화로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중에 원하시는 것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수습할까? 오늘만 대충대충해서 수습해서 살자. 깨세라, 세라라는 마음으로. 자, 예전에 한대수 씨는요, 이 곡을 70년도에 그 어린 나이에 이 곡을 쓰고 만드셨습니다. 하루 아침. 어떤 아침이길래 박찬욱 씨가 공동 경비구역에도 이 노래를 넣으셨을까요?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한대씨 오라버니.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전화번호를 세상에 끝에가 1인데 4로 잘못 눌렀네. 아우, 나 진짜 죄송해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0: 로스앤젤레스는 어떻습니까?
1: 여기 조금 더웠는데 그래도 살만한데 뉴욕은 어떻습니까?
0: 아, 뉴욕은 공기 좋고 날씨도 최고입니다 지금. 이제.
1: 아니, 얼마 전에 물난리도 오고 그랬다는데.
0: 네.
1: 괜찮으셨어요? 날씨는
0: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1: 물난리 오고 막 무더위도 오고 그랬다는데 괜찮았어요?
0: 지금 생각보다 뉴스보다는 더 양호합니다 오히려.
1: 아, 우리 따님 이름이 양호. 양호인데 늘
0: 양호. 아주 양호합니다 아직.
1: 아니, 양호는 어떻게 지내요?
0: 양호는 지금 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저 유튜버라 가지고 지금 현재는 포르투갈 갔다가 일주일 있다가 지금 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또 가 있습니다.
1: 아, 양호가 그 자전거.
0: 네.
1: 어떤 유튜버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0: 기본적으로는 바이크 라이딩. 이바이크 라이딩을 그저 뭡니까 그저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1: 네.
0: 동시에 기본적인 주제는 God is love. 우리 모든 인류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God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서로 베풀어야 된다. 그 주제로 이바이크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네. 상당히 많이 보기 위해서 포르투갈에서는 저 뭡니까 스파에서도 초청해서 다녀왔습니다.
1: 야,
0: 그리고 도미니카 리퍼블릭에도 또 호텔에서 또 축제를 해가지고 또 다녀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십니까? 아니, 정말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시는데 요즘도 글도 많이 쓰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음악도 만드시죠?
0: 그렇습니다, 예.
1: 네, 보니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고통을 잘 이겨나는 게 우리 삶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죠?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제일 요즘 걱정되는 것이 컴퓨터 세대로 시대로 들어오고 나서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저 큰 역할을 하는데.
1: 네.
0: 좋은 역할도 있긴 있지만 너무 좀 악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가장 문명이 발달됐다 하지만 자꾸 큰 전쟁이 자꾸 나지 않아요.
1: 네.
0: 전쟁이 나고 또 서로 그 소셜미디어에서 악플을 달고 댓글을 달고 해킹을 당하고 저도 해킹을 세 번 당했어요.
1: 어떻게?
0: 돈도 없는데.
1: 아, 그래가지고요.
0: 저도 해킹 나가고 하니까 좀 세상이 상당히 좀 어지럽게 가는 것 같아요.
1: 네.
0: 덕분입니다.
1: 아.
0: 역시.
1: 네. 아니, 오라버니, 아니, 왜 저를 그때 만날 때마다 왜 오라버니, 오라버니하고 저를 오라버니로 부르셨어요?
0: 오라버니 그 말이 재밌지 않아요?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아,
1: 우리 한대수님은 오라버니 하고 불러주는 여동생이 없으시죠?
0: 없죠. 없으니까 너무 좋죠.
1: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오라버니 오라버니라고 이렇게 앞으로 많이 불러주는 걸들이 있으면 좋겠다.
0: 그렇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1: 네. 양호를 지금 홀로 양육하시면서 또 양호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바이크 타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아주 훌륭한 여성이 돼서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요.
0: 네네.
1: 네, 요즘 살기는 어떠세요? 밥해 먹기 어떻습니까?
0: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옛날 그 뭐랄까 사고방식이니까.
1: 네.
0: 가능하면 우리 또 한 양호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걸 좀 천천히 다니고 좋은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간식을 뿌리면 더 고맙지요.
1: 아유, 네. 남자친구 없대요?
0: 예.
1: 남자친구 없대요?
0: 지금 뭐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1: 네. 우리 뭐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네요. 이것이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짝을 찾아야 될 텐데 이러는데.
0: 네.
1: 오라버니도 걸프렌이 네. 없으시죠? 그새 혹시 구하셨나?
0: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언제 LA 오세요? 놀러 오세요. 여기서 좀 공연도 하고 걸들도 만나고.
0: 네, 작년에 갔는데 아주 즐거웠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아, 참 우리
0: 덕지도 만나고 또 네. 우리 병철 회장님도 만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1: 그렇죠. 그 병철 회장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레스트 가방 회사의 회장님 박병철 회장님하고 경남 중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지난번 오셨을 때 60여 년 만에 만나셨죠?
0: 그렇습니다.
1: 야, 서로 알아보셨어요?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0: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40년 됐겠죠, 안 본 지가.
1: 네.
0: 그런데 아주 뭐 어제 아래 만난 사람같이 즐겁게 보냈습니다, 시간을.
1: 아, 그렇군요. 우리 한대수라는 우리 한국의 포크 음악의 거장이신 또 예술가이신 또 작가이기도 하신 우리 한대수 선생님. 사실 그 이상하게 그 음악이요.
0: 네.
1: 행복의 나라로 그리고 물 좀 주소 말고 나머지 음악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많지만 이게 꾸준히 음악, 영화 음악에도 그렇고요. 많은 그런 젊은 세대들이 요즘 환호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0: 그래서 저는 저 요즘 상당히 그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1: 네.
0: 제가 알려진 곡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네.
0: 행복의 날 물 좀 주소 뭐 바람과나 그 정도인데
1: 네.
0: 지금 많은 다른 음악들이 영화에도 쓰이고 또 리메이크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아니 오죽하면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이름을 대수라고 적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오대수. 응?
0: 오대수.
1: 그렇죠?
0: 박찬욱 감독님이 한대수 올드보이를 보고 제목도 올드보이로 만들었고
1: 네.
0: 또 역시 이름도 오대수로 만들었고 좋았어요. 영화가 좋았고 대박 히트했죠. 그 영화가.
1: 네. 그리고 사진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사진 에세이 책을 내셨는데 그거를 올드보이 한대수로 지으셨죠?
0: 그렇습니다.
1: 야 정말 멋지십니다. 이 퀴즈를 우리 럭키비키님이라는 분이 맞추셔서 오, 오늘만 대, 대충대충해서 수, 수습해서 살자라는 삼행시를 주셨어요.
0: 아, 네, 아, 너무 재밌네요.
1: 깨세라세라. 응?
0: 정확한 말씀입니다.
1: 야, 우리 한대순 선생님의 바로 수많은 노래들이 그 젊은 시절에 정말 미국에 와서 외롭고 힘드셨죠?
0: 네네네.
1: 그때 다 만드신 노래라고 들었어요.
0: 한 저 작곡이 제일 많이 했어요. 17살 때.
1: 17살 때.
0: 네. 영화 제일 많이 했어요.
1: 네.
0: 거진 1, 2, 30을 그때 다 작곡했어요.
1: 아, 그래서 그 시절을 겪고 한국에 가셔서 세시봉에서 남들은 다 팝송 번안가요를 부를 때 창작곡 행복의 나라로를 탁 부르시면서 정말 한국의 포크 음악의 장을 여셨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제일 먼저 어떤 자작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선전이 됨으로써 송창식 씨가 제가 행복의 나라를 부르는데 야, 너 그거 뭐야? 누가 작곡했어? 그래서 내가 작곡했습니다. 그랬거든. 아니, 당신이 무슨 음대로 다니고 어떻게 작곡을 해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비틀스도 그렇고 밥 딜런도 그렇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가사를 쓰고 코드 두 손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면은 곡이 나온다.
1: 네.
0: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송창식 씨도 이제 작곡하기 시작했죠.
1: 아 그렇군요.
0: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 네.
0: 자기가 한 말 그리고 기타 코드 쓰는 어득이면은
1: 네.
0: 충분히 작곡 그렇게들 미국 작곡가들도 그렇게들 일을 한다.
1: 네.
0: 그래가지고 또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나누었죠.
1: 아, 우리 한대수 선생님의 삶의 숱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음악을 놓지 않으셨는데 그 힘이 네. 오늘날 이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같은 그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듣고 나면 막 힘이 생깁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나도 가능하면은 좀 세상에 어지럽고 악의 씨가 많이 뿌려져 있는데 가능하면 서로 이해를 하고
1: 네.
0: 존중을 하고 또 평화스러운 세상을 항상 그런 꿈꾸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17살 때 갑자기 떨어진 미국에서 이 노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행복의 나라로 요거 같이 들으면서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따뜻한 응원,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0: 네, 여러분 LA에 계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3년 동안 할리우드 히어스에서 3년 동안 즐겁게 살았고 참 아름다운 도시고 정말 모든 것이 평화스럽고 이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꾸밉시다,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오늘 특별 게스트 전화 인터뷰 뉴욕으로 연결한 한국 포크 음악의 거장이라는 표현이 맞죠. 선구자이신 한대수님이 젊은 시절 만드신 노래입니다. 하룻밤이라는 곡이고요. 가사도 참 좋네요. 염소야 힘내자. 새벽에 하모니카 소리도 참 좋습니다. 다음에 또 이 곡을 함께 나눠보기로 하고요. 바닷가로 그릴때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구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5: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0: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9: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0: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9: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0: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11: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12: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1: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12: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희망적인 뉴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 소식 전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근데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수천 년 갇혀있던 탄소가 바다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뉴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이게 다 온실가스가 돼서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요. 독일 연구진이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다로 들어간 고대 탄소의 90%는 가스로 변하지 않고 해저 바닥에 차곡차곡 안전하게 묻힌다고 합니다. 미생물이 분해해서 온실가스로 만드는 건 겨우 10% 남짓이라는 거죠. 알고 보니 이 해저 미생물들이 아주 까다로운 미식가들이라네요. 오래된 딱딱한 탄소 대신 최근에 생긴 신선한 플랑크톤만 쏙쏙 골라 먹는답니다. 덕분에 최악의 온실가스 폭탄은 면한 셈이니 참 고마운 미생물이죠.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여러분 부엌에서 야 이만은 요거 포장 때문에 뭐를 살려고 해도요. 그 안에 보면 얼마나 포장들이 이거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는데 특히 마트에서 하얀 스티로폼 이용기를 보실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썩는데 무려 700년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근데 최근 브라질의 14살 소녀 루카스 군이 버려지는 카사바 껍질과 이게 어떤 그 열매의 그 껍질이래요. 그리고 나뭇잎 쓰레기를 섞어서 천연 친환경 트레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트레이는 스티로폼만큼이나 짱짱하지만 흙에 묻으면 단 30일 만에 깨끗하게 분해된다고 그래요. 버려진 쓰레기에서 지구를 살리는 아이디어를 찾아낸 14살 소년. 아, 기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을 거다라고 보면서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기술이 아니라 주변에 버려진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관심이 아닐까. 그걸 또 증명해주는 14살의 소년이네요. 우리 인간이 너무 개발을 해서 정말 힘든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댐 철거 현장 소식이 있네요. 바로 서부에 있는 클라마스 강 얘기인데요. 무려 4개의 거대한 댐이 차례대로 철거되면서 지난 100년 넘게 물길이 가로막혀 있던 400마일 이상의 연어의 회육길이 고향 가는 그 길이 마침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댐이 사라진 자리에 수천 에이커의 황량한 진흙 바닥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그곳에 오랜 주인인 인디언 원주민 이 유록 부족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댐 철거를 준비하는 수년 동안 직접 수만 파운드에 달하는 자생 식물 씨앗을 손수 채집하고 공들여 키워왔다고 하는군요. 댐이 무너져 내리자마자 그 넓은 대지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요. 참나무부터 야생 민트까지 원래 그 땅에서 자라던 토종 식물들이 다시 싹을 틔우게 됐다고 합니다. 자연은 정말 인간이 망가뜨리기는 쉬워도 되살리기는 정말 어렵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뜨리는 건 쉬워도 되살리기 어렵고요. 살 빼는 거 어려워도 진짜 찌는 건 너무 또 쉽죠. 아, 그렇습니다. 뭔가 모든 생명들이 다시 생명으로 자연으로 좀 친화적인 그런 것이 제일 건강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즈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즈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삶을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1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오늘 보라돌이 후니팅자 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1: 후니 허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후니팅자.
1: 그게 아니라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뭐였지? 무슨 사설을 봤는데요. 네. 예전에 그 사진이랑 네. 요새 사진이랑 딱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하셨는데 칼라가 죽었다라는 게 그 논점의 그 뭐랄까 타이틀이었던 거예요.
0: 네.
1: 예전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사진을 찍으면 뭐 빨간색 옷 입고 노란색 옷 입고
0: 알록달록
1: 굉장히 길거리도 화려했어요. 컬러풀인데 지금은 네. 전부 다 무색.
0: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색깔 있는 게 저도 원래 색깔 좋아하고 꽃무늬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어떤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촌스럽게.
1: 아니요 아니요.
0: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꽃무늬 이제 그만 입어 막 이러는데.
1: 아니야. 근데 저는 그게 똑같은 자리 네. 사진을 찍은 건데
0: 네.
1: 이 풍경이랑 사람들의 의상이 너무 색상이 달라요. 한눈에 딱 보이는
0: 딱
1: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점점 사회가 삭막해지는구나.
0: 그러면 안 돼.
1: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알록달록한 게 필요하다.
0: 네.
1: 나는 핑계를
0: 색깔 있는 남자야.
1: 왜 우리 와이프 항상 이상하게 봐요.
0: 네. 어? 왜 이렇게?
1: 굉장히 좀 특이한, 특이한 원색들 막 입으니까.
0: 아 좋아요. 좋은 색깔 있는 게
1: 와이프는
0: 좋더라.
1: 좀 특이하게.
0: 그럼.
1: 신기해. 와이프는 항상 흰색, 검은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0: 그래야지. 딱 이렇게 딱 보면, 어이 거의 보라. 이렇게.
1: 보라돌이. 아 그나저나 네. 오늘 네. 미옥 씨가 미국 온 지 도미한 지 34주년이라고.
0: 34주년 됐어요.
1: 그럼 두 살 때 오늘 오신 거네?
0: 응예요. 네. 세 살부터 방송했어요.
1: 그러니까
0: 네.
1: 이야. 오늘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아니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뉴욕에 제 오라버니 그 한대수 씨를 모셨는데.
1: 네, 전화로.
0: 그분 따님이 양호잖아요.
1: 아 그래요?
0: 왜냐면 맨날 이분은 버릇이 네. 좋다는 말을 아우 양호한데 야
1: 아, 양호.
0: 양호하다 이러더니 네. 진짜 딸을 60에 낳으셨어요. 어?
1: 아 근데 우리 산대 선생님이야 뭐 워낙에 또 한국 음악 그 히피계의 원선주자 뭐 워낙 대단하신 분이니까.
0: 근데 딸 이름을 양호라고 진짜 지은 거예요.
1: 근데 한양호.
0: 한양호. 한 양호하죠.
1: 양호하네.
0: 근데 이 양호가 지금 너무 양호한 네. 유튜버가 됐어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1: 아, 양호 선생님 되셔야지.
0: 어?
1: 우리 어릴 때 로망 남자들의 와우. 로망인데
0: 38만 8천 명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네. 뭐라냐면요 네. 그 이바이크
1: 전기,
0: 근데 이바이크는 하나의 도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그 종교가 크리스천인가 봐요. 그 사랑을 주제로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젊은
1: 이바이크로요?
0: 이바이크.
1: 오, 혹시 그걸
0: 자전거 타요?
1: 누구 이렇게 막 태워드리고
0: 지금 포르투갈에서 탄대요.
1: 오.
0: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막 초대하는 거야.
1: 맘마비 아이건 이탈리아구나.
0: 한번 여러분 네. 그 웹사이트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웨이비 미셸이에요. 미셸 하면 미셸 이름에다가 앞에 웨이비 웨이브 말고 WAVY 되게 웨이비한가 봐.
1: V-Y? 웨이비? 웨이비?
0: 예, 웨이비 미셸라고 치시면 나와요.
1: 약간 웨이모 느낌이네. 웨이비.
0: 웨이비 미셸 하면
1: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남자분들은 네. 어릴 때 양호 선생님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성함이 양호 양자 호자 양자 호자래. 나한테 양호 씨면은
0: 네.
1: 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우리 양호 선생님 양호 선생입니다.
0: 아니 저도 음악이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바이크로 이렇게
1: 모르죠 또
0: 유튜버가
1: 이렇게 하면서
0: 됐다니.
1: 뭐 따라가실지 뭐 그건 모르지.
0: 아니 멋쟁이 멋쟁이.
1: 인기가 있으시니까 뭐.
0: 그러니까요.
1: 하시겠지.
0: 지금 어린 나이에요. 지금 18 막 됐어요.
1: 아 근데 내가 양자 호자로 온 거야. 애기구만 애기.
0: 애기예요. 근데 벌써
1: 야, 뭐 제가 일찍 났으면
0: 대단하다.
1: 우리 딸 나이네. 딸 일찍 났으면.
0: 대단해 대단해.
1: 아무튼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아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1: 그러면 92년도인가요?
0: 네.
1: 92년도 두 살 때 오신 걸로. 야, 멋있다.
0: 8월 4일. 세상에. 아?
1: 저는 11월 달에 왔는데.
0: 11월 달에 네, 몇 년 됐어요?
1: 저는 94년인가 5년인가.
0: 아, 저보다 늦게 오셨네.
1: 늦게 왔죠. 예. 저는 뭐 엄마 뱃속에서 아빠 뱃속에서
0: 우리 다 진짜 팔자 좋아서 대단해요. 여기까지 와서 잘 진짜 뿌리내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박수 좀 다 쳐주세요.
1: 네.
0: 자 오늘은 바로
1: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미옥 씨의 그 미국 도미 건국 신화를 얘기를 들었는데
0: 네.
1: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화요일날 하고 있는 게 월드컵 네. 국가의 건국 신화 오늘 네. 제 4화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지난주에 우리 이집트의 태양의 신 그리고 브라질의 밤의 탄생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0: 네.
1: 이번 주는요.
0: 네.
1: 몽골 초원, 초원의 나라 몽골 그리고
0: 네.
1: 눈 덮인 북유럽 노르웨이의 신화를 잠깐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몽골과 노르웨이. 네. 궁금합니다.
1: 아, 근데 몽골은 사실 한국과 굉장히 또 친분이 있고.
0: 그렇죠.
1: 되게 또 저는 몽골리안 비프 되게 좋아하고요. 네. 몽골리안 바베큐 되게 좋아하고.
0: 저 옆집 남자가 몽골 남자였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 아, 였어, 과거?
0: 네.
1: 아, 지금 아니시구나.
0: 아니, 옆집 네이버.
1: 지금도?
0: 몽골, 아니요, 지금 이사 가셨지.
1: 어. 저도 옛날에 몽골 여자 만난 적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이 몽골 가셔서 네. 그 초원을 막 저기 하는데 네. 근데 어. 그
1: 미혁 씨 몽골 가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 말 타고 독수리 날리고 이러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
0: 아니, 어. 거기서 그 학교에 최근 얘기예요. 네. 며칠 전에 바로 읽었는데 거기 그 학교 기사 해가지고 그 주변을 투어를 시켜주기로 했는데
1: 네.
0: 그 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왔대요.
1: 왜?
0: 왜냐면 가스를 늘려면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1: 왜요? 어느 시골이길래 또 그래요?
0: 그 몽고에.
1: 몽골도
0: 지금 그 가스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가 봐요.
1: 요새 그거 저것 때문에
0: 어,
1: 그러잖아요.
0: 여러 가지 네. 러시아에서 뭐
1: 국제정세 때문에
0: 뭐.
1: 그런데
0: 예. 그래서 가스 한번 넣으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키 놓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1: 아, 말 타고 다니셔야지 몽골에서는.
0: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1: 아, 아직 그렇긴 하죠. 몽골이 아직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 몽골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누구일까요?
0: 징기스칸.
1: 징기스칸. 아, 징기스칸도 맛있죠. 자, 징기스칸 뭐 요리.
0: 아, 징기스칸.
1: 징기스칸.
0: 아.
1: 사람을 이상하게 보세요. 네. 자, 전 세계를 정말 넓게 정복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몽골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 첫 시작을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0: 그럼 뭐예요?
1: 늑대. 본인들은 오. 늑대 후예라고 믿어요.
0: 오.
1: 아주 옛날 옛날에 푸른 늑대 한 마리가 흰 암사슴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1: 둘이 끝없이 펼쳐진 그 몽골 초원을 막 달려서 어느 큰 호수에 도착을 해요.
0: 네.
1: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생명이 바로 몽골의 시초다. 몽골인들 시초다라고 믿어요. 어... 근데 왜?
0: 근데 종을 넘었네요. 늑대와 사슴?
1: 그렇죠.
0: 와...
1: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종족이다. 왜? 초월에서 늑대가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영리한 동물이라고 해요.
0: 네.
1: 일단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리를
0: 그쵸.
1: 지키고 오. 끝까지 살아남고 엄청 강하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우리 민족도 늑대처럼 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0: 네.
1: 실제로 그 늑대의 그 상징이 용기와 자유
0: 아,
1: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도 어릴 때부터 늑대의 후손이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0: 네.
1: 본인이 거대한 제국을 세웠죠.
0: 네.
1: 아, 근데 그 몽골 가보셨어요?
0: 아니요.
1: 어, 몽골이
0: 몽골리안 바베큐는 가봤지.
1: 몽골의 초원이 촥. 그러니까 몽골 분들 눈이 시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그냥 끝없이 펼 초원 저 끝을 보잖아요.
0: 어.
1: 1.52 막 이러잖아 시력이.
0: 네.
1: 그러면서 그 독수리 매 이거를 촥 사냥법 아시죠? 딱
0: 네.
1: 묵하고.
0: 네.
1: 그리고 그 전통 악기 하서 그냥
0: 그런
1: 거 하면서 막
0: 똑같아요.
1: 노래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0: 그 유명한 밴드 있어.
1: 그 뭐라고 하는 유명한 밴드 있잖아. 웅 하는 거 되게 신비롭잖아요.
0: 그렇죠.
1: 유목민들의 특유의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 늑대 후손이라고 믿고 산다고 해요, 아직도.
0: 네.
1: 그런데 그와 반대로 노르웨이 반대쪽이죠. 완전 그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는 여러분이 아주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뭐 바이킹 신화 다 아시죠?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이번에 그 할리우드 영화로 너무나 유명한
0: 네.
1: 토르, 소르, 토르와 뭐 로키, 오딘 다 아시잖아요. 마블 영화 보시는 분들은.
0: 네.
1: 근데 사실은 토르가 이제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고 붉은 수염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천둥의 신인데
0: 네.
1: 망치를 들고 다니는데 그 망치는 바로 묘울니르. 뭐 워낙 영화에 유명하게 나오니까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번개를 날리는 그런 신인데
0: 망치를 탁 치면 그게 샥 번개가, 돌아오고 대단해.
1: 날라오고.
0: 부메랑이야.
1: 그리고 이거는 정말 선한 사람 아니면 못 들잖아요.
0: 아, 맞아.
1: 헐크도 못 들어. 묘울니르를. 근데 나중에 누가 듭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들지.
0: 아.

0: 네.
1: 신들의 황혼. 그 영화에도 나오는 큰 늑대. 펜리르. 그 영화에서는 이제 헐크가 이제 그거를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아무튼. 그리고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 요것들이 나오면서 하늘이 갈라지고 세상이 불타오르면서 북유럽 신들과 괴물들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데,
0: 네.
1: 거기서는 신 중의 신 오르딘도 토르도 다
0: 네.
1: 죽습니다.
0: 아.
1: 그리고
0: 네.
1: 모두가 신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0: 네.
1: 그때 푸른 숲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때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다. 그게 바로 우리 노르웨이인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이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된 게 자기들이라고 믿는 거고, 몽골 분들은 늑대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둘다 사람이 아닌 거죠.
0: 둘다 장대해요.
1: 뭔가 좀 있어 보여.
0: 그리고
1: 네.
0: 그 몽골 여성하고 저희 아파트에 저한테 언니 언니 나중에 그랬거든요.
1: 아,
0: 장대해,
1: 남자분이
0: 비골이.
1: 아니었어요?
0: 아니,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장대해.
1: 몽골분들 등치가
0: 그리고 이
1: 기가 막혀요.
0: 풍기는 게요, 그냥 뭐 이렇게 게 아니라 쿨해. 무슨
1: 착해요.
0: 말인지 알죠?
1: 되게
0: 착한데
1: 착해요.
0: 쿨해 굉장히.
1: 쿨한 어떤 의미로 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막
0: 자기 그 프라이드가 딱 있더라고요.
1: 맞아 맞아.
0: 그렇죠.
1: 그리고 근데 되게 순진한 것도 순수하기도 한데
0: 그럼요.
1: 막 뒤에서 누구 뒤통수 칠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저도 그 여성분 한두분 만나봤는데
0: 네.
1: 한국분인 줄 알았어요. 외모는 한국 사람 같아 정말. 긴 머리에. 근데 한국 머리 조금 어눌해갖고,
0: 네.
1: 야 저분 저 중국에서 오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몽골이시더라고.
0: 네.
1: 근데 그쪽 한국말을 배웠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지금 뭐 한국 문화 이번에 대통령도 뭐 방문하실 때
0: 그러니까.
1: 좋아하셨지만, 몽골은 거의 우리 몽골 반점.
0: 그쵸.
1: 같은
0: 몽고
1: 한민족이라고 하자.
0: 간장.
1: 아 그건 간장이고 그걸 이름이고. 몽고
0: 왜
1: 반점,
0: 몽고
1: 몽고
0: 간장이라
1: 반점.
0: 했을까?
1: 한국 사람도 엉덩이에 반점 있잖아요.
0: 네.
1: 몽골인도 있잖아요.
0: 그쵸. 뭔가 우리
1: 뭔가
0: 같은 뿌리야.
1: 있다니까.
0: 결국은 다 같은 뿌리야. 싸우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1: 몽골이랑 안 싸우잖아요.
0: 아니, 전쟁.
1: 아. 그럼
0: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몽고 아까 그거 해보세요. 내일 찾았어, 얼른.
1: 뭐,
0: 그 옆집 몽고 남자가 이 밴드를 저한테 소개해줘서 오래전에 이 밴드를 제가 막 들었었어요.
1: 되게 신기해요, 소리가.
0: 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1: 너무 근데 너무 좋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거.
0: The Who, H-U예요. 어머, 우리 훈이 너무 잘한다. 다시 해봐. 땡땡한 꿀벌 같아.
2: 땡그린 같았어.

0: 락밴드 더 후의 곡입니다. 유브 유브 유. 몽골말로 도대체 뭐야? 어찌 된 거야?
1: 그런 뜻이에요?
0: 이게요. 훈락이래요. 그러니까 후니시아랑 통한대. 그래서 그걸 잘하는 거나.
1: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음을 많이 죽인 건데 되게 노래 좋다.
0: 그렇죠.
1: 용매 용매 용용용용 이런 거.
0: 이게 그 몽골의 전통적인 창법인데 이 창법 이름이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0: 목구멍 노래, 명 노래래요. 명 멱 단다 할 때 이 목구멍.
1: 되게 특이하잖아요.
0: 이런 거지.
1: 나 몽골 가야겠다. 몽골 가서 가수해야겠다.
0: 아니 멱 창법으로 굿모닝 차차차 한번.
1: 이브
0: 굿모닝 차차차.
1: 형분들 지금 약간 그것이 멱 따는 소리냐?
0: 그거예요. 이런 이게 멱 창법이야 이게. 멱자 따는 분 이거 이런 거 하시면 좋다.
1: 여성분도 되게 멋있게 하는 거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멋있어. 너무 좋아.
0: 좋아. 다시 한번 해봐. 꿀벌 땡.
1: 약간 이런 거잖아요.
0: 굿모닝 차차차 이브 이 시간.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해결 53년 금강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뉴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1: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0: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1: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0: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1: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김수정기.
10: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12: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0: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12: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 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전문성으로 함께하는 당신 곁에 든든한 법률 파트너.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1: 훈이 씨 다시 네. 보니까 좋네요. 아유, 힘이 나고.
0: 네. 변호사님은 패셔니스타시오. 오늘은 진짜 최고예요. 최고.
2: 아니, 평소에도 항상 멋지신데요. 오늘 네. 정말 이 그레이 컬러 수트에 네. 이 실버 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한여름에도 꼭 정식으로 베스트까지 조끼까지 이렇게 세트로 입으시는 대단한 아니 그 정성이에요.
2: 죄송한 말인데 약간 네. 알마니 페미니나 그 네. 돌잔치에 가봤나 이런 분들이 연락 올 것 같은데 너무 수트가 너무 잘 어울리셔 갖고 진짜로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0: 아니 변호사님 오늘은 네. 손수 개발하신 그런 유머를
1: 예 제가 전해주시면. 요새 날씨도 덥고 예. 예, 네. 우리 옛날 제 시대 때는 좀 아, 농담을 해가지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은 썰렁하잖아요. 썰렁하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좀 시원하고 썰렁한 네. 농담을 제가 한번 개발해가지고 네.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 기대된다. 야 이러면 더 기대감 커지면 끝인데.
1: 근데 네. 올리는 것보다 딱 말하는 게 너무 맞아요, 흐지부지할 맞아요. 것 같은데 아, 대신 네. 이게 좀 콩글리시라서 아 우리 한국 분들께서 성이 있잖아요. 박씨, 김씨, 네. 최씨. 네. 그래서 박씨하고 최씨하고 네.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네. 아기를 낳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베이비 박초이.
2: 재밌어. 오, 재밌네요 이거.
1: 제가 시장을 가서 시장을 보다가 베이비 박초이가 맛있게 보여서 그걸 샀거든요. 네. 근데 네. 갑자기 그 문득 생각나는 게 이거 박시하고 초이가
0: 아 이건 진짜 독창적인 어서 보도도 또 못하느냐. 아,
2: 이거 진짜 만드신 거죠?
1: 네, 제가 생각이 났었어요.
2: 아,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박초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아, 너무 웃기다 이거.
1: 그렇죠.
0: 아니 어떤 분은 네. 박초이로 김치를 담으세요. 아, 예, 예. 맛있더라고요.
1: 맛있어요.
2: 아, 이거 중국 레스토랑 꼭 해봐야겠다. 베이비 박초이 꼭 해봐야겠다. 와.
1: 다행이네요. 네. 웃겨서.
2: 어, 정말 재밌어요. 꼭 또 먹어야지.
0: 아니, 그러면 네. 김씨랑 지씨랑 예. 베이비 김치.
1: 그렇죠.
2: 일절만 하셔야지. 아, 이거 아니야.
1: 아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어떤 여자 같은 학생이 중국 여자였는데 네. 이름이 샌드 치였어요. 그래서
2: 네.
1: 그래서 내 친구들이 야 너희들 둘이 결혼하면 김치 되겠다 이렇게. 늘 이렇게 농담을 저한테 할 수 있어요.
2: 이거 좀 위험한 농담 아니야? 아니 변호사님 이런 말씀 하시네. 베이비 박초이가 재밌었습니다.
1: 아, 예. 다행이네요. 네. 좀 썰렁하고 시원했고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더운 날에 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 봐야죠.
2: 그렇죠. 어쨌든 뭐 책임은 절대
0: 있으니까. 골치 아픈. 하지만 예. 알아야 되는 네. 소송 과정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까요?
1: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제가 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지 힘이 되고 우리 그 줄기와 뿌리를 언제든지 힘나게 수렁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늘 필요하고 네. 우리가 아무리 법에 관한 일이 없더라도 알고 계시면 우리한테 힘이 그렇죠. 돼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 절차를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저번 프로그램에도 말씀드린 게 이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summons and complaint 소환장하고 고소장을 같이 접수를 하면 이제 시작이 네.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입증 책임, 네. 그 입증 책임에 따라서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조금 설명해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또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고소장이 들어가더라도 less is more, 적은 게 더 좋다. 그런 네.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discovery랑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discovery 그 phase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가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less is more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괜찮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가다 보면은 less is more이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될 타이밍이라는 게 늘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명언이나 모든 것들이 해당될 때 네.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적용하는 우리 융통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너무 융통성 없으면 사람들이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과정을 통해서 또 융통성도 배우시고 아 이런 근데 융통성을 제가 볼 때는 생각에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지 융통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1: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아니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1: 어느 정도 알면 그때 조립할 때도 이제 이거는 기술. 뭘 부품을 만들 때도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3: 네.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하우가 자꾸 생기시려면은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긴 이제 소송 중에서 제일 긴 파트예요.
3: 네.
1: 그걸 보고 디스커버리라 그래요.
3: 디스커버리.
1: 예. 그 말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발견하다 아니면은 발견하라.
3: 네.
1: 찾으라는 거잖아요. 디스커버리.
3: 네.
1: 예.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 소송이 소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장이 상대방 피고인한테 전달이 된 다음부터 디스커버리가 시작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또 디스커버리 일찍 더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할 때 결국은 그거예요. 증거물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3: 네네네.
1: 네. 예,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0: 네.
1: 그래서 미국 법대 다닐 때도 이거를 아예 과목 하나로 필수 과목으로 돼 있어요.
0: 네.
1: Civil procedure before trial이라고 이 civil procedure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3: 네.
1: 과목이 필수 과목까지 저도 그때 배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녔을 때는 그게 필수 목. 예. 그래서 이 페이즈를 잘 생각하시고 이때가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우리 하시는 분들께서 생각할 때 내가 가서 증언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변호사에서는 변호사들은 이 디스커버리 페이즈에서 그 프로시저에서 모든 걸 알아내야 돼요. 네, 예, 굉장히 중요해요.
0: 네.
1: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이제 영화들 보면 사람들이 막 영화 보면서 막 역진하잖아요. 막 재판하다가 갑자기 상대방 쪽이 모르는 증거물이 확 나오다니고
2: 그쪽으로
1: 재판이 뒤집어지는 네네.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0: 갑자기 증인이 나타나서
1: 미국은 특별히 이 민사소송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2: 서로 다 익스체인지 해야 되는 거죠.
1: 다 그리고. 교환해야 돼요. 이 필로소피가 철학적인 뭐냐?
0: 네.
1: 재판을 가게 되면 there should be no surprise. 새로운 것을 채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discovery 때 서로 교환할 때
3: 네.
1: 상대방이 청구했는데 다 안 보내주죠? 증거물로 쓸 수가 없어요.
2: 양쪽이 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1: 그렇죠.
2: 다 갖고 있고.
1: 네.
0: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기습 공격은 그거는 아닌 거네요.
1: 없어요.
0: 노 서프라이즈.
1: 딱 이제 재판 가서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임피치먼트라고 상대방이 증언한 거를 거짓 증거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만 임피치먼트라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재판할 때 그거를 그 다른 증인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3: 네.
1: 그거 외에는 그 판사나 상대방 쪽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끔씩 변호사들 재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부르냐? 왜 저 사람 증언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디스커버리 페이스 때 우리가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0: 왜 그런 거죠?
1: 이게 제가 볼 때는
0: 윤리적으로
1: 이게 윤리적으로보다 공평하라는
2: 서로 이퀄하게
1: 서로가 알고 준비를 이제
2: 서로 숨길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서로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1: 그렇죠.
2: 그럼 안 되니까
1: 그렇죠.
0: 머리 싸움 하지 말고
2: 그렇죠.
0: 공격 하지 말고
2: 그럼 영화에서 가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 막 말씀하시다가 이제 저희 쪽에서 재판장님 저희가 이걸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상대 쪽에서 이건 우리한테 이미 쉐어가 안 됐기 공유 안 됐기 때문에
1: 그쵸.
2: 인정 못 합니다. 라고 했는데 재판장님이 드러나 보자.
0: 그런 경우
2: 이런 경우 있던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1: 아니, 불가능한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판사가 봐 가지고 그 증거물에 대해서
2: 뭔가 이걸 뒤집을 수 있다 싶으면 임피치먼트.
1: 임피치먼트.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리미티드 스코프인데 임피치먼트는 할 수도 있어요. 판사님한테 그 대신 그거 공유하기 전에 판사님한테 보여줘야 되고 판사님이랑 이럴 때 이제 재판할 때는 사이드바리라 해가지고 이제 가끔씩 보잖아요. 판사들이 변호사들만 올라오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드바리에서 이거 판사님 저 증언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데포지션이란 선서 증언 같은 거 했을 때 이렇게 거짓말 말을 했는데 다른 말을 했는데 이 증거물이 있습니다. 이거 채택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2: 아, 근데 그게 리밋돼 있는 케이스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가 서로에게 그걸 다 알고 공유가 되어야만 한다.
1: 그렇죠.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 페이즈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디스커버리라는 거를 이제 우리 소송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생각하실 때 이 과정에서 모든 거를 준비를 하시고 더 중요한 준비하시는 만큼 저기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변호사는 케이스를 맡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2: 그렇죠.
1: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변호사한테. 왜냐면 변호사가 이걸 다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다 우리 자료들을 그냥 몽땅 갖다 주고 이거 알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밤새면서 그 읽어보면 시간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소송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소송하시는 분들 당연히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정확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그래서 준비를 하라. 다이어리를 쓰라. 그렇죠. 얘기 같이 쓰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많이 이거를 오해를 하세요. 내가 이 서류 다 있습니다. 이게 증거물입니다. 근데 그게 증거물로 바뀌려면 그 과정이 또 있어요. 증거물 채택하는 과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또 필수 과목으로 에비던스 자체도 필수 과목으로 법대 다닐 때 배웠어요. 그래 그만큼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거예요. 그 에비던스 채택하는 거, 증거물 채택하는 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0: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1: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메일 같은 것도 보내면은 무조건 이거 접수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누가 보냈냐, 어떻게 썼냐, 너가 이거를 직접 썼냐, 그럼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 썼냐, 누구한테 보냈냐, 그리고 또 저기 뭐냐, 소환장에는 서피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하면서 또 이메일 회사한테 서피나를 보내요.
2: 확인하는 거예요?
1: 이메일 내역들을 받기 위해서. 왜냐? 상대방 쪽에서 다 지워버릴 수가 있어.
2: 못 받는 것처럼.
1: 자기들이 써놓고 없애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또 컴퓨터 스페셜리스트를 하여서 그 컴퓨터를 examine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변호사가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이런 말이에요. 변호사가 직접 자기 스킬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테크니컬 스킬까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증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2: 그렇죠.
1: 그러면 또 컴퓨터 스페셜리스트를 채용해서 그 사람 보고 가서 examine하고 컴퓨터 examine하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했냐 설명을 또 법원에 가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이기 때문에 이 디스커버리 상황 그 과정에서 굉장히 굉장히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게 됐습니다.
0: 그래서 this is more라고 하신 것처럼 좀 간략하게 변호사님과 소통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간략해서 뭔가 요점을 딱딱 정리가. 그럼 제가 만약에 소송을 변호사께 의뢰를 했지만 제가 그런 모든 스킬이 있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1: 그걸 할 수 있어요.
2: 3자가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1: 꼭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laying the foundation이라 그래서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를 먼저 증명을 해야 돼요. 법원에서 나는 이런 컴퓨터 스킬을 가지고 있다. 학벌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 If you want to expert로 qualify 하려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판사한테 먼저 증명을 보여줘야 돼요.
2: 와, 어렵다.
1: 재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거랑 하늘과 창 따위 납니다.
2: 맞아요. 저 이메일 하나 보여드리면 당연히 들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나 증거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Wait, hold on. You're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이거는 증거물이 아니라 가지고 계시는 자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증거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증명을 해주고 파운데이션을 내해주고 그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디스커버리 페이즈에서 굉장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네. 아예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네. 왜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소송 막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하시다 보면 비용이 막 써요. 변호사 비용 뭐 이해가 안 돼.
0: 그렇죠.
1: 왜 이렇게 많이 돼요? 왜 증거물 채택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와서 혼자서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2: 그렇죠, 그렇죠.
1: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증거물을 채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 변호사들 사기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만 하고 그냥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물어보세요. 왜 이 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디스커버리라는 상황에서 왜 이런 많은 돈이 소비가 됐는지
2: 네.
1: 그리고 그것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왜 내가 이런 비용을 내야 되는 건지 보여주세요.
0: 네.
1: 보여달라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계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아 그래 맞아 디스커버리 페이스에 우리 하드 캠 변호사가 이렇게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도대체 증거물 채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이런 증거물 채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재판의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또 불러야 되는지 그런 비용들을 그렇게 이런 과정이 있는 걸 알게 되시면 이제 비용이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시고
2: 그렇죠.
1: 그리고 그걸 안 하게 되면 왜 변호사한테 왜 안 하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해야
0: 네.
1: 되는 걸 왜 안 하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과정도 이 법이 그렇죠. 이렇게 중요하고 이 네. discovery phase remember discovery phase에서는 서로가 교환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서 상대방 쪽이
2: 네.
1: 그 청구한 아이템들을 안 주면은 절대로 재판에 쓸 수 없어요. 판사가 상대방 쪽에서 허락하면 오케이.
2: 네. 네.
1: stipulation이라 그러는데 상대 쪽에서 언제든지 오케이 네. 그냥 허락할게요 하면은 괜찮지만 그리고 판사가 늘 물어봐요. 상대방 쪽 변호사한테
2: 네.
1: 너 그거에 대해서 stipulate 하겠냐? 동의하겠냐?
2: 거의 안 해주실 것 같아요.
1: 안 해주죠.
2: 그렇죠. 거의 안 해주실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거는 그 two-edged sword이에요.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칼로 쓸 수도 있고 방패로도 쓸 거. 내가
0: 네.
1: 늘 말씀드리는 옛날 속담이나 이 명언들을 말씀드리는 게 다 이 나와요. 소송을
0: 네.
1: 하다 보면은 소송을
0: 아니,
1: 하다 보면
0: 그래서 오늘도
1: 예.
0: 재미있는 표현으로 배우는 법률 개념 오늘도 예. 너무 멋진 그런 말도 해주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예, 제가 소송을 하면서
2: 네.
1: 판사님들한테 막 가서 이제 토론하고 알기하고 이제 제 주장하면서 또 다른 옛날에는 법원에 가면은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 막 다 다른 자기 케이스들 다른
2: 네.
1: 케이스지만 자기 케이스에서 막 싸우잖아요.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고
2: 네.
1: 뭐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특별히 디스커버리 페이즈나 이제 증거물 채택할 때 자꾸 이런 걸 청구해달라 막 그러기다 보면은 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씩 얘기를 해요.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네, barking up the wrong tree라는 거는
0: 우리 한국말로
2: 굳이
0: 직역하자면 롱다리 짚고 있다 이거
2: 헛다리 짚고 있다
0: 그런
2: 때 남에서 짚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런 말이죠. 네. So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라는 건 히스토리를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2: 네.
1: 그래서 한 1700년대 그 사냥꾼들이
2: 네.
1: 사냥꾼들이 너구리 특별히 잡으러 갈 때
0: 네.
1: 개를 데리고 가요.
2: 네.
1: 개를 데리고 가는데 너구리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0: 네.
1: 나무 위로 올라가요. 개가 네. 못 올라오는 거 알고
2: 네.
1: 그런데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똑똑해가지고 다른 나무로 넘어가는데 이제 걔는 그 똑같은
2: 나무에서
1: 올라간 나무에 막
0: 네.
1: 계속 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와서 걔를 보고 때 너구리 저리 갔잖아.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엉뚱한데 상관없는데 짖고 있는다.
2: 네.
1: 그래서 그게 이제 재미있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판사님들도 많이 써요 이거.
2: 판사님이 네. 이런 말씀 쓰신다고요?
1: 정말 많이 써요. 많이 들었어요. 정말.
0: 네. Barking up the wrong tree.
2: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건가요?
1: 아니 너는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 너 엉뚱한 데서 지금 힘을 쓰고 있다. It's not relevant라는 거죠. 상관이 없는 것만 자꾸. 그리고 이제 우리가
0: 네.
1: 이제 막 판사님한테 디스커버리 페이즈 때 증거물 채택을 증거물 뽑아내야 되잖아요 상대방 쪽에서
2: 네.
1: 그래서 막 증거물 그쪽에 그 청구를 막 했는데 안 줘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걸 다 달라 그러는데
2: 네.
1: 판사님들이 가끔씩 이거랑 우리 케이스랑 관련이 없다 너무 이게 스코프가 너무 넓으니까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하고 기각을 시키는 거
0: 그러니까
1: 그런 식으로
0: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2: 그러네요
1: 재밌죠
0: 그러네요
1: 멍멍이가 멍멍이를 따
0: 아니 라쿤이 그렇게 똑똑해?
2: 에이. 이 표현 한번 써봐야겠는데요?
1: 어. 네. 다음에는 한번 너구리
2: 베비 박초희 쓴다 무거워서
0: 아니 그런 것도 되겠다. 그러니까 여자 꼬시려고 그러는데 네.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절대로 안 넘어갈 건데 이러면서.
1: 어, 맞습니다. 네네. 예, 어. 여자들도 네. 옛날에 그런 데이트 남자가 와가지고 접근하면 네. 여, 남자 보고 그래요. You'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저리 가.
2: 이야,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예,
1: 아우 근데 그거 정확하게 네. 보셨어요. 그거 여자들 많이 써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 써먹어야지.
1: 정말요. 그렇죠?
2: 남자로 써야겠다. Am I barking up the wrong tree?
0: 아니.
2: 내가 잘못하고 있니?
0: 아니, 바꿨을 수도 있잖아. You are barking up the right tree.
1: 그렇잖아.
2: Bark up the right tree, man. Bark up the right tree.
1: 그러면 뭐 barking 네. up the wrong tree. 남자들이 여자들 접근할 때 네. Are you the right tree라고 먼저 말하면 되겠다.
2: 아, 아, 아, May I bark?
0: 지져봐.
2: May I bark?
0: You can bark. You can bark.
2: 아, 이거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요. 네.
1: 재밌죠. Barking up the wrong tree. 예, 제가 지금 뭐 제 프로그램에 한 두 개 정도 남았는데 네. 이, 네. 어, 좀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2: 네. 어,
1: 제가 표현한 중에서 아마 네.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 네. 상해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십니다. 오피스는 바로 윌셔와 옥스퍼드 저희 건물하고 같은 건물 7, 네. 8층에 있고요.
2: 전화번호 213-977-9900번 213-977-99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네, 변호사님 오늘 그러면 마지막 정리로요. 예. 일반인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을 짚어주신다면 뭘까요?
1: 예, 우리가 늘 생각하실 때 내가 모든 걸 숨긴다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2: 아,
1: 이거를 숨기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가끔씩 저도 들어요. 나한테 아 유리한 증거물이니까 저쪽에 넘겨주지 마세요.
2: 아,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0: 아, 나 충분히 이해돼요. 진짜
1: 이해되시죠? 네. 네. 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소송하실 때 네. 잔머리 굴려고 하지 마시고 아. 예, 법을 아시고 법대로 네. 따르시고 변호사님들이랑 잘 같이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0: 아, 우리 삶의 질 기본 베이스를 주셨네요. 오늘.
2: 그렇죠, 그렇죠.
0: 잔머리 굴리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2: 그렇죠.
0: 소통하는 게 가장 좋은 핵심이다.
1: 예, 예. 대신 네. 그래도 전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네. 저는 그 다음 단계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이렇게 돼 있지만 네.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 거는 네. 역시. 변호사들이 법을 아니까 좀 더 잘하겠죠.
2: 그렇죠. 노하우가 있으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우리 하원의 김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오늘 유쾌한 법률 시간이었어요. 네. 그렇죠?
2: 오늘 정말 좋은 거 배웠습니다.
0: 네. 네.
1: 오늘은 barking up the right tree 한 것 네. 같습니다.
2: 베이비 박초희라고 지금 꼭 써먹은 겁니다.
0: 늑대도 박하나요?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 들으면서 네. 변호사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걔가 짖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서핑도 잘하는 걔 보셨어요?
1: 어, 저 본 적 있어요.
0: 그쵸?
1: 서핑 타는 강아지.
0: 바로 캘리포니아가 서핑 천국이잖아요. 패시피카에서 지난 며칠 전에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세계 도그 챔피언십이 있었대요.
1: 그 대회가 있어요?
0: 네.
1: 걔들 서핑 타는 대회가?
0: 중형견, 중견, 야, 소형견 야. 캐테고리로 나눠서 정말, 아니 너무 잘 타.
1: 별게 다 있다.
0: 아니 걔들이요 물가를 가로지르면서 너무 막 진짜
1: 근데
0: 위용당당하게. 네.
1: 서핑 타보셨잖아요.
0: 네.
1: 서핑 원래 저희가 패들링해서 가야 되잖아요.
0: 네.
1: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0: 아 G나와 같이 하는 거죠.
1: 아 같이 타요?
0: 네, G는 뒤에 있고 앞에만 이렇게 세워놓는데 앞에 탁 해가지고 두렵지도 않나.
1: 오, 응? 멋있다. 그러면 뭐 네. 정식 이게 뭐 대회 같은 거예요?
0: 대회 벌써 10회예요.
1: 와 신기하다 진짜.
0: 우리 점돌이도 어떻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1: 고양이는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물 무서워서 안 됐지. 싫어해서.
0: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옆집에 고양이 키우는 외국 여자분 계시거든요.
1: 네.
0: 그분은 고양이랑 세계 여행을 하더군요.
1: 뭐?
0: 응. 그게 가능할 수도 있나 봐.
1: 뭐 가능하죠. 뭐 그냥.
0: 어렸을 때부터 네.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1: 야, 근데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귀팔자가 뭐 상팔자다 이런.
0: 네, 네.
1: 걔들이 전부 다 낫네.
0: 네, 네? 서핑도 하고.
1: 서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네.
0: 굿모닝 짜짜짜.
1: 네. 네. 아니 남자들을 늑대라고 욕하는 거 여러분 네. 이제는 우리가 다 성숙한 이제 시민의식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시죠?
0: 아 늑대 좋지 뭐.
1: 늑대가 사실은 절대 바람 안 피는 거 아시죠?
0: 참 그렇더라.
1: 네. 우두머리 써 그리고 딱 잔 그거.
0: 저기 맞아요. 하지. 늑대 좋아.
1: 늑대가 얼마나 멋있는데.
0: 나는 늑대 좋아.
1: 남자는 늑대. 아니 솔직히 늑대 같은 남자가 나요? 곰 같은 남자가 나요? 그러니까 등치 같은 거 말고
0: 곰바다 늑대
1: 그러니까 뭐뭘 해도 막 몰라. 나 몰라 맛있어 이거, 라면 먹고 갈래? 나 라면 먹고 갈래 이런 사람이 좋아. 아니면 라면 먹고 갈래 이거 난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이런 약간 이런 게 나아.
0: 나한테 느끼해.
1: 아니
0: 아 늑대가 낫지.
1: 그렇잖아.
0: 늑대 그래서
1: 늑집 빠른 늑대가 낫지.
0: 늑대 허리띠 여우 목도리
1: 그건 뭐예요?
0: 어? 우리가 옆에 둘러주는 게 늑대
1: 늑대고,
0: 허리띠고
1: 네.
0: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목 둘러주는 게 여우 목도리.
1: 난 민칼래요.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1: 예.
0: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시원한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네요. 우리 서핑 얘기하니까.
1: 그러니까요. 아, 진짜 언제 바닷가 간지 기억도 안 나네요.
0: 진짜 그렇다. 우리는 쪼르륵 가면 보는데.
1: 그러니까.
0: 저쪽 중부에 캔사스 이런 데, 아이다오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다 가려면.
1: 저는 심지어 대학 때 백인 여성분들 진짜 이뻐요. 근데 그 친구가 빅베어 출신이에요. 빅베어.
0: 빅베어? 여기?
1: 네, 산.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대학 오기 전까지 평생을 빅베어에서 나와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도 눈을, 그러니까 바다를 못 봤어. 여기 대학을 왔는데 아직까지 자기는 바다를 TV랑 막 그 당시 인터넷이 없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본 적이
0: 그러니까.
1: 없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너무 아름다운 여자이거든요. 백인 여자.
0: 네.
1: 서로 그 일자마 남자애들이
0: 다 바다 데려가자고. 야, 그래서 데려갔어요?
1: 저는 못 갔죠.
0: 아,
1: 저는 그때 또 이미 교제하고 있었기
0: 그렇게
1: 때문에.
0: 그렇게 커서 바다를 처음 봤을 때 그 감격은 어떻게 표현할까?
1: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중부라 이런 데서 아직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맞아요.
1: 자기 동네에서 한 번도 안 벗어나신 분들.
0: 맞아요. 맞죠? 비행기 안 타본 사람도 많아요.
1: 눈도 평생 못 보신 분도 있고.
0: 아, 그러니까
1: 우리는 얼마나 못 받은 겁니까?
0: 태평양 건너 미국 갔다는 우리는 진짜 선택받았네요.
1: 그럼요.
0: 진짜.
1: 저 심지어 동네가 토레스살잖아요. 진짜 길 건너면 바다인데 가다를
0: 가야 돼죠.
1: 네, 가야겠다.
0: 요즘은 데이팅 앱에 많은 젊은이들이 피로감을 느껴서요.
1: 네.
0: 오히려 취미 동호회, 뭐 재미난 이벤트 이런 거에 간다고 그래요. 인간 대 인간, 인간 냄새 풍기는 거 얼마나 좋아요.
1: 그게 좀 빨리 나오지, 데이팅 앱이. 나 한 번도 못 써보고.
0: 진짜 안 해봤어, 한 번도?
1: 못 해봤죠.
0: 아유, 진짜. 자, 오늘 인간과 인간 대 그런 따뜻한 만남이 있는 그런 인간적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즐거운 화요일 여러분, 화목한 화요일 되시고요. 저희는 밝은 모습으로 내일 수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0: 후니 탱자.
1: 후니 아, 아 네. 네?
0: 아니,
1: 아, 후니 탱자.
0: 응,
1: 아,
0: 그럼 미역 탱자야지. 아, 딱딱 못 맞춰.
1: 아, 미안해요.
0: 내일 만나요.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 975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칼국수.
8: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12: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4: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1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7: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7: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AM
1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3: 미국 서부가 열돔과 대형 산불의 이중 재난에 휩싸였습니다. 워싱턴주 제2도시 스포켄 인근에서는 3개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번지며 8천 에이커 이상을 태웠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포함해 건물 700채 이상이 잿더미가 됐고 주민 6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14명은 아직 실종 상태로 당국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이번 산불을 두고 스포켄 지역이 역사적으로 겪은 최악의 자연재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멘도시노 카운티에서도 펠리즈 산불이 건조한 기후와 강풍을 타고 800 에이커 이상으로 확산됐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80만 에이커가 불에 탔고 진화되지 않은 대형 산불만 33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3분의 2 이상이 가뭄상태에 놓인 가운데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일대는 이번 주에도 최고기온이 화씨 115도에서 120도에 달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열돔 현상이 산불의 확산 속도와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적 조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24: 가수 김범룡의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디너쇼가 지난 토요일 저녁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하고 주관한 이번 공연은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앤 카지노 스페셜 이벤트 센터에서 600여 명의 VIP 관객을 초청해 펼쳐졌습니다. 김범룡은 대표곡 바람바람바람을 새로운 편곡 버전으로 무대의 문을 열었고 겨울비는 내리고 친구야 인생길 등 히트곡 퍼레이드로 객석을 달궜습니다. 2부에서는 객석 한쪽 끝에서 등장해 테이블마다 직접 찾아다니며 관객의 손을 맞잡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좌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기타를 메고 부른 하얀 나비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관객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앙코르 요청이 이어지자 김범룡은 바람바람바람 오리지널 버전을 힘차게 열창했고 VIP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와 박수로 화답하며 공연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공연 후 김범룡은 단 한 번의 공연을 위해 먼 곳에서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 최대한 정성을 다했다며 우회 없는 무대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앞으로도 한국의 유명 가수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해 다양한 문화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 기생충 감염으로 발병하는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올여름 미국 전역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어제 이 질환과 관련된 미국 내 첫 사망 사례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망자는 2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감염 후 장질환과 탈수 증상이 더 심각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통상적으로는 치명적인 질환이 아니며 이번 사망 사례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여름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며 심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합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2: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손흥민 등 주요 선수들의 남미 원정 경기 출전 배제가 홍명보 감독의 보복 차원이었는지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보복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고 출전 배제 요청은 조규성 선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를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협회 측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벤투 감독 4년간 국가대표 에이팅 감독으로서 최장수 감독이에요.
1: 네.
0: 그렇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왜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1: 벤투에 대한 비난도 많았습니다. 벤투에 대한 비난은 어떤 거였냐면 똑같은 선수들만 가지고 똑같은 전술로 4년 동안 똑같이 해가지고 벤투 이후가 걱정이 된다 이런 그 비난이 있었고요.
2: 한국에 귀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비쳤다라는 보도까지 보면서 굉장한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감정 혹시 가지셨습니까?
3: 저는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았고요.
4: 정몽주 증인.
1: 네.
4: 이 문체부 감사 내용을 못 받아들이겠어요?
1: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틀린 것이 있다고 생각.
4: 의견 아니고요. 대한민국 문체부예요. 정부에서 한 겁니다. 정부가 우습게 보였어요? 지금 일개 축협이 문체부 결정이 의견이라고요?
5: 손흥민 출전시켜야 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남아공전에 손흥민 등등이 출전 못한 게 홍명보의 보복 차원이었다. 그런가요?
6: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5: 전혀 없었어요? 여기 네네. 국회예요.
6: 네. 알고 있습니다.
5: 예, 이거 위증하면 안 되십니까?
6: 네네.
5: 없었어요?
6: 네. 없었습니다.
5: 예, 그러면 저때 선수가 얘기한 다른 선수 출전시켜야 된다. 그건 누굽니까?
6: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5: 네.
7: 증인은 작년 정몽규 회장이 네 번째 회장 달일 때 임원이었죠?
8: 그 회장 아니요 말씀 들으세요. 저도 해야 하잖아요. 회장 임명되는 날이에요. 그 전이에요.
7: 선거 운동 운동은 자격도 없이 정몽규 후보의 불법
8: 그때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7: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요?
8: 네,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7: 선거운동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8: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7: 단단히 대답하십시오.
8: 네, 단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9: 문진 위원장, 심판계 마피아 보스입니까?
8: 설명할까요? 심판은 교육, 배정, 평가 세 군데로 나눠서
9: 그걸 누가 몰라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8: 그러니까
9: 아니잖아요.
8: 저기 있는 최수진이나 지승인
9: 자세 똑바로 하십시오.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아까부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8: 저는 말하지
9: 여기는
8: 말합니까?
9: 국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여기는 국민의 물로 돌아가고
8: 거기는 끼지 마시고 좀 아침부터
9: 잠시만요. 공손하게 대답하세요. 아니, 시간 멈춰주십시오.
8: 제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요. 물었으면
9: 잠깐만요. 시간 멈춰주십시오.
1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1: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2: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3: 지난달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연쇄 증오범죄 피습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50대 한인 남성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브루클린 한인회는 지난달 23일 오후 센트럴파크 웨스트 인근 노상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등을 찔린 아시안 남성이 57세 한인성 모 씨라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등에 흉기가 꽂힌 채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튿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범인은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주로 외치는 구호를 소리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성 씨를 공격한 직후 약 두 블록 떨어진 유대교 회당으로 이동해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또 다른 남성의 가슴을 십자드라이버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대치 끝에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51세 라울 모랄레스로 확인됐으며 현재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브루클린 한인회는 사흘 전 브루클린 리프 에릭슨 파크에서 지역 정관계 인사들과 함께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사리타 코마티레디 뉴욕주 검찰총장 후보도 참석했습니다. 최윤희 브루클린 한인 회장은 아시안을 향한 그 어떤 형태의 폭력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잇따라 피습됐다는 점에서 아시안 커뮤니티 전반에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이민세관단속국과 LA 국제공항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 캘리포니아 주요 공항의 국내선 구역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이민자 권리연합 시

0: 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입니다. 도야마 변호사는 특히 망명 신청을 근거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국내선 탑승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추고 있더라도 공항 단속에 예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의보의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인근 다리 위에 세워진 대형 청동 기마상 두 개에 24캐럿 금박을 입힌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연방 내무부가 총 510만 달러를 투입한 이 황금 기마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취향에 맞춰 수도 워싱턴을 재정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금빛 인테리어를 즐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기마상 공개는 그 취향이 공공 공간으로 확장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악관 내 대형 무도회장 신축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높이 250피트 규모의 개선문 건립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은 모두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프로젝트입니다. 워싱턴 DC의 상징적 공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1: 일본 방위성이 오늘 발표한 올해 방위 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이번 백서는 중국의 해양군사 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3년 연속 유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방위 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부당한 억지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3년 연속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로 명시하며 안보 협력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3: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예년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위백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안보 환경 지도와 방공 식별 구역 등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3년째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군사 밀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드러낸 강력한 위기감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군사 활동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무력 충돌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파병과 급속한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며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안보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 한국, 호주 등 동맹과 우국들과의 다자간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무인드론 등 현대전의 새로운 영역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자위대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7: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8: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9: 눈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2117, 323-692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5: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4: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 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 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 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 세출위원회에서 도출한 이 예산안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자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과 영유아동을 위한 특별보충영양 프로그램 재원과 재난구호기금 그리고 함정건조 사업 조정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보조금 집행에 임의로 개입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입니다. 행정부의 보조금 통제권을 제한하는 이 조항은 양당이 합의를 이끌어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뿐 아니라 양당 원내대표도 이번 합의를 환영한 만큼 상원은 이번 주 안에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연방 하원이 이달 말까지 휴회 중이어서 상하원 모두를 통과하는 것은 다음 달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서명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셧다운 위기를 피하기 위한 의회의 움직임은 일단 궤도에 올랐습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란과의 협상이 오늘부터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란 비핵화 합의도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요구사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민병대의 중동공격 중단이며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와 석유 수출 제어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대화로 선회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신뢰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짚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 다시 충돌한 전례가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6개월째 접어들었고 국제유가 상승과 미군 사상자 증가로 미국 내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조차 전쟁 종결 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대니얼 셔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미국의 억지력에 치명적인 타격이라며 동맹은 물론 이란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홉킨스대 발리 나스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연방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18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이 기금은 2021년 1월 6일에 회 난동 가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온 자금으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블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4월부터 법무장관 대행을 맡아왔으며 오늘 연방상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 폐지 결정은 수주에 걸친 협상 끝에 나온 것으로 인준의 제동을 걸어온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찬성표로 돌려세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톰 틸리스 의원까지 반대를 철회하면 블랜치 후보자의 인준은 사실상 확정됩니다. 블랜치 후보자는 이번 발표에서 또 다른 논란이었던 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면책 조항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면책은 미래 시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고 제한된 시점에만 인정됩니다. 기금 폐지와 면책 조항 제한이라는 두 가지 양보를 통해 블랜치 후보자가 인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9: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즉각 환영했고 오는 10월 2일법 시행 전까지 7대 범죄 전송치 관련 후속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며 지옥문이 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 치안감 이상 수뇌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지옥문이 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11: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키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11: 민주당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전까지 7대 범죄 전권 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을 완수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13: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사법의 시작이 되도록 후속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1: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 두고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 지옥문이 열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위한 비상탈출구를 만들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1: 경찰 치안감 이상 수뇌부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도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5: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 모든 경찰 고위 간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11: 민주당은 10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속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6: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러시아인 남매를 포함해 5명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누틴 찬이라꾼 태국 총리는 러시아 국민 전체에 공개 사과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파타야에서 22살 누나와 17살 남동생 등 러시아인 남매 2명이 실종됐습니다. 태국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31일 용의자 2명을 체포했고 이들의 자백을 토대로 파타야 인근 숲에서 러시아인 남매와 태국인 일가족 3명 등 시신 5구를 발견했습니다. 이튿날 추가로 용의자 2명을 더 붙잡아 일당 4명 전원을 계획살인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시아삭 푸안격게우 태국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소식을 접한 태국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어린 두 사람이 희생됐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번 살인은 국가 전체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7년간 태국에 살았던 두 젊은 러시아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모든 러시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책임자들은 태국법에 따라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타야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지만 유흥산업이 발달한 만큼 강력 범죄도 끊이지 않는 곳으로 꼽힙니다.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전역의 식료품 가격이 5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 자료를 인용한 AP통신통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초와 비교해 올해 식료품 가격은 33% 상승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운송비와 인건비가 치솟았고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재해가 겹치면서 농산물과 유제품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커피와 초콜릿 등 수입식품 가격이 추가로 올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유가가 다시 뛰면서 물류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문제는 한번 오른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의 3분의 1을 식비로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전국 푸드뱅크에는 수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업 석하나 글로벌의 셀리 라이언스 와이어 부사장은 소비자들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할인 제품 집중 구매와 브랜드 교체 식단 조정 등 생활 전반을 전략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대신 닭고기로 식단을 바꾸거나 할인 앱과 쿠폰을 적극 활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하루 한 끼만 제대로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저소득층이 지방이 많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건강 악화와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 러티샤 제임스가 대형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상대로 불법 도박 운영 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제임스 총장은 칼시가 뉴욕주 게임위원회의 승인 없이 스포츠 경기와 선거 결과 등에 베팅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주 도박 법률을 위반하고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뉴욕주 모바일 스포츠 베팅 최소 연령인 21세 규정을 어기고 18세에서 20세 이용자의 접속을 허용해 이들을 재정적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점도 소장에 담겼습니다. 뉴욕주는 법원의 칼시 영업 금지 명령과 함께 이용자 전액 배상 불법 수익 몰수 그리고 규정 위반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칼시는 즉각 반발하며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를 주 정부가 폐쇄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칼시는 2024년 미 대선에서 여론조사보다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하며 급성장한 플랫폼입니다. 현재 매사추세츠와 미시건, 네바다, 워싱턴 등 최소 4개 주가 칼시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원 명령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예측시장 감독 권한이 연방정부에 있는지 개별 주정부에도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서울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시가 4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것으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신설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17억 원에 사서 10년간 살다 65억 원에 팔 경우 2029년 양도세는 지금보다 10억 원 넘게 오릅니다. 세부담이 커지기 전에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고령층 위주로 매물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30년 넘게 산 집에서 나가야 하느냐는 당혹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강남 일대 주택시장 분위기를 정현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 준공 40년이 넘어 고령층 거주민이 많은 편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정부가 겨냥한 초고가주택의 기준인 시가 45억 원을 훌쩍 넘긴 단지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종부세율이 오르면 보유 부담은 커지고 양도소득세 공제액수에도 한도가 신설되며 특히 집을 팔 때 붙는 세금이 크게 뛸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1차 131제곱미터짜리를 17억 원에 사서 10년간 살다 65억 원에 파는 경우라면 오는 2029년 양도세는 지금보다 10억 원 넘게 오릅니다. 이에 세부담이 더욱 커지기 전 근로소득이 부족한 노령층을 위주로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은 분위기입니다.
6: 어제도 다녀가셨고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그런 기사 보고는 황당하고 좀 당혹감이 많고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갖고 있는지.
5: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로 고가주택 매물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에선 시세 40억 초과 아파트가 80% 가까이 밀집된 강남과 서초를 위주로 급매물들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7: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이렇게 급매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전후해서 서둘러 집을 팔려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5: 다만 아무리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30년 넘게 산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세제 개편에 대한 불만과 당혹감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8: 우리가 91년부터 평이도 할래도 세금으로 뜯기고 또 새로 사면 또 보유세를 또 내야 되고 아니 이래도 뺏어가고 저래도 뺏어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전반적인 주택 공급 부족 속에 집값은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판단한 일부 집주인들은 버티기를 택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대출 규제와 높아진 금리에 초고가 주택 매물이 나오더라도 사들일 매수자들은 충분하지 않아 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1: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 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7: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6: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0: 타이어.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11: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10: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11: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10: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11: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12: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3: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4: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남가주를 방문합니다. 렌초 팔로스버디스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만찬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섭니다. 백악관은 이번 연설에서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범죄 감소 성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대변인은 역대 최대 규모의 중산층 감세와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 그리고 크게 감소한 범죄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경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공항과 인근 도로에 교통통제가 이뤄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남가주 일정을 마친 뒤 라스베가스로 이동하고 내일은 레드록 카지노 리조트에서 경제와 감세 정책을 주제로 추가 연설을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공식 캘리포니아 방문은 지난해 1월로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캐런 베스 LA 시장 등 지역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베스 헤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여는 총재, 그리고 로리 로건 댈러스 여는 총재 3명이 지난달 30일 각각 성명을 내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8일과 29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하는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던 위원들입니다. 세 총재가 공통으로 지적한 핵심은 물가상승률이 5년 넘게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헤맥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이 물가상승세를 시키기에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는 위험을 막으려면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것보다 소폭 금리 인상을 잇따라 단행하는 편이 낫다고 요구했습니다. 로건 총재는 지금 완만하게 대응하는 것이 나중에 급격하고 충격적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총재 모두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계와 기업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연준 내부의 이견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은 다음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금리 결정을 둘러싼 내부 긴장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석유 기업들을 향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공급 부족 상황에서 석유 회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강조하면서도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쉐브론과 엑소모빌 등 글로벌 석유 메이저를 직접 거론하며 어떤 회사는 전년보다 12배 많은 이익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쉐브론의 올해 이 분기 순이익은 1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에 달했고 엑소모빌도 145억 달러로 2배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쉐브론 최고 경영자 마이크 워스를 직접 지목해 소비자 가격을 지금 당장 낮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소매가격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는 즉시 국제유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자신해왔지만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고유가 부담이 소비자 생활비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아이다우주 트윈폴스의 인앤아웃 버거 매장 앞에서 총기 난동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당시 한 시민이 범인에게 맞서 추가 피해를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민은 총성이 울리자 즉각 범인을 향해 총구를 겨눴고 범인은 그 순간 저항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범인은 총기를 앞세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무장한 시민 앞에서 순식간에 제압됐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 시민의 개입이 추가 희생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합법인 만큼 이처럼 시민이 직접 위협에 대응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됩니다. 이번 사건은 총기 난동 상황에서 무장 시민의 개입이 실제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범인의 신원과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시애틀 현지 언론에 따르면 UCLA에 재학 중이던 21살 여학생이 워싱턴주 킹 카운티에서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변에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워싱턴주를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킹 카운티는 시애틀이 속한 지역으로 산악지형과 절벽지대가 곳곳에 분포해 있어 야외 활동 중 추락사고가 드물지 않은 곳입니다. 사고의 정확한 경위는 현재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을 중심으로 장례 비용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학업을 이어가던 젊은 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오 뉴스 들으시면서 오늘 더위 얘기 또 나왔죠. 올여름은 경보가 뜨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1: 맞아요. 경보가 이미 떠 있는데 모르고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부모님 세대.
0: 지난번에 한낮 동선 줄이는 얘기 했잖아요. 오늘은 한 발 더 앞으로 가서 경보 자체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1: 재현 씨, 이게 사실 설정 한 번만 해두면 끝이거든요. 자녀분들이 부모님 폰에 대신 해드릴 수도 있고요.
0: 오늘 딱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재현의 배경체크 폭염경보라는 게 원래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면 뉴스로 전해지고 그걸 우리가 듣는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경보가 뜨는 순간 휴대전화로 바로 알림이 오는 시대가 됐어요. 문제는 그 알림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 정확해요. 알림 기능이 있어도 꺼져 있거나 소리가 무음이면 그냥 지나치거든요. 어르신들 폰에 가보면 알림이 쌓여있는데 못 보신 경우 진짜 많아요.
0: 그래서 오늘은 AI나 스마트폰 기능을 더위 경보 수신기로 바꾸는 얘기예요. 거창한 앱이 아니라 폰에 이미 깔려있는 기능들이에요.
1: 지수씨, 아, 제 얘기네요.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 폰 설정 다시 봤거든요. 긴급 알림 설정이 꺼져 있더라고요. 켜는데 걸린 시간이 딱 1분이었어요.
0: 그게 핵심이에요. 설정 앱 들어가서 알림 항목 찾으면 긴급 재난 문자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켜두는 것만으로도 폭염 경보를 제때 받을 수 있거든요.
1: 자녀분들이 명절에 부모님 뵐 때만 해드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해서 같이 켜드리세요. 오늘처럼 더운 날일수록 그 1분이 진짜 중요하니까요.
0: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마트폰에 이미 깔려있는 기능 중에 긴급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1: 맞아요.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설정 들어가서 알림 찾으면 거기 있거든요. 긴급경보 항목이 꺼져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0: 이게 켜져있으면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순간 소리랑 진동이 같이 와요. 무음모드에서도 울리고요.
1: 지수의 생활번역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자동감시자예요. AI나 스마트폰이 대신 하늘을 보고 있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나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는 게 아니라 폰이 먼저 말을 거는 구조죠.
0: 그 표현 딱 맞네요. 예전엔 라디오 켜두는 게 그 역할이었는데
1: 지금은 폰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나 시리한테 오늘 LA 폭염경보 있어? 이렇게 그냥 말로 물어봐도 바로 알려줘요.
0: 말로 물어보는 게 포인트예요. 타이핑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자녀분들이 한 번만 써보여드리면 금방 따라하세요.
1: 한타 어르신들 보면 음성 검색은 한번 익히시면 진짜 잘 쓰시더라고요.
0: 설정이 어렵다 싶으면 이번 주말에 부모님 폰 한 번만 열어보세요. 긴급 알림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1: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폰 설정에서 긴급 경보 켜기. 이게 이번 여름 가장 중요한 설정이에요.
0: 자, 이제 오늘의 팁입니다. AI 한 줄 실습 코너예요. 오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하나, 스마트폰 설정에서 긴급 경보 알림이 켜져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설정 열고 알림 찾으면 바로 나와요. 꺼져 있으면 키는데 딱 한 번 탭이면 끝이에요.
0: 둘, 소리 설정도 같이 봐주세요. 긴급경보는 무음모드에서도 울리게 되어 있는데 기종에 따라 따로 허용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같은 알림 설정 화면에 있습니다.
1: 셋, 부모님 폰은 자녀분이 대신 확인해드리세요. 한타 어르신들 중에 폰은 있는데 설정을 한 번도 안 건드려보신 분들 꽤 많거든요. 옆에서 한 번만 봐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알려줍니다.
0: 요즘 날씨는 경보가 뜨는 속도가 꽤 빨라요. 내가 뉴스 챙겨 듣기 전에 폰이 먼저 알려주면 그만큼 대비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1: 오늘 점심 드시면서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0: 오늘 광고주는 따로 없고요. 내일 예고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 내일 수요일은 생활경제 코너예요. 이번 주 주제가 더위 관련이다 보니 내일은 여름 전기요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0: 에어컨 틀어야 하는 건 아는데 요금이 걱정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쓰면 덜 나오는지 생활 속 팁 위주로 얘기해 볼 겁니다.
1: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알림 설정 해두셨으면 내일 방송 알림도 같이 챙겨두세요.
0: 지수 씨, 그 말 좋네요. 오늘 한입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1: 더운 날 시원한 데서 드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0: 오늘 핵심은 하나예요. 경보는 이미 와 있어요. 내 폰이 받을 준비가 됐느냐가 전부입니다.
1: 설정 한 번으로 AI가 하늘 대신 봐주는 거잖아요. 오늘 점심 드시면서 폰 한 번만 열어보세요.
0: 내일은 실내에서 버티는 법이에요. 에어컨 켜는 것도 요령이 있더라고요. 냉방이랑 환기 얘기 차분하게 해볼게요.
1: 어르신들한테 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일 정오에 또 뵙겠습니다.
0: 오늘 한입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3: 카페보넨?
1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6: 엄마 집밥이 최고지.
1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5: 밥 한 그릇 더요.
1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9: 213-381-2424 213-381-2424
2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1: We will fight for you.
2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3: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0: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2: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여름이 아름다운 것은 태양이 있음으로 비롯되고 태양이 같이 있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가진 열정을 여러분께도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건강하고 멋진 추억 만드시는 8월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딘 마틴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스웨이 함께 들어봤어요. 어깨가 절로 움직이는 그런 노래라고 할수 있겠죠. 자, 행복이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곳이다 라는 말 예, 많이 듣게 되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끌어당김의 법칙. 예, 좋은 거, 또 행복한 거, 예, 기쁘고 즐거운 것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당신의 생각이라는 이 주파수는 우주를 향하고요. 좋은 일로 당신의 주파수에 응답해 줍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니라. 예, 그런 말도 있죠. 맞습니다. 좋은 생각, 희망의 말, 또 행복의 말로 건강과 행복을 끌어당기는 우리 해피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주파수는 뭘까요? 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주파수라고 하면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네요. 사랑의 주파수. 예,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잖아요. 예, 가슴 가득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행복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예, 이 시간 행복한 우리 해피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6: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5: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6: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5: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6: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7: 아주 좋은 아주투어.
8: 아주 좋은 아주투어.
9: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11: 우와 빠르네.
12: 1250만 불, 1250만 불.
1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주 7일 24시간
14: 323-782-8600 323-782-8600
1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소피아님께서 이런 피드백 주셨네요. 끌어당김의 법칙 공감합니다. 사람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끌어당김의 법칙.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난 저 사람한테 끌려. 뭐 특히 이성 간에는 더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같은 여자들끼리도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가. 저 사람하고 얘기가 통할 것 같아. 역시나 대화를 나눠보면 통해요. 코드가 맞아요. 그러면 진짜 신나죠. 네, 그렇게 인간관계는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 노래입니다. 한동안 뜸했었지. 한동안 뜸한 우리 해피님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함께해 주세요.

0: 네, 한동안 뜸했었지 사랑과 평화 노래였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정말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말이죠. 우리 커뮤니티에,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항상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쇼스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좀 책임감 있게 네.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0: 네. 역시 에너지 짱이십니다. 저는 우리 김원정 씨 이렇게 보면은요 네. 항상 웃는 얼굴이시잖아요. 항상 화사하게 웃는 얼굴, 스마일한 얼굴이라 네.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요.
1: 방송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0: 그럼요. 방송용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1: 항상 네. 건강한 사람은 그리고 건강한 기운이 있는 헬스코리아에 있다가 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헬스코리아.
1: 유일하게 이제
0: 헬스코리아의 냄새가 납니다. 이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도 그렇고 네. 저분이
1: 밝은
0: 집에서부터
1: 기운.
0: 그쵸 그쵸
1: 밝은 집에서는 에너지 집에서는 가끔 이제 아들한테는 이제 네. 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있지만 예. 그것도 건강하니까 화도 낼 수 있는 거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에너지가 없으면 화낼 기운도 없습니다.
1: 맞아요. 관심이 없죠. 아예.
0: 그쵸 그쵸. 집에서부터 이제 다 그라비티 마사지 채우나
1: 네.
0: 예. 또 뭐예요?
1: 저희
0: 마사지 체어가 굉장히 네. 많지 않습니까? 뭐 디바 마사지
1: 뭐
0: 체어도
1: 디바,
0: 있고
1: 디바, 그라비티 네. 뭐 다양하게 7가지 모델이 있죠.
0: 어떤
1: 카이로스.
0: 마사지 체어 있어요?
1: 저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그라비티.
0: 그라비티.
1: 그라비티가 1호예요 저희. 네,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데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네. 이제는 마사지 체어의 명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마사지 체어의 명가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마사지 체어,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 맨 처음에 선을 보인 회사입니다. 아하. 그래서 15년 정도 됐죠. 이제 10년 훌쩍 넘어서 헬스코리아는 19년이 됐지만 마사지 체어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그땐 대중화가 아니었죠.
0: 네.
1: 지금도 대중화라고 해도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사지 체어가 있다 그러면 사는구나. 약간 부의상식
0: 럭셔리 마사지 체어 네.
1: 그리고 약간 넘사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생각을 잘 못하고 그리고 저게 사람의 손맛을 따라갈까 네. 마사지는 사람이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때부터 마사지 체어를 저희가 선을 보이면서 미주 지역에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마사지 체어들을 선을 보였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그때 마사지 체어 이제 고객분들은 저희는 다 15년 이상 된 분들이잖아요.
0: 네, 네, 네.
1: 소통을 계속하면서 마사지 체어 가격 대비 뭐 이런 점 저런 점 뭐 그러니까 다 니즈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런 건 조금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건 조금 보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격은 또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하고 또 사장님이 마사지에 진심이고 마사지 체어를 너무 좋아하세요.
0: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이게 선장 따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사지 체어에 굉장히 중점을 두시고
0: 네.
1: 저희가 물론 천연케어 건강식품, 녹용삼 이런 많은 제품들로 사랑을 받고 시작을 했지만 마사지 체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0: 네.
1: 거기에 더 이제 열과 성의를 더 이제 드린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이제 마사지 체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시게 되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코로나 좀 전반부터 이제 계획을 하셨다가 코로나 시기에 좀 가성비 있으면.

0: 면서 마사지가 좀 대중화돼서 마사지를 매일 받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사지 체어를 좀 많은 가정에 좀그 들여놓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계시고, 그러려면 이제 가격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가격을 낮추려면 또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가성비 갑인 좀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사지 체어를 만들자 해서 만든 첫 번째 모델이 그라비티입니다.
1: 그라비티군요. 아, 그렇군요.
0: 근데 이
1: 만족도가
0: 그라비티,
1: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2: 너무 좋아요.
1: 예, 사용하신 분들의 만족도.
0: 그라비티가 이 1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마사지 체어 H 솔루션이라는 헤이스 코리아의 자체 브랜드예요. 근데 요거를 H 솔루션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H 솔루션 회사를 좀 연결시켜 달라. 헤이스 코리아 자체 브랜드를 좀 모르고 마사지 체어가 이제 좋다는 거는 아시고, 우리도 판매하고 싶은데 H 솔루션 회사를 좀 연결해 달라 이러고 오신 업체도 있었어요. 이제 그만큼
1: 진짜요?
0: 이제 입소문에 난 거죠. H 솔루션 마사지 체어들이 좋다라는 건. 근데 이제 이런 뒷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라비티를 정말 오랜 시간 에이징 테스트도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 초기에 비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그 유통 과정에서 다른 브랜드 가져오면 유통 과정에서 붙는 그런 거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가성비 값을 저희가 만든다고 했지만, 아무리 좋은 마사지 체어를 다른 브랜드를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회사다 보니까 이 가격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라비티 정도의 퀄러티를 가진 마사지 체어를 다른 브랜드에서 비슷한 걸 갖고 온다고 해도 요거 한 1.5배, 2배는 올라가는 거예요. 두 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사지 체어를 아시는 분들, 그리고 유목민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마사지 체어를 찾아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진짜 뭔가 들인 돈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마사지 체어를 찾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마음에 들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라비티를 만나고는 다 정착을 하신 거죠.
1: 만족하시는 거죠?
0: 다 들여놓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 5년째 마사지 체어 판매 대수에서는 매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마사지 체어가 그라비티입니다.
1: 에이,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면서요. 그래서 더그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들을 또 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정말 시원하게 주물러 주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0: 그리고
1: 같아요.
0: 머리끝부터
1: 발끝까지.
0: 발끝까지.
1: 와.
0: 그리고 인체공학적 설계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원하는 그런 마사지가 제공이 되면서 사람의 손맛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사지 볼이고 기계다 보니까 이렇게 둔탁하게, 그전에는 막 너무 두드리기만 하거나 그냥 눌러도 막
1: 그쵸.
0: 그냥 아프기만 하고, 얘가 제대로 이렇게 골고루 펴주면서 마사지가 사람이 해주는 것처럼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라비티를 체험하시면은 정말 한 번만 받아보신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 추천기에는 받아보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집에 들여놓으셨어요. 집에 가셨다가도 다음날 몸의 변화를 느끼시고, 또 다른 마사지 체어 처음 해보신 분들은 비교가 확 되니까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매장 들어오시면서 그라비티, 그라비티 하면서
1: 그라비티 주세요.
0: 색상만 선택하러 왔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1: 그 베이지 컬러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와인 컬러도 참 예쁘더라고요.
0: 와인 컬러.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1: 와인 컬러예요?
0: 레드 와인인데, 이거 이제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뭐 벽색이나 뭐 이런 게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1: 아,
0: 또
1: 그렇네요.
0: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클래식한 느낌 좋아하시거나,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좀 화이트 톤으로 하시고 밝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블루오션 좋아하시고.
1: 블루오션, 그것도
0: 네.
1: 고급스럽죠.
0: 그 블루오션
1: 맞아요.
0: 색도 가서 보시면은 색감이 너무 좋아요.
1: 오,
0: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1: 그렇네요.
0: 디자인도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고 일체형이라 문을 통과를 해요.
1: 오,
0: 조립을 할 필요가 없이.
1: 좋습니다.
0: 우리 최고의 이제 럭셔리 끝판왕인 디바는 이사를 하거나 문을 통과할 때는 이게 좀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라비티는 딱 이렇게 그라비티만 놓고 볼 때는 전혀 작다란 느낌은 안 드는데, 오히려 이게 문을 통과할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지만 이게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근데
1: 편하네요, 그럼.
0: 디자인적인 그런 거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굉장히 이제 또 중후한 느낌은 듭니다. 사이즈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색상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제 다크 브라운은 깊이 있는 초콜릿 그런 다크 브라운, 다크 초콜릿 뭐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해요.
1: 그 색깔도 참 예쁜 네. 것 같아요.
0: 너무 발렌타인데이 때도 예, 많이 나가요? 젊은 분들이 선택하시더라고요.
1: 아니 집안 인테리어 컬러에 네. 따라서 예, 좀 선호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싶네요. 예. 전부 다 색깔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0: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디자인적인 면, 색감 예, 이런 데서 좋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도 무엇보다도 네. 성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이게 그라비티가 이제 중력인데 이게 네. 이제 무중력 상태로 완전히 젖혀져요. 근데 공간도 차지를 안 하는 게 안 미끄러진 방식이기 때문에 벽 쪽으로 이렇게 좀 몰아도 뒷벽 과의 그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를 안 해요. 한 10cm 정도 앞으로 가다 보니까 뒷공간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네네네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이 좀 작아서 나는 마사지 놀 공간이 없어 이러신 분들도 그라비티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한 켠에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는 또 어떤 분은 뭐 이게 워낙 디자인으로 네. 훌륭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소품처럼 또 그쵸.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옮기시기도 네. 하는데 원하는 집 사이즈 때문에 좀 한 켠에다가 놓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선택하십니다.
1: 디자인도 고급스러워서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그러니까 마사지 받고 출근하셨겠네요.
0: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도 매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아침에
1: 너무 바쁜가요?
0: 조금 이제 늦잠을 잤거나 이럴 때는 잘 못하고 저녁 때는 저는 무조건
1: 저녁 때가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좋아요.
1: 근데 피곤을 싹 풀어줄 것 같아서
0: 깊이 있게 잠을 자요.
1: 피곤을 풀어주죠.
0: 그라비티 깜빡한 날보다 그라비티에서 그냥 그라비티에서 잠깐 잠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러다 깨서 침대로 옮겨도 그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 깊이 있는 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에 몸이 가뿐하고 또 일찍 일어날 수가 있죠.
1: 숙면 효과도 있군요.
0: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회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잠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깊이 있게 숙면을 취해야 잠 들어있는 그 시간 그도 중요하다고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1: 네네네.
0: 좀 짧게 자더라도 깊이 있게 숙면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1: 네.
0: 그걸 도와주는 게 마사지예요. 그러니까 마사지 치료법이 수세기 동안 있었을 정도로
1: 네,
0: 제대로 된 마사지를 제공을 하는 마사지 체어가 나왔다는 게 이제 그러네요. H솔루션의 결과물이죠.
1: 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을 좀 못 주무시는 분들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좀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네. 이런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한 대 네. 이렇게 딱 들여놓고 매일매일 그런
0: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1: 편안한 혜택을 누리시면서 네. 예, 숙면을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0: 그럼요. 네.
1: 예, 그렇군요. 이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가 어떻게 이렇게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가격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0: 가격이 너무 좋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아닌 갓성비 갑이다라는
1: 예.
0: 수식어가 따라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예. 애칭입니다. 근데 가격이 딱 와서 받아보시면 정말 많이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자체 브랜드여서 좀 저렴하겠다 생각을 해도 1.5배 부르세요. 두 배 부르시거나.
1: 네.
0: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 유통과정 그런 쫙 거품 뺐잖아요. 그리고 그라비티는 저희 1호고 이 그라비티 때문에 뒤에 6개 모델이 나오면서 H솔루션이란 브랜드가 진짜 사라지지 않고 이제는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효자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은 진짜 너무도 착한 가격으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1: 진짜 감사해요.
0: 네, 4,999불.
1: 그러니까 4,999불인데 이걸 일시불로 내려면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거를 또 무이자 할부를 해주시니까 48개월 무이자 할부를
0: 무이자는
1: 해주시니까
0: 무이자는 기술 좋아요. 네.
1: 아니 48개월 동안 48개월. 무이자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이거를 요 가격 그대로 무이자로 할부를 해서 해주시니까 부담도 없고.
0: 그러니까 한 달에 예. 들어가는 게 부담이 없죠.
1: 그러니까
0: 그래서 저희가
1: 너무 좋아요.
0: 한 달에 들어가는 게 이제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그럼 요 정도는 맞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진짜 에브리데이
1: 그치,
0: 마사지를
1: 그치. 맞아요.
0: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비티로 만족을 못 하신다면 저는 마사지 체어는 그분 인생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1: 그
0: 생각이 들 정도로
1: 자신나는군요. 본인이 그러니까, 받아보시니까 네, 좋다는
0: 뭐
1: 걸 아시는
0: 거죠. 다른 마사지 체어가 마음에 드셔서 그걸 선택하셨다면 예. 그거는 뭐 당연하신 아하. 거고 근데 막 가성비 따지고 가격 대비 훌륭한 마사지 체어를 찾고 있었다 하는데도 그라비티까지 만나셨는데 선택을 못하시면 그분은 진짜 마사지 체어랑 안 맞는 거라고 저는
1: 네.
0: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자, 48개월 무이자 해서 94불 플러스 택스로 네. 주시는데 여기에도 선물도 따라오잖아요.
0: 저희 지금 아직까지는 이지바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1: 아직 주시고 계시는 네. 거죠.
0: 운동 중요하잖아요.
1: 선물 너무 좋아요.
0: 네. 네. 이것도 운동도 마사지도 그 작은 습관 건강을 만드는 건강을 지키는 작은 네. 습관이지만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건강을 위한. 네. 그중에 하나가 또 운동이잖아요.
1: 그렇죠.
0: 운동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에이. 있을 정도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 예.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특히 맞아요. 하체 우리가 잘 못하게 돼요. 요즘은 뭐 날씨 핑계 되기 참 좋고
1: 네.
0: 그리고 뭐 한번 하기 이게 한번 딱 멈추게 되면 계속 이게 쌓이게 되거든요.
1: 맞아요. 한번 안 하면 안 하고 싶고 한번 하면 네. 또 계속하게 되고
0: 맞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리고 네. 이거 숙제처럼 여기시면 안 되는데 재미있게 좀 즐겁게 즐기면서 네. 하셔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운동이에요. 근데 이지바이크는 그냥 하나 들여놓으시면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리드미컬하게 재미있게 편안하게 네. 안전하게 운동을 시켜줍니다. 근력이 강화가 돼요. 이것도 의심스러우면 직접 가서 헬스쿨에 해보세요. 그 다음날 네. 안 쓰던 근육이 이렇게 찌릿찌릿 막 통증이 오는 게 느껴져요.
1: 이지바이크.
0: 네네.
1: 이지바이크도 꽤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0: 저희 이것도 정말 착한 가격이지만 네. H솔루션 저희 자체 브랜드 이것도 네. 걸작품입니다. 249불이에요.
1: 네.
0: 근데 단독 상품으로도 베스트셀러인데 이거
1: 선물로 주시면
0: 그냥 드려요. 무료 배송 다 해드리고.
1: 고맙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지는.
0: 그건 저도 장담을 못해요.
1: 장담 못하죠.
0: 맞아요. 누리야 예전에 주다가 왜 안 주냐고 막 얘기하시는데 이지바이크 주다가 또 왜 안 주냐고 막 그러지 마시고 드릴 때.
1: 드릴 때 네. 예,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 마사지는 하루라도 빨리 들여놓으셔야 여러분들 건강 관리가 하루라도 빨리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0: 네. 네,
1: 한 살 한 살 더 할수록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0: 그럼요. 근력 다 필요없다라는 얘기.
1: 근력운동 꼭 해야 됩니다.
0: 네, 그 두 가지를 네. 다 해결해드리는.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1: 그러네요. 자, 네. 헬스코리아 매장 소개해주세요.
0: 네, 저희 매장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그 1층은 마켓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크게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여기 미셸 시장이 계시고 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 네.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을 등지고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코코우도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거기 아리아마켓몰 바로 옆에 있는 그 플라자예요.
1: 네.
0: 인바학관 떡집 바로 옆이니까 직접 가세요. 가셔서 모든 것들 다 체험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OTC 카드 또 이지바이크 따로 뭐 구매하시는 분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은 물론이고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 모두에 적용이 네네네. 되니까 여러분들 요거 OTC 카드는 꼭 헬스코리아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OTC 카드 갖고 계시죠 여러분.
0: 네.
1: 헬스코리아에서 그 혜택을 좀 누려보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온몸에 우리 몸에 이 장기 중에 유일하게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네. 장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 눈인데요. 여러분의 눈 건강 어떠신지요? 지금부터 이제 눈 건강, 네, 네. 눈을 지켜주는 좀 그런 방법들
0: 네. 네,
1: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 아이템이 있잖아요.
0: 저희
1: 헬스코리아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0: 그렇죠. 눈 건강을 위한 최고의 또 안구 건조증 네. 치료 의료 기기입니다. 요거 누리아이.
1: 누리아이.
0: 누리아이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고 네. 이제 10년 넘게 이제 사용하시던 분들
1: 네, 네.
0: 다시 와서 또 이제 사용을 이제 새롭게 장만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네. 예전부터 쭉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제 아시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마사지로 우리가 몸을 관리하듯이 눈 주변에 이제 마사지 요법으로 진행이 되면서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말 요거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선이 됩니다.
1: 네.
0: 안구건조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방치를 하시면 이게 점점 더 악화가 돼서 눈은 얘기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이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한번 손상이 되면 정말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각막염, 결막염, 뭐 백내장 이렇게 그럼요. 진행이 되면 그리고 눈을 너무 혹사시키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1: 맞아요.
0: 예전보다 뭐 다른 몸의 신체 부위보다 빨리 노화가 진행이 돼요.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가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온갖 디바이스에 네. 노출이 돼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1: 기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0: 맞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30대에도 안과에 가면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그러면 안 좋은 행동을 하는데 뭐 아 그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가 핸드폰 바라보고 있는 시간, 뭐 컴퓨터에 앉아 작업해야 되는 시간 이걸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건강을 위한 그런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도와주는 게 누리아입니다. 여기 자동 프로그램 15분 하루에 한 번에서 심하면 두 번만 하시면 안구건조증이 개선이 돼요. 아. 치료가 됩니다. 이거는 한국식약처에서 인증을 네네. 받은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예요. 시중에 있는 눈 마사저기와는 차원이 다르고 아하. 그런 갖고 계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방송 네네. 듣고 한번 해보시고는 바로 그냥 구매하셔서 아 그건 진짜 그냥 약간 장난감 수준이었구나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시는 분일 정도로 그건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 두드리는 그냥 그거였구나 그것만으로도 그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말 안구건조증 그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15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임상실험 결과 다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안구건조증 그러니까 치료 의료 기기입니다.
1: 믿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죠.
1: 15분씩이면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또 치료 효과가 네네. 있으니까 이거 뭐 한국 안과에서도 뭐
0: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1: 사용하고 네, 있는 아이템이라고 있어요. 하네요.
0: 네.
1: 와, 그러니까 이 양 손가락으로 눈썹을 양 눈썹을 지그시 이제 눌러
0: 저기 근처만 눌러줘도
1: 관자놀이나
0: 미간이나
1: 예, 예. 네.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좀 시원한데
0: 그렇죠.
1: 이게 눈을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니까 굉장히 눈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를 때는 그냥 시원하기만 하지만
1: 네.
0: 누리아이를 사용을 하시면 그게 마사지 요법이라고 했잖아요. 진동, 공기압, 온열 네. 마사지 요법이 이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데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진동도 그냥 뭐 두두두두 들어오는 게 아니라 15가지 진동이 체계적으로 들어오고 공기압도 5가지 진동이 다르게 맞춤으로 들어오고 네. 온열도 가장 맞춤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눈 건강을 지켜주고
1: 네.
0: 유수분 밸런스가 맞게끔 그러니까 눈물샘이나 지방샘에서 잘 배출이 되고 막혀있는 관들이 다 뚫어지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내 눈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걸
1: 네.
0: 몸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누리아이는 에스코리아에서 뭐 불났을 때 세 가지만 들고 나와라 할 때 들어가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네. 여러분들께 좀 오버해서 좀 얘기할 정도로
1: 그 정도로
0: 제가 에스코리아 그 정말 많은 제품 있잖아요.
1: 예, 예.
0: 제가 좋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만큼 덕을 본 거죠.
1: 효과를 보고 계시는군요.
0: 눈에 노화가 오고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1: 네.
0: 한 5, 6년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때 막 돋보기도 주변에 저보다 젊은 애들이 막 먼저 끼고 있더라고요.
1: 근데
0: 일단 이렇게 안 보이기 시작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핸드폰이 멀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이제 나이 드는 게 실감이 가고 서럽다 그러잖아요.
1: 그럼요.
0: 그리고 눈이 빠짝빠짝 말라오고 막 눈물이 밖으로 흐르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게 안구건조증 증상들이거든요. 저는 그게 완화가 되고 치료가 됐어요.
1: 진짜요?
0: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눈 상태가 거의 비슷해요.
1: 근데
0: 저는 누리아이를 아침 저녁으로도 사용을 했고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좀 좋아지면 하루 이틀 건너뛰어요.
1: 게을러지죠.
0: 일주일 건너뛰어요. 안 해도 예. 괜찮으니까. 그러면 또 바로 증상이 오면 또 바로 사용을 합니다.
1: 이것도 저한테 필요하네요.
0: 네. 저희 CPA 사무실에서는 네. 뭐 복지 차원에서
1: 네.
0: 연말 선물로 직원들 선물로 몇십 개씩 사가시는 분들이
1: 너무
0: 있었어요.
1: 좋다.
0: 주변에 선물한다고
1: 네네네네.
0: 하고
1: 사실 이 눈이 한 살 한 살 더할수록 나빠져요. 제가
0: 그럼요.
1: 그걸 느끼거든요.
0: 노화가 진행이 되고
1: 예, 예. 눈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0: 네.
1: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눈이 아주 힘들더라고요. 침침하고 그냥 글씨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안경 써도 힘들고
0: 그쵸.
1: 썼다고 썼다 이거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이 눈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 누리아이 너무나도 좋을 것
0: 네네.
1: 같아요. 예, 눈물이 나는 것도 그렇고 아침에 눈 꺾이는 것도 그렇고
0: 맞아요.
1: 눈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은 이제 누리아이가 좀 책임져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이것도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OTC카드 적용돼요. 아, 그만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1: 아,
0: 얘기죠.
1: 이 제품도 그렇군요. 네. 아, 이 제품도 누리아이도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헬스코리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헬스코리아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셔서
0: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1: 예, 상담도 받아보시고 네. 또 주문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누리아이 이 아까도 뭐 충분히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원리라던가 뭐 마사지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뭐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0: 너무 간편해요. 그냥 그렇죠? 자동 버튼 네. 딱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1: 자동 버튼만 돼요. 누르면 된다고 네. 하니까 뭐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네. 또 이것만큼은 꼭 좀 제가 이 제품만큼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템 소개해 주세요.
0: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1: 너무
0: 그런데
1: 많아요.
0: 지금 저희 요 한 달만 딱 하는 프로모션 네. 좋은 제품 네. 뭐 다들 아시는 국민보양 녹용 홍삼 두 박스 구매하시면 네. 요거 저희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한 박스 30분병 들어있는 정품 네. 한 박스 공짜로 가는 와. 요거 놓치지 말고 녹용홍삼 네. 봄가을에 드시거든요. 근데 네. 지금 나 봄에 먹었는데 하시다가 이제 가을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사놓으면 그때 드시면 되잖아요. 네,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요거 200분 상당이에요. 이게 잘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녹용홍삼이랑 네, 네, 네, 네. 같이 먹으면 또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네, 네. 프로모션 구성했습니다. 요건 8월 한 달이에요.
1: 바로 그러니까 한 달만 해주시는 거니까요.
0: 이것도 문의하세요.
1: OTC 카드 들고 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자, 전화번호.
0: 네, 213-385-1005. 213-385-1005번으로 요 이외에도 또 프로모션 행사들 네. 다양하게 있으니까 물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 바로 여러분들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헬스코리아 매장으로 가셔서 체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리아이도 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헬스코리아로 OTC 카드 가지고서 방문하시면 엄청난 그런 선물들이 와르르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이템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세요.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서 오세요.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입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으세요.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4: 카페보넨?
1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3: 213-381-2424 213-381-2424.
1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8: We will fight for you.
1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9: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투게더 투게더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18: 해피 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디님 인사해 주셨네요. 디님께서 미소의 반대는 뭘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넌센스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디님 당기소 싸게 시게 하면 당기소입니다. 당기소 당기소라고 소피아님 적어주셨는데 당기소 시게 하면 당기소. 소피아님이 정답 맞춰주셨나요? 당기소? 자,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적으셨어요. 니콜 초이님.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인생,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 좋고, 사랑하는 마음 알아줘서 행복하고, 소리 없이 늘 그 자리에 당신이 있어 좋고. 그래서 오늘이 좋다 그냥 이런 엽서 올려주셨고요.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는 좋은 댓글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같은 제목 다른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번안곡이나 또 갓다 나플리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같은데 다른 노래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곡은요.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라는 노래 준비했어요. 원래 1974년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샤를 아즈나브르가 발표한 곡인데요. 1999년도 영화죠. 여러분들 아마 재미있게 보셨을 거예요. 노팅힐이라는 영화. 이 영화 주제가로 엘비스 코스텔로가 리메이크해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정말 멋진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달콤하고 정말 달달한 그런 느낌의 노래예요. 들어볼까요? She 한 여인에 대한 깊은 찬사와 사랑, 그리고 그녀가 가진 예측할 수 없고 다채로운 매력, 이런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팅 힐 OST 엘비스 코스텔로가 불러준 시 예, 들어봤습니다. 아, 여전히 좋네요. 예, 명곡이죠. 정말 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잔나비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잔나비가 불러준 시 요 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서오세요. 캐니언님. 와, 진짜 오랜만이십니다. 이 타방송에 있을 때 이분, 자주 들어주신 애청자님이신데, 오늘 처음 인사를 해주셨네요. 캐니언님, 고맙습니다. 와,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라고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에 적어주셨는데요. 아, 정말 반갑습니다. 신청곡도 주셨네요. 런던 보이 노래 청해 주셨는데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2부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예. 아, 정말 반갑습니다. 같은 제목 다른 노래 갖다 나플리 쉬라는 노래 듣고 계십니다. 잔나비의 이 쉬, 특유의 그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락 앤 포크 감성이 물씬 풍기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는 2017년에 발표됐고요. 잔나비의 디지털 싱글로 이 리더인 최성훈이 어머니와 세상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써내려고 한 정말 따뜻하고 헌정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파에 지친 이들에게 전하는 보듬음?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위로, 조건 없는 사랑과 포용? 그런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처럼 내 지친 하루를 감싸 안아주는 사람 확 와닿네요. 내가 떨어진 곳을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여자는 그녀 내 손을 감싸준 용감한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4: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조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런 조건 때문에 글쎄요. 분명한 선을 그어서 냉철한 필요 조건이 충족되기도 하지만 섭섭한 마음에 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이해를 바라면서 난 정말 조건 없는 그런 관계를 사람들하고 맺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예스일까 노일까 생각을 했을 때 글쎄요. 예스였을 때도 있고 노였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계산하고 손해보는 건 아니야? 생각하며 대가에 집착하는 건 아닌가? 정말 이렇게 따져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소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의 이런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아름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절실한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람 냄새 나는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우리 해피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저부터요. 오늘 처음 함께 해주고 계시는 캐니언님의 신청곡입니다. 런던 보이즈 노래 듣고 계세요. 할렘 디자이어.

0: 네, 런던 보이즈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이 노래. 감사합니다. 할렘 디자이어 함께 들었는데요. 캐니언님, 아침 외출해서 방금 집에 들어와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켰는데 고선비님 진행하시는 방송 보네요. 아싸, 어쩐지 지금 유튜브 들어오고 싶더라니. 크크크. 앞으로 고선비님 자주 뵙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시원한 빙수 한 그릇 드시고 올려주셨네요. 눈으로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보너스로 장미꽃 100만 송이 안겨드립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전 요거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읽을 수가 없어서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난다. 신나는 내 신청곡.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아, 캐니어님,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을까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예,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시면은요. 라디오 코너에서 이 진행자들의 썸네일이 쭉 있어요. 거기에서 고섬의 해피투게더.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바로 해피투게더 단체 카톡방 참여가 위에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단톡방 참여해 주시면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간 도움 주세요. 자, 2부 이 시간은요, 뭐라고 뭐라고 우리 디님도 막 써주셨는데요.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1: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

0: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미술 문화재 톡톡. 캔버스 위에 쏟아지는 햇살과 이 바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담아낸 화가 하면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모네가 남긴 빛의 세계, 그리고 길을 열어준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댕, 또 슬럼프와 고독 속에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인물이 있습니다. 에드와르 마네와의 이런 깊은 예술적인 인연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수 갤러리의 데이빌리 관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제가 표현한 게 맞나요?
1: 정확하죠. 거기 이제 한 사람이 더 들어가야 돼요.
0: 아, 누굴까요?
1: 그 모네의 영향을 끼친 사람은 네네. 맨 처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댕.
0: 부댕.
1: 그리고 생계 거기 한계점을 느껴서 더 발전되게 감정이 들어간 게 표현주의지거든요.
0: 어,
1: 그래서 가장 지금도 가장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작품함은 요 부분들이죠.
0: 아.
1: 그래서 모네 뭐 이렇게 인상주의에 대한 얘기를 뭐 가장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0: 네.
1: 작품성이 아마 인상주의가 아닌가. 그게 보면 포근하잖아요. 그죠?
0: 포근하고 편안하고 그죠? 저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편하고 좋더라고요.
1: 그렇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0: 예.
1: 고흐 작품이 있어. 피카소 입체 작품이 있어. 모네 풍경화 작품이 있어.
0: 네.
1: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동심에 가장 그 포근하게 해주는 작품이 당연히 모네의 작품이겠죠.
0: 네.
1: 고흐 작품은 약간 좀 너무 강렬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을 거고
0: 네네네.
1: 그리고 피카소의 입체주의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왜 저렇게 그렸어요 하고
0: 네.
1: 어린아이들에선 그런 퀘스천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모네 작품을 보면 색감이 너무 좋아요.
0: 네, 편안하고.
1: 편안하고 가장 좋아하는 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클로드 모네는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다 아시겠죠.
0: 그렇죠. 이 작가만큼은 그렇죠. 다들 아시고 또 그림을 또 많이 이 작품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모네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빛은 곧 색채다. 뭐 이런
1: 그렇죠.
0: 마인드로
1: 그렇죠.
0: 이 그림을 그렸다고 들었어요.
1: 그렇죠.
0: 예.
1: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0: 네네네.
1: 그럼 우리 미술사를 보면은.
0: 네.
1: 과연 우리 미술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 미술도 있고 옛날 그 뭐 로마 그리스 시대 때 미술도 있을 거고
0: 네네.
1: 우리가 흔하게 뭐 르네상스도 있고 그렇죠? 뭐 바로크, 로코코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장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미술에서 빛이 들어가는 그림을 시작한 게 르네상스 후반과 바로크 초기 시대 때 작가들이죠.
0: 네네.
1: 물론 그 당시에도 뭐 카르바조나 아니면은 바로크 시대 때 뭐 렘브란트나
0: 네네네.
1: 뭐 이런 사람들 작품에서는 분명히 빛이 들어와요. 근데 그 빛은 명암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0: 네.
1: 그 빛이 들어오면서 어떤 효과를 주냐면 대상이 있잖아. 대상이 일부러 이제 인물이라 치자. 그럼
0: 네.
1: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할 때도 우리가 그 사실주의 이전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 대작들이나 이런 것들은 종교화나 이런 뭐 이런 신화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평가할 때 보면은 그 인물을 가장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빛이었거든요. 명암에 대한 표현이었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거기에는 색은 분명히 똑같은 색이었어요.

0: 똑같은
1: 눈으로
0: 색인데
1: 본 똑같은 색을
0: 따라서.
1: 그렸죠.
0: 아.
1: 사실주의도 눈으로 본 똑같은 색깔을 그렸죠.
0: 네.
1: 근데 인상주의는
0: 좀 달라지나요?
1: 보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눈이 다 틀려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동해안에 이제 가서 바다 그 일초를 봐요.
0: 일출을
1: 보면 이제 새벽 이제 해가 딱 뜨잖아요.
0: 네.
1: 빨갛잖아요.
0: 그렇죠.
1: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옆에 그 배경들이 빨간 색깔이 점점 흐려지죠.
0: 달라지죠.
1: 그래서
0: 네.
1: 그 모네는 뭐냐면 빛을 현장에서 바로 보면서 시시각각으로 시간마다 그 빛에 의해요 색감은 변하거든요.
0: 그거를 연출했군요.
1: 그렇죠. 그래서 빛이 변하는 거를 바로 현장에서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모네 이전의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그 그림을 어디서 그렸을까요?
0: 글쎄요. 어디서 그렸습니까?
1: 자기 화실에서 그렸죠.
0: 화실 안에서만 그렸을까요?
1: 그렇죠. 왜 그럴까요?
0: 밖에 나가서도 그리지 않았을까요?
1: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튜브 물감이 없었어요. 캐리하고 다닐 수 있는 물감이 없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알료를 개서 물감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0: 있어야 되고. 네.
1: 시스템이 돼 있진 않아요. 그 튜브 물감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죠. 되게 밖에 나가서
0: 있군요.
1: 스케치만 하고 들어와서 그림을 그릴 때
0: 네.
1: 아, 하늘은 파랗고 나무는 녹색이고
0: 예,
1: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렸죠.
0: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밖에 나올 수가 없었겠네요.
1: 그렇죠.
0: 하지만 이제 클로드 모네는 그게 달라졌어요. 색채
1: 그렇죠.
0: 그 빛이 들어오면서
1: 그렇죠.
0: 빛을 표현하다 보니까 빛이 반사된 그 색감이 좀 달라졌다는
1: 그렇죠.
0: 말씀이시군요.
1: 바로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인상주의 작가 중에서 모네를 얘기하면서 전 세계 화가 중에서
0: 네.
1: 가장 눈이
0: 네.
1: 눈이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0: 눈이 마음이 좋은 분 아닐까요?
1: 눈이 좋다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그 대상에 대한 네. 그 표현력이
0: 어허.
1: 색다르신 분, 색감에 대한 표현력이 색다르신 분이죠.
0: 그렇네요.
1: 우리는 보면 그냥 빨개요. 근데 모네는 빨갛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0: 그렇네요.
1: 또 표현에 대한 그 자기 창조적인 그 컬러에 대한 표현이 대단했었던 분이죠. 근데 그런 대단했던 분이 왜 계기가 어떤 계기에서 생겨났을까요? 그 우리가 부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0: 네,
1: 부댕은 우리가 외강파라고 얘기를 하죠.
0: 네.
1: 외강파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우리는 외강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외강파란 얘기도 하지만 플레인 에어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이제 외강파라고 그러는데
0: 네.
1: 물론 모네도 어렸을 때 그림을 워낙에 잘 그렸나 봐요. 근데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니까
0: 네.
1: 그 그림을 그리다가 초상화 같은 것을 많이 그리다가 그거 초상화 그려서 팔려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밥벌이가 안 좋거든요. 학생 때, 10대
0: 네네.
1: 때
0: 네네.
1: 그림 워낙 잘 그리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 특화된 그 자기 장르를 캐리컬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요즘에 우리가 캐리컬처라고 그러면은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라서 했으면 그 사람의 특징적 인물의 특징적인 거고 예를 들어 코가 크다던가
0: 네네네.
1: 눈이 크다던가 이러면
0: 상징적으로
1: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그쵸, 캐리컬처라고 그러잖아요.
0: 예, 예.
1: 근데 모네가 그 캐리컬처를 엄청 잘 그린 거예요.
0: 그렇군요.
1: 엄청 잘 그려서
0: 네네.
1: 그 당시에 15세 때 벌써 그 자기가 사는 러브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캐리컬처 화가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일반인들의 그 하루의 일당이 5달러라고 그러면은 그 모네는 캐리컬처 하나 만들어서 20프랑에 팔았죠.
0: 와,
1: 밥벌이가 괜찮았죠.
0: 괜찮았네요. 경제적으로 좋았겠는데요.
1: 좋았죠. 그래서
0: 네.
1: 거기서 이제 그 모네는 꿈을 갖게 돼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거든.
0: 네.
1: 그럼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면은 르아브 그 자기 동네보다 시골 동네보다는
0: 네.
1: 파리에서 좀 떨어진 동네 바닷가가 있는 동네인데 어디로 가서 그림을 그려야 될까? 생각을
0: 사실, 사실 그 당시에는 배고픈 직업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모네는 그게 아니었네요.
1: 그 어렸을 때 그림을 자기가 잘 그리니까 예.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실주의가 이제 나오기 예. 시작을 하고 뭐, 뭐 낭만주의에서 뭐 그림은 그 당시만 해도 뭐 유명할 경우에는 뭐 성공적인 삶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과연 왜냐면 살롱전에서 입선을 하고 뭐 상을 받으면은 분명히 성공을 하니까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뭐 귀족이나 중상류층에서는 하나의 그 좋은 그림을 살롱전에서 입상한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게 하나의 그 뭐라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 사모님들이 뭐 가방 같은 거 좋은 가방
0: 명품 가방
1: 명품 가방 뭐 이런 거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 모네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이제 알려지면 아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파리로 오죠.
0: 아 파리로 갔군요. 몇 살 때 간 거예요?
1: 한 20살 채 안 됐을 때 파리로
0: 20살 안 됐을 때 갔으면 부댕과의 만남이 18살이라면서요.
1: 그렇죠.
0: 그 미술 공부하면서 그때 그렇죠. 스승으로 만났는데
1: 왜냐면은
0: 만나고 부댕, 나서 간 거네요.
1: 부댕을 만나면서 부댕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네. 캐리컬 왜 부댕을 어떻게 만나냐면요. 워낙 예. 유명해지니까 부댕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0: 젊은 나이가
1: 젊은 나이가 그림을 워낙 잘 그리니까 궁금하니까 예, 예, 예. 부댕이 그 화방 그걸 파는 그 그림 그린 도구 파는 데 네, 가서 네. 거기 가보면 커리컬처 모네 작품들이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네. 판매를 하는 거인데 거기서 몇 번의 시도 끝에 그 부댕을 거예요? 만나게 돼요. 아. 모네하고 부댕이 모네. 만나게 되는데 부댕이 만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림을 그리자. 넌 그림은 정말 잘 그린다.
0: 내가 너 가르쳐줄게.
1: 이렇게 그리지 말고 네. 나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자.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지 않겠는가.
0: 그게 계기가 된 거군요.
1: 그게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네는 부댕이 없었으면은 빛에 대한 감각도 깨닫지 못했을 거고 네. 자연에 대해서 느낌도 얻질 못했었겠죠. 왜냐하면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0: 네네네. 네. 모네 그림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1: 그쵸.
0: 너무 좋아요라고 댓글에도 적어주셨어요.
1: 그래요?
0: 유튜브 댓글에.
1: 좋죠. 근데 예. 부댕이 그 만나면서 그 모네한테 네. 부댕은 이미 살롱전에 출품해서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부댕이 뒤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네. 모네가 거기서 크니까 이제 꿈을 갖게 된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파리로 와요. 파리에 와서 이 그 뭐를 하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화가로서 성공하려면 살롱전에 입선을 해야 되거든요.
0: 네.
1: 살롱전에 입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어허. 번번이 떨어지다가
0: 어떤 그림으로
1: 1866년대 26살 때 그
0: 예.
1: 모네 모델이었던 네. 나중에 와이프가 된 까미유의 작품을 까미유가 입은 녹색 옷을 입은 드레스 이런 작품을 전시를 하게 출품을 해서
0: 네네네.
1: 그 작품이 입선을 하게 되면서 모네가 알려지게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마네는 그 1863년대 풀바디의 식사 뭐 올랭피아 같은 거를 센세이셔널한 것들을 살롱전에 출품하지만 항상 낙선을 하거든요.
0: 네네네.
1: 낙선은 하지만 그 풀바디의 식사나 올랭피아는 그 사회의 그 당시 사회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한 그림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낙선했지만 유명세는 엄청 커졌죠.
0: 그렇군요.
1: 아주 유명한 그 화가가 마네는 됐었죠.
0: 아하.
1: 근데 마네는 항상 살롱전에서는 떨어졌어요.
0: 근데
1: 사람들을 예. 만나는데
0: 예.
1: 어떤 사람들이 만나니까 마네 보고 야 축하한다 너도 드디어 입선을 했구나 하고 축하한다 그러니까 뭐야 나는 입선을 안 했는데 근데 모네 까매 녹색 입은 드레스 작품을
0: 거.
1: 보고 사람들이 모네를 썼는데
0: 예.
1: 모네 마네 비슷하잖아요.
0: 가끔
1: 비슷해. 우리
0: 또 저도 헷갈렸어요.
1: 그죠?
0: 저도 헷갈렸어요.
1: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0: 모네
1: 모네 작품인데 마네 작품인 줄 알고 마네한테 축하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0: 그러니까는
1: 마네의 심기를 어머나. 건드린 거죠.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0: 네.
1: 마네가 모네를 만나질 않아요. 일부러.
0: 그렇군요.
1: 일부러 만나질 않죠. 네. 근데
0: 예, 예.
1: 3년 후에 마네를 만나면서 어떤 그 마네가 사는 그 화실이 있는데 화실 옆에서 카페에서 뭐 모네, 피사로, 르나르, 까미 이런 사람들이 그 바지 이런 사람들 거기서 카페에서 뭐 모여서 담소를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마네를 정식으로 만나게 돼요.
0: 근데 모네와 마네가 드디어 만나서
1: 만나게 되죠.
0: 대화를 나누는군요.
1: 그렇죠.
0: 아 근데 마네가 모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1: 많죠. 예. 많죠. 8살 많죠.
0: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인물들 모네 마네
1: 헷갈릴
0: 만도
1: 수가
0: 합니다.
1: 있죠.
0: 그쵸 그쵸.
1: 그쵸.
0: 예. 근데 8살이 많은 마네.
1: 그쵸.
0: 이제 모네가 이렇게 파리 살롱전에서 입선도 하고. 그러니까 파리로 20살에 갔는데 6년 만에 입선을 한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러니까.
1: 근데 그
0: 질투가 날 만도 하겠어요.
1: 그 모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마네를 만나고 싶었던 것 이유가
0: 네.
1: 그 1864년대 그 풀바디의 식사를 보면서 너무... 풀바디의 식사는 네.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살롱전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의 그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작품이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예를 들어서 뭐 그림도 뭐 엉성하게 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명암 처리도 뭐 뚜렷하지도 않고
0: 네.
1: 색상에 의한 변화에 대해서 그 빛에 의한 그 변화를 그 풀바디의 식사에서 그 모네는 보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부댕에 의해서 그 야외에서 그림을 봉구하면서
0: 네.
1: 했다가 바로 그 다음에 마네를 만나면서 그 그림을 직접 목격을 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0: 그래서 작품이 달라졌군요.
1: 달라지니까 아. 마네를 항상 이게 추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네를 만나서 뭐 이렇게 그런 작품에 대한 그 근데 평생 마네는 그 사실주의 작가였지 그 인상주의 작가는 아니었어요.
0: 그럼 마네도 이제 그림이 많이 변했겠어요.
1: 그렇죠.
0: 네.
1: 그 66년도에 녹색의 그 까미의 녹색 드레스 입은 여인을 그리 보면은 뭐 그 당시에 그 살롱전에서 필요하는 미의 기준에 대한 요건을 그대로 맞췄죠.
0: 아,
1: 왜냐하면 그 살롱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신화나 종교적인 거 대작은 그리려면 그런 거였고 그리고 붓터치에 대한 게 아주 예민했기 때문에 붓터치가
0: 네.
1: 어떠냐면 그리다만 그 질감이 있으면 안 돼요.
0: 네.
1: 붓터치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0: 조금
1: 그
0: 거친가요?
1: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0: 네.
1: 그 마치 그 비단가처럼 붓을 이렇게 터치하면은 그 자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0: 네.
1: 자국이 나오면 안 돼요.
0: 오.
1: 말끔해. 표면이 말끔해야 되면
0: 아.
1: 돼요. 근데 마네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네도 그렇게 되죠. 모네도 그
0: 헷갈려요. 모네 마네.
1: 근데 결국에는 그 예. 1870년도에
0: 네네.
1: 그 프랑스하고 스페인, 프러시아 그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많은 그 화가들이 전쟁에 참여하지만
0: 네.
1: 그래서 바지우는 거기서 사망을 하고 있지만 모네는 어디를 가냐면 영국으로 가죠. 피신을 하죠.
0: 오,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어떤 사람들은 비겁자라고 그 당시만 해도 비겁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조국이 전쟁이 났는데 영국으로 피신을 갔으니까. 근데 이유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으니까
0: 네.
1: 아이를 지켜야 되고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영국을 들어가죠. 영국을 들어가서 누굴 만나냐면 윌리엄 터너를 만나요.
0: 윌리엄 터너. 아하.
1: 이 윌리엄 터너는 이제 같은 세대 사람은 아니지만 낭만주의 작가로서 그 저 예전에 얘기했을 때 최북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제 그 빛에 위에서 네. 색상의 자기 표현을 감정을 표현한 작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론가들은 윌리엄 터너를 현대 미술의 이제 시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0: 네.
1: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윌리엄 터너는 어떤 분이냐면요. 저길 가 보시면 이제 그 게티 센터를 가면 윌리엄 터너의 대표작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바다에서 파도 치는 파도가 거세게 치는 파도에 배에서 막 그 뭐라고 하나 막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그림이 나오는데
0: 풍랑이 일면서
1: 풍랑이 있는 모습을 그리는데
0: 네.
1: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그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파도가 막 풀랑이 막 이는 그런 날에 아침에 배를 직접 타고
0: 네.
1: 그 돛단배 돛에 자기 몸을 묶으라고 묶어요? 그래요.
0: 오.
1: 묶으면서
0: 휩쓸려 갈까 봐.
1: 파도가 막 쉬고 배가 흔들리고 그 파도에 치면서 그 물결이
0: 네.
1: 변하는 색감들
0: 네.
1: 그걸 다 목격을 해요.
0: 와, 그걸 보기 위해서
1: 그렇죠.
0: 직접 바다로 나선 거군요.
1: 바다로 나와서 자기 몸을 꽁꽁 묶고
0: 아, 참 그러고
1: 난 다음에 들어와서
0: 예.
1: 자기 화실에 들어와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0: 그 봤던 기억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말씀이시군요.
1: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바다는 하늘색 이런 색감이 아니거든요.
0: 아, 그렇겠습니다.
1: 그래서 그 모습을 그 터너의 그림을 보면서 모네는 뭐 나의 스승이라고 가장 터너의 그 작품을 보면서
0: 네.
1: 그 모네는 자기 작품에 대한 인생 터닝이 되죠.
0: 네.
1: 그래서 그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그 1876년 정도에 그 계속 낙선을 한 친구들 르누아르 뭐
0: 네.
1: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0: 아하.
1: 전시회를 해요.
0: 네.
1: 그게 무슨 전시회냐면 거기서부터 인상주의가 생각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0: 어.
1: 거기서 모네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해돋이.
0: 해돋이 그렸어요.
1: 그래요. 거기서 해돋이를 그려서 그 전시를 하는데 그 해돋이는 그린 것 같지도 않은 그림이에요. 붓터치도 뭐 그러고 뭐 볼 때
0: 네.
1: 그리다 만 그린 것 같거든. 실질적으로도 그 캔버스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그 물감이 다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시간마다 변하는 그 색상의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 마저 그리질 못했던 작품이에요.
0: 그런데
1: 그 자기 고향 러브에서 그 해가 뜨는 그 모습을 그린 해돋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0: 네네네네.
1: 거기에 Impression the Rise of Sun 그 보고 평론가들이 비웃으면서 거기에 Impression이 나오잖아요.
0: 아하.
1: 그래서 Impression 아 정말 인상적이다 하면서 비꼬면서 이제 그때 출품했던 작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Impression이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모든 그때 출품했던 작가들이 가 이제 전부 다 인상주의 작가들이 돼버린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19살에는 이제 부댕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1: 그렇죠.
0: 그 색채와 빛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 그렇죠. 자연을 이제
0: 자연을,
1: 만나게 된 거죠.
0: 네, 자연을 네. 만나서 자연을 그리기 시작한 거고 윌리엄 터너라는 그런 작가는 이제 그 스승을 만난 거는 성인이 다 돼서 영국에서 만났다는
1: 그렇죠.
0: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작가의 뭐 화가로서의 터닝 포인트가
1: 가장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은
0: 예.
1: 모네의 작품을 보면은 그 대상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어요. 대상도 그 예제 건초더미 같은 거를 보면
0: 아.
1: 그 칸덴스키 같은 경우는 그 건초더미를 보면 그게 건초더미인 줄 모르고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그 건초더미가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색상을 표현을 했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상을 보다는 대상의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그 색감을 표현하는 데 더 주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상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빛의 변화에 대한 거를 표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0: 네, 네.
1: 바로 터너의 영향이 제일 컸던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항상 그 모네는 작품을 볼 때 항상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그 시간에 의한 그 변한 색상의 변한 그래서 이 사람은 모네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그 구조물에 대한 것보다는 그 대상이
0: 풍경화
1: 시간에 의해서 그 표현되는
0: 예, 예, 예.
1: 그 색감의 변화에 대한 것을 표현하게 더 주력을 했던 거죠.
0: 네.
1: 그래서 가장 색에 민감한 화가라고 우리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0: 저는 클로드 모네 하면은요 질베르니 정원에서 그 수련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수련.
1: 그렇죠.
0: 그 작품이 굉장히
1: 수련은 이제 저희가 네. 이제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0: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질베르니 정원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1: 유명하죠. 근데 말년에 이제 그분이 이제 백내장도 생기고 네, 힘들었죠. 그래서
0: 그렇군요.
1: 수련이 가장 자기 생에 네. 마지막 그 열정을 쏟은 작품들이죠.
0: 아.
1: 거기에서 자기 빛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네. 통용되는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0: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1: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네의 예. 작품을 실질적으로 봐야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이죠. 왜냐하면 여기 널튼 사이먼 가도 모네 작품들을 볼 수가 있고 모네 작품의 인상파 작품을 명확한 인상주의 작품을 볼 수 있을 보려면은
0: 네네.
1: 아무래도 게티 센터 가는 게 좋겠죠.
0: 아, 게티
1: 센터는 아마 올 가을부터 아마 임시 크로즈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나시면은 게티 센터 산타모니카의 언덕에 네. 있는 게티 센터 가서
0: 네.
1: 그 모네 작품을 보시던가 아니면 바로 옆방에 있는 그 윌리엄 터너의 작품도 거기 부댕 작품도
0: 거기에
1: 있어요.
0: 다 있어요. 예. 그러면 부댕 작품도 있고 윌리엄 그렇죠. 터너 작품도 있고 모네 작품도 있고
1: 그렇죠.
0: 마네 작품도 있어요.
1: 마네 작품도 있죠.
0: 와.
1: 마네 작품은 저기가 유명한 게 많죠. 거기 놀튼 사이먼. 놀튼 사이먼과 마네 작품.
0: 놀튼 사이먼은 저는 안 가봤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예. 가장 좋아하는 곳인데 거기에 뒤에 가면은 지베르니처럼 연못이 있어요.
0: 네.
1: 거기도 그런 수련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 모네를 연상해서 그 만든 지베르니 연상해서 네. 만든 연못이죠. 그래서 사색도 할 수도 있고 산책할 수도 있고.
0: 아니 관장님 요즘에도 네. 그 혹시 좀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 작품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 이 모집이 되면 함께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어떻습니까?
1: 도슨트를 제가 해드릴 수도 있죠.
0: 아 그렇습니까?
1: 그래서 라디오 서울에서 네. 만약에 뭐 저가 하신다 그러면
0: 그러면요.
1: 네네.
0: 제가 요청할게요.
1: 네.
0: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거를 이제 채팅방 참여를 하시면
1: 네.
0: 그곳에 우리 해피님들 그 단톡방에다가 그 언제 뭐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시면
1: 저는 뭐 시간적인 구애는 없고요.
0: 괜찮으세요?
1: 전 괜찮아요. 토요일 아. 가장 제가 선호하는 시간은 토요일날이죠.
0: 토요일날 주로.
1: 토요일날이 아. 좋죠.
0: 평일에는 일하시니까.
1: 평일에는 일하니까 토요일날 하시면 좋고 일요일날은 제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0: 토요일이 교회가 좋습니다.
1: 예, 토요일날이 좋고
0: 네, 맞아요.
1: 제가 예전에도 교육원에서 강의할 때
0: 네.
1: 제가 가서 인상주의하고 사실주의에 대한 작품에 대한 것을 제가 도슨트 해줬었죠. 근데
0: 네.
1: 놀튼 사이먼도 좋고 게티센터도 좋죠.
0: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 이제 저희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그림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제 작품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게 어디가 좋은 작품, 뭐가 좋은 작품이고 그런 것도 전혀 지식이 없잖아요. 일반
1: 많은
0: 사람들.
1: 분들이
0: 거의 모르죠.
1: 그림을 네.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0: 그림 볼 줄 모르거든요.
1: 아니요, 볼 줄 모른다고 이제 말씀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0: 네.
1: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0: 네.
1: 우리가 인상주의라면 빛, 시간.
0: 네.
1: 그 우리 대상이 시간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목격을 하면 되고
0: 네.
1: 거기에서 그 인상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도달한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0: 네.
1: 모든 대상을 그림을 그리지만 색감은 똑같은 색감으로 그렸잖아요. 사실주의 뭐 르네상스 다 뭐 그런 똑같은 색감으로 나무는 뭐 노릇색이고 하늘은
0: 네네네.
1: 뭐 파란색이었으니까 근데 인상주의에 의해서 그 개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하늘색도 하얀색이 아니에요.
0: 그쵸.
1: 날이 어두워 뭐 저 시간 보면 뭐 그 네. 갑작스럽게
0: 뭐 달라지죠.
1: 뭐 갈라질 수가 달라질 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날씨에
0: 네.
1: 대한 변화가.
0: 네.
1: 근데 거기에 한계점을 느껴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후기 인상주의라는 그 장르가 나오셨는데 거기에 자기 감정이 표현되는 색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0: 네,
1: 이제
0: 네,
1: 감정이 된 표현된 작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고우죠.
0: 고호.
1: 고호부터 이제 예. 뭐 세잔느 뭐 이런 작품들이 나오기 그렇군요. 시작을 하는데 네네네. 실질적으로는 가장 원초적으로 우리가 빛을 생각했던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모네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0: 네. 모네 작품들.
1: 모네는 또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그 당시에 작가들 중에서 가장 맏형 같은 존재였고.
0: 그냥 그림을 봤을 때 네. 이제 그림을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라던가 나의 느낌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1: 그렇죠.
0: 예, 그 느낌으로 보게 돼요. 저희는 이제 저 작품이 뭐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모네의 그 붓터치 기법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색채 분할법이라고 하네요. 색채 분할법을 사용했다.
1: 그 당시부터 색채 예. 분할법에 모네의 작품을 보면서 색채 예. 분할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0: 아, 그런 거군요.
1: 색채 분할법은 빛에 의해서 스펙트럼에 의해서 우리는 색이 쫙 변하잖아요.
0: 네, 네, 네, 네.
1: 근데 예전에는 그런 알겠어요. 빛에 대한 그 변화에 의한 색감 표현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인상주의에서 가장 쓰지 않는 컬러가 있어요.
0: 뭘까요?
1: 무슨 컬러일까요?
0: 쓰지 않는 컬러?
1: 네.
0: 인상주의에서요?
1: 네.
0: 검은색.
1: 정확해요.
0: 빙고.
1: 검은색은 인상주의 작가들이 가장 금기하는 왜냐면 검은색은 네. 빛을 다 흡수를 하거든요.
0: 맞아요. 검은색은 그렇죠.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검은색을 거의 사용을 하지는 않죠.
0: 네.
1: 그래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부뎅 같은 작가는 우리가 부뎅은 누구에서 이제 그 화가로 나오기 전에 밀레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0: 네, 네, 네.
1: 밀레도 우리가 얘기하는 바르종파레에서 밀레도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린 화가였어요. 그래서 밀레에서 부뎅을 만나 부뎅이 또 밀레 영향 화가가 되면서 또 부뎅은 또 그 모네 캘컬처 그림을 보면서 이 친구는 화가로서 재질이 많다.
0: 네.
1: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우연하게니까 또 만나서 그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 권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모네는 그림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한때는 모네도 힘들어서 자살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림을 보면 지금처럼 화사한 작품이 아니라 정말 색감이 어둡고 침침한 색감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작가들은 다 그런 부침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네, 오늘 재밌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클로드 모네 좋아하는 화가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그 우리가 수련에 대한 얘기하면서
0: 예.
1: 우리가 지베르니를 그릴 때 네. 모네의 첫 번째 와이프와 까미에 대한 얘기와
0: 까미에 대한
1: 또
0: 이야기?
1: 나중에 와이프에 대한 얘기.
0: 좋습니다.
1: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베르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수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네 얘기할 때는 수련을 꼭 얘기를 해야만 되죠.
0: 그러니까요.
1: 대표적 제일 많이 그렸죠. 수련은 한 250점을 그렸으니까.
0: 또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오리온 바디샵도 열심히 일해서 또 돈 많이 버세요.
1: 돈은 버는 그릇이 요만해서.
0: 예, 자동차 바디샵입니다.
1: 바디샵 재밌어요. 예. 오늘도
0: 굉장히 꼼꼼하시고.
1: 예, 재밌어요. 오늘도 예. 일하면서 뭐 일하면서 보니까 이제 오늘은 네. 제가 카오시를 했거든요.
0: 예.
1: 카오시 안에 미승대하고 보니까 칼라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광택을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0: 아하.
1: 하면서 저 찾아서 또 그걸 해주고 네,
0: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 기대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2: Super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Super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에서 2부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경입니다. 민들레 홀시대요. 함께해 주신 우리 해피님들 고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날씨는 덥지만요.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지내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9: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0: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직원을 모십니다. 모집 분야는 광고 기획 및 영업과 독자 관리이며 취업의 결격 사유가 없고 워드, PC 업무 가능하신 분으로서 사회 초년생 및 무경력자도 환영합니다. 유급 휴가와 건강보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는 213-446-0320 혹은 jhso@koreatimes.com입니다.
8: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 뵙는데도 역시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 오후죠. 3시입니다. 아, 이 햇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뜨거운 LA의 햇살을 뚫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디오는 내 친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그런 더위입니다. 하지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라면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리기까지는 안 해도 기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5시까지 저와 함께 또 시원한 음악들 한 잔씩 나눠드리면 쭉쭉 마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렸을 적에 빈소래가 요란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이고 깡통이야 빈깡통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글쎄요, 정말 깡통이라서 깡통 빈깡통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깡통이라는 거 여러분 통조림 기억하시죠? 그게 우스갯소리로 접합했을 뿐이지 우리는 꽉 채워진 깡통이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박상철의 빈깡통이란 노래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걱정도 없는 마음은 부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는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또 가족들 부양하느라, 또 식구들 부양하느라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뒤치다거리라고 하죠. 사투리인데 은어인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뒤치다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내 젊은 시절 보내고 중년 시절 보내고 이제는 거울을 보면 남아있는 건 주름뿐이라서 나는 왜 이렇게 깡통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대로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걱정도 없는, 그 대신 걱정이 없고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가진 게 좀 넉넉한 사람들은 뭐 잃을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넉넉하지 않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뭐 별로 걱정도 없고 모자라는 액수도 굉장히 액수가 작고,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평등하고 균등하다라는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통계님 오셨네요. 자, 한국도 무척 더울 텐데 지금쯤 통근 버스 길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 변함없이 모든 우리 친구님들이 단톡방에서, 저희 카카오톡방에서 대화들 나누시면서, 아이고 로라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바쁘신데 딸라 보시느라고 바쁘시죠? 우리 로라님은 항상 새벽에 일찍 출근하셔서 열심히 일하고, 아마 저희 방송 마치고 나서 좀 여유로움이 생겨서 그때 우리 친구분들과 대화들을 나누시고 그런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는 매주 화요일이죠. 우리 라빈 씨와 함께 아주 신선하고 아주 발랄한 토크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좀 햇살이 덜 떠올래나. 근데 오늘도 어김없이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도, 물론 차 안에는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지만 굉장히 좀 따사로운 햇빛, 뜨거운 햇빛 이런 걸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쿠키라는 그룹이네요. 애인 맞아? 노래가 재밌게 생겼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참 여름다운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인 맞아. 아, 뭐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여름이 되면 그 댄스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룹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여름 노래를 내게 하는데 대표적인 그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쿨이란 그룹. 뭐 여름에 대한 노래는 우리 또 DJ 덕. 그 이외에 많은 우리나라의 댄스 그룹은 여름을 겨냥해서 보통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라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 아이고 우리 TK님 그동안 몸 좀 상태 괜찮으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 바깥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그 좀 연세가 있으신 시니어분들을 만나 뵐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제 방송 그렇게 들어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노래도 그렇고 제 세대가 60년대 70년대 이후 노래들을 많이 제가 선곡을 하고 그런데 그 전세대 어르신들이 제 방송을 애청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제가 죄송한 것은 그때 노래들 많이 좀 추억에 잠긴 우리 어떤 그 가요 무대 노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노래도 많이 알지 못하는 데다가 조금 그때 추억을 잘 몰라서 많이 못 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추억을 떠올릴 수 있고 그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저와 함께 이 음악과 함께 떠나보실까요? 최무령입니다. 외나무다리.

네, 최무룡과 함께한 외나무 다리. 최무룡 씨는 뭐 영화배우인데도 이 노래만큼은 아주 자기의 명곡으로 오랫동안 정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에게 기억이 남아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외나무 다리라는 노래는 또렷이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영화배우들 중에서

아이고, TK님. 응급실에 왜 다녀오셨어요? 좋은 일 아닌데. 아이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카톡에 들어오시고 게시판에 올려주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최민수 영화배우 탤런트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오히려 최무령 씨보다는 최민수 씨가 좀더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배우가 됐죠. 하지만 최무령 씨 역시 그 당시에 그 박준규 씨의 아버지인 박노식 씨, 허장강 씨를 비롯해서 한 세대를 풍미했던 그런 영화배우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영화배우이면서 지금 노래 들어보셨지만 얼마나 당시에 목소리가 뛰어나고 멋있었습니까? 굉장히 문 여성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던 그런 가수 겸 영화배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추억의 노래 은방울 자매입니다. 마포 종점.

0: 네, 마포정점 함께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시스터즈라고 얘기를 하죠. 펄 시스터즈, 또 토끼 자매 여러분, 바니걸스라고 있었죠. 그 전에 우리나라의 명맥을 이어온 은방울 자매, 참 이름이 이쁘지 않습니까? 은방울. 그런데 유일하게 항상 그 마포정점을 비롯해서 뭐 닐리리 만보, 미니오식의 노래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었고, 가요계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이 유일하게, 제 기억으로는 항상 나오실 때마다 두 분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딴 그 자매나 시스터즈들이 양장을 입는 반면에 우리 한복을 고집했던 그런 은방울 자매, 제 욕심 같아서는 대를 이어서 계속 좀 노래를 했으면 하는데, 이제는 아마 연세도 있으시고 활동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서 아마 그 존재가 안 남아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달래지만, 비록 존재가 없더라도 그들의 노래만큼은 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노래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세상 영원히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악이고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순철님 애군 건강하시길 바래요. 집에 와 있으시다고요? 예,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0: 네, TK님 컨디션 좋아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띄워드립니다. 비지스 How Deep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TK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컨디션 빨리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원한 음료 날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들 분에서도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혹시나 투병 중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몸이 불편하다는 거는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를 아파 본 사람이면 누가 이 아프다 그러면 그 마음을 금방 이해할 텐데 제가 이가 너무 건강한 사람이면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저러나라는 생각밖에는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동족상련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시피 아파 본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는 사실 그 열심히 건강하게 밥 먹고 일하고 그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불편하신 분들 몸이 편치 않으신 분들한테는 내가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내가 식사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그런 후회의 말이 있다시피 물론 인간이라는 것이 후회하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또 내가 다가올 일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서 내가 지금 처하게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겨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겨내는 게 별게 아니고 그저 내가 하루를 무탈하게 넘길 수 있도록 내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빈깡통이 라고 얘기를 했지만 빈깡통 아니고 꽉 빈 꽉 찬 그런 깡통이라는 그런 얘기죠. TK님 아이고 핑크색 난방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많이 좋아지셨다고. 아이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곡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안드리아 보첼리와 우리 지금 투병 중인 셀린 디옹이 불렀던 The Prayer. 모든 지금 투병하시는 분들께 위로가 되라고 제가 한 곡 선곡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같은 노래입니다.

0: 네, 이 노래와 함께 우리 TK님을 포함해서 지금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투병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우리 셀린디옹 역시 여러분 아시는 그렇게 멋진 가수고 거부인데도 병 앞에서는 힘을 못 쓰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근육이 수축되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오늘도 아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완쾌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 번째 항암 주사 맞고 새벽에 토하고 검은 변이 나와서 토렌스 메디컬 하스피럴에 911 불러서 잠시 다녀오셨고 지금은 몸 상태가 최고고 식사 잘하고 만사형통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사형통. 네, 마지막 글은 최고의 글입니다. 아이고 샌디님, 새로운 안과에서 대기 중이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치킨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됐건 어떤 치킨이 됐건 뭐 엘볼러 로꼬도 있고 뭐 뽀빠이도 있고 각종 다양한 치킨들이 있고 한국에서 보면은 동네마다 이 치킨집들이 다 있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생맥주하고 치킨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 가까운 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포화지방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먹으면 심혈관에 건강을 부담을 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접하셨던 그런 얘기들일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크루아상 빵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크림치즈, 또 베이글 먹으려면 크림치즈 있어야 되죠. 이것들이 프라이드 치킨보다 훨씬 포화지방 함량이 높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치킨 말고도 훨씬 높다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크루아상은 특히 버터까지 발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포화지방 섭취량이 빠르게 늘 수 있고 또 크림치즈 뭐 베이글 같은데 크림치즈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땅콩 중에서 하와이 땅콩 있잖아요. 마카다미아 넛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코넛도 아주 그 프라이드 치킨의 6배가 넘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요 아주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 한 곡 여러분께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가 좋아라는 노래인데 우리 최성곤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특이한 것이 영화배우 겸 탤런트인 오정세 씨가 아주 가발을 쓰고 멋지게 이 연출한 뮤직비디오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중에 아주 좋은 노래 네가 좋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아,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있는 그 가사말이 요새 나오는 그 젊은이들 노래치고는 굉장히 단순 명료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아마 이거는 세대를 떠나서 모든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젊었을 시절로 돌아갔을 때 남녀가 연애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 뭐 내가 왜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질문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께서 그냥 너래서 좋아, 무슨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뭐 단서를 붙이면 그 자체가 좀 더 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연애 시절에 사랑을 나누면서 상대한테 어떤 이유가, 뭐 얼굴이 이뻐서 좋아,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 이런 이유보다 그냥 그 사람이라서 좋은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이렇게 단순 명료해서 젊은이들한테도 인기가 얻고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요사이 굉장히 좀 복잡한 가사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잘 만드는 노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려 보았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7: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6: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7: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6: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7: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8: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9: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8: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9: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부 한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In Your Letter라는 그 팝송인데요. R.E.O. Speed Wagon이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팡팡 튀는 라빈 씨와 함께 그때 그랬지, 오늘은 여름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6: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5: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6: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5: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6: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7: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여름 이야기. 뭐 굳이 여름 이야기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자, 오늘 제가 왜 이 노래를 틀었느냐. 주로 2부에는 시원한 팝송 트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오늘 그땐 그랬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미리 저희 그 단체톡 카카오톡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여름 이야기, 사실 광범위하긴 한데 별 이야기가 다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옛날 어렸을 때 무슨 뭐 나병 특집 귀신 얘기서부터 수박 훔쳐 먹든, 우리 어렸을 때는 훔쳐 먹는 게 아니고 쎄벼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따리를 풀 게 아니고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오늘 보따리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 친구는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목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0: 자, 여러분 뭐 이 시그널 너무 상쾌하지 않습니까? 더위를 싹 식혀줄 화면에 아주 멋지게 나온 우리 고니 비니의 라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자 어떻게 또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1: 그냥 잘 보냈어요. 자, 뭐 하는 거 없는데 한 주가 갔고 네, 너무 바쁘네요 진짜.
0: 개인적인 돌발 질문.
1: 돌발 질문 너무 자주 하셔.
0: 저 좋아해요.
1: 네.
0: 자. 주로 주말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1: 주말에요? 예. 저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요. 요새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집에서 그냥 오케이. 이렇게 뒹굴뒹굴한 물론 네.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싫어서 토요일 날 또 그냥 무작정 프리웨이 타고 나갔다가 제가 운전을 잘 운전은 잘하는데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가기만 왔다가 다시 쭉 제대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그랬다 저녁에 이제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놀고요. 일요일도 근데 딱히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할까 그러다가 저희 아들하고 사위 꼬셔가 저희 딸하고 사위 꼬셔가지고. 패사디나 그 새로 생긴 올리브영 있잖아요. 거기 다녀왔는데요. 줄이 아직까지도 30분 웨이팅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을 예전에 우리 코비드 이제 막았다가 다시 시작할 때 네. 어느 정도 인원만 안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기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한 번에 확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네. 그래서 구경하고 놀고 근처 집에서 피자 먹고 그러고 왔어요.
0: 그랬구나.
1: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0: 저는 뭐 저도 그냥 거의 변함이 없고
1: 네.
0: 토요일 일요일은 뭐 주로 하는 게 일요일에는 그 저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장단장님 그 라벨 섹스포 모임이 있어서
1: 아, 네네네.
0: 거기 개구로 가서 거의 매주 같이 끝나고 나면 거긴 꼭 삼겹살 먹고 대화를 나눠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 좀 끼어들고
1: 네.
0: 뭐 한 몇 달에 한 번 동생이 교회 가자 그러면 할 수 없이 한번 붙들려 가고
1: 가끔씩
0: 특별한 거 없이 저는 네. 생각보다
1: 네.
0: 유튜브가 친구예요.
1: 네.
0: 저는 보통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이상을 보는 편이에요.
1: 한 시간은 짧죠.
0: 근데
1: 금방이에요.
0: 저는 어떻게 보냐면 노래를 주로 듣는데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정훈이 안개를 들었다.
1: 네.
0: 그러면 그 다음에 안개를 쳐서 다른 가수가 부른 걸 들어봐요.
1: 아...
0: 근데 요 가수가 맛있네. 그럼 그 가수를 또 찾아 들어가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럼 그 가수가 부른 노래를 이렇게 다 보면 그렇게 해서 동굴 찾듯이.
1: 네.
0: 나중엔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쪽 가 있고.
1: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그 위에 네, 그게 네. 계속 쫓아오니까.
0: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한 곡 저장해서 네. 이거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
1: 맞아요.
0: 뭐 이런 노래 하다가.
1: 네.
0: 그러면 이건 연주곡이 없나 이렇게 찾아 헤매다 보면 네, 네, 두 시간 네. 금방 가요.
1: 꼬리에 꼬리를. 네.
0: 그래서. 네. 어느 순간서부터 뭐 심심하다 외롭다는 생각을 별로 할 길이 없었는데
1: 네네.
0: AI하고 친하진 않은데 유튜버가 무지하게 친해요.
1: 네, 정보도 많이 없고.
0: 그리고 지난주에
1: 네.
0: 그 책 그 소개해 주신 게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1: 아, 네.
0: 사실.
1: 다행이네요.
0: 그리고 나서
1: 네.
0: 주말에
1: 네.
0: 이제 그 유튜브로 책을 보니까
1: 네.
0: 세상이 좋아져서 한 20분, 25분 안에 책 한 권을 정리를 해놓은 거야.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을 읽은 거하고 똑같이
1: 그렇죠,
0: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0: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1: 맞아요.
0: 골자만 해주고
1: 네.
0: 스토리라인을 해주니까
1: 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게 본인이 그냥 읽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요약하고
0: 그러니까 그렇죠.
1: 강조해서 딱 알기 쉽게 해주니까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디오북도
0: 자,
1: 좋고.
0: 여름 네.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여름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여러 가지 물론 뭐 가장 떠오르는 게 뭐 한국 같으면 피서
1: 네.
0: 여기는 뭐 피서가 없지만 한국은 딱 그 철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항상 장마 끝나고 나면
1: 아빠가 휴가를 바다에 가니까
0: 그렇죠. 제가 네. 7월 한 20일 전후에서
1: 7,
0: 8월 한 10일까지
1: 네.
0: 왜냐하면 10일 지나면 바닷가가 차니까 이제
1: 네, 네.
0: 금방 추위가 오니까 그랬던 네. 피서 기억이 있는데 혹시 피서 기억은 있으세요? 어렸을 때
1: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북옥 하와이.
0: 아.
1: 네. 그래서 북옥 하와이에서

0: 두꺼운 거.
1: 그건 수영장 가서 빌리는 거 아니에요?
0: 그게 바닷가에서만 쓰는 건데.
1: 네네.
0: 굉장히 두툼하니 굉장히
1: 맞아요.
0: 부력이 좋아요.
1: 네, 완전히 무겁고.
0: 예예예. 예, 예. 네. 그거 탔던 기억도 있고.
1: 그거 타면 오히려 가라앉겠다 무거워서.
0: 아니요 아니요. 굉장히 네. 그게 부력이 좋아서
1: 네.
0: 거기 이렇게 궁뎅이를 쏙 누우면
1: 네.
0: 아주 근데 그거 잘못했다가 이 몸이 다 타버려요.
1: 아~
0: 왜냐하면 그 선크림이나 오일 같은 걸 잘 안 바르고
1: 네.
0: 너무 태양이 세니까
1: 그쵸.
0: 저녁 되면
1: 네.
0: 그때부터 이제 열기가 밤새 오기 시작하면. 이 살이 다 타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랬던 네. 고생했던 추억도 있고.
1: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수욕장 가면은 거기 이렇게 선배들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러면 이제
0: 네.
1: 애들 막 모래쌓기 하잖아요. 막
0: 네.
1: 막 파묻는 거
0: 그렇지, 뭐
1: 그런
0: 그렇지.
1: 거 하고 그런 게 또 약간 낭만도 있고 주위에 먹을 거 너무 많고.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아마 그 라빈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어린 시절이었는데.
1: 네.
0: 저는 20대 초반에도 이제 피서라는 걸 가고 그랬는데
1: 네.
0: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는 목적은
1: 네.
0: 여자 만나러
1: 헌팅.
0: 가는 거야. 그렇지. 여자를 만나는 거야.
1: 네.
0: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1: 네.
0: 버스를 타고 가면서부터
1: 벌써 재밌어. 네.
0: 이미
1: 네.
0: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타겟을 잡는 거야.
1: 네.
0: 꼭 여자끼리 온 팀들이 있어요.
1: 그쪽도 같은 네. 목적이겠죠.
0: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저 팀이 있나? 일단 한 팀 보고 그 다음에
1: 네.
0: 내려서
1: 네.
0: 숙소를 확인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민박을 해야 되니까 다
1: 네.
0: 슬며시 뒤에서 따라가면서 어느 집에 있냐를 일단 왜냐하면 지정을 해놓고
1: 네.
0: 정 없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1: 네, 네.
0: 그들보다 나은 집이 있으면 거기 잊어버리는 거야.
1: 그러면 예약으로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0: 아니요. 가서 가면 헌팅을 하고
1: 네.
0: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그러다
1: 네,
0: 보니까
1: 네.
0: 그 한 두세 친구가 기타 들고 가서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1: 네.
0: 저녁 때쯤 되면 그 바닷가 쪽에 거기서 기타를 치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
1: 네.
0: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1: 모이죠.
0: 조금씩은
1: 네네. 그럼 모닥불도 켜고
0: 같이 노래하면서
1: 네.
0: 진짜 그 당시에 불렀던 뭐 비바람이 치던 바다 그러면 다 모여요.
1: 네.
0: 그래서 뭐 유치하지만 수건 돌리 같은 거 일부러
1: 이거
0: 하고
1: 손바닥 치기.
0: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친구하고 눈짓에 이제 저희 타겟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1: 네.
0: 이제 노래를 시작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올렸던 노래가 홍삼 트리오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아, 어떤 노래죠?
0: 그리움에
1: 아~
0: 불러보는
1: 아, 네네.
0: 아픈 내 가슴 속에 이러고 이제 계속 눈짓을 보는 거예요. 누가 집중을 하고 있나. 네.
1: 네.
0: 그러고 있다가
1: 네.
0: 뭐 몇 곡 이제 모래 부르다가 이제 슬며시 시들해지면
1: 네.
0: 그중에 이제 세 명 중에서
1: 네.
0: 그 선발대가 저였었어요.
1: 네.
0: 제가 말을 제일 잘했어요.
1: 네.
0: 그럼 괜히 화장실 가는 척하고 전 쓱 빠졌다가
1: 네.
0: 그 뒤로 가서
1: 네.
0: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 뭐라고 하셨어요?
0: 뭐 굉장히 유치한 얘기죠. 멀리서 여러분들을 뵀는데
1: 네.
0: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머머머 그러면서 그 있잖아요. 오버액션.
1: 근데도 듣기는 좋아.
0: 네. 혹시 저희 셋이 왔는데
1: 네.
0: 끝나시고 불편하지 않으시면
1: 네.
0: 어떻게 뭐 얘기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 매너 있게.
0: 네. 그러면 네. 저희도 남아 있을 테니까 다 네. 떠나더라도 좀 남아 계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1: 네.
0: 우린 셋인데
1: 네.
0: 거기 넷이라든가.
1: 아 그럼 어떻게요?
0: 뭐 둘이라든가.
1: 네.
0: 꼭 개인적으로 짝짓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1: 네.
0: 일단은 잡아놔야
1: 안심을
0: 되니까.
1: 안심을 하지 그러면.
0: 예, 예.
1: 네.
0: 그래놓고
1: 네.
0: 이제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친구가 뭐 마음에 들면 그 짝을 맞췄던 그런 추억들도 있고.
1: 네.
0: 또 뭐 사실은 젊었을 때 최대의 목표는
1: 네.
0: 나이트클럽을 가든
1: 아, 그 젊으면 아니겠어요.
0: 뭐 어딜 가든 네. 그저 여자 어떻게 좀 짝지어 볼까.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1: 그게
0: 같아요.
1: 그게 그냥 뜨거운 젊음. 어떻게 발산을. 근데 너무 건전하고 낭만 네. 있는.
0: 아, 그러니까 뭐 다른 그게 아니고
1: 네.
0: 그냥 같이 노는 게 재밌었어.
1: 그냥 얼마나 신기하고. 네.
0: 그럼요.
1: 네.
0: 그게 그 시절의 추억이었던 것 같고.
1: 네.
0: 통계님은 바다에서 멍게떡과 번데기 고동 사 먹은 그런
1: 맛있었겠다.
0: 기억이 있다고 하는 거고.
1: 네.
0: 그 또 하나 그런 추억이 있으면 그 민박집을 가면.
1: 네.
0: 그 민박집 주인 분들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1: 아,
0: 그럼 이제
1: 네,
0: 아침에
1: 네.
0: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이제 잡아오잖아요.
1: 네.
0: 그럼 싱싱하게 그걸로 사 먹어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
1: 그럼 뭐 얼마 기간은 얼마나 뭐 한 2박 3일, 3박 4일.

0: 한 2박 3일에 3박 4일 정도예요. 네. 근데 문제가 네. 뭐냐면 네. 회비를 걷어가는데 네. 항상 하루면 다 없어져요.
1: 하루에 올인.
0: 왜냐하면 네. 그 이유는 네. 그 이렇게 그 거기서 임시로 차려지는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1: 임시로요?
0: 네. 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은 아닌데 나이트클럽 같이 불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음악 틀어놓고 맥주 파는데 거기 술값이 되게 비싸요. 바가지예요.
1: 그래도 마셔야죠. 어째요?
0: 거기 안 갈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거기 다 모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1: 사셔야지.
0: 거덜이 나고 뭐 그랬던 그럼 나머지는 쫄쫄 굶어야 되고 재수 좋으면 네. 여자들한테 좀 얻어먹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돈 꿔 일부러 돈을 꿔요. 만 원만 꿔줘요. 서울 가서 줄게.
1: 그래야지
0: 이래가지고
1: 또 그게 빌미가 되잖아요.
0: 핑계를 만드는 네. 거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1: 재밌네요.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미국을 건너와서는 사실 피서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1: 네.
0: 아마 라빈 씨도 사시면서 미국에서 뭐 피서라는 개념으로 간 적이
1: 피서라고 딱히 뭐 정해서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0: 여기는 네. 30분만 차 타고 가면 다 바닷가니까
1: 다 바닷가고 가깝게
0: 뭐
1: 갈
0: 피서를
1: 있고.
0: 가서 잠잘 일도 없고 아침에 가서 한나절 보면 저녁이면 오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1: 근데 저도 안 가보긴 했는데 여기도 계곡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꼭 한번 가보려고 해요.
0: 계곡이 있대요?
1: 네, 계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딘지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문득 생각이
0: 났어요. 사실 났죠. 한국은 넘쳐나는 게 계곡이잖아요. 네, 특히 여름에
1: 너무 차갑고
0: 네. 그 수박 거기 넣어놓고
1: 물려놓고 네, 뭐 떠넣고. 참외 뭐 이런 거 다 넣어놓고
0: 그리고 한국은 좋은 게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이렇게 무슨 닭집 그래서 그
1: 백숙
0: 닭, 백 주는 데가 있으면 네. 이게 원두막 같은 걸 빌려주잖아요.
1: 네.
0: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닭백숙 해갖고 오고 진짜. 수박 넣다 먹고
1: 제가 TV에서만 봤는데도 정말 그 계곡에 이렇게 계곡물 조조조조 흘리고 있고 거기서 한상 차려가지고 그냥 드시면서 막걸리도 한잔 하시면서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랬던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뭐 좀 덥긴 하지만 여름 한철 그렇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매년 휴가라는 걸 가기 때문에 그런 추억도 있고 낭만도 있고
1: 네.
0: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삶은 조금 무미건조하긴 해요 사실.
1: 그래도 뭐 저희는 뭐 딱 이때 휴가를 가야 되겠다, 뭐 이때 어딜 가야 되겠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또 나름 뭐 이렇게 뭐 빅 메이저 헐리데이 있을 때 뭐 레이버데이나 그러니까. 뭐 포트폴라 이런 데 있을 때 가기는 가니까. 아 근데 제가 어저께부터 느낀 건데요. 네. 해가 좀 짧아졌어요.
0: 많이 짧아졌죠.
1: 네. 이제. 8시만 예. 돼도 아직도 하나고 한 8시 반이나 돼야 조금 검은색으로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짧아졌더라고요.
0: 이러다가 이제 그 조금 되면 또 썸머타임 해제되고 나면 네. 금방 또 꼼꼼해지니까.
1: 세월이 네. 세월이
0: 세월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추억이 있다면
1: 네.
0: 너무 덥잖아요.
1: 너무 습해서 네.
0: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1: 네.
0: 너무 더우면 네. 에어컨이란 건 상상도 못했어요.
1: 네.
0: 선풍기 갖고 해결이 안 돼서
1: 네, 네, 네.
0: 특수적으로 은행,
1: 맞아
0: 백화점 이런데 가면
1: 네.
0: 에어컨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일부러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1: 네.
0: 은행을 가서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을 저금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순서가 오면 자꾸 앞으로 보내는 거야.
1: 맞아요. 먼저 가시라고.
0: 내가 좀 늦게 있으려고. 네. 왜냐하면 거기 또 그 시큐리티가 있어서
1: 네.
0: 눈치 보이니까.
1: 알면서도 봐주시는데.
0: 요즘은 얘기 들으면 백화점에도 에어컨이 있어서 앞에 이렇게 대기석을 만들어놨대요.
1: 네.
0: 좀 시원하게 계시라고.
1: 네.
0: 너무 덥고 그러니까.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어서
1: 에어컨도 귀하고 선풍기도 귀하고
0: 오히려 옛날에 제 기억에 어렸을 때 택시를 타도 에어컨을 안 킬 거예요.
1: 안 틀었죠.
0: 예.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택시 기사분들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되니까
1: 네.
0: 에어컨을 키면 어지럽대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바람을 네. 쐰다고 열어놓는 경우도
1: 이렇게 창문 4개 다 내리고 택시 네. 아저씨들 막 바지 다 걷어 올리시고 팔이랑 다 걷어 올리시고
0: 네.
1: 저 지금 이런 이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버스 탔는데 한 여름에 이제 버스 탔는데
0: 네.
1: 냉방 안 되고 에어컨 안 나오고 하니까 네. 갑자기 너무 덥고 그 엔진 냄새랑 이
0: 네.
1: 과열이랑 해갖고 제가 버스 안에서 구토를 한 거예요.
0: 그때 어이구 그랬구나.
1: 너무 어릴 때기는 했지만 그래서 근데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화도 안 내고 우리 엄마한테 아주머니 애기 똥 쌌어요 그런 거예요.
0: 그러니까
1: 아니 미안하다고 애기가 지금 너무 멀미를 해서 너무 덥고 그때 진짜 약간 패닉 같은 게 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도 그 더우면서도 약간 그 창문 이렇게 머리 내고 머리 이렇게 내밀었을 때 불어오는 바람이라든가 살살 그렇지. 불어오는 바람들 그렇지. 뜨거운데 이런 바람들 그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0: 지금 성주 씨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오 많이 듣던 목소리라서 켜보니 라빈 씨가
1: 저요?
0: 맞네요. 반갑다고.
1: 아 반갑습니다.
0: 성주님 들어오셔서 네. 지금 인사하셨어요.
1: 반갑습니다. 네네. 자주 뵐게요. 네. 네.
0: 그런가 하면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그 네. 불량식품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네.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혹시 그 냉차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통 같은 게 있는데
1: 이렇게
0: 그
1: 퍼주는
0: 안에
1: 거.
0: 얼음을 넣고 네. 절대 퍼주는 게 아니고 고무호수가 옆에 있어요.
1: 아.
0: 그 호수를 이렇게 옆으로 대면 보리차 같은 물이 나오는 게 불량식품이죠.
1: 달짝지근하고.
0: 네. 네. 그걸 이제 냉차라고 그랬죠.
1: 네, 네. 네.
0: 그렇게 먹고 네. 그때 그 이렇게 파란 빙수기계가 있어요.
1: 네.
0: 얼음 같은 게.
1: 네.
0: 거기다 두꺼운 얼음을 넣고 서걱서걱 갈아가지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각종 색소가 있어요.
1: 네.
0: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1: 네.
0: 근데 씁쓸해요.
1: 네.
0: 이게 당원이 들어가서.
1: 네.
0: 그거 뿌려서 뭐 빙수라고 이렇게 주고.
1: 그래도 맛있잖아요.
0: 파도 없는 빙수죠.
1: 그래도 얼음만 있고.
0: 그렇죠.
1: 네.
0: 그런 것들 먹었죠.
1: 미숫가루 좀 이렇게 뿌려주고.
0: 그렇죠. 미숫가루가
1: 네.
0: 들어가야지.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랬던 그 불량식품 먹었던
1: 네.
0: 기억이 나고 사실 저 때만 해도 간식이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어요.
1: 네.
0: 특히 여름에는 그렇게 뭐 많이 먹을 게 없어서
1: 상하고 그러니까 더 먹을 게 없죠. 네.
0: 그렇죠. 그리고 가장 그 여름에도 제가 좋아했던 건 이제 주로 할머님들이
1: 네.
0: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시장에 장 보러 갔다 오면
1: 네.
0: 순대를 사 와요.
1: 아, 맛있어.
0: 근데 네. 순대가 시장 순대는 이렇게 두꺼워요. 보통 파는 순대보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거기 곁들어오는 간이나 그 내장
1: 소파.
0: 같은 거. 그리고 소금이 그 고춧가루 넣은 소금 빨간
1: 맞아요.
0: 소금 있어요. 약간 사각으로 된 쌀 과자인데 옷꽃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1: 네네네.
0: 그런 과자들 있고.
1: 이렇게 씹으면은 이렇게 깨물면 약간 바삭한
0: 아삭아삭한 거.
1: 아삭아삭한 네. 거. 안에 팥있고.
0: 예. 네.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동네에서 그 어르신들이나 아버지 엄마들이 과자 사가지고 갈 때는 이렇게 비닐봉투가 없어가지고
1: 네.
0: 종이봉투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거기서 넣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1: 아.
0: 혹시 포장마차 기억하세요?
1: 아 포장마차.
0: 네.
1: 제가 있다가 미국 갔다가 이제 졸업하고 한국 다시 놀러 갔는데 그때 한신포차.
0: 한신포차.
1: 한참요.
0: 한신포차.
1: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이 돌았잖아. 포장마차 가서 제가 눈이 돌아가지고.
0: 정말 맛있죠.
1: 너무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0: 네.
1: 한신포차 한 줄로 이렇게 쫙 서가지고 그리고 가면은 콩나물국 무한 리필로 주고
0: 그렇지.
1: 그리고 진짜 그때도 이제 우리 고니 오빠 같으신 분이 이제 다 짝짓기 하려고 이렇게 막 눈치 보고 있다가
0: 그럼.
1: 맥주 한 병 쓱 보내주고
0: 그럼 다 그랬죠.
1: 네. 아 그런 데서 먹는 가락국수, 그 꼼장어
0: 포장마차에서는 어떤 메뉴가 좋았었어요?
1: 가락국수, 꼼장어 그런 거 먹었고요. 뭐 잘 기억은 안 나네.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났나 봐요.
0: 저는 그 대합탕이라고 해서 뚝배기에 끓여주는
1: 네.
0: 그 조개탕이 있었고
1: 네.
0: 좀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어렸을 때 포장마차는
1: 네.
0: 동네 어귀에 항상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그때만 해도 저거 할 때라 포크가 없어서
1: 네. 이쑤시개?
0: 아니 긴 옷핀이 있었어요. 두꺼운 거.
1: 그걸로 뭘 찍어 먹어요?
0: 옷핀을 펴가지고
1: 네.
0: 그걸 그 테이블에서 다 꼽아놔요. 사과에다가
1: 아,
0: 잘라가지고 그걸로 이제 찍어 먹고 씻고 그러는 거야.
1: 누가 씻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0: 주인 아주머니가 지나고 나면. 그래서 네. 그때 먹던 안주가 멍게, 해삼, 곰장어.
1: 네.
0: 그리고 저희 때는 참새구이가 있었어요.
1: 아!
0: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어요.
1: 6.25 때예요?
0: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년도 초반이라고 봐야죠.
1: 참새를 먹었어요.
0: 참새구이, 구이.
1: 네, 네. 먹을 게 있나요?
0: 예, 있었죠. 네, 그랬던
1: 개구리 뒷다리까지는 그러니까
0: 포장마차에서 메뉴가 조금 그 당시보다는 좀 한정됐던 거라
1: 네.
0: 그런 것들 먹었던 기억이 그렇게
1: 아 진짜
0: 나고 있어요.
1: 그리고 또 포장마차 가면은
0: 네.
1: 어묵인데
0: 네.
1: 그 간장 가운데 놓고 다 같이 찍어 먹잖아요.
0: 네, 네.
1: 그래도 그때는 뭐 위생이니 뭐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같이 푹푹 찍어 먹고 지금 생각하면 또 약간 이상했던 게 이제 약수터 가면은 그 바가지에 물 다 같이 먹잖아요.
0: 동네마다 약수터 있었죠.
1: 네.
0: 그럼 줄 쫙 쳐서
1: 네.
0: 그 하얀 통 같은데 물 받으러 오느라고
1: 받고
0: 그럼
1: 다 그 빨간색 그 바가지에
0: 바가지 약, 네. 바가지로
1: 다 먹잖아요.
0: 먹었어요.
1: 그걸로
0: 다 먹었죠. 약수물로
1: 오히려 그때가 더 건강했던 것 같기도
0: 그랬기도 해요.
1: 네.
0: 자
1: 사실.
0: 그런데
1: 네.
0: 이 미국에 와서

0: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유년 시절을 15살에 오셨으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정도 시절을 지나고
1: 네.
0: 대학 시절까지 가면서 여름을 어떻게 보내신 것 같아요, 기억에?
1: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0: 네.
1: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0: 네.
1: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조금 다니다가 취직을 했죠, 그냥.
0: 바로 취직을
1: 네.
0: 하셨구나.
1: 아, 나의 길은 공부가 아니다. 빨리 접고 그냥 빨리 돈을
0: 그래서
1: 벌어야겠다.
0: 처음 잡은 직장이 어떤
1: 그래서 제가
0: 거예요?
1: 한국일보를 들어갔죠.
0: 오,
1: 그때
0: 한국일보 들어갔어요?
1: 오픈,
0: 그때?
1: 네, 그때 티오가 없었어요. 근데
0: 오.
1: 제가 그 한국일보가 101 벌먼에 있을 때였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티오가 없는데 제가 회사를 매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부회장님이 그때 광고국장님이셨는데 쟤는 도대체 누군데 맨날 오나. 그래서
0: 그랬구나.
1: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입사를 해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0: 그러면 그때서부터
1: 네,
0: 이
1: 현재까지.
0: 한국일보에 담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몇십 년 되셨겠네.
1: 네.
0: 와.
1: 그땐 그랬지, 해야 돼요, 지금. 그땐
0: 완전히 산
1: 그랬지. 여름
0: 증인이시네.
1: 이야기에,
0: 네.
1: 네.
0: 자, 서준님, 참새 머리가 제일 맛있었음.
1: 아니,
0: 그렇습니다.
1: 참새 머리를 뭘 먹을 게 있나요?
0: 근데
1: 머리를 어떻게 먹지?
0: 구워놓으면요, 굉장히 고소하고, 버릴 게 없어요. 다 씹어먹어요, 오도오도.
1: 뭘더
0: 아니,
1: 씹어?
0: 왜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메뚜기 볶아 먹었어요.
1: 메뚜기에
0: 예.
1: 볶는 거는 지금도 고급 요리라고 할 수도
0: 아, 굉장히
1: 있어요.
0: 맛있어요.
1: 네.
0: 메뚜기 볶아
1: 그
0: 먹는
1: 참새를
0: 거.
1: 누가 잡죠? 그 포장마차
0: 아니,
1: 주인분들이
0: 그게 아니고
1: 잡나요?
0: 이미 다 껍질 벗겨서 해놓은 걸
1: 아,
0: 재료를
1: 잡아.
0: 사오는 거지.
1: 아,
0: 재료를
1: 저는
0: 사오는 거지.
1: 원시적으로 낮에 막 참새 잡아서 털 뽑고 한 다음에.
0: 그리고, 여름에 이제 그, 혹시 메미채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1: 네, 이렇게.
0: 작대기 있어가지고
1: 네,
0: 파란색으로 그물
1: 뜰채처럼.
0: 같은 거 있는 거.
1: 네.
0: 혹시 메미 드셔보셨어요?
1: 아, 메밀도 먹어요?
0: 메미가 겁나게 맛있습니다.
1: 고소해요?
0: 날개를 띄고, 그러니까 연탄불이죠, 그 당시에.
1: 네.
0: 구공탄.
1: 네.
0: 거기다가 살짝 구워서 먹으면 너무 고소해요. 그리고 메미는 깨끗한 게 이슬만 먹고 살잖아요.
1: 그게
0: 그게
1: 고단백질이겠네요.
0: 한약 재료예요. 고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메미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네, 그리고 저는
1: 곤충 채집하신 거네.
0: 그렇죠.
1: 여름방학 숙제로.
0: 어렸을 때 이제 그 비원 옆에 살았는데,
1: 네.
0: 비원하고 삼청공원을 하면 뻐찌라는 게 있어요. 체리 비슷한 건데.
1: 네.
0: 그거를 따러 이제 가는 거예요. 봉지에다 따서
1: 네.
0: 사오고, 어떤 때는 그 동네 그 갖고 와서 아저씨들한테 팔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1: 영화
0: 아르바이트 하는
1: 가시다.
0: 거지.
1: 영화
0: 네,
1: 가셔.
0: 같이.
1: 네.
0: 그걸로 이제 또딴거 간식 사 먹느라고. 그랬던
1: 네.
0: 추억도 있고, 메미도 먹었던 추억도 있고.
1: 뭐 많이 드셨네요.
0: 네,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는 아주 탁월하게 제가 뛰어났던 기억이
1: 네.
0: 납니다.
1: 개구리 뒷다리도 물론 드셨겠네요.
0: 물론 먹어봤죠. 왜냐하면
1: 네.
0: 그거는 또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사격부에 들어갔어요. 그게
1: 오.
0: 멋있어 보여가지고.
1: 오.
0: 사실은 공부 안 하려고
1: 네.
0: 사격부는 오전밖에 공부를 안 해요. 오후에는
1: 오.
0: 산에 올라가서 총을 쏴요.
1: 지금 헤드폰 쓰신 게 약간 사격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네.
0: 그런데 거기 이제 올라가면 개구리들이 많으니까 그 선배들이 잡아가지고 개구리는 어떻게 먹는가 뒷다리만 먹더라고.
1: 네.
0: 몸을 먹는 게 아니고
1: 네.
0: 다리를 잘라내서 껍질 벗겨서 그걸 구워서 뒷다리만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1: 네.
0: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뭐 방송이지만
1: 네.
0: 저는 그 담배 피는 맛에 올라갔어요. 저는 일찍 담배를
1: 산에서
0: 배웠거든요.
1: 담배 피면은 불나요.
0: 근데 담배를 피고 나면요,
1: 네.
0: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총을 못 쏴. 이게 니코틴이 들어가가지고
1: 니코틴 과다.
0: 정신이 몽롱해지니까
1: 날은 더워. 니코틴은
0: 네, 한 발도
1: 들어갔어.
0: 맞을 수가 없는 거야.
1: 네.
0: 결국 뭐두 다리 다 쫓겨났지만 총을 워낙 못 쏘니까 총
1: 네.
0: 쏘러 간게 아니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추억도 있었고.
1: 파란만장하시네요.
0: 네, 또 지난번에 있었던 제가 담배 피다 걸렸던 그저 할머니네 강원도
1: 네.
0: 화천 놀러 갔던 그런
1: 네.
0: 추억도 있었고. 저는 뭐 서울 토박이이지만 그래도
1: 네.
0: 할머님 덕분에 시골도 놀러 갈수 있었고 또
1: 네.
0: 다른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1: 그
0: 기회가
1: 시골만의
0: 있었던
1: 또
0: 것 같아요.
1: 냄새가 있어요. 그 시골
0: 그렇죠.
1: 냄새.
0: 예. 그 너무 그 저는 시골이 제일 좋은 게 여름에 이렇게 놀러 가면 보통 한 6시 전후가 되면 이제 저녁
1: 먹어야죠.
0: 준비들하고 고요하잖아요, 마을이. 그러면 이제 메미 소리가 막
1: 맞아요.
0: 이렇게 울려지고
1: 네.
0: 전부 파랗잖아요, 색깔이. 그
1: 네.
0: 광경이 참 가슴에 남아 있는
1: 멋있어요.
0: 추억 같은 만일에 그때 전화 있었으면 사진 무지하게 제가 찍어놨던 것 같아요.
1: 별도 많고 그때만 해도 공예가도 없고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뭐 지금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이렇게 약수터 가면 동네 사랑방처럼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그런 네. 말씀도 없고 또 바다에서 멍게떡 드시고 참새 머리가 맛있고 아마 지금 저희 카톡이나 게시판에 들어오시진 않으셨겠지만 아마 옛날을 추억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1: 그때를 회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그땐 그랬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0: 네. 네. 그 소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제가 지금 아직 지금 또 그 돌발적인 발상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다음 주서부터
1: 네.
0: 만일에 여러분들이 추억이 있거나 얘기하고 싶으면 저희가 전화를 한 통 받아볼까 이 생각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오시면 또 기념으로 혹시 되시면 뭐 작은 상품권이라도 하나
1: 네.
0: 드리면
1: 네.
0: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얘기 드리면
1: 네.
0: 또 그 얘기 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 나눌
1: 네.
0: 수 있고
1: 어차피 이 그땐 그랬지는 저희 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다 같이 하시는 거라서
0: 예.
1: 다음 주에 뭐 아무 주제라도
0: 그럼요.
1: 저, 네, 정해진 주제 없이 그냥 전화해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0: 아, 그때 그럼요.
1: 모두가 사실은 다 공감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0: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1: 네.
0: 제가 이제 게시판하고 여러분을 얘기를 나누다가
1: 네.
0: 이제 저희 그 카톡방을 만들어서
1: 네.
0: 사랑방 같이 얘기를 나눠서
1: 네.
0: 화요일 금요일 우리 빈 씨하고 있는 시간은
1: 네.
0: 우리 함께 방송하는 사랑방 같은
1: 맞아요.
0: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1: 여러분 모두가 DJ인 거고
0: 자유 토론
1: 네.
0: 그런 것 좀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1: 이런 작은 점이 또 예. 삶의 재미가 되고
0: 아, 그럼요.
1: 네. 네. 하루하루 또 재밌잖아요.
0: 그랬으면 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 다음에 카톡이래 어떤 걸 하실지
0: 네네.
1: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드리는 숙제예요.
0: 아 그럼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그 느낌으로 방송을 진행했으면
1: 너무
0: 합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좀 시원해졌어요.
0: 그랬어요?
1: 네.
0: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1: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0: Coming Friday.
1: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네.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0: 브라보 아줌마 풍금입니다.

네, 브라보 아줌마 풍금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 노래 그대로 여러분 아줌마 파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자. 아, 심심하게 살지 말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세인트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한국 무지하게 더울 텐데 엄청 덥다고 더위에 건강 챙기시길. 아, 우리 H님 여기도 더운 게 참을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여기는 조금 참을만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재밌는 노래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옛날에 그 남자들끼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다리 구두장 땡그랑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0을 했던 그런 추억이 또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가수 한기학 씨가 한놈 두식이 석삼 뭐 이런 재밌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통계님 감사합니다.

0: 네, 아이고 참 풍자 있는 재밌는 노래 덕분에 함께 들었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7: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6: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7: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6: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7: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8: 아주 좋은 아주투어. 아주.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뭐 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며칠 전에 오하이오인가 아이다호 쪽에 있는 그 인앤아웃에서 또 변기를 당해서 몇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잃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이지만 건강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미국 특히 LA에 사는 만큼 항상 좀 어떤 부분은 항상 긴장하고 특히 사람이 모인 데 가셨을 때는 항상 주의를 살피고 좀 재빠르게 행동해서 뭔가 화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종의 묻지마 범행 같은 것이 좀 간간이 일어나는 LA 주변이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을 보호할 만큼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준비됐습니다.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 우리 한국에 계시는 세인트님을 위해서 H님이 띄워드리는 노래고 이 노래와 함께 오늘 하루 마무리 좀 잘 하시고 이제 더위가 조금 풀릴 때 됐으니까 에너지 조금 올리시고 아저씨 세인트님 덥지만 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바닷가 모래밭으로 시작되는 이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아시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13-388-5600. 21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13-388-5600. 21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4: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4: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배터리를 0%까지 써야 오래 간다. 밤새 충전하면 과충전된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에 탑재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런 통념을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수명 관리의 핵심은 바로 충전 방식보다는 배터리 발열을 줄이는 것입니다. 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수록 성능 저하는 빨라집니다. 그만큼 빠른 충전이 필요하다면 충전 중에는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뭐 물론 이메일 확인, 웹서핑, 음악 감상 같은 비교적 가벼운 작업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사양 게임이나 뭐 영상 촬영 같은 것, 이런 건 스마트폰에 높은 부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맞물려서 배터리 온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배터리는 완전 방전 0%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는 것이 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에서 80% 수준에서 충전과 사용을 반복하는 것이 이 배터리 수명 관리에는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은 또 배터리가 100%에 도달하면 충전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하네요. 애플은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그리고 삼성은 배터리 보호,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딱 켜두시면 이거 밤새 충전해도 되나? 이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밤새 충전할 때는요, 얼마나 오래 보다 이 전화기를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베개 아래나 서랍 같은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장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 등의 도입으로 차 안에서 무선 충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충전 패드와 스마트폰의 코일 위치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충전 효율은 떨어지고 발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차 안에서 충전하실 때는 너무 뜨겁지 않은지 자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1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AMD는 이번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50% 늘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엔비디아 칩의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 부담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AMD 구매를 늘린 결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첫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1년 전보다 92% 급증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시장조사 업체 요그룹은 한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최강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5년 안에 웨이퍼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AI 칩 위에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는 차세대 3차원 구조를 공개하며 기존 고대역폭 메모리 차세대 제품보다 GPU당 성능이 최대 8배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월가 금융사들은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SK하이닉스 ADR은 오늘 8%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5: 과테말라의 화산 푸에고, 화산이 오늘 분화하며 인근 3개 주에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과테말라 재난방재청은 화산재와 가스기둥이 해발 6,000m까지 치솟았으며 용암과 화산쇄설류가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예방 차원에서 인근 마을 주민 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화산쇄설류는 섭씨 200도가 넘는 고온에 시속 100km를 웃도는 속도로 쏟아지는 고온의 가스와 재, 그리고 바위 파편의 혼합물로 화산재해 중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이동 속도가 느린 용암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쿠인틀라와 사카테페케스, 그리고 치말테난고 등 적색경보가 내려진 3개 주에는 1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화산 인근 주요 도로를 한때 통제했으며 영향권 내 학교의 대면 수업도 중단됐습니다.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남서쪽으로 40km 거리에 있는 푸에고, 화산은 중미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대규모 분화 당시에는 화산 쇄설류가 마을을 순식간에 덮쳐 200명 넘게 사망했고 170만 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연방상원사법위원회 인준표결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10표로 가결되어 상원 전체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표결은 완전히 당파적으로 갈렸습니다. 공화당 의원 12명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10명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블렌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장관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사법위 표결이 지난달 청문회 이후 20일이나 걸린 것은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의원과 톰 틸리스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두 의원은 트럼프 지지자를 지원하는 반무기와 기금 폐지와 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면제 추진 포기를 요구했고 블렌치 후보자가 이틀 전 공식 서면 명령으로 이를 수용하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민주당은 그 서면 명령이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종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전체회의 표결은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공화당 의원이 아직 확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블렌치 후보자가 인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3: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동반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 기대감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 나스닥 지수도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AMD는 분기 매출 2년 전보다 50% 성장했고 캐터필러와 팔란티어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시장조사업체 전문가는 미국 캘리포니아 행사에서 한국